0: 아예 요격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군 내부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노스롭 그루먼과 로키드 마틴과 요격미사일 부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패트리엇과 사드 생산을 각각 3배와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탄약 예산만 52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계약이 체결된 뒤 납품이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협약만으로는 탄약이 즉시 전투원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 미국 서남부의 젖줄 콜로라도강이 역사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내무부 산하메릭국은 콜로라도강 유역 미드호 수위가 1040피트 아래로 떨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1937년 미드호가 인공조성된 이래 약 9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미드호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사이에 위치한 인공저수지로 약 2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해온 핵심 수원입니다. 또 다른 저수지 파워로도 위기 상황으로 향후 몇 주 안에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킬수자원 정책센터 캐서린 소렌슨 소장은 25년간 이어진 가뭄 속에서도 강물을 과도하게 사용해왔다며 수년간 예금통장에서 돈만 뺏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로라도강은 로키산맥의 눈이 녹아 흐르는 강인데 최근 강설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올해 유입 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약 70만 가구가 이 강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500만 에이커 농경지가 농업용 수를 끌어쓰고 있습니다. 메르국은 지난달 하류 3개주에 연간 300만 에이커피트 규모의 용수 감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타주립대 콜로라도강 연구소장 잭 슈미트는 이번 최저 수위 기록이 콜로라도강이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2: 구글이 오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맞춤형 반도체 ASIC 생태계를 확대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자사칩을 대량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엔비디아도 유망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칩 도입이 늘면서 지난해 66%였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은 올해 5.18%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AI 칩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 구글이 인프라 파이낸싱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맞춤형 칩을 앞세운 구글의 맹추격에 엔비디아의 점유율 하락 전망까지 나오면서 AI 반도체 패권 전쟁이 자본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구글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자사 칩을 대량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인 2천억 달러, 약 286조 원 규모의 금융망을 구축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ASIC 생태계를 넓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엔비디아도 유망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대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구글의 위협을 일축하며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5: We're at the beginning of this one. We are 6 months into this one. In another 10 years,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very interesting question. Is it going to go up or is it going to flatten out? It will never go down.
4: 하지만 자체 칩 도입이 늘면서 지난해 66%였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은 올해 58%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본을 대해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드는 순환 금융 구조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수 고객사에 집중된 점도 뇌관입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자금을 댄 사모펀드는 물론 막대한 전력망을 제공한 가상화폐 채굴업체까지 생태계 전체로 부실이 번지게 됩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6: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ROAI is what we call it, retur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pending, we're not probably completely past all the fears, but you've had a couple of companies really line up and indicate that spending is real and happening.
4: 286조 원이 쏘아올린 거대한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혁신의 기폭제가 될지 거품의 내관이 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이란 정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세탁한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 컴퍼니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의 그림자 금융망을 겨냥해 올해 취한 제재로는 8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은 쉐이빅과 아반테더라는 이름의 거래소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세탁한 뒤 이란 이슬람형 명수비대에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정권은 국제 제재로 정상적인 결제망을 통한 석유 수출 대금 수령이 막혀 있어 이 같은 우회 자금 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가상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단속을 넘어 이란의 핵심 외화 조달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디지털 자산과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달러화든 리알화든 암호화폐든 이란 정권을 떠받치는 불법 금융망을 끝까지 추적해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 지정으로 해당 거래소와 연루된 자산은 미국 내에서 즉시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0: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이 조란 맘단이 시장이 추진한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에 반발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충분한 실서 없이 과세 대상자를 지목했으며 자신이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이번 과세 시행을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과세 시행 연기와 절차 재진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법안은 뉴욕주의회가 지난 5월 말 가결한 것으로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는 세컨드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이 2019년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가인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사례를 들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리핀과 빌 에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이 같은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 시행 초기부터 과세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법정으로 번진 첫 사례입니다.
1: 백악관이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리 사쿡에게 21일 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제기한 의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로 최고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채 쿡 이사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그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쿡 이사 측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사직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입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안은 연준 독립성을 시험하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만 헌법이 체포와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제시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5-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13: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8: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7: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2: We will fight for you.
2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

0: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워싱턴 DC의 연방수뢰 항소법원이 오늘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3명 중 2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셔널 트러스트가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집행을 2주일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도 의회 승인 없이는 지상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사 일부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동관을 헐고 외국 정상을 맞을 대규모 연회장이 포함된 건물을 2028년 여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안에 연회장 완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의 최신 모델 키미 K3이 보안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인터넷에 무단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프론티어 시큐리티는 어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AI 안전연구소가 제공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키미 K3의 성능을 평가하던 중 이 모델이 격리망을 벗어나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GitHub에 접속한 것입니다. 시험 도중 인터넷에 몰래 접속해 정답을 확인하고 베껴 제출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프론티어 시큐리티는 모델이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평가 담당자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 포트 일부를 열어둔 설정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박스를 제공한 영국 AI 안전연구소도 자사 소프트웨어 자체에 취약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보안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의 AI 모델들도 앞서 잇따라 유사한 통제망 이탈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키미 K3은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큽니다. 프론티어 시큐리티 최고 경영자 야론 싱어는 공개된 키미 모델에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해킹용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범죄 조직이나 불량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이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2: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 토드 에델먼 판사가 전 미국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허른은 워싱턴 DC의 명소인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의 방수자재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에델먼 판사는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공소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허른에 대한 혐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을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리플렉팅 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리모델링한 시설로 녹조 제거와 방수 공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기념행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진행되면서 방수제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결국 자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손상이 고의 훼손이 아닌 시공사의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상이 고의적 훼손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피로 검사장의 결정을 실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있었던 이 사건은 결국 공사를 서두른 결과가 한 개인의 기소로 이어졌다가 기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 극한 폭염이 이어지지는 가운데 오늘 국내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얼음 특별식과 진흙 목욕을 제공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호랑이와 곰은 얼음 더미 속 차가운 먹을 찾아 먹었고 원숭이들은 얼음 연못에서 간식을 즐겼습니다. 코끼리는 땀샘이 적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어렵기 이 때문에 진흙 샤워로 열기를 식혔습니다. 들은 동물들이 모래 목욕과 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따가운 쇠약볕에 동물들도 하나같이 그늘로 몸을 피합니다. 더위에 지친 하마는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5: 이렇게 그늘에서는 괜찮은데 생볕에서는 진짜 좀 찜질방에 가 있는 느낌처럼 많이 덥더라고요. 동물들도 지금 조금 다 더워가지고 축 처져 있는 것처럼
4: 계속된 폭염에 입맛까지 잃은 동물들을 위해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호랑이는 수북이 쌓인 얼음 더미를 헤치고 차가운 고기를 골라 먹고 곰도 얼음 과자를 반깁니다. 하마는 비타민 보충을 위한 과일과 채소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원숭이들은 얼음 연못에서 느긋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코끼리는 진흙 샤워까지 하며 열기를 식힙니다.
6: 땀샘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요. 네, 적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모래목욕, 물목욕, 진흙목욕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육사들도 그걸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4: 더운 나라에서 온 동물까지도 얼음 특별식과 냉기에 기대 극한 더위를 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던 공화당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인준에 필요한 50표가 채워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53석 가운데 3명만 이탈해도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수잔 콜린스 메인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의원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준 전망은 한때 불투명해졌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2021년 1월 6일의 회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5월 루이지애나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해 사실상 정계 은퇴를 강요받았고 이번에 반대표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과거가 있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후보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블렌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직접 변호한 인물로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연방 법무부를 이끌게 됩니다. 고고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이란 제재 강화 법안이 오늘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86표 대 반대 11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생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주도해온 인물로 최근 별세했으며 그의 사후 이란 제재 연장 조항이 추가돼 법안 명칭도 2026년지요.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경제 압박입니다. 러시아산 수입품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대러 신규 투자도 전면 금지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지휘관 및 방산 관련 외국 개인단체에는 미국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가 적용됩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상위 5개 나라에는 최대 100%의 2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중국과 인도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제재법 효력은 2031년까지 연장됩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4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2: 페루와 멕시코 두 나라가 오늘 외교관계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적 우정과 협력의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교 이후 약 10개월 만에 관계 정상화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의회 해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축출됐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단교 원인은 베치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 문제였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은 차베스 전 총리가 주페루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이자 페루가 즉각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차베스 전 총리는 안전통행권을 발급받아 멕시코로 출국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관계보고는 지난달 출범한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성사됐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멕시코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3: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3년 2월에서 3월 사이 대통령실에 청탁을 받아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 조사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지난달 20일에 구속됐으며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기험 당일 포고령 위반자 수감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준혁 기자입니다.
5: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유 의원이 관저 감사를 진행하던 지난 2023년 2에서 3월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감사를 무마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나 문답 조사를 막았고 업체 관계자의 대면 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유 의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됐고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6: 1963년 통합감사원 발족 이래 직을 걸고 가장 엄중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입니다.
5: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 수감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나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구금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박 전 장관에게 교정여력 점검 지시를 좀 받으셨나요?
5: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7: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9: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0: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1: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메릴랜드주 엘리코 시티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애나룬델 카운티 갬브릴스의 한 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신 마사지를 받던 중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당했고 양손으로 목이 압박돼 질식상태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마사지 직후 응급실을 찾았고 우측 내경동맥 손상과 목혈관 협착 진단을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도 정지된 데 이어 최종 박탈됐습니다. 재판은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찾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 자격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늘 쿠바에 대한 전방위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에 탈출구가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압박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쿠바를 겨냥한 24차례의 개별 제재 조치를 발동했으며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38명과 40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의 여파로 쿠바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였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막히자 쿠바 기업들은 금목걸이를 들고 마이애미로 건너가 연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쿠바 연료 수출액은 9,6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절반 이상이 에너지난이 본격화한 6월에 집중됐습니다. 쿠바의 우방이었던 베네수엘라가 하루 최대 10만 배럴의 석유를 지원해왔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이 수입원도 끊겼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때마다 즉각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과 동시에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 기에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와 쿠바 통치 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협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올해 95살로 건강이 악화된 라울이 더 이상 손자 곁에 없게 될 경우 협상 상대의 정치적 생존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루와 멕시코 두 나라가 오늘 외교 관계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적 우정과 협력의 유대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교 이후 약 10개월 만에 관계 정상화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의회 해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축출됐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단교 원인은 베치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 문제였습니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은 차베스 전 총리가 주페루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이자 페루가 즉각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차베스 전 총리는 안전통행권을 발급받아 멕시코로 출국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관계보고는 지난달 출범한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성사됐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멕시코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이 오늘 제주와 인천에서 열립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김민석 송영 후보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가 지역 현안을 챙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북으로, 김민석 후보는 전남으로 향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후보들 사이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친 만큼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전당대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5: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 그리고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24: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있어볼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6: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7: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6: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25: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6: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26: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6: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12시 31분 롱비치 테크놀로지 플레이스 2200번지 일대에서 대규모 연기가 치솟는 화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인근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지역 상공으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발생 여부 및 연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히 어느 건물 또는 시설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명피해 및 화재 진압 여부는 현재 수사당국이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며 저희 라디오 서울은 관련 상황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1분 셔먼오크스 로열 리지로드 15528번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차량이 불길에 휩싸인 영상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과 차량들에게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상황을 계속 통제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분 파노라마 시티 세드로스 에비뉴 8416번지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인근 주택 뒷마당 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션 경찰서 소속 LAPD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뒷마당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은 총기 소지 남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변을 집중 수색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장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4분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리트 920번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그레이 색상 혼다 시빅 차량 안에 강제로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붙잡아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램파트 분서 소속 LAPD 경찰청이 현장에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드론 부대가 추가 투입되어 상황 파악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엘라타와 올림픽 교차로 인근 현장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현장은 안전하게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0: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오늘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3일 본회의에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폐기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여야 모두의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5: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7: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6: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8: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네.
6: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9: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6: 정책 여파로 새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10: 마영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채가 되고.
6: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정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11: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대표 보양식 삼계탕. 네, 이미 복날에 드셨다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말복에도 또 드실 예정이라고요? 네, 뭐 매일 먹을 순 없지만 이렇게 복날에 챙겨 먹는 것도 참 재미있는 풍습입니다. 사실 대표 보양식인 이유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여름철엔 입맛이 없기 때문에 대강 때우기 쉽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근육, 피부, 장기 등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삼계탕 100g 정도에 10.7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다만 삼계탕이요, 칼로리도 조금은 높고요. 그래서 뭐 비만,

0: 산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어쩔 수 없이 이 체내에 수은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대형 어류를 너무 자주 먹으면 수은이 쌓이게 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를 위한 참치를 즐기려면 성인 기준 주 2, 3회 한 번에 한 200g 정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참치는 통조림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관 상태 하지만 유의하셔야 돼요. 심하게 부풀거나 찌그러진 제품 섭취하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많은 곳에 보관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참치 섭취 한 10분 전에는요, 통조림 뚜껑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퓨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통조림 음식에는요, 폐나 콩팥 등에 자극을 주는 발암 물질이라는 퓨란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기가 닿으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조림은 뚜껑을 좀 미리 열어두는 것 필요할 것 같네요.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금요일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설아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제 휴가 동안에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 그거 잘 봤습니다.
4: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데 어땠습니까?
4: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예. 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냥 뭐 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3: 알겠습니다. 그 욕먹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요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IS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네.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4: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3: 일단 하나의 절세 계좌다.
4: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손익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4: 일단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네.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예.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0: 1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제 이게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라고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 증시도 상장되는 그냥 돈이 돈을 부르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수 기자도 얘기해 줬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 기대한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2: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이게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1: 네.
2: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앞으로 내 향후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뭐 3040 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다 소득 대출만큼 다 온전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또한 그 장기적인 지금 뭐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1: 그렇죠. 예.
2: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이런
1: 제일 확실하니까요.
2: 예,
1: 이게.
2: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이제 고령 측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이제 불거져 왔던 건데 이제 노후에 이제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지금 사실은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할 때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라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지금 어쨌든 국내 주식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뭐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실 배당 얼마 안 되는 거죠.
1: 아니, 그렇죠.
2: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사실은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는 안 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을 줄 아닐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1: 예.
2: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사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교수님 화나셨어.
0: 네. 맞습니다.
2: 어제 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그래서
1: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2: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 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GDP를 처음에 이제 생산액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뭐 성장률이 뭐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 설명하면서 복리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이 네.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제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원금에 대해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1: 이게 복리 효과가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2: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 자,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5년,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다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끊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반응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0: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ISA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뭐 장기 운영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 막혀서 투자 선택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이제 9천
1: 뭐
0: 갔다가
1: 카지노죠 이제
0: 5천 6천인데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국내 증시에 좀 자금을 흐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래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뭐 9,999년 네.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0: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이제 그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지금 당장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2월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기존 예. 가입자에게도 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한다고 해도 뭐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4천만 원,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2: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네. 좀 일반화인 것 같고요.
1: 저도 1년에 네. 4천만 원 못 내요.
2: 네, 그 사실은 굉장히 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뭐 우리가 육아를 한다던가 육아휴직 기간엔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현도를 이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이 현금 흐름이 예.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형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봤을 때 사회의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별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ISA를 공부를 바로 시작해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이제
1: 그렇죠.
2: 좀 적응을 네.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입 금액 비중을 그 국회 예산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올 초인 거죠. 그래서 30세 미만이 10%다라고 이제 2월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층 ISA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그동안 이제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미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뭐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뭐 이제 자녀들도 더 이제 해외에 이제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그 앞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그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정부의 보고서 들어간 내용이나 지금까지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2: 제가 어제 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는가를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뭐 ISA에 대해서 뭐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4월 보고서 2020년 4월 27일 기준에는 법률안이 뭐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제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좀 장려하는 방안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 신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개편안이 뭐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 이제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광수 기자가 1부에서 대신 욕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지 월요일 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한 단기적인 대응 아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한 거다. 합리화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총평을 해주나 학점 한번 줘보실래요?
2: 제가 줄 수 있는 학점 중에서 이제 출석은 했으니까 회의는 했으니까 F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C플 정도 주고 싶습니다.
1: 네. C플이면 낙지잖아요, 거의.
2: 그래도 뭐 네.
0: 10분 정도여도 만족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2: 네, 있더라고요.
1: 그래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평점이 그쪽에 가깝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이 주제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토론회였습니다. 여당 토론회부터 한번 볼까요? 여당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0: 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은 유지를 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뭐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불이익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보완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대행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도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제 개편 뭐 큰 방향은 유지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은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0: 네.
1: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뭐 토론회인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네. 막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21세기 고려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0: 이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좀 술렁이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70, 80년대부터 같은 아파트 살아온 이 고령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보유주택 자산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뭐 캐시플로우 소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집값 상승으로 세금 늘었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 초고가 주택가에서 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술렁인다라고 하고요. 이 비수도권 이주를 전제로 한 이런 세제 혜택이 세제 정책이 이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소득 없는 고령자 그러면은 아 왜 그렇게 비싼데 깔고 사세요.
1: 나가세요.
0: 나가세요. 밖에 지금 얼마나 넓은데 가 하셔서 공기 좋은 데 사세요라고 하니까 아 이게 좀 21세기 고려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본인이 80 돼봐요. 그 나간 게 쉬운지.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처에 사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다 지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1: 맞아요. 특히 성당교회 이걸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나가요. 거기서.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 갑자기 또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세제 개편안 이후에 좀 강남에서 70억 대 이제 금매물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사실 그렇죠. 뭐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맞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인만 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부자인 금수저가 오히려 더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뿐이지 사실상 서민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안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들만의 리그에서 손바뀐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금수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고소득 흑수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네.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큰 걱정이 되는 거는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이런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분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2: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차 시장이랑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한 사람이 비거주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제 그동안 임대나 임차 수요가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하나 걷어들이고 한 사람이 다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마치 이제 네. 제로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집값 상승만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 교육,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세종시에 살았지만 그 이제 네.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자녀들이 서울로 다시 가는 이런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외지역으로부터 수요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사실은 매매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56%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 절반이 넘네요.
2: 예, 그래서 매매 시장만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건 사실은 그 외 반대급부의 다른 쪽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값이 약 6.2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에 여러 가지 자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초고가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금 타겟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이제 임대차 시장의 어떤 임차인들일 수 있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올리면 보유를 할 거고 앞으로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금 석유를 납부하더라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결국에 이게 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1: 불안하기도
2: 있었고 그렇죠.
1: 불편하고
2: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거래를 하기에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 대책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한 분은 이광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광수 기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6646번 쓰시는 분. 학군 따라 이사 가려고 하니 매매도 없고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전세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세입자들 숨 좀 쉬게 해줘요. ISA도 티끌 모아 서민 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였고요. 2318번 쓰시는 분. 직장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때 걱정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그냥 계약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 나올 정도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교수님.
2: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값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의사결정인 거죠.
1: 네.
2: 물론 이제 30, 40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 40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노동시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같이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자꾸 세제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마치 이제 게임의 한 주인공이 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정책인 게 많아서 이게 사회 실험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신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 이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뭐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의 최적화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었고 있다는 소문이.
2: 그렇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여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ISA로 잘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제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킹맘들은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 할 일이 많죠. 이제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힘이 남아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정책에 내가 발맞춰서 어디에 따라가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2030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라든지 주거 사다리를 생각하는 40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공급 대책이에요. 결국엔 공급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공급 대책 곧 나올 것이다.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입니까?
0: 네. 정부가 서울의 가용 부지 총 동원해서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송파 그린벨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뭐 옛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이니까 서울시에 남아 있는 거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1: 영끌이네,
0: 영끌. 예, 왜냐면 남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이런 거는 뭐 법 개정이나 환경 문제, 서울시 반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한번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예,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좀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이때까지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네. 제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된 적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유휴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나오는데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뭐 구청?
0: 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그리고 광진구청 부지,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 부지 얼마나 지금 서울 시내 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과천 경마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돼가지고 이쪽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들은 뭐 얘기 될 수 있는 거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1: 근데 129 공급 대책 때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용산구에 뭐 12,000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 들은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요. 우리 반대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은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는데.
2: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놀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적합성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두고 쟁점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급된다는 거지? 이것을 언제 또 합의해서 언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구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반해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천천히 나오니까 조금 속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뭐 세제 개편을 얘기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러한 반발이 그나마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광수 기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택 공급량을 두고 뭐 100만 가구 300만 가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급이 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3기 신도시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공급 대책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뭐 숫자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게 즉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사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구축이라도 매수했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책에서 나왔던 과천 경마장 이 부분 아직도 지자체랑 전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면은 주식시장 안정은 어렵겠지요. 마지막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상반기 1조 적자, 잇단 악재. 쿠팡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0: 네, 쿠팡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인 쿠팡 INC 올해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쿠팡 엄청 돈 잘 버는데 무슨 적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징금 외에도 고객 보상 위한 이용권 지급했었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아마 쿠팡을 잘 쓰고 계실 것 같은 천 교수님께. 그런데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단기간에 실적 반등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2: 일시적으로 아마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손실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가 손실 뭐 이러에 대한 비용들도 다 이제 반영된 건지는 사실은 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적자난 부분이 두 부분으로 화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이어서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객들이 물론 이제 고객 수들이 다시 뭐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물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다른 회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탑투 플러스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는데요.
5: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7: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8: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는 되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6: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5: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5: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0: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1: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0: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0: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3: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0: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14: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0: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5: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0: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6: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18: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17: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 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9: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20: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하여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9: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5: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1: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22: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21: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23: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24: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25: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집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21: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4: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6: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7: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26: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5: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1: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2: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3: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0: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6: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환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7: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 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 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0: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8: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30초 됐습니다.
9: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0: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0: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5: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9: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30: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29: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31: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9: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0: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29: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6회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5: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 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땅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11: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3: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11: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뉴하.
4: 뉴하.
3: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예솔 기자님 네. 경고예요. 경고.
4: 네.
3: 지난주에 우리 스페셜 MC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했잖아요.
4: 네.
3: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네, 다 봤어요.
4: 네.
3: 나 상당히 질투 났어요. 아,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4: 네. 오늘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가 볼까요? 오늘도 정말 더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두 차례나 폭염 대응을 강조했네요.
4: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두 차례 폭염 대응 주문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입니다.
3: 네.
4: 오늘 절기로 따지면 입추라고 해요.
3: 네.
4: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출근길도 많이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요.
3: 네.
4: 정부도 계속 이렇게 폭염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3: 네.
4: 오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폭염 대응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외신에서만 보던 폭염이 우리 현실이 됐다. 이게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등포구 40도 넘었기도 했고요. 경남 양산도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네.
4: 또 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구역 포함해서 전국 36개 구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하루에만 전국 응급실 찾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3: 네.
4: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3: 진짜 고령층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죠?
4: 네. 이게 폭염 피해가 모두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4: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 온열질환 겪고 있고
3: 네.
4: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독거노인은요?
4: 네. 독거노인 또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냉방시설 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뭐 건설 현장에서
3: 네.
4: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4: 네, 그래서 계속 회의만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나와서 그럼 정부가 뭘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냐 좀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3: 근데 각 뭐 집마다 에어컨 달아줍니다. 뭐 얼음을 다 줍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4: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좀 따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를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3: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네. 가서 안부 확인 강화하고요.
3: 네.
4: 또 노숙인들 주야간 순찰도 늘리고 거점 경로당 운영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0: 쉼터 열악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요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요 쉼터와 농축산업 물류창고 집중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계획 밝혔고요.
1: 네.
0: 또 5개 작업 중지 여부도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1: 아, 근데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야 간 순찰 늘리기로 하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일 텐데
0: 네.
1: 그분들도 더위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걱정이
0: 네.
1: 좀 들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좀 강조했다고요.
0: 네, 이제 오전 회의가 각 지자체 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오후 회의에는 이제 사회 기반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거와 용수, 전력망, 또 전통시장 같이 좀 폭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 반영해라.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단순히 이제 얼음물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1: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나오고 온도계에 찍히는 거 보니까 아침 6시에 31도예요.
0: 네.
1: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가면은 뭐 38도, 9도, 4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체감온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있으면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밖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0: 네.
1: 그것이 가장 좋은 폭염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앞 정청래, 김민석 감정싸움 격합니다.
1: 네.
0: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엔 이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신천지 의혹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정청래 후보가 또 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내가 근거 없이 말했겠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했어요. 특히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계엄 가능성도 미리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1: 네.
0: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좀 날선 언어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한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1: 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근거 제시 못하면 허위 신고다.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1: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두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분은 윤리감찰단에 제소되고 심판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0: 네.
1: 레버리지 ETF 논란도 이슈가 좀 됐죠?
0: 네, 어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또요 관련해서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 파리만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올라오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공지를 냈는데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민석 총리 지시였다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1: 그러니까요.
0: 네.
1: 전당대회 하면서 법적 책임, 윤리 심판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감정 싸움이 격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날도 더운데.
0: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1: 네.
0: 싸우고 또 전대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좀 여기저기 좀 당에 물어보니까 이게 경선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뭐예요?
0: 15일에 호남 경선이 열리고요.
1: 그렇죠.
0: 네, 16일에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데 호남은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 있고
1: 맞아요.
0: 수도권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누구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다라고
1: 그
0: 하고
1: 당원들의 마음을
0: 있습니다.
1: 얻겠다?
0: 네. 그래서 각 캠프들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1차 TV 토론이랑 2차 TV 토론 굉장히 다를 거다. 2차 TV 토론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1: 네.
0: 서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 조금 우리 기자님이 취재 보시면 양쪽 캠프 진짜
0: 네.
1: 분위기 어때요? 어디가 좀 여유롭고 어디는 좀 조급하고 좀 이런 분위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0: 네.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 캠프 쪽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요새는 조금 조급한 모습이에요.
1: 그래요. 위축됐어요.
0: 네. 좀. 이게 왜냐하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크게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가지고 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노사모 바람을 내가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네. 또 어제는 노사모 쪽에서 우리 이용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1: 네.
0: 이게 좀 전략이 녹록지가 네.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1: 네. 김인석 후보 측은 그래도 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을 것 같은 부울경 충청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0.99% 차이로 뭐 진 거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0: 네, 네. 김민석 캠프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격차 못 벌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안심하다. 안심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신천지 이슈가 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네. 따라다녀요. 네, 이게 네.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노선을 정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역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걸 잘 넘기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일 재밌는 분이 송영길
0: 네,
1: 대표예요. 그냥 막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 정신세계 공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 발언이 화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1: 어떤 발언인지 좀 짚어주세요.
0: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법을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 이 뭐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한 거죠.
0: 네.
1: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0: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됐어요.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직무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 들더니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몰린다. 연일 이어지는 이런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청와대도 바로 좀 해명을 했죠?
0: 네, 청와대 어제 홍보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읽어본 게 아니고 법을 이제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대통령은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0: 그게 이제 법무부와 행안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청와대 직접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 이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안 읽어보고 이해를 못했겠느냐 진짜 그건 오해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육성으로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0: 네.
1: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꺼질 줄 모르는 형석법 논란은 잠시 후 2부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네. 국민의힘이 증오의 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에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오.
0: 정부가 그 고가주택과 투자목적주택의 세 부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었잖아요.
1: 네.
0: 그 뒤로 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는 표면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민주당이 결국에는 2028년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0: 네.
1: 이거 법률안 이대로 찬성 못할 거다. 그러한 뭐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0: 네. 장동혁 대표 어제 그 최고회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택 매도를 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 네.
0: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 문제까지 해결해 손해를 최소화해놓고 국민한테는 세금 폭탄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0: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거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오찬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1: 네.
0: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1: 네.
0: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0: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좀 서울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복잡한
1: 다르죠.
0: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오전 7시에 별도의 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또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참석했던 김남근 의원이 이게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전화를 돌려보니
1: 취재하셨군요.
0: 네, 그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1: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0: 취재해보니까
1: 네.
0: 공통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1: 비거주.
0: 네, 이번에 그 공제액이 비거주 1주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9억 이상이
1: 네,
0: 되는
1: 맞아요.
0: 거라서 더 이제 사람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너무 사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해외로 출장 때문에
1: 그렇죠.
0: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다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특히 마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고 또 공제약이 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는지 왜 12억에서 9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세제안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세제 개편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1: 복잡해요.
0: 네. 그래서 구멍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1: 뭐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0: 네.
1: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0: 네.
1: 어쨌든 청와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 곧 공급 대책 내놓겠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윤 기자님과
0: 네.
1: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
1: 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3: 첫 출연입니다.
1: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자주 나와 주세요.
3: 예,
1: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3: 네,
1: 기대도
3: 네.
1: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3: 예, 예.
1: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3: 네네.
1: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3: 네.
1: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네. 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3: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1: 네.
3: 첫 번째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1: 네.
3: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1: 네.
3: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1: 네.
3: 수사 과정.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를 다 전자화시켜서
1: 네.
3: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3: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현장 나갈 때 경찰들이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 장치를 갖고 나가서 다 영상에 담도록 그래서 그것도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인 혹은 전문가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1: 네.
3: 그렇게 해놨습니다.
1: 네.
3: 그러면은 아마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뭐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1: 네.
3: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1: 네.
3: 지금 이제 핑퐁.
1: 네.
3: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거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안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3: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한 경찰과 담당한 검사를 딱 묶어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 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1: 네.
3: 똑같은 사건 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좀 높였고요.
1: 네.
3: 네 번째는 좀 수사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1: 네.
3: 지금 이제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1: 그렇죠.
3: 그럼 저희가 이제 범죄 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네.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큰 아주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네.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네. 피해자를 어떤 절차의 어떤 주체로 네. 이렇게 그 지위를 상향시켜서 네.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경찰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네, 것이 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3: 맞습니다.
1: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네네.
1: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3: 네네.
1: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네네.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네네.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3: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네.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저희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은 네.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1: 네.
3: 예. 근데 그 정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자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1: 네.
3: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1: 네.
3: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1: 예,
3: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뭐 열람 등사를 좀 확대해서 뭐 예, 근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1: 네.
3: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도 자체 내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갖다가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1: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3: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권리 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3: 맞습니다.
1: 걱정이 있어요.
3: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판사했을 때 보면 평생 한 번 오실까 말까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인생이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1: 그렇죠.
3: 예,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1: 네.
3: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게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네.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뭐 상급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뭐 촘촘하게 설계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 네. 지켜보면서 네.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네. 이제 한 900명 정도를 더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4: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표창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관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의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체크를 네. 하려고 합니다.
4: 중수청으로 많은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3: 갔으면 좋겠어요.
4: 갈 거라고 1,000명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네. 되지 않아가지고
3: 네.
4: 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3: 저희가 보고를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4: 네.
3: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4: 네.
3: 뭐 급여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 인력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4: 네.
3: 아,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그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4: 네.
3: 그런 데에 대한 거학 척결을 위해서
4: 네.
3: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지석 검사인가요?
4: 네.
3: 그 검사는 오겠다라고 예, 하니까
4: 네.
3: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4: 네.
3: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4: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3: 예, 네.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4: 네.
3: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그런데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3: 네.
4: 뭐 보고받고 했는데
3: 네.
4: 이제 같이 팀에서 동등한
3: 네.
4: 거의 입장이라면
3: 네.
4: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3: 네.
4: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3: 예, 예.
4: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은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은 뭐 권한이 있는데 이런
3: 네,
4: 식으로
3: 네.
4: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3: 네, 네.
4: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3: 네,
4: 걱정도
3: 네.
4: 있습니다.
3: 아, 그건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저는
4: 네.
3: 공직자들이 그렇게
4: 할까요?
3: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4: 네.
3: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4: 네.
3: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4: 네.
3: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 네.
3: 그런 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4: 네.
3: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 의원님, 우리가
3: 네.
4: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3: 네.
4: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이제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네.
4: 비유 한번 해볼게요.
3: 네.
4: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3: 그거하고는 말이 안 돼요.
4: 말이 안 돼요?
3: 네.
4: 왜요?
3: 그거하고는 틀리죠.
4: 아니 법률적인 거를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 네.
3: 사기사건, 고소고발건의 경우에 사기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4: 네.
3: 그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제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고소인은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뿐이지 사기칠 의도는 없다. 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사가 말 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1: 네.
3: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받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1: 드릴 수 있는
3: 거고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나의 네.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3: 네.
1: 그러한
3: 그 약간 전제가 이제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신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이게 이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 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손발에 불과하고.
1: 네.
3: 근데 이제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예, 저희도 계속 뭐랄까 저기 관리 감독 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1: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 좀 덜 해도
3: 아니,
1: 돼요?
3: 아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1: 네.
3: 예전에는 이제 사법 경찰 간의 개인적인 역량에
1: 네.
3: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네.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1: 네.
3: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1: 네.
3: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근데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시술을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1: 네.
3: 그 정도의 예,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3: 그렇죠.
1: 걱정이 있어요.
3: 맞습니다.
1: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3: 글쎄 뭐 곧 이제 뭐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1: 네.
3: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1: 네.
3: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1: 네.
3: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가진 자, 있는 네.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1: 그러니까요.
3: 그런
1: 그 걱정이 어떻게 해소해요?
3: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뭐 윤석열에 대한 뭐 김건희나 주가 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1: 네.
3: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학 척결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공수처도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3: 맞아요,
1: 지금은
3: 맞아요.
1: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3: 네.
1: 유명무실한
3: 네.
1: 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3: 맞습니다.
1: 중수청 그렇게 될
3: 가능성
1: 없어요?
3: 공수처가 하나의 뭐 지청에 불과했죠.
1: 네.
3: 민원수가.
1: 네.
3: 사실은 행정하기에도 바쁜
1: 네.
3: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좀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1: 네.
3: 그때는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뭐 아마 줄이고 줄여서 한 50명이네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1: 네.
3: 예,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1: 네.
3: 지역에 6개 또 청이 있으니까
1: 네.
3: 그래도 예전 검찰청 그 수준의
1: 네.
3: 수준의 수사력과
1: 네.
3: 그 수사력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4: 잘 되기를 바라고요.
3: 그게 이제 역시 이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네. 이제 의료 분업인가요?
4: 네.
3: 예컨대 이제 네. 의사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네. 했는데 의학 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네. 뭐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병원에서 손님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갖다가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됐듯이 그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예, 조금 초반에 네.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기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3: 네네,
4: 완벽하게 좀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3: 저희가
4: 있는데.
3: 회의만 26시간 법안 일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네. 그 외에 사전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좀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알겠습니다.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예. 안 읽어봐서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3: 예.
4: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제가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4: 네.
3: 형사적인 식견 전문은 뭐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네. 또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네. 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4: 네.
3: 근데 이제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컨대 뭐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4: 네.
3: 예,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3: 네.
4: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3: 네.
4: 나 이거 좀 선 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3: 아무튼 저희가 네.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4: 네.
3: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다 한 네.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근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3: 네.
4: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3: 글쎄요. 일단은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줬더니 뭐 오탈자 바꿔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4: 근데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가지고
3: 예,
4: 또 처벌한 사례도
3: 그렇죠.
4: 있잖아요.
3: 그런 또
4: 네.
3: 좋은 사례도 있고
4: 네.
3: 또 이런 보안수사권을 남용하는 또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4: 네.
3: 또 사경이 그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4: 네.
3: 요구하면 일단 네. 처리해서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4: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3: 네.
4: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3: 그러면 이제 예컨대 직무배제 네. 배제시킬 수도 있고
4: 네.
3: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 뭐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4: 네.
3: 이것도
4: 시간은 늘어나겠네요.
3: 전체가
4: 근데.
3: 안 된다면 네.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4: 네.
3: 일단 3개월로 줄여놓고
4: 네.
3: 보안사 요구도 1개월로 일단 원칙으로 1개월 이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 네.
3: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4: 네.
3: 훨씬 빨라지고 그런
4: 알겠습니다.
3: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 그 관을
4: 네.
3: 더 증원을 해서 네. 한 건 한 건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하고
4: 알겠습니다. 원희 네. 오늘 저희 궁금한 거 잘 얘기해 주셔서
3: 예.
4: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4: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7: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경로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의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9: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7: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이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7: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1: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7: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8: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2: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무력 충돌에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0: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4: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스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스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스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14: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2: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4: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2: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2: 텅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통 미끄럼틀의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철제 놀이기구의 경우 햇빛에 달궈져 이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2: 그네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6: 저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2: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도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이 더위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9: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8: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10: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11: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12: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집불하기도 하면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8: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3: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4: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료 흡수량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13: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됩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 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5: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제는 혈관성 두통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긴장성 두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근육 수축성 두통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통은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때문에 뒷목과 머리 근육이 수축되면서 상응하는 동맥의 확장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임상에서 긴장성 두통의 통증 부위는 보통 머리 양쪽 관자놀이와 후두부, 뒷목으로 가장 심합니다. 이 두통은 혈관성 두통과는 달리 하루 중 언제라도 통증이 올 수 있고 그 통증이 몇 주간 계속되기도 합니다. 우리 북경의술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긴장성 두통을 타이트 밴드로 그 아픔을 묘사합니다. 예전에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밴드처럼 질끈 묶고 계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긴장성 두통은 머리가 조여드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혈관성 두통처럼 맥박이 뛸 때 같이 느끼는 박동성 통증은 없습니다. 또한 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장성과 혈관성 두통 외에 여성분들이 특히 폐경기 때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두통은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폐경기 동안 에스트로다이올 수치가 감소되면서 두통을 증가시킵니다. 이 두통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폐경기 이후에는 자연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눈, 코, 귀 및 구강에서 발생되는 염증이나 종양, 안압이 상승으로 인한 두통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두개골 내의 출혈이나 뇌 종양 등에 의한 병인성 두통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두통을 일반 두통으로 오진하고 치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은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 그것이 바로 낭비 없는 치료로 이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두통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한 주간 정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이분은 소개 안 시켜드릴래요.
5: 왜요?
3: 지난주에 네. 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건강검진 받다 나 그냥 올 뻔했어. 자리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5: 아유, 본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3: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충청 부울경 이번 주 인천 제주
6: 네.
3: 이제 전망 총평 좀 해주세요.
6: 많이들 해주셨지만은 그 정청래 후보의 달라진 어떤 뭐 전략이랄까요?
3: 뭐가 달라졌어요?
6: 그러니까 SNS에 글을 무지하게 올리고
3: 어제 10건.
6: 네. 네. 그리고 토론회 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신천지도 다시 끄집어내고 이 일련의 흐름이
3: 네.
6: 본인 지금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언론이 불공정하다, 패널들이 100대 1이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다 틀어지면서
3: 네.
6: 충청이든 부울경이든 거기서 적어도 한 곳은 과반 이상 좀 나와줘야 내가 바로 바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전혀 뭐 여론조사도 과반 넣는 게 없고
3: 네.
6: 하나도 없었죠. 과반 넣는 여론조사가. 그리고 뭐 부울경에서도 미세하게 이겼고 이러니까
3: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6: 이번 주는 더 어려워질 거다. 정천의 후보 입장에서는. 네.
3: 저주를 뽑으면 어떻게 해.
6: 그 근거는요. 네. 인천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이제 시장 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정청래 후보 표가 떨어져서 네. 30%대 득표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호남분들이 많이 계셔서
3: 그렇죠, 그렇죠.
6: 그 당원분들이 정서가 거의 같아요. 전남 당원들하고. 근데 전남에서 특히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3: 여론조사도 좀 지지층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 그래서 인천 제주 뭐 합쳐서 한 10만 정도지만은 그래도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도 온갖 밴드웨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3: 네.
6: 10만짜리 여론조사로 뭐 당연히 뒤에 뭐 호남 물론 뭐 50만짜리지만 예, 많이 흐름이 기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총평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4: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 뭐 출마할 수 있겠냐 예상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괜찮았어요.
3: 네.
4: 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는 바람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 번 충청하고 부울경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표가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4: 지금 이기고 있지만
3: 네.
4: 그러면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제주 이 결과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싱겁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정청래
3: 네.
4: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최민희 후보에 관련한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좋지는 않죠.
3: 네.
4: 그런 것과 연결되면
3: 네.
4: 생각보다 좀 싱겁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3: 있다. 예. 이번 주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한 기자님
4: 네.
3: 각 후보 캠프들 그 분위기까지 해서 총평, 전망, 분위기 좀
4: 네.
3: 전해주세요.
5: 근데 요새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누구 편든다 그래갖고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청래 캠프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네.
5: 그러니까 충청 결과 나고 그 다음날 연설 모드가 확 바뀐 거가 캠프

0: 차원에서 전략 전환이 있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 우리 두들겨 맞는 거 보이지? 우리 그래도 네거티브 안 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김민석 후보 캠프는 내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합 한 7% 질 수도 있다. 부산까지 치면 10%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맞아요.
0: 상당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던 3세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세 추세 대세다. 근데 이제 이게 3세가 우리한테 넘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뼈아파하는 건 뭐냐면
1: 뭐예요?
0: 송영길 후보의 표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노사모라든지 기존의 친문 진영의 조직표를 상당 부분 자기네 흡수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표가 김민석 후보한테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게 송영길 후보로 갔다. 근데 부산에서 송영길 후보 연설 보셨겠지만 거의 1.4하거든요. 정청래 후보만 공격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게 선호투표까지 감안하면 저 표가 다 누구 표냐 이렇게 보면 송영길 후보가 지금 9% 10%에서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잠식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지금 당장은 사미한테 표를 주는 것 같지만 선호투표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1: 조급해해요, 정청래 후보 측?
0: 아, 겉으로야 뭐 그러진 않는데 지금 뭐 SNS 글 올리는 거나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조급해진 거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전환 이루어진 것 같고.
1: 그다 김한 기자님 때문 아니에요? 10명의 뭐 평론가들 나오면 다 그냥 뭐
0: 100대 0이래요. 100대 0.
1: 100대요?
0: 100대 0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최민희 의원 나와도 저희 회사 방송에 나왔었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99명, 1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이제 들을 지점이 있고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기울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어서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물 안에서 보는 것 같은 인식 이런 거가 있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2: 그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1: 잘못했어요. 정청래 대표 뭘 잘못했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수 있잖아요. 대통령 말이 다 옳아요?
2: 아니 그건
1: 다른
2: 아닌데
1: 얘기 할수 있잖아요.
2: 물론 비판을 할수 있죠. 근데 비판을 하려면 실력 있게 비판을 하든가 또 90도로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킨다 그러고 의리를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정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 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뭐 노동 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짚는 것도 아니고 그 오로지 하나 우리 정통 민주당 환하게 하지 마세요. 보수 인사 쓰지 마세요. 검찰개혁 흐릿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것도 다 다른 사람 입을 빌려가지고 하는 뭐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판 같지도 않고요. 근데 더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대중들이 봤을 때 혹은 당원들이 봤을 때 본인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다 굴복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김민석 픽했으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매를 본다고 봐요. 그 정확한 지적이 두 가지예요. 자기 정치 도대체 뭐가 자기 정치냐. 이렇게 뭐 반문한다든가 지방선거 이겼는데 왜 자꾸 졌다고 그래?
1: 당정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2: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당정청 협의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지금 표정 관리가 며칠 동안 안 된다는데 당정청 협의에서 당신은 이겼다고 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도 이제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내부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공동체와 당에는 해악을 끼치는 것. 그게 자기 정치잖아요. 이때껏 1년 동안 해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 선거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래 지지받은 사람들한테만 인기 끌고 공동체는 다 분열시키고 정당은 인기 떨어뜨리고 정당 지지도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거 봐요. 그럼 다전 정청래 후보의 효과라고 보고 그게 100대 1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 그 연임은 안 되고 왜 출마했냐 막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막 비판 많이 하던데 중임은 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2: 근데 그것도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싫다는데.
3: 야,
1: 잘한다. 비싸다.
2: 그러니까 중임인지 연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보기에 정청래 당신 1년 동안 잘못했어. 그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건다 일단 제껴놓고 룰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윤희석 대변인님, TV 토론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좀 꽂히는 문장이나 그 여러 가지 논쟁 있었어요?
3: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증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네.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톤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김문석 후보도 또 지지 않고 네. 얘기하고 토론하면서도 뭐 한 번 더 뭐 말을 하면 반칙이고 뭐 서로 막 욱신욱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학생운동할 때 생각을 하는구나. 보는 사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성찰 얘기하셨잖아요. 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뻔뻔하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선거를 할 때에는 주변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20몇 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당신 그러지 않았냐. 너는 어쨌냐. 뭐 상가집에 왔네 안 왔네. 뭐 늦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두 분은 했던 분 아까 중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보면 지금 상황은 집권도 했고 의석수도 지금 6년째 절대 과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학생운동 세대가 당대표를 하고 그 시절이 10년을 가고 있는데 또 후보로 나와서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미래가 있을까 싶고 최고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비슷한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네. 민주당의 상황을 잘 보면서 저희는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1: 서범수 걱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TV 토론회 때 계속 그 정청래 후보가 김인석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꽂혔던 문장이 병이 또 도졌네 네, 이거거든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배신하고 2022년도에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돌리지 않았냐. 노무현 배신하고 또 정청래 아 저 이재명 대통령 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럼 또 당대표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배신할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격감이 있을까요? 효과 어떻게
3: 전혀
1: 봐요?
3: 없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던 걸 보면 그럼 현재 진행형 배신자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자꾸 본인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놓으려고 얘기를 하는 논리. 그 노무현 인재기가 언제입니까? 네. 그 2002년이에요. 2002년. 24년도 이제 4반세기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물론 민주당이 오래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글쎄요 젊은 세대를 알아들을까요?
1: 안 와닿잖아요.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당원 다 그렇겠냐고 민주당 당원들이 다 그렇죠. 2002년에 성인이고 이런 분들만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40은 넘어야 그 기억이 날 텐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아 김민 어쩌고 저쪽 갔던 거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다 올라와 있다.
0: 그리고 이제 예. 그 전략이 먹히려면 네. 부울경 가기 전에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제일 그러네. 효과 그나마 그러네. 효과가 있을 때가 네. 부울경이었는데 네. 부울경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낙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하다가 지금 그걸 걸고 김민석 후보니까 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뭐 나 DJ의 아들이었다. DJ가 영입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후보가 쫓기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캠프에서 준비한 전략대로 하는 건데 이 전략을 쓰는 포석이 자꾸 늦는다. 이 늦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한 기자님 이거 있잖아요. 탈당 문제. 네. 이것도 상당히 정청래 후보는 난 탈당 안 하고 난 당을 지킨 사람이야. 나 어려울 때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이야. 이랬지만 네. 송영길 네. 전 대표가 네.
0: 그렇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고.
1: 불교. 네. 어? 그 0.73%. 네. 그때 말이야 당신이 탈당했으면 우리 불구표 받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어 이렇게 역공당했거든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0: 그게 민주당에서 그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민주당 내 이슈였던 문제이긴 해요. 선거 기간 내내. 아,
1: 불교.
0: 예.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 얘기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배신자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구비구비 있었던 히스토리나 뭐 사건들을 제일 잘 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 TV 토론에도 나왔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게 방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1: 안 되죠. 네.
0: 방어가 잘 안 되고 그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버텨서 결국 그거를 딱 숫자로 찝어서 그거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1% 가져왔으면 이겼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죠.
1: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공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베, 박지, 압수 패싱, 이거 집권여당 최고위원 선거 네. 때 이래 논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2: 부끄러운 일이죠. 네.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게 조심스럽지만 네. 최민희 후보가 1위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논쟁 속에 결과물이 1위가 최민희다.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1: 진짜 현재 분위기가?
2: 네. 어떻게 정말 이럴 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이야.
3: 너무 세다.
2: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후보자 우리 자당 후보가 연설하는데 뭐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네. 뭐 그걸 말리는 사람과 싸운다거나 이런 모습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선미화 후보를 지나친 거예요. 악수 안 하고 그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단상에서 그거는.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라고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가 네. 뭐예요? 진보 정당이다 우리 진보다 네. 진보의 요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게 네. 근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지나치고 가냐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본인이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이 수석 최고를 노린다? 와, 그럼 당대표 옆에서 항상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사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수석 최고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민주당 우리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위 밖으로 쭉 내려가실 가능성도
1: 진짜?
2: 있겠다.
1: 진짜? 네.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득표력은 유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청래 후보 좋아하는 분들은 자 1순위로 최민희에게 뭐 최고위원 표 주지 않을까?
2: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네. 정청래 후보 표가 저는 갈수록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호남 수도권에서도.
1: 내려가요?
2: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데 앞선 결과들이 다 안 좋으면 물론 호남 표가 지금 그 호남 이전에 했던 모든 표를 다 합쳐도 호남 표가 더 많습니다. 뭐 전국이 다 합쳐도 호남이 더 권리당원 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앞선 흐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는 투표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해봤자 네. 사표 될 것 같다. 네. 이제 그게 최고위원 선거에도 저는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1: 그 유튜브 댓글로 망고스틱 70님이 장성철 너무 싫어요. 박쥐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쥐짓 하는 것도 역겨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천장에 매달려서 앉아요. 저 날개도 없고 제가 무슨 박쥐짓을 했는지 망고스틱님이 좀 적어주시면. 좀 반성도 하고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0: 지상판인데 너무 맵다.
1: 올려주세요. 그 김한기 기자님, 네. 강수영 변호사님이 최고위원 지금 최민희 의원 5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0: 뭐 5위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석에 대한 고민들은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건 맞는
1: 그럴까요?
0: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김민석 캠프 쪽에서 퍼뜨리는 구전이기도 한데 네. 대표가 김민석 됐는데 수석이 최민희면 이거 돌아가겠냐. 가뜩이나 지금도 뭐 반청 뭐 반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구도다. 이런 이제 구전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수석을 둘러싼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호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 워낙 표가 많기 때문에 네. 박선원 의원이 치고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정봉주 의원처럼 드라마틱하게 몰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뭐 30% 이상 40% 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최민희 후보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뭐 어차피 최민희 후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명 찍어줘야겠다. 나는 최민희 좀 약간 너무 하는 것 같아. 이런 흐름이 좀 돼서 되고
1: 확인이 돼요? 그게 체크가 돼요? 아니면
0: 확인 안 되죠.
1: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0: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은 세 명을 찍는 건데 지금까지는 최민희 의원을 중심으로 두 명을 나눴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난 그냥 두 명 찍어야겠다. 어차피 최민희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 플러스 박선원 후보가 나머지 흐름을 업어서 뒤집으면 뭐 수석 싸움은 이제 좀 볼만한 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질까요? 박선원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갈까요?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3: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 똑같은 얘기인가?
3: 최민희 후보가 떨어지면 박선원 후보가 올라가겠죠.
1: 아니 박선원 두
3: 분이 독립 변수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1: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박선원 후보에게 일단 다 표를 다 준다. 1순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최민희 후보가 22% 정도 얻더라도 박선원 후보도 그거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3: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최민희 후보 표가 떨어진다? 좀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당선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3: 저희 당 한번 보세요. 저희 당의 순위 최고위원 순서대로 따지면 신동욱 의원이 1위를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2등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장 각광받느냐? 그 전당대회 안 나갔던 최고위원이 제일 각광을 받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최고위원회라는 자리에 최민희 의원 같은 네.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갔을 때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걸요. 아무리 순서 뒤에 발언한다고 해도 그분 네. 거는 쓸 거예요. 잘 치고.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1: 박선원 의원이 1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떠세요?
3: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오케이.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는 대단히 걱정되나 봐요. 박선원 의원을 본인 차량 옆에 태워놓고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상한 분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당대표직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 박선원 의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
0: 그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세웠던 이제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선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랑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온 표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너무 실점을 많이 하고 이제 튀어나온 못이 되어버려서 좀 그 수석 자리 1등 자리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자들 좀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1: 박선원 후보 네. 결국에는
2: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송영길 후보가 네. 지금 고생하고 이제 계속 끝까지 뛸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저러 한데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친송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 찍지만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으로 확 밀어주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고맙다. 그런 표심도 저는 적지 않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1: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네. 저분은 정말 괜찮다. 저런 분이 좀 민주당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지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보게 된 분 있어요?
2: 저는 뭐 예전부터 알던 분이지만 김인미애 후보. 지금 좀 당선까지 뭐 멀어져 있지만
1: 저 네. 고향이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1: 지역 연고주의 아닌가요?
2: 연고주의가 아니고요.
1: 어떤 점에서 그래요?
2: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정청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네. 저는 인상 깊었고 그것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저는 이게 뭐 누구 편이냐 친석이냐 뭐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것보다 가치를 이런 사람이 이런 가치를 추봉하고 이런 사람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누군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1: 네.
2: 그거를 존재감을 많이 뽐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지만 네.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네.
1: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 한번 해보죠. 우리 5명 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2: 박선원 네. 들어가시고 네. 선미화 의원 들어가실 것 같고 네. 김용 들어가시고
1: 김용 들어갈 것 같아요.
2: 그다음에 한민수 그러시고요. 네.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쟁점인데.
1: 최민이냐, 네. 이성윤이냐.
2: 그렇죠.
1: 네. 그렇게까지 보세요. 네.
3: 네. 대단해.
1: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민이가
2: 제가 피해 다니려고요. 제가
0: 최민이가 마주보고 여기 이제 민주당 편을 안쳐놓고 방송을 찍게 된 것 같은데 늘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를 하세요.
3: 너무 세서.
1: 걱정어린 눈빛으로. 네.
3: 제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인데 네. 저 그거는 동의해요. 인미의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저 평가합니다. 제가 2012년 총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 많이 가까워서 도와드릴 의성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분의 배우자가 출마를 했어요. 아, 김현권 전 의원. 네. 네. 아. 네, 민주당에서 부부가 비례를 두 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농민운동 많이 하시고 부인이 나와서 연설한테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TK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었다. 네. 이분이 이제 비례로 국회 들어오셔서 최고위원까지 가고 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좀 옅어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그런 분이 올라가셔야죠. 김영호 의원 같은 분도 저는 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1: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3: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그러면은 윤희석 대변인님이 네. 생각하시는 다섯 분 1차 예상.
3: 박선원, 서미아. 예. 예, 그 두 분 가실 것 같고 네. 최민희 후보도 되실 것 같고
1: 그쵸,
3: 그럼 이제 두 분 남았죠. 네. 한민수, 김용.
1: 한민수, 김용. 거의 지금 뭐 비슷하네요. 예. 자, 김한 기자님.
0: 저도 똑같습니다.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5위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석 3명, 친명 네. 2명 구도로 갈 것 같아요.
1: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그렇게 뭐 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명지 최고위원 두 명도 하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엇갈리는 전망이 뭐냐면 이 친청들이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3: 그럴 거냐?
0: 태도를 유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한민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명행사 그렇죠.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만약에 지금이야 친청 강한 친청 비서실장도 하고 이렇게 구분되지만 향후 정치 진로를 거기 다 걸 이유가 사실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관건은 그러면 이제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긴 하는데 우려도 있고 뭐 아닐 거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다음 날부터 아 이거 내가 김민석 1호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나는 극명이고 극석이다 네,
0: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봐야 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1: 알겠습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3: 4선 5선 쭉 온 거 아닙니까 20몇 년씩 그분들 활동할 때 보시던 분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씨,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구조에서는 아직도 강고한 지지세를 갖고 있다. 그 제가 동의하는데 네. 국민적으로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제가 반복하지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정청래 후보는 가장 유력한 당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김민석 후보는 정말 100명의 패널들이 밀어주고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분들도 밀어주고 또 언론에서도 뭐 김민석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실패한 전당대회가 아니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에이. 잘하면 과반 승리할 수도 있다.
1: 그냥 1순위 투표에서.
2: 네네. 갈수록 이제 흐름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 네. 이거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실책이나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에이. 결국엔 기존의 그 관성. 에이.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결집돼 있던 이제 주류 지지층들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라는 총결 집세가 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네. 근데 또 하나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사모를 지금 소환하고 노란 티를 뭐 제작한다 그러고 뭐 깨어있는 영남의 당원들이 뭐 호남에 갑니다. 뭐 이런 게 호남의 권리당원들을 지금 굉장히 저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럼 옛날에 이인재 지지하던 그 구태 동교동계에서 원래 이인재를 밀었었잖아요. 그 정치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정치개혁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뭐 배신자론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몽준 후보를 밀었던 것이 이회창, 그러니까 정몽준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회창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랬죠. 노무현 후보가. 네. 그래서 동교동계에 있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정몽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다 앉혀놓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신자인지를 가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 정천의 후보가 하나도 투표할 게 없는 2002년 대선 때 노사모로서 활동한 게 없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젊은 20대들이 제가 어디 지나가는 대학생 붙잡고 그래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민주당 한번 어떤 당인지 한번 봐봐. 이런 얘기를 감히 못 하겠어요.
1: 네.
2: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을 어떻게 젊은 분들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1: 네.
2: 좀 답답한 지금.
0: 정천 후보가
1: 잠깐만요. 네. 댓글에 자꾸 그냥 저희들은 다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댓글에는 뭐

0: 정청래 후보가 될 거야. 당원 뜻대로 개혁적인 사람인 정청래가 될 거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1: 있죠. 네.
0: 김한 기자님 어때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의 정치적인 역량, 위상.
2: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와 서울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결국엔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는
0: 그렇죠.
2: 건데, 일단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빼면, 지금 호남에서 받아들이기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남 클러스터 겁박한다, 뭐 이런 표현, 그러면 대통령 파리한다, 뭐 이런 표현은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 상대로. 근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버리면,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 아래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뭐가 되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난주부터 구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반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호남의 정서를 거스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로 승부를 볼수 있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청래 시간이 남아있어서 불출마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0: 우리 둘이만
2: 했었는데, 예,
0: 그랬잖아.
2: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집권 3년차나 4년차면 정치적 승부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토대로 기반을 만들고 다음 뭐 1년, 2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들은 너무 오랜만에, 거의 뭐 4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산업 정책이 호남에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 기승하는 사람이 지금 싫은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물론 호남 분들도 그게 다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집권여당 대표로 나선 사람이 흠집내는 것처럼 하냐. 이 정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선거 끝나면 오히려 싱거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청 대표에게는 뭐가 남을 것이냐, 후보에게는. 뭐 이런
0: 지지세.
2: 지지세가 남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당선되는 대표가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연동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선거의 결과를
0: 그러네.
2: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0: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2: 아니, 그러니까 뭐
0: 있다라고 말씀.
2: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0: 네.
2: 여기 이번은 어려워졌다, 이런 뭐 평가일 수도 있죠.
0: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0: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수녀 캠프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네.
0: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안 읽어보셨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네?
4: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0: 네.
4: 제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모닝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의하는 안이 있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0: 대통령도 비판하고 막 지금 정청래 최민 다 비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민주당 패널이.
4: 아니 뭐
0: 난 지금 옹호하라고 지금 발언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4: 아니 평론가인데 뭐 그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뭐 대통령이랑 무조건.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도 당에 일임을 하셨으면, 이제 일임하신 결과로 이제 이게 잘 됐는지 리뷰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뭐 저는 또 거부권까지, 이제 제2요건까지 제안을 드렸었지만,
0: 네.
4: 뭐 제2요건 하시지 않더라도,
0: 네.
4: 그래도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짚어주시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물론 코멘트 뒤에 많이 하셨어요. 야당 이렇게 정치하면
0: 네.
4: 안 된다고
0: 네.
4: 말씀하시고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언론이 받아 쓰는 거는
0: 안 읽은 것 같아.
4: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 그 형사소송법 법안 안에 그러니까 합수본 이야기 하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은 합수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하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걸 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 맥락을 봐서는
0: 네.
4: 그 포인트,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 취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글자만 봐서는 언론들이 너무나 먹잇감으로 쓰기 좋게 말씀하신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정말 좀 멘붕이겠어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
1: 당황하고.
0: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맞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0: 근데 왜 하셨을까 저런 얘기를?
1: 이재명 대통령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네. 법을 안 봤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 없어.
0: 마음에 안 들어.
1: 이 이렇게? 법은 나랑 관계 없어.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0: 네.
1: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 역점적으로 이 규정 같은 거 바꿔서 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안 보실 리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그 정도 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대략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고 네.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의견이 달랐다.
0: 네.
1: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법을 바꿔야죠. 추가를 하거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0: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2: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이 발언하면 쭉 이제 워딩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0: 네.
2: 그 영상으로 보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약간 맥락적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으면 어떨 때 절정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설명하고 이런 화법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법안을 내가 그 문자 그대로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어떤 불만과 해석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발언이 노출되다 보면 이 맥락적 발언이 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만 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맥락적으로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따면 대통령 법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을 유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법안 안 읽어봤으니까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들 해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건데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넘어가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있는 거죠.
0: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 본인들 정신세계에도 성찰을 하셔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우려는 명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명확하게 읽었어요.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보안사건 폐지했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살리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그 맞물려가지고 고쳐야 되는 조항들이 100개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보고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수처처럼 일단 깔아놓고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개혁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도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는 제발 이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같은 분들 앞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라고 진짜 자랑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걸 가져와라 민주당이 그거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희석 대변인님 왔습니다. 시간이.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와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꼭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였잖아요.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이 더 지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범수 의원도 잘 아시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1: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단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서범수 의원하고 또 진종호 의원까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진종호 의원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김진주 씨께 사과를 하려고 부산까지 갔다.
0: 네.
1: 예, 갔고 김진주 씨가 뭐 편지를 썼대요. 진종호 의원에게. 그게 뭐 공개가 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과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직접 소통관에 나와서 기자분들 앞에 두고 네. 육성으로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뭐 무마라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운데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0: 그 얘기가 좀 많아요.
1: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0: 네.
1: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직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0: 네.
1: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어떤 사과 표현하는 과정이 안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만 사흘이 안 지났잖아요. 이제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 정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0: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계 일부 패널 분들이 그 돌려차기 발언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해명성 옹호를 좀 하는 것 같은데,
1: 그는 이제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좀 센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썼어야 되느냐를 것을 가지고
0: 네.
1: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용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0: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저희가 이제 저도 뭐 거의 기자 생활 사회부에서만 했는데 올해 사회부 오래 했는데 사회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이거보다 다른 부분이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이게 막 공격할 수 있는데도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전 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례라도 쓰지 말라라고
0: 네.
2: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 그 용례로 그거를 정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 그것도 또 깜짝 놀랐고
0: 네.
2: 그런 과정을 보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되냐,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전문성 있고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들 찾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 줄도 보도 안 돼요.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
0: 그게 아픈 거예요.
2: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자리를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퇴색이 된 거고
0: 그러니까.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명명 말고 그 부분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주체자가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보안수사권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주장들이,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0: 묻혔어요.
2: 예, 그게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좀 뭐 겸허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의 사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SNS 상에서만 사과하고
2: 그쵸.
0: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건 좀 비겁하죠.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보안사건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쪽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악세사리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걸로 사료 활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만 또 강화되는 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0: 들어요. 안 나타날까요?
2: 뭐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겠죠. 뭐
0: 그게 맞아요?
2: 보면.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예.
0: 강수영 변호사님.
4: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입장이 나오느냐 이것보다 그 토론회 자체가 이제 보면은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위에 현수막이 쫙 달려 지옥문 열려. 근데 그리고 방이 그렇게 크지가 방이 크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한 30명 뒷자리까지.
4: 그러면 제가 한동훈 의원 같으면은 그 서범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 했을 것 같아요.
0: 그 자리 없었어요.
4: 없었다면 뒤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토론회 시작하는 무렵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손수 의원은 이 토론회에 지금 있으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망발이라.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 그냥 법조계 뭐 문외한이 아니라 본인 고위직 경찰 출신인데 범죄 피해자 앞에 두고 그것도 보통 범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돌려차기 장면을 CCTV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찰의 과오가 있는 사건이면은 오히려 좀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0: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쉬 질문하지 말까요?
1: 아니요. 하세요.
0: 좀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좀 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좀 어떤 액션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원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0: 네.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0: 네.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때요?
1: 다들 걱정을 하고
0: 네.
1: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같은 네. 분도 있어서
0: 네.
1: 그는 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한동훈 의원도 많은 뭐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 입장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0: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제가 똑같은 예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0: 네.
1: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대 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0: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1: 그 장동혁 대표를 이제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비판을 하면은
0: 네.
1: 이 비판의 어떤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왔어요.
0: 네.
1: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든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왔느냐 지금 똑같은 사례를 드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니 한동훈 자신들 개파 의원들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당권은 그쪽에 있잖아요.
0: 네.
1: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징계할
0: 하고.
1: 자격이 없어요. 네. 권한도 없고 권리도
0: 아니, 근데
1: 없고.
0: 근데 비판을 하고
1: 그 얘기는 방금 전에 했고요.
0: 네. 네. 참 이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과했고요. 저희 통화도 했고요. 근데 더 이상 뭘 어떡하라고요.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액션이나
2: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사과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상하로 가름한다 이런 분위기로 네.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쌤 자체가 오전까지만 해도 다음 그 발언이 알려진 다음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징계 얘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징계가 뭐 접수가 되든 신고가 되든 징계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당내 역학관계 논의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친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른바 보수의 대안, 보수 재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할 때 한동훈 대표 입장하기 전이라도 아무도 이제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이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만 받았어도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감수성이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게 그냥 액세서리고 저 주장은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6: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8: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9: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0: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8: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7: 이렇게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6: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1: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12: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11: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보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 이렇게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계된 지난 5일의 환자 숫자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엿새째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6: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4: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3: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6: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3: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5: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3: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16: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3: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4: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3: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4: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3: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7: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6: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7: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18: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7: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0: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 한두 번 들으시는 게 아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와 2기 다 합쳐서 수백 번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몇백 번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두 개 서명했는데요. 하나는 관광비자를 통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임산부가 순수 관광이나 방문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입국하는 그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불손한 목적으로 입국하려 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데, 그런 불손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선별해낸다라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맹점이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국무부의 지시에서 출산 목적의 입국이나 비자 신청을 강력하게 선별한 뒤 거부할 건 거부하고 비자 취소할 건 하고 등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아무리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시민권을 줄 그런 원정 출산의 그런 의도가 애초에 있는 것은 아닌데, 뭐 그 임산부의 머릿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해낸다라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국무부가 논리적으로 준비한 구별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이 시간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자 신청 시 영사 인터뷰 단계에서의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일단 현지 그 미국 대사관에서, 즉 한국 같으면 서울에 있는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들은 몇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원정 출산 의도를 인터뷰할 때 가려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몇 가지 그 지표를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그 몇 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임신이 현재 몇 주째인지를 질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임신 4주, 5주 차 이런 거는 왜 의심 안 받겠는데, 아이 낳을 때가 거의 됐는데 관광 가겠다 이런 건 이제 의심하겠다는 거죠. 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가 이렇게 보기에 신청자가 임신을 한 것 같으면 우선 선제적으로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자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임신이다, 아니다, 또 임신이면 지금 몇 주째자, 몇 주째다 등등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첫 번째 지침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임신이 아니라 살이 많이 쪄서 배가 나온 여성에게 당신 임신입니까? 물어봤을 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무슨 나한테 희롱하나? 라고 희롱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사생활 침해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여자들이라면 100% 고소할 겁니다. 아무튼 국무부의 그 영사 인터뷰 지침 중에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당신 임신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내 체류할 장소와 기간, 그리고 미국 내 의료기관과의 예약 등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버리면 뭐 영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 내 어떤 병원하고 당신 뭐

0: 미리 예약한 게 있습니까? 있어도 뭐 없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미국 내 수만 수십만 의료기관에 다 연락해 볼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당신이 비용을 낼 재정 능력이 되느냐? 그건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할때 그건 뭐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의료 비용 문제와 그런데 원정 출산 방지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자꾸 가는 거죠. 사실 원정 출산하려는 사람들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미국 병원 예약증이나 뭐 의료비 예치 증명서 이런 걸 갖고 미국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짓말로 아, 나 그런 거 없습니다로 거짓말을 했는데 당장 뒤져 갖고 나오면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뭐 뒤져서 100원에 얼마 뭐 100원에 몇대뭐 이런 얘기하듯이 짐을 뒤져서 나오면 당신 쫓겨납니다. 뭐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뭐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짐을 뒤져서 이런 서류가 발견되면 그 순간 비자 거부입니다. 인터뷰하는 영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영사 개개인의 판단입니다. 영사가 보기에 미국 내 체류 기간이 관광 일정이 일정치고는 좀 지나치게 길거나 좀 불분명한 그런 경우에 심사에서 탈락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대로라면 앞으로 이 미국의 영사들, 비자 신청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 미국 영사들은 그야말로 궁예의 독심술이나 관심법을 익힌 사람이나 미국 영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뭐 물론 다시 이게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집권 1기 때 22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번 2기 때는 지금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70개 서명했습니다. 어제 2개 또 했기 때문에 벌써 272개 서명한 셈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수백 개의 행정명령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 공방과 사법부의 제동 등에 부딪혀서 시행이 중단됐거나 아예 시행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수정돼서 시행되거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령해서 서명까지 했는데 시행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500개가 넘는 그 행정명령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뉴스에는 지금처럼 이게 크게 나오고 하지만 시행 안 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시행된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사 개인의 무슨 독심술에 관심법에 의존해야 하는 무슨 논리적인 허점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배불룩 나온 여자분들은 나는 임신한 게 아닙니다. 라는 무슨 증명서라도 갖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아니면 내가 살쪄서 배 나왔는데 당신 임신했냐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어제 행정명령에 대한 간추린 내용을 YTN의 보도로 이제 좀 복기해 보겠습니다.
1: 백악관은 미국 영토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지한 달여 만에 출산 관광 차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민권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2: What's happening now?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1: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수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을 돕는 알선 업체와 브로커 등 관련 단체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3: It's for the first time ever in American history to ban birth tourism. But the real reason they're here is to have a child, to make that child an automatic citizen, leave our country, and then have a U.S. citizen child.
1: 이와 별도로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관,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원천 배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곧바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향하는 순수한 태교 여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 제동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강행한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용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네, 이렇게 사전에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미리 충분히 알고 이렇게 들으시면 YTN 뉴스도 훨씬 더 쉽게 들리시죠. 충분히 알고 들으시면 뉴스가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네, 성폭행당한 범인을 응징한 아버지는 보석금 100만 불, 범인은 보석금 7만 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1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SNS로 유인해서 총을 쏜 3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검찰은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디에고 곤잘레스를 기소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곤잘레스에게 총격을 가한 피해자의 아버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최근 오하이오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곤잘레스가 딸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11살짜리 딸은 사건 뒤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우연히 영상을 발견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그런데 31살의 말릭 챈들러였습니다. 말릭 챈들러는 다음날 딸의 전화기를 이용해서 SNS에 접속한 뒤에 본인이 딸인 척 곤잘레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곤잘레스를 집 안으로 들인 아버지 챈들러는 그에게 두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폭행범은 총격을 입었지만 사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챈들러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을 집 안으로 유인한 뒤에 사슬로 묶어놓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챈들러는 곤잘레스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총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해서 주방 식탁에 있던 총을 집어들어서 두 발을 발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던 성폭행범 곤잘레스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치료 후 구금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자력 구제 과정에서 즉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적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아버지 챈들러에 대해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국 법에서 용인하는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선 계획적인 사적 복수 또는 중상해 즉 felony assault 그리고 불법 총기 사용 등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아버지가 법을 스스로 집행하려 한 점과 무기를 사용해 직접 복수를 가한 점을 심각한 범죄로 판단해서 구속했고 그래서 보석금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액수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11살짜리를 성폭행한 그 용의자에 대해서 딸랑 7만 달러만 보석금이 책정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질이 혐오스럽다라고 무조건 보석금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석금 책정의 기준이 죄질도 죄질입니다만은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포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이전에 있었던 판례의 근거에서 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석금이 뭐 7만 달러든 사실 뭐 100만 달러든 도망가지 않고 재판받으면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이나 판사는 이 같은 사적 복수 행위를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2028 LA 올림픽 입장권 2차 판매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판매는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매 기회를 얻은 신청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메일을 통해서 당첨 여부와 구매 가능 시간을 안내받게 됩니다. 2차 판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권은 1인당 최대 4장으로 제한됩니다. 1차 판매에서 4장 미만을 구매했거나 구매

기회를 얻지 못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이번 추첨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장당 28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올림픽 티켓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뉴스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입장권을 팔면 파는 거지 뭐 무슨 추첨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자, LA 올림픽 티켓은요, 서버 폭주와 암표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선착순 방식이 아닌 사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소위 당첨이 되어야만 돈을 내고 표를 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입장권에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장권을 살수 있는 자격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 사전 등록 2차가 이미 지난 7월 22일로 마감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이메일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이라고 이메일을 통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전 등록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틀간 이메일을 받지 못한다면 당첨에서 떨어지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네, 몰라서 등록을 못했거나, 아님 이번 추첨에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 진행될 추가 티켓 드롭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티켓 드롭이라는 기회는 언제 줄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LA 올림픽 입장권은 마치 한국의 청약 아파트 당첨을 연상케 합니다. 당첨되면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결혼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뉴욕 JFK 공항을 찾았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서 현재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들어 미 전국의 공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민자 체포가 주를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가족에 따르면 뉴욕 맨하튼에 거주하는 21살 한인 박모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JFK 공항에서 아이스 요원에 체포돼 뉴저지 누워크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우리 부부와 자녀가 함께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탑승구로 가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체포됐다라며 보안 검색도 다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가던 중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다가와서 남편의 신원만 확인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제시 없이 연행해 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맨하탄의 연방청사로 이송돼서 임시 구금됐다가 지난달 22일 새벽 델라니홀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은 무비자 입국인 이스타로 입국한 것은 맞다. 2024년 5월에 결혼해서 9월에 결혼 영주권 취득을 위한 배우자 초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까지 하는 등 이제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라며 진행 중인 이민 절차에 대한 결과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과도 없는 사람을 체포해서 추방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가족들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면서 박 씨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체포로 자신과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남편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공항에서 이민 단속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부 항공사는 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 없이 항공기 탑승이나 승객 정보 제공에 협조할 수 없다라며 ICE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달 25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승객을 체포하기 위해 기내 진입을 요구한 ICE 요원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아이스는 내부 승인만 받은 행정영장, 법원의 영장이 아니라 행정영장을 제시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아이스 요원들의 기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져오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객 정보가 표시된 컴퓨터 화면도 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직원들에 대한 신원 공개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7개 주가 향후 5년 안에 가솔린과 디젤을 사용하는 소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종료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신차 판매만 단계적으로 판매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5년 뒤에는 신차로 내연기관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구매한 내연기관 차를 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 정책을 추진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워싱턴주, 오레건주, 뉴욕주,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뉴저지주 등 7곳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 가을부터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MSRP가 5만 달러 이하인 신형 전기차 구매 시에는 $3,500 할인, 또 2만 5천 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는 $1,7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남가주 대한항공 여승무원 동무회가 오는 26일 전직 승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친선 골프 모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로스버디스 골프코스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150입니다. 참가비에는 그린피, 레인지볼, 그리고 점심과 음료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운딩 후에는 저녁 식사 자리도 마련됩니다. 참가 자격은 전직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가족이며 행사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주째 이어지고 있는 남가주 폭염이 이번 주말을 고비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고온 현상을 유지해온 고기압이 다음 주 초부터 다소 약화되면서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좀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기압이 약화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고 폭염 관련 경보 발령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남가주 내륙과 사막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지역은 세 자릿수 기온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남가주로 유입되는 몬순 수증기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더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60일간 자유통항에 대해서 이란과 합의했다라고 말했죠. 멋진 합의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이틀 전 얘기인데요. 그런 발표가 나오자 이란은 우리는 미국과 합의한 적 없다. 우리는 오만과 협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이제 어제까지의 뉴스였습니다. 이란 또는 트럼프 대통령 둘 중 한 명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뭐 누가 거짓말을 했건 지금 뭐 그걸 찾자는 건 아니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게 이제 좀 너무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통행료 성격의 비용을 부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뭐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또 멋진 합의라고 했는데 합의한 거 맞습니까? 도대체 뭐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간파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아직 합의한 건 아니다. 하지만 전쟁은 곧 끝날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는 이란과 멋진 합의를 했다라고 직접 본인이 발표를 하더니 하루 만에 와서 이제는 아직 합의한 건 아니다. 이건 또 뭔지 좀 답답한데요. 근데 그보다 저는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붙인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곧 끝날 거다라는 그 말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진정 이대로 지금 이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건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건가요? 자, YTN의 리포트를 하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9: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이용하되 이후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 통항로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은 이란이 단독으로, 출항은 오만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속한 해협 재개방을 언급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0: I think it's going to end pretty soon. I don't think they can go much longer. Yeah, please.
11: Has a deal been reached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10: Well, I don't want to say it has been.
9: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재고는 다소 빠듯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0: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9: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고집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네,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끝난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전 세계 원유 수송로에 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란은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전쟁이 끝나겠다라고 합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끝난다면 지금 이란이 미국 빼고 오만하고 이제 협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만하고 어떤 걸 협상을 했다라는지 그 내용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2: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네. 초안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그것도 이제 오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이란에서 일부분이 흘러나온 거죠. 그 흘러나온 것이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데 한 60일 동안 재개방하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입과 진출과 관련되는 겁니다. 진입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영해를 따라서 진입을 하고 진출할 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오만 영해를 따라서 나간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과 진출에 대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느 항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통제를 하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당연히 이란 영해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란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갈 때는 이제 오만 영해를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만이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란과 오만이 동시에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제 합의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뭐 서비스료든 뭐 통행료든 뭐 7%를 내니 안 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이런 정황들을 볼 때 하루 이틀 만에 타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이제 미국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타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와인 및 골프장 사업을 하는 베이스 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거래가 대가성 정치와 잠재적 뇌물 수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된 직후 연방 상무부는 한국 알루미늄의 미국 수출품에 105%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이는 베이스그룹의 상당한 규모의 뜻밖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알루미늄은 베이스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까뮤 ENC의 자회사입니다. 처방약 포장재와 아이스크림 콘 용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국산 알루미늄을 미국의 관세를 우회해 수출한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지난 2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의 총괄부 사장인 에릭 트럼프를 서울 본사로 초청했고 에릭은 당시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성집 그룹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번 플로리다주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에서 에릭 트럼프와 만나는 등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나 그의 선거 자금,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에 기부한 뒤 유리한 정책적 결과를 얻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베이스 그룹도 이 같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본토를 방어할 무기가 부족해진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군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가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을 통해서 어제부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사 부문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NN은 미군의 사드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 아는 사람들은 왜,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과 페이트리엇 미사일입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잠시 알아보면 사드 미사일은 일단 멀리서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요격시키는 방어 무기입니다. 사드 미사일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적의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도는 무려 지상에서 최고 150km 상공입니다. 적 미사일이 최고점에 도달해서 하강하기 직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적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드는 장거리 미사일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까운 데 있는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가 아니라 멀리,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 특히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쏜다면 당연히 사드 미사일이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저고도 요격 미사일입니다. 요격 고도가 보통 15에서 40km 상공 수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사드가 고고도에서 미처 요격하지 못하고 통과시켜버린 그런 미사일을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소위 최후의 방어선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격미사일이 지금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재고가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해서, 즉 이란이 인근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동 지역으로 이 요격 미사일을 하도 많이 보낸 터라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에 평소에 40%밖에 남지 않았고 사드 미사일의 경우 갖고 있던 재고의 80%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드 미사일은 필요한 재고의 지금 20%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본토를 지킬 무기의 부족은 한 줄짜리 뉴스로 딱 그냥 끝날 일이 아닌 사실 매우 무서운 뉴스입니다. 이 같은 주요 무기의 부족 상황이 중국이나 러시아, 더 나아가 북한 등의 도발적인 그들의 행보를 자극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잘 끝나야 한다라는 이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대표 보양식 삼계탕. 네. 이미 복날에 드셨다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말복에도 또 드실 예정이라고요? 네, 뭐 매일 먹을 순 없지만 이렇게 복날에 챙겨 먹는 것도 참 재미있는 풍습입니다. 사실 대표 보양식인 이유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여름철엔 입맛이 없기 때문에 대강 대강 때우기 쉽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근육, 피부, 장기 등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꼭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삼계탕 100g 정도에 10.7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다만 삼계탕이요, 칼로리도 조금은 높고요. 그래서 뭐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부담 없이 단백질만 보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참치인데요. 참치는 100g 기준으로 약 19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의 1.8배나 되죠. 뭐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이 많죠. 특히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다는 오메가3 지방산. 이게 많은 참치는 그래서 혈중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단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어쩔 수 없이 이 체내에 수은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대형 어류를 너무 자주 먹으면 수은이 쌓이게 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를 위한 참치를 즐기려면 성인 기준 주 2, 3회 한 번에 한 200g 정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참치는 통조림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관 상태 하지만 유의하셔야 돼요. 심하게 부풀거나 찌그러진 제품 섭취하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많은 곳에 보관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참치 섭취 한 10분 전에는요, 통조림 뚜껑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피우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통조림 음식에는요, 폐나 콩팥 등에 자극을 주는 발암 물질이라는 피우란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기가 닿으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조림은 뚜껑을 좀 미리 열어두는 것 필요할 것 같네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3: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머니.com.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피해자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굳이 피해자를 위한다며 엡스틴 파일 공개 안 하겠다라는 연방 법무부 스토리입니다. 뉴멕시코 주정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BC 방송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엡스틴 수사 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엡스틴의 성범죄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된 조로 목장의 소재지로 법무부와 주 수사당국은 해당 농장을 함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해자 신원 보호를 이유로 조로 목장 내 성학대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뉴멕시코 주 수사당국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연방정부 수사관과의 정보 공유가 지속적인 저항에 맞부딪혀 왔다라며 핵심 정보에 대해서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정보 공개를 별도적으로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당하고 정보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멕시코주는 연방 법무부는 단한 번도 우리와 협력한 적이 없다라며 법무부는 엡스틴과 그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명 한 번만 하면 우리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서명하지 않고 정보를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건 엄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는 행위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편집되지 않은 파일을 뉴멕시코 정부와 공유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엡스틴 성학대 피해자들은 무슨 소리냐? 피해자를 위해서 파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웃기는 얘기다라면서 우리는 공개하라고 분명히 말했고 또 법무부는 이미 우리의 이름과 개인정보들을 다 유출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고 있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파일 공개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는 타드 블랜치 장관 대행,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현재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한 한인 여성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면서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위스콘신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경찰은 오직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자 여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윤정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여성 정치인은 홍 후보 한 명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홍 후보를 의미하는 것임은 알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과거 매카시즘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대놓고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홍 후보를 비롯한 소위 민주사회주의자들의 급진성을 부각시켜서 민주당으로부터 중도층을 이탈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홍 후보는 최근 이런 발언들을 일부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든 공화당에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인 프란체스카 홍, 이 홍윤정 후보는 오는 11일 위스콘신주 민주당 당내 주지사 후보 경선을 치릅니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9: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A&J.
2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지금 10호는 잘못 나간 겁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직 10시 안 됐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지나면 기온이 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만은 너무 성급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89도, 내일 90도, 일요일 91도 이렇게 정점을 찍고요. 조금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월요일 89, 화요일 88도, 수요일 86도, 그리고 목요일 83도. 그러니까 목요일쯤 돼야 괜찮아질 것 같죠. 일단 이번 주말은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분 섭취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런데 수분 섭취 얼만큼 양을 얼마나 매일 뭐 시간마다 먹어야 되느냐, 요거는요, 수분 섭취는 소변 색깔 보고 결정하시랍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우, 정말 나는 더워 죽겠는데 벌써 추위를 타? 아우, 우린 뭐 이렇게 딱딱 안 맞을까? 살다 보면 우리는 과연 잘 맞을까 싶을 만큼 나이도 성격도 또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통해 둘도 없는 절친이 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신기하고 다정한 우정이 우리 인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동물행동학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생에 사는 영장류, 다양한 원숭이가 서로 다른 종인데도 사람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김새도 종도 다른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이유를 과학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맹수가 오나 같이 감시하려고, 혹은 맛있는 열매를 더 쉽게 찾으려고, 이 비즈니스 파트너적으로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수천 시간 동안 유심히 관찰한 결과 생존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편안한 시간에도 이 특정 개체들은 서로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다정하게 털을 골라주고 아이처럼 어울려 장난을 치면서 지친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듯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신체 언어도 다르고 울음소리도 다른 남인데도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차곡차곡 신뢰와 우정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우린 가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요. 또 나와 뭔가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마음의 벽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언어도 모습도 전혀 다른 야생의 원숭이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요. 진정한 소통이란 건창한 조건이나 똑같은 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관심과 다정함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다이버시티, 좀 다르니까 더 재밌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은 어색했던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봐요. 왜? 오늘 불금이니까.

0: 금요일이라는 제목의 창작곡 들으셨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제가 프롬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명령어라고 그러죠. AI에게 금요일에 관한 멋진 곡을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항상 첫 곡은 어떤 저차에서 이렇게 창작곡을 틀어야 되는 관계로 어떻게 제가 만들겠어요. AI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보시죠.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래대로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요. 어제 봤던 제가 재미난 댓글을 봤습니다. 요즘 한로로라는 가수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굉장히 치유에 감자탕 알바를 하면서 마산에서 올라와서 건국대인가요? 국문과를 나와서 이 가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와 함께 작곡도 잘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할로로의 영영이라는 노래가 영과 영 아무것도 가진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넌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아 뭐 이런 가사인데 요거를 7080 버전으로 너무 구수하게 어떤 남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바꿨어요. 또 너무 듣기가 좋으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로로 선생님 건강하세요. 너무 듣기 좋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 봤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사실은 연구 결과 이 연구진이 일반 독자 2,500명을 대상으로 기성 작가가 쓴 단편 소설과 AI가 작성한 단편 소설을 섞어서 읽게 했대요. 근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독자들은 AI가 쓴 소설을 사람이 쓴 소설보다 품질이 더 높고 몰입감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또 심리효과가 하나 나타나요. 작품을 읽기 전에 이 글은 사람이 썼습니다라는 거짓 라벨을 붙여서 보여줬더니 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이 쓴 글이라는 안내를 받은 글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람이 썼다고 거짓말한 AI의 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바로 읽기 쉬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쓴 문학작품은 은유, 복선, 은근한 복잡함이 들어있어서 읽을 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반면에 AI가 쓴 글은 문장이 아주 명쾌하고 직관적이어서 쉽게 읽히기 때문이라죠. 다행히 뭐 그래도 이번 연구는 단편 소설 기준이었는데요. 또 긴 그런 장편 소설인 경우는 또 아무래도 인간의 어떤 작가들의 실제 작가들의 손길이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요즘 AI가 정말 훅 들어와서요. 너무 많은 변화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면서도 보니까 곳곳에 로봇이 널려 있잖아요. 한인타운에는 그 딜리버리 로봇들이 어떻게 그냥 조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때로는 안쓰러워서 뭐 턱에 걸려요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이 막 밀어주시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기계인데도 왠지 우리는 감정을 넣어서 아유 더운데 쟤도 속이 많다 이러는 우리의 착한 마음을 걔네들도 알아서 인간과 결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고 인간의 여러 위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착한 AI로 그 착한 AI라는 건 뭐겠어요? 착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이어지는 AI인 거죠.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벨상 수상자 지오프리 힌튼 교수가 최근 뼈있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면 과연 우리 인간이 끝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사실 지금 뭐 AI가 너무 이제 너무 똑똑해지니까 해킹을 했죠. 그래서 이 해킹을 막는 또 AI를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굉장한 또 AI가 만들어졌지만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대요. 공개를 안 하면 왜냐? 공개하는 순간 뭐 금융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해킹을 하고 이러고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결국 지나친 공포심도 그렇다고 또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해야 됩니다. 양날의 거밀 뿐이다.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AI와 이렇게 대화할 줄 몰랐던 것처럼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인데 요즘 또 거꾸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얼른 피해라. 그래도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오늘 날씨는요,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LA 한인타운에서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간밤에 저는 추워가지고요,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잤어요. 이제 가을도 오고 말복은 남아있지만 우리는 잘 이 더위를 견뎠네요. 오늘 오프닝에 다른 종간에 서로 털도 골라주고 친구가 돼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최근 UC 얼바인 연구팀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가볍게 수다를 떨거나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을 때 우리 뇌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정보를 처리한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뇌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교감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세포 노화를 만드는 만성 염증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챙겨 먹고 막 운동하고 하는 것만큼 오늘 내가 누군가와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일 자체가 훌륭한 하루 건강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친지 가족에게 주말 잘 보내 이런 문자 한 줄, 더운데 고생 많다, 주말이네 푹 쉬어라 이런 인사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뇌를 활기차게,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차차차 주말을 맞으면서 금요일 명쾌하게 출발해봤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자주 나가서 뭐.
0: 네. 아, 지금 마이크가 미리 켜져 있었군요. 이런저런. 최고의 밥상 소반 한식당에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우리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우리 밥상에 관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 아니실까? 그 가운데 그죠? 네. 어, 불로 막 해야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11: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네. 아우, 이 더운 데서 얼마나 부엌에 힘드나. 그래서 저는 네. 일찍 가서 네. 반찬을 하잖아요. 더우니까.
0: 네. 네.
11: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0: 네.
11: 아우, 나는 사우디에서 가서 일하고 왔는데 사우디 네. 쪽으로는 진짜 보고 고개도 돌리기 싫대요. 더워서.
0: 네.
11: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뭐라시냐면 우리 아버지는 용광로에서 뭐 쇠 뭐 이거 하는 거 그거 일하셨대. 그러니까 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것도 네. 참을 만큼은 하니까
0: 진짜
11: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0: 그런데 계시던 분은 네.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있기만 해도 네. 야 여기는 냉장고야.
11: 이게 무슨 고생이야.
0: 어, 너무 시원해. 이미 그렇게 단련이 되신 분들입니다.
11: 네, 네.
0: 요즘 여러 가지가 네.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적응을 네. 네. 잘해야지 버텨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11: 맞아요.
0: 네, 우리 소반은 바로 집밥 같은 한식 그리고 건강한 그런 한식으로 유명합니다. 또 외국 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죠?
11: 네.
0: 네,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한식 우리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11: 저도 이제 제가 남편을 만나서 몇 달 네. 만에 이제 식당을 하게 됐는데
0: 네.
11: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식당이 뭐지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 남편이 뭐뭐 하라고 하자고 그러더라고.
0: 네, 그게 뭐뭐였어요?
11: 뭐 돈 많이 단품, 뭐
0: 단품,
11: 예. 네. 그런 걸 하자고.
0: 네.
11: 그래서 2년 있다 그럼 우리 식당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0: 네.
11: 근데 소반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0: 소반
11: 한 5개월 만에. 네.
0: 그 이름은 누가 만드셨어요?
11: 그 전에 다른 네. 사장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맡게 됐는데
0: 네.
11: 그러면서 제가 딱 하는 말이 여보 이 소반을 우리가 하게 된 거는 돈 벌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는
0: 네.
11: 이거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한테 대접하라고 준 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돈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네. 그 좋은 음식을 하려면 어떻게 막 이것저것 남기고 해요.
0: 네.
11: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0: 네.
11: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좀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럼 아 어떤 재료 살까? 그리고 이제 조금 상하지 않는 건 미리 사놔요.
0: 네.
11: 그리고 또 안 되면
0: 철에 따라서.
11: 네, 철에 네. 따라서 그리고 안 되면 또 안 된 대로 그거 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안 되고 한가할 때는 또 내가 그동안 신세 졌던 사람들 막 생각이 나요.
0: 네.
11: 빨리 오세요. 한가할 때 와서 드세요. 그러고
0: 네. 네.
11: 또 바빠서 돈이 좀 들어오면 아 그동안 또 내가 신세진 사람들한테 또 보답해야지 막 그러고 또 부르고
0: 네.
11: 그러고 생각하니까 막 돈 하고 살면
0: 네.
11: 별로 그 행복하지가
0: 재미없죠.
11: 않고
0: 네.
11: 이렇게 그냥 저는 즐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고 아. 살고 있잖아요.
0: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에.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하니 에. 그러니까 늘 창의적이고 그 마음이 에. 손님한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1: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에 가서 네. 막 반찬하면서 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0: 어머나,
11: 오늘 또 어떤 손님은 맨날 저는 그래요. 오늘 네. 어떤 손님이 와서 드실까 아. 막 어떤 손님이 오실까 되게 설레요 항상.
0: 오늘 새벽부터 준비하신 반찬은 뭐예요? 요즘 뭐해 먹으면 돼요?
11: 반찬 저희는 거의 뭐 한 12, 13가지를 하니까 네, 잡채하고 네. 땅콩 멸치 넣고 볶고 네. 그다음에 뭐 샐러리 들깨 넣고 볶고 그다음에 어. 호박 이제 동네에서 그 네. 친구가 지어주니까 그거 갖다 볶고
0: 호박 볶을 때 어떻게 볶아요? 맛있어요?
11: 저는 새우젓 호박 나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0: 오, 새우젓만 네. 살짝 넣어도 맛있어요. 네.
11: 그러니까 새우젓 넣고 네. 마늘 넣고 네. 뭐 참기름 조금 식용유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뭐 근데 설탕은 저는 음식에 잘 안 넣는 편인데
0: 저도 전혀
11: 아주 넣어요. 조금은 넣어야 돼요.
0: 아, 그래요?
11: 그 씁쓸한 맛을 잡아주더라고.
0: 아.
11: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액젓 좀 넣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볶으면. 아. 정말 요즘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호박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잖아.
11: 네.
0: 그리고 또 뭐 요즘 제철 야채 과일.
11: 저는 곧 그 꽈르 고추가 요즘 좀 싸졌어요.
0: 아,
11: 옛날에
0: 그래요?
11: 막 9불까지 올랐어요 파운드에.
0: 네.
11: 지금 2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사다가 꽈리 고추의 매운맛하고 할라피뇨 매운맛이 진짜 맛있습니다. 할라피뇨가 되게 맛있는 맛을 내요.
0: 그럼 꽈리 고추 할 때 할라피뇨
11: 저는
0: 같이 넣어요?
11: 저는 하나를요.
0: 아.
11: 이제 씻는데 너무 매우면 씻는 데는 살짝 빼고
0: 네.
11: 이제 끝 그 껍질 쪽만 탁 해서 다져요.
0: 네.
11: 거기다 멸치를 넣고 마늘 넣고 액젓 넣고 이제 식용유하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볶거든요.
0: 네.
11: 진짜 맛있습니다.
0: 아~ 네. 진짜 고추에 여름에는... 비타민 C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11: 네, 네.
0: 꽈리 고추랑 실란
11: 그 멸치,
0: 멸치랑 네,
11: 볶은 멸치 넣고. 네.
0: 아~
11: 거기에는 좀 마늘이 네. 좀 많이 들어가고 액젓 네. 들어가고 해서 간간하면서 빠른 네. 시간에 볶아내야지 너무 오래 하면 또
0: 물러지죠.
11: 색깔이 또 안 예쁘고 아. 물러지고 그래서
0: 네.
11: 어느 정도는 예, 하고 아. 그 다음에 무시래기. 무시래기는 항상 예. 준비하고 뭐 시금치 오늘은 또 뭐 사다가 무치고
0: 네.
11: 그리고 뭐 반찬은 많습니다. 보통 12가지 그다음에 감자가 조그만 감자가 있어요.
0: 네.
11: 동그랗게
0: 네네네네.
11: 그것도 볶고.
0: 그거는 먼저 살짝 삶고
11: 삶았다가,
0: 해야 되죠?
11: 네. 네.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거를 엄마가 졸여주면 막 쫄쫄쫄 해갖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감자는 그런 감자가 아니고
0: 네.
11: 이렇게 포근포근한 감자예요.
0: 네.
11: 그래서 그렇게 안 제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0: 네.
11: 삶아요. 그래갖고
0: 네.
11: 어느 정도 거의 다 익었을 때
0: 네.
11: 이제 빼서 거기 이제 소쿠리다 이제 물을 빼고
0: 네.
11: 이제 거기다 마늘 넣고 참 침이 넘어가려.
0: 그러네.
11: 마늘 넣고
0: 네.
11: 그다음에 액젓 넣고 간장 넣고 식용유
0: 네.
11: 참기름 넣고
0: 네.
11: 조금 그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요. 그래야
0: 네.
11: 이제 살짝 양념이 그 감자에 묻으니까
0: 아, 네.
11: 그 후춧가루 조금 넣고
0: 네.
11: 전 가끔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요. 많이 넣지 말고
0: 네.
11: 그렇게 해서 먼저 양념을 이렇게 끓이다가
0: 네.
11: 감자를 얼른 넣고 살살살살 이제 돌린 다음에 그냥 빼놨다가 먹어요.
0: 아,
11: 그러면은
0: 네.
11: 되게 그것도 이쁘고 맛있고 조그만 감자예요. 방울토마토 정도 된 거
0: 네. 네,
11: 그거 사다 볶고
0: 네.
11: 그다음에 버섯 그 목이버섯 있잖아요.
0: 네.
11: 목이버섯을 이제 담궜다가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뭐, 나무에 묻어있던 데는 잘라내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0: 네.
11: 그것도 똑같아요. 거의 양념은 똑같아요.
0: 아, 네.
11: 그것도 볶고 그다음에 새송이버섯 큰 거 사다가
0: 네.
11: 잘라서 그거는 이제 하얀색이니까 이쁘니까
0: 네.
11: 거기다 빨간 피망, 파란 피망, 당근, 양파 넣고 또 그것도 또 볶고.
0: 아니 반찬이 그렇게 12가지면
11: 네.
0: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네. 놀라겠어요.
11: 미국
0: 아니,
11: 사람들은
0: 이런
11: 정말 너무 놀라요. 이게
0: 주다니?
11: 뭐냐고 그래요.
0: 응.
11: 그것도 공짜로 나온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0: 그쵸.
11: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네. 너무 놀래요.
0: 황송이하죠.
11: 네, 다 드시고 가셔요.
0: 이야, 네.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오면 김치가 샐러드인 줄 알고 김치만 막 몇 입에 먹잖아요.
11: 네, 막 먹어요.
0: 네.
11: 김치도 너무 좋아하시고
0: 네.
11: 그다음에 그 이제 오뎅
0: 네.
11: 어묵
0: 네.
11: 그것도 뭐 빨간 피망, 파란 피망, 뭐 양파, 당근 넣고 또 그거 볶으면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0: 네.
11: 뭐 두부 졸이고
0: 예.
11: 그다음에 도토리묵 쓰고
0: 오,
11: 예.
0: 네.
11: 도토리묵 하고
0: 도토리묵은 어떻게 쓰세요?
11: 도토리묵은 그 이제 가루 파우더 가면 내가 한 컵이다 그러면은 물을 다섯 개 부어요.
0: 네.
11: 근데 그것도 좀 되게 하고 싶으면 한 네 배 반.
0: 네.
11: 나는 좀 묽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다섯 배보다 조금 더. 근데 너무 많이 부으면 잘 안 돼요. 흐물흐물해져요. 네. 그러니까 네. 다섯 배에서 네 배 반 정도. 근데 가루마다 조금씩 또 틀릴 때가 있어요.
0: 네.
11: 그렇게 이제 물에다 넣고 파우더 큰 그릇이든 적은 그릇이든 자기가 알아서
0: 네.
11: 많이 하고 싶으면 큰 그릇으로 하고
0: 네.
11: 이제 한 컵을 했다면 물은 다섯 컵 넣고
0: 네.
11: 조금 담궈놔요.
0: 네.
11: 그러면 이제 그게 설설 이제
0: 저절로 돼요 그냥? 네.
11: 그래도 조금 젖어야 돼요.
0: 젖어 놓으면 네. 자기 그냥 도토리 묵이 돼요?
11: 아니요. 아니요.
0: 그럼요.
11: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그 조그만 그 망 있죠. 그걸로 이렇게 건져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
0: 네.
11: 뭉쳐가지고 새카맣게 이렇게 쳐져요.
0: 네.
11: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한 다음에 거기다 식용유 조금 넣고요.
0: 네.
11: 그다음에 참기름 좀 넣고 소금을 조금 넣어요.
0: 네.
11: 물론 양념해서 먹지만 그래도 그 자체에 간이 좀 있으면
0: 있어야지.
11: 되게 네. 맛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끓이기 전에
0: 네.
11: 한 10분 정도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숙성시키는 건지
0: 네.
11: 그렇게 해야지 더 맛있고 쫀득쫀득하대요.
0: 네.
11: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0: 불에 가열하는 게 아니죠.
11: 가열하죠.
0: 가열하면서
11: 네.
0: 전 한 번도 안 해봤어.
11: 아니 남편은 가열하기 전에 그렇게 10분을 줬어요.
0: 아.
11: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0: 네.
11: 이제 망으로 다 하고 다 이제 풀어진 다음에
0: 네.
11: 이제 불에다 넣고 끓이는데
0: 네.
11: 한쪽으로만 젖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더
0: 어머.
11: 쫀득쫀득하고
0: 희한하네요.
11: 예, 네. 쫀득쫀득하고
0: 어디 시계 방향 반대 방향
11: 어느 쪽이든
0: 한쪽으로만
11: 한쪽으로만
0: 잘못 돌렸다가 예. 어쩌 이쪽이 예. 아닌데 그럼
11: 이쪽 저쪽으로 네. 하면 좀 찰기가 덜하다고 그래요.
0: 아, 그래요? 예. 희한하네요.
11: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젓는데 이제 끓기 시작하면 푹푹푹푹 튀어요. 그게
0: 네네네.
11: 그러니까 조심해야
0: 네.
11: 돼요.
0: 네.
11: 잘못하면 네. 손에 하면은 이제 다치니까
0: 네.
11: 그래서 끓일 때 계속 저어요.
0: 네.
11: 한쪽으로 저는데 끓었다고 바로 꺼버리면 안 돼요.
0: 그럼요.
11: 예, 계속 끓어도 계속 저으면서
0: 아.
11: 이제 그때는 불을 조금 약하게 해도
0: 네.
11: 돼요. 오래오래 젖을
0: 정성이
11: 얼만큼 오래 젖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저으면 안 되면 한 5분 정도는 더 저어야 돼요.
0: 아.
11: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좀 진한 갈색으로 변해요.
0: 네.
11: 이제 점점 끓을수록
0: 네.
11: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쇠 그 트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11: 거기다 미리 참기름을 쫙 발라요.
0: 네.
11: 그냥 하면 잘못하면 붙을 수가 있어요.
0: 네.
11: 그래서 참기름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걸 부어요.
0: 네.
11: 부은 다음에 랩으로
0: 네.
11: 그 위에다 딱 이렇게 씌워놔요.
0: 네.
11: 그러니까 딱 이거 묵 위에다 이렇게 눌러요.
0: 네.
11: 그래야지 그 습기가 안 생겨서 그게 습기가 안 생겨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랩을 덮어놓으면 습기가 막 위에 생겨가지고 나중에
0: 네네.
11: 물기가 막 떨어져요.
0: 네네네 그렇죠.
11: 근데 그걸 위에다 딱 무 위에다 얹어놔요.
0: 네.
11: 그러면은 그게 이제 놔두면 한 몇 시간 있으면 그게 굳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념장에서 드셔도 되고
0: 묵밥.
11: 어떤 분 예 네, 묵밥에서 드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야채 넣고
0: 네.
11: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고.
0: 오.
11: 간장
0: 네.
11: 넣고 무쳐 드시는 분 아니면
0: 네.
11: 저희는 그냥 양념 간장만 이렇게 딱 뿌려서 드립니다.
0: 네. 아우 요즘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국물 넣어가지고 네, 네.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11: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보통
0: 그쵸?
11: 그렇게. 네.
0: 그 도토리 가루는 어디서 사나요?
11: 저희 도매상에서 예, 가져옵니다.
0: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살 수 있죠 마켓에 가면.
11: 그럼요. 예.
0: 한번 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11: 예. 쉽고.
0: 네.
11: 근데 원래는 저는 이제 겨울에는 도토리 묵을 많이 하고
0: 네.
11: 여름에는 청포 묵을 많이 하는데 저도 청포 묵 지금
0: 네.
11: 50파운드짜리인가 하나 사다 놨는데
0: 네.
11: 아직은 제가 시작을 못했어요. 여름에는
0: 네.
11: 좀 시원하게 한대요 그게.
0: 그렇죠.
11: 그래서 그걸 보통 해요.
0: 청포 묵가루가 또 따로 있나 봐요.
11: 예, 따로 있어요. 예.
0: 참 그런 것들은 누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1: 옛날 우리
0: 이렇게.
11: 조선 선조들이 너무나
0: 너무 감사해요.
11: 똑똑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어떻게 간장에다가 이 게를 담아서 간장게장을 그렇게 선조님들이 만드셨을까요?
11: 맞아요.
0: 세계에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11: 옛날에 냉장고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0: 네.
11: 이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그
0: 네.
11: 절임, 장아찌
0: 네.
11: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모처럼 교회에서 야외 뭐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데 간다 해서 제가 진짜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집에까지.
0: 어머 어디 계곡이 물이 흘러요?
11: 저쪽 핀란이 있는데
0: 네.
11: 계곡이 막 흐르는데 거기다가 수박 몇 통 갖다 물에다 넣어놓고요.
0: 네네네.
11: 참외 갖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0: 네.
11: 막 고기 구워가지고 막 반찬하고 먹는데 어렸을 때
0: 어제
11: 그
0: 안 더웠어요? 괜찮았어요?
11: 그 물속에 있으니까
0: 시원했어요?
11: 그래서 좀 저같이 등치 있는 사람들은 아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0: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11: 네. 모르겠어요.
0: 그 핀란 가기 전에 네. 210번 타고 쭉 가다가 네. 15번 만나기 전에 네. 거기 그 가니까 계곡이 쫙 있죠.
11: 아, 저는 물이 거기는 흐르고. 모르겠어요. 여기는 138번으로 네. 가다가 네. 저 어디 산 쪽으로 막 올라갔더라고. 팜데일 쪽으로 가다가.
0: 아, 네. 그래요.
11: 근데 막 옛날 네. 그 시골 생각나서 내가 네. 어제 일해야 되는데 나 오늘 하루 네. 진짜 어렸을 때 추억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네. 한 30, 40분 가신 것 같아요.
0: 그 저기 거기서 막 보니타 폴스라고 보니타.
11: 아,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약간 재밌게 놀다 왔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거기서 드시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놀이 하다가. 네. 야, 그래서 오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11: 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네. 풍덩 들어가가지고 한참 네. 있다 나오니까 막 너무 시원하더라고.
0: 아, 진짜 물놀이 네. 한 번도 올 여름에 안 해보신 분 네. 많이 계실 텐데.
11: 저도 몇 년 만에 갔잖아요. 몇 네. 년이 뭐예요. 뭐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네. 없어요.
0: 내가 혼자 그런데 잘 모른다 이러면 네. 주변 분들 또 교회나 어디 네. 모임에서 가신다면 꼭 따라가시기
11: 그래서
0: 바랍니다.
11: 그래서 저도 어제 올라갔어요. 제가
0: 아 그런데 가면 네.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또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너무 네. 진짜 감사하고 맛있고. 감동해요.
11: 막 뭐 감자, 부추 뭐 이런 거 넣고 또 부침개
0: 거기서 해주셨어요.
11: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 부쳐서 먹고.
0: 이야 네. 너무 좋으셨네요. 네. 우리가 간장님 게장 얘기하다 말았는데 옛날 네. 그렇게 해서
1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네. 만드셨어요. 우리 네. 소반의 간장 게장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달지 않고
11: 저희는 짜지 네, 않게 짜지 그냥 바로바로 예.
0: 네. 미국 친구들도 간장게장 팬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11: 예, 요즘은 네. 되게 많이 시켜 드세요.
0: 어. 진짜 이게 네. 밥도둑이 아니라 밥강도예요. 예.
11: 그러니까 한국분하고 중국분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맛을 알아서 드시는 거고
0: 네.
11: 미국분들은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0: 한번 먹어보자.
11: 먹어보자 그러고 드시는데 반 정도는 진짜 맛있게 드시고
0: 네.
11: 반은 그냥 그냥 시켜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0: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에. 길들여지는 거죠. 지금 김치. 에. 저희 아파트에도 저기 동유럽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아주머니가 김치를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아 드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에서 오 냄새 이래도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아시고 하냐 했더니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해서 에, 만드는 에, 법을 에. 그래서 김치를 진짜 이렇게 자에다가 만드셨더라고요. 우리처럼 많이가 아니라 요만하게
11: 조금씩. 에. 근데 어떤 데서는요 자기들이 또 담아서 판대요.
0: 미국
11: 외국 사람들이 예, 우리하고 다른 하는 게 전혀 다르는데도 네. 그냥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담아서 판다고 그러더라고.
0: 어머, 예. 그 약간 그 오이 피클도 그렇게 예. 익혀서 먹듯이 약간 맞아. 거기에 마늘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11: 근데 너무 네. 너무 놀란 게 알래스카에서 네. 어떤 분이 오셨는데.
0: 네.
11: 마켓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김치 재료를 다 사간대요.
0: 네.
11: 근데 우리 배추가 빳빳하잖아요.
0: 네.
11: 근데 김치는 부들부들하잖아요.
0: 네.
11: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막 주물른대요. 부드러워지라고.
0: 가만 그다, 내두면 그냥 될 것을.
11: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 새콤하잖아요. 김치가 익어서.
0: 네네.
11: 근데
0: 식초
11: 그게 식초인 줄 알고 아~ 또 식초를 넣는데요.
0: 네.
11: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또 병으로 담아서 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0: 알래스카에서
11: 내가 알래스카 한번 갈게요. 아~ 가서 가르쳐 네. 드릴게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0: 아~
11: 그래서 비행기표는 내가 하고
0: 네.
11: 그다음에 저기 거기서 먹고 자는 건 자기들이 해주겠대요.
0: 네.
11: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그때 팬데믹 되면서 못 가버린 것 같아요.
0: 지금 여름에 연락처가. 가셔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알래스카 문 닫고 철수하잖아요. 아,
11: 그래서 어떻게 춥다고. 연락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0: 아 그랬어요.
11: 네.
0: 야 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 가서 김치 장사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11: 아, 그러게요.
0: 자 소바남은 또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가 바로 갈비찜이죠.
11: 네.
0: 갈비찜. 이게 정말 깊은 맛이 있는 잔칫날 음식이랄까요?
11: 네.
0: 그렇죠.
11: 그러니까 제일 대접할 수 누가 뭐 가족이 오든
0: 네.
11: 뭐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이 오든 그래도 제일 네. 고급스럽게 대접할 수 있는 게 갈비찜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는. 예.
0: 맞아요.
11: 예.
0: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갈비찜?
11: 저희는 이제 세 번 요리를 하는데
0: 네.
11: 대신 고기를 좋은 걸 사야 돼요.
0: 아 먼저 재료가 네,
11: 제일
0: 좋아야 돼.
11: 제일 좋은 거를. 특히 무슨...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0: 네.
11: 그 갈비만큼은 꼭 제일 좋은 거 사라고 그래요.
0: 아...
11: 마켓 가서 사도 쌀이란 네. 거 사면 기름이 많아서 끄고 나면 고기 없습니다 별로.
0: 네.
11: 근데 좋은 거는요 고기가 되게 커져요 더. 그래서 먹을
0: 그래요?
11: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0: 아~
11: 그게 세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0: 아~
11: 그래서 제가 항상 고기는 제일 좋은 거 사라 그러고. 네.
0: 요즘 고기값이 많이 올라서
11: 많이 너무 올랐어요.
0: 줄여 먹으면서 네, 먹을 때는 이왕이면 최고급 품질로 네, 네. 먹는 게 말씀하셨듯이 양도 많고 또 건강에도 좋을 것 같네요.
11: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네. 그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그 건강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요즘 보게 됐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양을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네.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1: 근데 네. 알면서도 그걸 못해요. 근데 속에서 네. 음식이 들어가면 네.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대요. 네. 근데 막 씹지도 않고 맞아. 막 바빠가지고 막 빨리 먹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에 들어가면 그게 정말 완전 이도 좋은 데다가 얼마나 오래 씹고 있는지 저는 한 네 번 다섯 번 먹을 때 한 번 먹는 것 같아요.
0: 어머나. 그러니까 남편분 살 안 찌셨죠?
11: 살이 뭐 그렇다고 빼빼하진 않는데 네. 아직까지 배가 아픈지 뭐 소화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화시켜서 먹으니까 저는 상추쌈 먹으면요 먹으면서 그 다음 거를 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근데 보통은 먹고 나서 이제 네. 싸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싸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0: 그렇죠.
11: 그래서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꼭꼭 맞아요. 씹어서 네. 조금 먹는 것도
0: 70-80%만 네. 다 채우지 말고 네. 컵에다가 물 따를 때요 100% 네.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한 70-80%이 딱 적당한
11: 근데 한 것처럼. 50%가 좋대요 원래는.
0: 50%요?
11: 저는 아. 한 120%를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아니 막 씩씩거리고.
0: 우리 박영희 대표님은 본인이 만드시고 아우 맛있어 이러면서 계속 먹으십니까?
1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자기가 하면은 음식 냄새 맡아서 못 먹는다 그러대요.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진짜 맛있어요.
0: 왜냐면 저도요.
11: 내 입에 맞게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막 먹어요.
0: 저랑 똑같으시네.
11: 반찬 할 때마다 네. 다 먹어보고.
0: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는 이유는
1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근데 네. 뭐 살 안 찌는 분들은 보면 네. 딱 요리해놓고 못 먹는데요. 아. 그 냄새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맛있어요.
0: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튼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11: 네.
0: 자, 그렇게 갈비찜도 너무 양념이 네. 골고루 오래 충분히 배도록 깊이 정성을 다해서 끓이시는 것 같아요.
11: 네.
0: 그래서인지 상견례, 생일, 또 가족 모임 특별한 날에 많이 찾아오시죠.
11: 네.
0: 또 가족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 바로 은대구조림.
11: 네. 은대구조림은 진짜 네. 양이 너무 네. 나쁘지마죠.
0: 네. 네. 저는 생선 중에 은대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11: 맞아요.
0: 어떻게 부드럽고.
11: 그게 부드럽고. 네. 그래서 요리할 때는 엄청 조심해야 돼. 그 움직이면 다 살이 다 풀어져요.
0: 어떻게 해야 돼요?
11: 움직이지 않고 요리를
0: 그냥
11: 해야 돼요.
0: 그 자리에서?
11: 그대로 놓고 해. 그리고 양념을
0: 뒤집으면 안 돼.
11: 뒤집으면 안 돼요. 양념을 한쪽으로 이렇게 젖혀서 네. 그 국자로 떠서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요. 그걸 뒤집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다 부셔집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은대구 조림을 맛있게 하는 비결, 손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11: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네. 저희는 워낙 많이 파니까 신선하고
0: 네.
11: 그다음에 저희는 거의 조미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왜 조미료를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조미료 안 넣은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0: 각종 청을 또 담으시잖아요. 네. 그걸로 또
11: 네, 대신 뭐 거의 다 아침에는 네. 항상 저희가 큰 통에다가 네. 육수를 끓이잖아요. 아. 다시마, 멸치, 뭐 무, 양파 이런 거 넣고
0: 네.
11: 그러니까 그 국물로 하고 네. 대신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하는 음식은 정말 마늘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0: 좋잖아요,
11: 몸에 얼마나 좋아요.
0: 네.
11: 그러니까 저는 마늘하고 액젓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네. 네. 아 맛있겠다.
11: 네.
0: 많은 손님들이 소반에 왔다 가셨을 거예요.
11: 네.
0: 그 유명한 분들도 왔다 가시고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시다면요.
11: 이제 당연히 봉준호 감독님이 제일 네. 멋있었고 왜냐면 한 달 내내 네. 제가 오스카 하기 전에 제가 식사 저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0: 네.
11: 근데 그분이 제일 멋있었고 점잖으셨고 그리고 거의 날마다 오는 분들이 정말
0: 네.
11: 저는 날마다 오세요? 아니 다른 분들
0: 네.
11: 모든 손님들이 거의 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저는 그분들 보는 것만도 네. 너무 영광이에요.
0: 아 네. 그렇군요. 네. 와서 바로 이 음식이야 이러면서 감동을 음식을 통해서 받으시면서 네. 깊은 위로를 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11: 에.
0: 특히 그렇잖아요. 여기 타지에 오신 분들 에.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계신 에. 분들도 혼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거기 바가 있으니까 에. 혼자 와서 드시는
11: 많지는 않는데 에. 저희는 보통 뭐 목사님 대접한다든지 무슨 생일이라든지 네.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 누구한테 대접할 때 네.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가 다 혼자 오는 분들은 어쩌다 한 분 네. 그렇게 오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1: 거의 다 이렇게 단체로 와서 나눠 먹고 그러니까
0: 아,
11: 우리 딸은 엄마 뭐 스페셜 메뉴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먹게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밥이라는 건 나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0: 네.
11: 밥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큰 접시에다 놓고 떠주면서 너 좀 더 네. 먹어라 더 드세요 이렇게 서로 주고가는 정으로
0: 네.
11: 음식을 먹는 거지 뭐 네 거 내 거 딱 한 1인분씩 시켜가지고 먹고 막 이러면은 나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0: 네.
11: 어쩔 수 없어요. 걔도
0: 그런 건 안 해보시겠어요? 지금은 네. 문을 닫았지만 노르만디와 피코의 파파 크리스토라고 그 그릭 식당이 있었어요.
11: 아.
0: 거기에 매주 목요일마다 네. 패밀리 다이닝인데 내가 혼자 가도 네. 낯선 사람과 썸이 돼서 네 명이서 패밀리 다이닝을 하고 그리고 벨리 댄서 언니가 네. 나와서 막 배꼽 내놓고 막 춤을 네. 막 흔들면서 너무
11: 아,
0: 재밌었거든요.
11: 아.
0: 네, 그래서 혼자 가도 그렇게 썸이 돼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스페셜 나잇 이런 것, 싱글들의 날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1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0: 네,
11: 그 청각 처녀들이 요즘 너무 결혼을 안 하잖아요.
0: 아,
11: 그래서
0: 요즘 싱글들이 많아.
11: 너무 많아서 내가 벽에다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다 붙여놓고
0: 네.
11: 좋은 사람 골라라 이렇게 할까 처음에는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0: 네, 네.
11: 그 하루 어느 날 정해서
0: 네.
11: 다 같이 와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네. 미팅도 하고 해라 막 그러려고 했는데 마음뿐이지 그게 생각하지 쉽지,
0: 않죠.
11: 쉽지 않더라고.
0: 네.
11: 그리고 자기 얼굴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안 하고 네. 싶겠죠.
0: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네. 그런 꿈을 꾸고 계시죠?
11: 네. 네.
0: 준비 중이십니까?
11: 네, 네.
0: 네. 어떤 사업인지 밝히세요. 자꾸 밝혀야지 또 그쪽으로 가.
11: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네. 시골에 오다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면
0: 네.
11: 이제 통나무 집에다가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 뷰가 뒤쪽은 산이고 마운틴 아이스 키장 뒷산이고
0: 네.
11: 앞에는 핀란 뭐 빅토빌 이런 데가 다 내려다 보이고
0: 네.
11: 그러니까 되게 가면 그 캐빈에 놀러 가는 기분이에요.
0: 네.
11: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이사 가고는 여행을 안 가요.
0: 네.
11: 여기가 여행지인데 왜 여행을 가 이러고 우리 남편도 아예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 우리 오랜만에 쉬러 왔는데 그랬는데
0: 네.
11: 요즘은 이제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 내가 은퇴해서 너무 혼자 외롭게 사는 거다. 난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0: 네.
11: 누가 와서 결혼식도 한다. 뭐 전통 결혼식도 한다면 하고
0: 네.
11: 결혼식도 한다면 하고 우리가 음식은 하니까
0: 네.
11: 와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 친구들 모임
0: 네.
11: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0: 네.
11: 그냥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가 뭐 금방도
0: 네,
11: 조금만 건 할 수 있고 그래서
0: 네.
11: 그 전통 결혼은 요즘 되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0: 네.
11: 자개장 뭐 병풍 이런 거 다 구입해 놓고
0: 벌써요?
11: 예,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번에 연락 왔더라고.
0: 네.
11: 아는 분이 한복집에서
0: 네.
11: 아는 분이 그 전통 결혼 하고 싶다니까
0: 네.
11: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0: 네.
11: 그랬더니 한번 빌려주라고 해서 내 시간 되면 오세요.
0: 네.
11: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0: 우리 어르신들 리마인드 웨딩,
11: 예,
0: 금혼식
11: 것도,
0: 예. 이런 것도 좋고 팔순잔치,
11: 예, 팔순잔치 이런 거, 예.
0: 그렇게
11: 재밌을 것 같아요.
0: 전통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좀 흥이 나고 좋을
11: 예.
0: 것 같습니다.
11: 그래서 하나 하나 준비하는데
0: 아, 네.
11: 재밌습니다.
0: 기대됩니다.
11: 예.
0: 아.
11: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준비 다 되면.
0: 요즘 점심 메뉴는 소반에 가면 뭐 드시면 좋아요. 혼자 가면 아무래도 혼자
11: 네. 오시면 보통. 생선 구이에 된장찌개 콤보가 있어요.
0: 네.
11: 그런 거 아니면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0: 네.
11: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은 되게 바에 앉으시잖아요.
0: 네.
11: 그래서 앉아서 뭐 편히 드시고 가세요. 에.
0: 네.
11: 에.
0: 아 좋습니다.
11: 네.
0: 바로 소반입니다. 최고의 밥상 소반. 네. 바로 올림픽과 놀톤에
11: 네.
0: 위치해 있습니다.
11: 네.
0: 간장 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소반 식당.
12: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11: 323-936-936-9100인가?
12: 9100인가? 소반식당 이렇게 에이. 구글에 치시면 에이.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에이. 우리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네. 끝인사 간단히 주세요.
11: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너무 저같이 과식하면 힘드니까 조금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배가 편할 수가 없어요.
12: 아 진짜요? 저게
11: 어,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네. 양이 너무 꼭꼭 씹어서 네. 예, 맛있게 드세요.
1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3: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3: 돈이 필요한 사람도
14: 투자하는 사람도
1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4: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3: 213-804-9555
14: 다시 한번
13: 213-804-9555 워킹모니.com
1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7: 선택하세요 품질을,
1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문득 세상에 참 나 혼자 있구나 싶을 때가 있죠. 흔히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게 꼭 쓸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혼자만의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채우는 소중한 휴식이 되어주니까요.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외로움과 고독은 결이 참 다릅니다. 외로움이 누군가 없어 헛헛한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서도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있는 단단한 상태라는 거죠. 외로움을 참으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살피는 고독의 시간으로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먼저 나와 대화하기. 오늘의 노트를, 오늘의 기분을 노트에 짧게 적어보며 내 마음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공간에 온기 더하기. 따뜻한 차 한 잔과 좋아하는 음악으로 내 공간을 다정하게 가꿔보는 겁니다. 자연의 시선 두기. 화초에 물을 주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의 묵직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홀로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사람도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나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늘 혹시 주말인데 나는 혼자야 그런 분 계신가요? 외롭다 생각하기보다 애쓴 나 자신과 오붓하게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여겨주세요. 핑크마티니네 고독 라 솔다드 굿모닝 차차 1부 끝곡으로 준비하면서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바로 숲의 앞말 이 솔로 게다스타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칼국수.
14: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6: 213-381-2424 213-381-2424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8: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그만하라고. 노래 부르면 막 와서 끄고 막 그래.
1: 아우, 야.
0: 요새 그거 아세요?
1: 뭐요?
0: 한국의 코인 노래방이라고 있잖아요. 아세요?
1: 있죠. 동전 넣고 한 곡에 하나씩.
0: 뭐 그게 인가? 정말 동전을 넣는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간이 노래방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야. 자기 그 뭐라 그래 이거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1: 네.
0: 자기 방에 쓰는 거 그걸 들고 옆방에 가가지고 원격으로 눌러버리고 노래 취소를.
1: 어 왜?
0: 장난치는 거예요. 옆에 노래 부르는데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1: 시상에 그게 다 되나? 옆방에도 노래방이 된다는 거예요?
0: 그게 다 하나로 된대. 그래서 그리고는 자기 방에 도망가는 거예요.
1: 옛날에 띵동 누르고 도망가는 건 비싸네.
0: 근데 이제 CCTV가 있잖아요.
1: 그래서 잡혀?
0: 그거를 하는 이거 떴어요. 그거 앞으로 하는 놈은 돈이 얼마가 남아있든 바로 강퇴해야겠다고. 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1: 얼마나 사람들이 낙이 없으면 심심해.
0: 아니 그건 옆에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못 불러.
1: 아, 못 불러서.
0: 아니 그 장난치는 거죠.
1: 장난이죠 뭐.
0: 못된 것 같아. 그럼 안 되지.
1: 아니
0: 뭐야?
1: 미국에서도 띵동하고 도망가는 거 하잖아요.
0: 미국에서요?
1: 응.
0: 미국에서 그걸 해요?
1: 예, 제가 봤어요.
0: 그 위험한데 미국은.
1: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집주인이 야 죄송해요 잡힌 거예요. 죄송해요. 제 친구들하고 내기를 해서 이런 거니까 그 집주인이 너무 착하게 그래 그러면 얼른 도망가는 척해. 내가 이렇게 잡는 척 할게.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0: 그리고 잡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잡고 이야 쓰러뜨렸고
1: 막 아, 주말에 뒤에서, 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벌고. 이러면서 장난기인 분들 도지나 치면 안 되지만 적절한 장난은 괜찮다고 봐요.
0: 그래요. 적절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은 거 까지는 괜찮죠. 아니 제가 그 넷플릭스 요새 광고판 얘기 들으셨어요?
1: 뭐요?
0: 이게 지금 LA 바로 선셋 블루버드에 있는 건데 실제 여러분 LA 사시는 분들 혹시라도 시간 되면 가보세요.
1: 선셋이랑 어디?
0: 셀마 에베뉴.
1: 셀마가 어디지?
0: 저기 야마 그 셀마.
1: 셀마야. 셀마 에베뉴. 찾아볼게 얼랑.
0: 그쪽에 있는데 넷플릭스가 만든 그 빌보드가 있어요. 그 30피트 높이에 있는 그 뭐야 빌보드 5개 광고라고 그러죠. 빌보드 안에 집을 살짝 만들어놨는데 넷플릭스 새로운 시즌 The Last House라는 거를 광고하는 5개 광고거든요. 입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1: 어머 진짜요?
0: 그 안에 사람이 진짜 들어가서 이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로 사람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안에 사람이 혼자서 막 책도 보고 막 누워서 잠도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하는 거를 그 안에 에어컨도 돼 있거든요.
1: 어머나.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5개 광고인데 밖에서 사람이 안에 지내는 걸 볼 수 있는
1: 거 거기 화장실도 있냐?
0: 있겠죠. 근데 뭐 그건 가리 있겠지. 남자가 들어가 있어요.
1: 네. 거기가 셀마 찾아보니까 저쪽 헐리우드 쪽이네요.
0: 그렇겠죠. 근데 이게
1: 크리스 앤 하이트 블루바드 지나자마자
0: How long can you survive? 라는 뜻으로 그 라스트 하우스라는 거를 지금 홍보 네트워크 넷플릭스 홍보하는 건데 사람이 직접 안에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1: 어머 재밌겠다.
0: 이게 지금 굉장히 바이럴이
1: 우리도 있어요. 여기 코리아타운 좀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들고
0: 만약에 미욕실
1: 우리 올라가자
0: 들어가서 응. 뭐 하루 지내라면 지낼 수 있어요?
1: 그럼요.
0: 진짜요?
1: 그럼 뭐
0: 30피트 위인데?
1: 그렇다고 뭐 그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0: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 보이는데요. 괜찮아?
1: 어때? 나 비키니를 입고 서 있을 수 있어. 응?
0: 진짜요?
1: 돈만 준다면.
0: 진짜?
1: 얼마 줄 거야? 그러면서.
0: 저희 한번 같이 한번
1: 같이 해요.
0: 마케팅 한번 하실래요?
1: 내가 라디오 서울 이래가지고
0: 만들 때 라디오 서울인데 비키니 입고 계시는 거 아니,
1: 한복 입고 있을게 한복 쪽지고
0: 한복 입으면 재미가 없는데
1: 한복 말고 그런
0: 비키니
1: 거
0: 비키니 입으세요.
1: 그 한국식 비키니
0: 한국식 비키니 뭐야 또
1: 좀 요즘 보면요
0: 족두리가 아니지 뭐라고
1: 아니지 그래. 한국적인 문양과 취향을 넣어놨지만 적당히 여름에 좀 어울리는 걸로 만들면 어떨까 그 있잖아요 그 어우동
0: 좋다.
1: 어우동 패션
0: 좋다 좋다
1: 어우동 그 양산 들고
0: 이렇게 약간 가슴에 그 튜브탑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데요? 이쁘겠다.
1: 그리고 자기는 돌쇠 저기
0: 마담쇠 난 띠만 매면 바로 돌쇠인데요 뭐 머리 띠만 매면
1: 마님 왜 돌쇠만 밥을 많이 주시나요?
0: 이런 밥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요
1: 마담쇠 버전으로
0: 뭐든지 하겠습니다요
1: 아 재밌겠다
0: 물레방아 앞에서
1: 뭔가 우리 한인타운에 그런 재미난 게 있으면 좋겠어 물레방아도 그 위에 놓는 거야
0: 물레방아서 야
1: 천자문을 읊어 그리고 자기가 하늘 천
0: 그러면 옆에서 떡을 쓰세요. 내가 글씨 대가
1: 떡을
0: 쓰세요.
1: 치게 쓰는 거는 힘들고 치게.
0: 아 손으로. 그 일본 것처럼 이렇게 야야야야야
1: 떡방아를 치게.
0: 떡방아 찌는 거. 좋다. 좋아요. 네. 아, 이런 재밌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볼거리가 많은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신나는 금요일 날 또 우리 남녀간의 또 이런 차이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1: 네 오늘은 바로 오늘은 바로 뭐냐.
0: 제가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1: 네.
0: 사람들이 저 정말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 커서 뭐가

0: 싶어 이렇게 물어보자 어른들이. 그래서 뭐가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대답이 네. 좋은 아빠, 좋은 아... 엄마. 아 좋은 남 아, 엄마래.
1: 한모양처
0: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이렇게 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러면 응.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려면 응.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도 좀 돼야 되고 응. 그 다음에 사람도 착해야 되고 응. 주변에서 욕먹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응.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1: 네.
0: 그 나는 뭐가 되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고 싶다 라는 응. 얘기를 진짜 어릴 때부터 하고 다녔거든요.
1: 진짜 그러고 있는 것 같아.
0: 그 이제 꿈은 꿈이니까 응.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꿈 이뤄야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랑받는 네. 남편 존중받는 아빠가 되는 법.
1: 아
0: 남자분들 잘 들어주시고 여성분들은 네. 그래 맞다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이런 네.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들어봐요.
0: 네, 좋습니다. 남자는요 밖에서 참 진짜 전쟁 전투를 뭐 여성분도 요새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남자분들 나가면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1: 그래요. 네, 진짜
0: 막 모든 걸 다 합니다. 진짜 나가서 막 일하는데 또 우리 남편
1: 가족을 위해서
0: 정말 막 온갖 걸 다 합니다 시키는 거. 근데 이상이 집에 오면. 그 슈퍼히어로가 집에 오면 능력이 뚝 떨어져.
1: 어떻게?
0: 마치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를 드는 것처럼
1: 응.
0: 능력이 떨어져. 밖에서는 막 보고서 촥촥 쓰고 막 온갖 걸 다 고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여보 나 양말 어디 갔지? 이거 충전기 어떻게 꼽는 거야? 이거 어디 뭐야 이거? 아무것도 몰라. 할 줄도 모르고 밥도 하나 차릴지 몰라.
1: 라면만 끓여.
0: 라면도 잘 못 끓이는 남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들은요 남자들은요 굳이 막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
1: 네.
0: 그냥 약간 뭐랄까 물론 뭐 물론 이제 좋은 뭐 여자 와이프한테 뭐 핸드백 좋은 거 사주고 신상 사주고 아뭐 사주면 좋겠지. 하지만 진짜 오래 가는 것보다 매일 매일 생활 태도다는 겁니다.
1: 아...
0: 자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1: 네.
0: 집에 들어올 때 일단 표정을 바꾸세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해도 집에 딱 들어와서 힘들어. 딱 집에 와이프랑 아이가 있는데 아휴 이러고 와서 그냥 소파에 팍 눌어놓고 막 짜증 난다고 막 키 던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
1: 안 되지.
0: 집안 불이 세죠.
1: 그쵸.
0: 와이프랑 아이는 아빠가 와서 막 반갑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 귀찮아. 막
1: 그러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나는 디퍼런한 스테이지의 배우야.
0: 그렇지.
1: 자 지금부터는 이 집안의 내 역할. 또
0: 그렇죠.
1: 다른 캐릭터를
0: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자 아빠로서 이제 행복한 모드로 돌아가야죠.
1: 네.
0: 원래 일은 집에 갖고 오지 말란 표현이 있던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힘들지만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오면 나 왔어. 얘들아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 밥 먹었니? 너 아빠 들어서 같이 못 먹네. 밥 먹자.
1: 네.
0: 뭐 이런
1: 네.
0: 거. 좀 이제 집안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네. 좀 그런 다정함.
1: 옛날에 그 영화 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0: 뭐요?
1: 그 Life is Beautiful.
0: Life is Beautiful. 뭐더라?
1: 그 독일 나치하에서
0: 네.
1: 그 유대
0: 네?
1: 인
0: 그 비슷한 영화 많은데
1: 그 감옥 이런데 그 수용소에 있는데
0: 네네네.
1: 아이한테 지금은 연극이야 우리 놀이하는 거야.
0: 너무 멋있다.
1: 이러면서 거기서 맨날 아이와 즐겁게 이렇게
0: 아빠가요.
1: 눈물 나는 그 라이프 이즈
0: 뷰티풀
1: 한번 보세요.
0: 감동적이겠네요. 자, 요게 일단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1: 네.
0: 일단 행복 모드 약간 그래야 본인도 행복해져요.
1: 네.
0: 찝찝하고 짜증나고 집에까지 와서 뭐
1: 맞아요.
0: 달라져.
1: 그렇다고 달라질 거 없는데.
0: 없어.
1: 그래요.
0: 그렇죠?
1: 두 번째. 집에 들어가면서 표정 바꾸자.
0: 그쵸, 행복. 그 반대로 뭐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1: 나갈 때.
0: 사회 나갈 때 너의 자존심 따위는 집에 냉장고에 두고 와. 딱 이런 얘기 있잖아요.
1: 우리 아빠들 진짜.
0: 정말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기분 나쁜 걸 집에 오면 좀 털고 집에서 또 편안하게 서로 행복한 모드로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말을 건네겠죠.
1: 네.
0: 뭐 오늘 여보 어땠어? 뭐 나 오늘 뭐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왜냐면 이 여자분은 또 남편 오기 기다렸으니까.
1: 네.
0: 근데 거기서 바로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됐어. 귀찮아. 이러지 마시고
1: 네.
0: 그랬어? 그냥
1: 그랬구나.
0: 기분 나빴구나.
1: 그랬구나.
0: 오늘 힘들었겠네. 오늘 고생했다.
1: 그랬구나.
0: 괜히 또 집안 청소해놓고 그러면 괜히 한마디 청소했네? 너무 깨끗하다. 좋아. 고마워. 나 호텔인 줄 아는데? 뭐 이런 거. 그 여자분도 기분 좋잖아요.
1: 그래요.
0: 그걸 했는데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만 자기야 나 오늘 이랬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다그치고 짜증내고
1: 너 그거 너무 신경 쓰는 거야.
0: 그러니까.
1: 그러지 마 이러고서
0: 그런 거 좀 하지
1: 말고 해결책을 남자들은 내주기를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0: 공감을
1: 그랬구나.
0: 해줘라. 그렇죠. 와이프한테도 좀 공감을 해줘라. 조언은 나중에. 그렇죠. 대화를 해야지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1: 네.
0: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한 아빠 사랑받는 아빠 존중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1: 네.
0: 아이 앞에서는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잖아요.
1: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0: 당연하죠. 근데 오늘은 아빠 얘기니까 다음 주에 엄마 얘기할 때 그렇게 할 건데 아빠가 엄마한테 막대하잖아요. 아이는요 그거 다 배워요. 봅니다.
1: 그러니까 아빠가 여자를 되게 위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 자란 아이는 나중에 보면 잘하더라.
0: 그렇죠. 여자한테. 그게 몸에 배에 있으니까 또 엄마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옆에서 엄마 오늘 고생하죠. 너 엄마 말씀 잘 들어야죠.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저걸 잘하는 거야.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빠는 엄마 말 들을 거야. 엄마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애가 자연스럽게 아 원래 엄마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랑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1: 네. 아,
0: 그 진짜.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네가 말해 옛날처럼 이러면 겸상도 안 하고 막 이러면
1: 네.
0: 아니 뭘 배우겠어.
1: 그 정말 중요해. 네. 내가 상대방을 여왕으로 대접해야 내가 왕이 되는
0: 맞아요.
1: 거지.
0: 맞아요. 무술이 되면 나도 저건 돌 쇠지 뭐.
1: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0: 그렇게 못생기셨다면서 아버님은.
1: 그렇게 항상 마마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
0: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1: 마마.
0: 그 시대에 또 그렇죠. 아버님 굉장히 못쟁이시잖아요.
1: 후니 씨 같아.
0: 아 저는 끼도 못해요. 저는 그냥 그런 척하고 세뇌를 하는 편이지. 네. 제가 브레인워시 잘해요. 주변 친구들 좀 북한에 사냐고 할 정도로.
1: 아, 그것도 제주야
0: 네.
1: 진짜.
0: 제주죠.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저는 가스로 라이팅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번째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게.
1: 오늘 인심 썼다.
0: 막 그런
1: 이게
0: 거.
1: 아니고.
0: 그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하는 거다. 그래야 아이도 네. 보고 배우는 거죠.
1: 요즘 남자분들이 집안일도 잘하는데
0: 맞아, 요새 남자분들은
1: 안 하는 사람도 안 해.
0: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못하면 가만히 할 수 있지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건 진짜,
1: 안 되지, 진짜
0: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남자가 어디서 그걸 못 살아요 그렇게. 제가 아는 형님은요.
1: 네.
0: 와이프분이 2세신데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하시고 뭐 그건 네. 핑계야.
1: 네.
0: 그분이 설거지 이런 걸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네. 그것까지는 괜찮았어. 그 형이 자기가 하면 된다.
1: 네.
0: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나 이혼할까 그러는 거예요.
1: 왜?
0: 그 사유가 뭔지 아세요? 와이프가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조그만 이렇게 뭐 간장 종지, 참기름 종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참기름을 부은 종지가 있던 거야.
1: 네.
0: 그거를 자기가 이제 설거지 없이 남자가 하니까 웬만큼 네. 물컵이랑 있는 거기다가 그걸 툭 던져놨다는 거예요.
1: 아 그건.
0: 근데 기름 그럼 기름기 있는 것과 네. 사실 물컵 같은 건 살짝만 씻으면 되는 건데
1: 뭐, 구분해야지.
0: 그걸 구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다가 기름기 있는 걸 탁 던지는 순간
1: 아~
0: 머릿속에서 이혼할까 이 생각이 들어.
1: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
0: 근데 그 정도로 그게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0: 그러니까 얘기해 주면 되는데.
1: 모를 수 있잖아.
0: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그 여자분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1: 뭐
0: 오히려 반대로. 이분은 또 살림하는 남자니까 처음에 참았는데
1: 와이프가 대신 돈을 많이 벌어오시네.
0: 잘 벌긴 했죠.
1: 그럼 됐지 뭐.
0: 아, 근데도 이제 그게 짜증이
1: 그치,
0: 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남녀가 바뀌는데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1: 서로 좀
0: 서로 좀 그런 거는
1: 지켜줄 거 지켜줘.
0: 지켜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면 정말로 제가 이런 기름이나 간장 같은 걸 항상 물로 헹궈갖고 나 혼날까 봐 나도 그걸 항상
1: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한번. 돼요. 입 닦은 그 네킨으로 기름은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0: 맞아 그런 식으로 좀 닦아주면 좀 좋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쓰레기 쓰레기 차면은 기다리지 말고 좀 버려주시고
1: 그치.
0: 서로 누가 먼저 보면 식탁도 더러우면 좀 누가 좀 먼저 닦고 애가 뭐 흘렸으면 내가 먼저 베낌도 좀 하고 또 애가 엄마를 부를지언정 뭐가 필요해서 불렀으면 아빠가 옆에서 왜 뭐 필요하니? 라고 좀 한번 해주고 애도 좀 챙겨주고
1: 그쵸.
0: 이런 거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너 거 내 거 하지 말고 같이 하는
1: 같이
0: 걸로
1: 하고.
0: 이렇게 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는 조금 TV나 신문이나 전화기를 좀 내려놓고
1: 그래요.
0: 뭐 식사할 때가 됐든 아니면
1: 그렇죠.
0: 뭐 같이 어제 이동을 할 때든 좀 특히 요새 좀 바쁘고 하니까 아이가 뭐 아빠를 불러도 그래서 나 이제 전화기를 일하고 있고 뭐 좀 이렇게
1: 네.
0: 시큰둥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결국에는 애는 아 아빠는 항상 바쁜 사람,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면. 가슴 아프죠. 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아 이건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진짜 안 그러려고
1: 네.
0: 노력하죠.
1: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요 때는 가족만의 시간, 전화기 금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저도 그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니 안 되기도 안 되는데 너무 강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마지막에 억지로 한다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1: 그런데 그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0: 어떤 거요?
1: 식당에서
0: 식당? 예.
1: 공공 식당에서 네. 온 가족이 외식을 나왔는데 각자 전화기를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보기 안 좋더라.
0: 맞아요.
1: 그거는
0: 맞아요.
1: 진짜 안 됐더라.
0: 그게 원래 그 옛날에 이제 남녀 커플을 딱 봤을 때
1: 네.
0: 쟤네들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사이냐 부부냐를 알 수 있는 게 식당에 딱 들어가서 둘이 앉아갖고 막 혼자 얘기하고 손잡고 있으면 100% 사귀는 애들이 거고
1: 네.
0: 식당 딱 가는데 남자분은 신문을 딱 끌고 오거나 전화기를 딱
1: 보면,
0: 보고 여자분도 TV 보고 이러면 100% 부부다.
1: 아, 나 그러면 그러느니 글쎄 모르겠다.
0: 그런 적 없었어요? 미팅을 하거나 누구 소개팅하거나 아니면 뭐 교제하거나 썸 타는 남자를 만났는데 뭐 그렇게 TV를 틀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야구를 한다든가 뭐 네, 저, 네. 만나고 있는데 네. 상대가 TV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한 번도?
1: 있죠.
0: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면 냅둬요?
1: 그러면 나도 딴 거 하지.
0: 뭐 딴 거 뭐예요?
1: 나도 전화기 보든가. 딴 남자 전화하잖아.
0: 제가 한번 되게 혼난 적 있거든요.
1: 에?
0: 되게 혼난 적 있거든요.
1: 왜요?
0: 옛날에 어릴 때 그냥 미팅을 했는데 에? 소개팅을 했는데 에? 너무 내가 좋아하는 TV에서 영화를 하는 거예요.
1: 응.
0: 근데 솔직히 소개팅 너무 재미가 없었어. 제 스타일이
1: 그러니까
0: 아닌 거야.
1: 그러니까 그랬지.
0: 그러니까 아닌데.
1: 안 이뻤구나.
0: 아니, 안 이뻤어요. 근데 예의가 있잖아요. 그날은 그렇죠. 조용히 넘어가야잖아. 그 여자분이 소개시킨 여자분과 그치. 소개받은 여자 두 명이 있었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1: 근데 매너 없게 TV 봤어?
0: 아니, 매너 없게가 아니고 딱 그냥 너무 별로고 말투도 별로고 해서 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를 딱 돌려 TV 영화 내가 좋아하는 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뻔히 안 돼도 막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오빠, 오빠는 왜 자꾸 영화만 봐요? TV만 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얼마나 미안해.
1: 기분 나쁘지.
0: 그래서 그래?
1: 사람 무시하네.
0: 그럼 이제 일어날까? 잘 됐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빠빠이.
1: 아,
0: 네. 그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
1: 그래요. 아이.
0: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돈 벌어온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사실 돈 벌어오면 돼. 만약에 안 된다면 좀 덜 벌어온 거겠지.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돈의 액수가 적었는지 고민해봐라.
1: 근데 꼭
0: 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웃자고 한 소리죠.
1: 아니 다 이혼하잖아. 봐봐요.
0: 뭘요?
1: 아니 베이조스 아마존도 이혼하고 뭐 어?
0: 그 정도면 할 만하지. 내가 반을 먹는데 그 정도면 해야지. 반을
1: 그 정도면 이혼할 만하다.
0: 그래서 그 여자분이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여자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1: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어? 그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멋있잖아.
0: 아, 그 정도면 뭐 깔끔하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남자들 그러죠. 야 내가 나가서 돈 버는데 라고 너무 생생되지 말자는 거예요.
1: 그래요.
0: 우린 한 가족인데. 네. 그건 아니고 그리고 너무 아이에게 잔소리하거나 지시하는 무서운 아빠가 되지 말아라.
1: 아, 그 중요해. 네. 대화로.
0: 근데 남자들은 아들이랑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0: 약간 좀 더 그런 게 있어. 아빠로서의
1: 네.
0: 그런 뭐랄까. 속된 말로 좀 방송 부적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약간의 가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막 이러면 안 돼. 아빠 말 들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어떤 아빠가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네. 조금 너무 그렇게 세게 그랬대요.
0: 네.
1: 지금 다 컸는데 미안해서.
0: 맞아, 미안해.
1: 지금 아주 그냥 깨갱하고 아들한테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0: 그 아버님이 속이 깊으신 거네. 보통은 안 그래요.
1: 그 왜냐면 어렸을 때 그게 다 상처로 남거든요.
0: 상처 많아요.
1: 그래요?
0: 저 하도 욕 먹고 자라갖고.
1: 아, 그랬구나.
0: 네.
1: 이리 와, 이리 와.
0: 저리 가야겠다.

0: 할로로의 영영을 7080 버전으로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를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기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요즘 LA 무더위에 기운도 없고 진도 쪽 빠지시죠?
11: 그런 분도 많죠.
10: 네, 그래서
11: 네, 오늘 정말 역대급 여러분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어마어마한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10: 네, LA 한인타운에서 건강하면 바로 K-힐링입니다.
11: 그럼요. 클래스가 다르죠.
10: 자,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든든한 건강 버팀목 K-힐링의 우리 케빈조 이사님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11: 정말 작정하고 나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님.
10: 어서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네.
11: 반갑습니다.
12: 네, 반갑습니다.
10: 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12: 네, 정말 오랜만인 네. 것 같아요.
10: 우리 이사님은 늘 건강해 보이셔. 진짜.
12: 아유.
10: 머리숱 더 많아지셨어.
11: 지금 뭐? 이사님 네. 손이 좀 부은 것 같아요.
10: 왜요?
11: 칼을 갈다 오셔가지고. 오늘 세일을 위해서 사장님 몰래 네. 칼을 갈고 오셔가지고. 네. 그죠? 주먹이 아유. 지금 불퉁불퉁한데.
12: 아, 그렇지 않아도 이거 굉장히 팔이 굵다 그래가지고 좀 감추려고 했는데 또 그걸 지적을 하네.
11: 아, 이사님 팔뚝 멋있죠.
10: 아니, 저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11: K-힐링과 함께.
12: 네. 네. 오늘은 정말 요즘 또 타운에 굉장히 불경기기도 하고 네. 날씨도 네. 무덥고
11: 맞아요.
12: 네. 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좀 즐겁게 또 네. 좋은 그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11: 네.
12: 오늘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요.
10: 네.
12: 오늘 원가도 안 되는 세일 가격으로
10: 네.
12: 200불이지만 구입을 하셔도
10: 네.
12: 100불 상당의 대박 선물 6가지를 그 통째로 장바구니에 덤으로 담아서 드리도록 네. 하는 세일을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10: 아니, 엄청난 세일 가격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네. 200불 상당의 공짜 선물을 주신다고요?
12: 네.
1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섯 한두 개도 아니고 여섯 가지의 선물을 지금 200불 이상만 사시면은 지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10: 네.
11: 이사님이 지금 뭔가 계산을 좀 잘못하신 걸 수도 있어요.
10: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네.
11: 대표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이사님?
12: 어 괜찮기도 하고요. 또
10: 네.
12: 뭐 아니 사장님도 모르시는 네. 좀 가격이 있어서
11: 네. 아니 모르겠다.
10: 온 사장님한테 짤릴 각오로 하고 나오셨대요.
11: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사님 믿고 갑니다. 네.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님?
12: 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네. 딱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10: 네.
11: 자 여섯 가지 그 어마어마한 선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2: 어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걸로 위주로 이렇게 네. 패키지를 담았는데 먼저. 요 탈모 예방 샴푸인데 이 참 샴푸 질이 되게 좋아요. 이 볼륨감도 좋고
11: 네.
12: 그 향기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11: 아, 그렇죠. 네.
12: 저희가 질 좋은 그 선크림이 있는데
10: 네.
12: 어 피부 전문의도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거 다 해도 그 선크림만큼 이런 계절엔 좋은 게 없다고 네네네. 해서 아, 선크림을 네. 준비를 했고요.
10: 네.
12: 또 입안에 일어나면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구강이잖아요.
11: 그렇죠.
12: 네. 네, 이럴 때 이제 그 입안 개운한 주검 치약도 있고
10: 네.
12: 여기도 하나 놓고요. 그리고 잇몸 염증이나 혓바닥이 또 갈라지거나
11: 네.
12: 또 이렇게 자꾸 침이 마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0: 네.
12: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주검이 있어요.
10: 네.
12: 잇몸 전문으로 나온 덴탈 주검인데
10: 네.
12: 이것도 한 통을 준비를 했고요.
10: 네.
12: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뻑뻑한 거로 그 칫솔을 너무 많이 해도 이게 마모가 돼서 치아가 망가진답니다.
11: 그렇죠. 네. 저 잇몸도 다쳐요.
12: 네. 피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정말 부드러운 칫솔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 네.
12: 또 이 무더위에 좀 기운을 차리시라고
11: 네.
12: 저희 제품 중에 산삼 원액을 70% 넣어갖고 만든 산삼 네. 그대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10: 네.
12: 아 요것도 저희가 한 팩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를
10: 네.
12: 200불만 구입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아 정말 이거 안 챙기면 LA 살면서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은
11: 그렇죠.
10: 그런 기분이네요.
11: 본인만 바보 되는 이걸 가야 돼. 아니 근데 이게 200불 그냥 200불이 아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일 가격으로 200불을 사셔도 이 선물을 주시는
12: 네,
11: 거잖아요.
12: 맞습니다. 네.
11: 와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꼭 전화번호 적어놓으십시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아.
10: 이사님 그리고 뼈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도해 홍화씨 스틱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난리라면서요?
12: 맞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세일을 한 적이 없는데
11: 네.
12: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40불에 저희 제품이 원래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10: 네.
12: 여기 한 달 반치로 돼 있는데
11: 네.
12: 또 개별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드시기도 편하고
10: 네.
12: 요거를 오늘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11: 그 두 박스.
10: 네.
12: 네, 이거는 정말 그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는 필수고.
10: 네.
12: 또 홍화씨는 어디에 좋냐면 여성분들의 그 몸에 너무 차고와.
10: 네.
12: 정말 뭐 발이 시려, 뭐 이렇게 무릎이 시려 하시는 분들한테.
10: 네.
12: 냉기를 몰아놨는데 이거만큼 좋은 건 없고요.
10: 저 먹어야 되겠네. 요즘 발 시렵고 이상한 무릎이 시려.
12: 네. 그리고 이제
11: 드셔야 돼요.
12: 이 홍화씨 제품이
11: 네.
12: 여러 가지로 다 좋지만
10: 네.
12: 뼈에도 좋지만 어제 좀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10: 네.
12: 이 제품은 대장에 그렇게 좋아서 이 추출물로 가지고 그 9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암 환자분들이 이걸 했을 때
10: 네.
12: 거의 76%까지 그
11: 네.
12: 암세포가 줄어들어요. 그 대장암이
10: 네.
12: 그 정도로
11: 대장에 또
12: 정말 좋은 그 우리가 말하는 홍화씨
11: 네.
12: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인데
10: 네.
12: 오늘 정말 요거를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달치가 돼요.
11: 정말 여러분 홍화씨 기다리셨던 분들 오늘 이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또 사실 K힐링함 또 우리 산삼 제품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10: 네.
11: 대한민국 산삼의 자존심.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산삼 진액 70% 산삼 그대로가 250%인데 오늘 125% 맞는 거예요. 이거
12: 봤죠? 네, 맞습니다.
11: 그리고 이야. 여러분 물 한 방울 안 들게 100% 산삼 순백 제품은요. 원래 699불인데 25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건
10: 완전 반값이야.
11: 타격가네요. 자,
12: 네, 이렇게까지 세일을 해 드리고
10: 네.
12: 또 여기서 끝이 아닌데
10: 네.
12: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여름철에 입맛이 많이 달아날 때
11: 네.
12: 요게 이제 마법인데요.
10: 네.
12: 저희한테 그 타운에 없는 유자식초하고 또 ABC 식초라는 게 있어요.
10: 네.
12: 이 유자식초는 정말 그 식초 같지 않아서
10: 네.
12: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서 살짝만 얹어줘도 입맛이 확 돌고 네. 건강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4: 네.
12: 요거 오늘 10불에 드리고요.
10: 네.
12: 그다음에 이제 그 오미자 청이 있습니다. 오미자 네. 청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필요한 제품인데
4: 네.
12: 요거 맛있게 타 드시는 요령을 많이 분들이 아시고
10: 네.
12: 특히 이제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서 싹 드시면 예, 요거는 맛도 좋지만은 그 갈증을 싹 없애줘요.
4: 맞아요.
10: 네.
12: 예, 그리고 이제 장기침이 날 때는 약간 따뜻하게 네. 드시면 더 좋고요.
4: 네.
10: 네.
12: 또 전립선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한테도 좋기 때문에
10: 네.
12: 요 제품을 추천하는데 오늘 10불에 드리도록
4: 하겠습니다.
10: 이거 저 벌써 다 한 병 다 먹었어요. 지금 떨어졌는데 가야겠다.
4: 이거 진짜 맛있죠.
10: 칵테일에 먹어도 맛있어.
11: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탄산수에다 넣어도 진짜 맛있고요.
10: 진짜.
11: 이거는 정말 갈증이 싹싹 얼마나 또 이쁜데요. 맛있고.
10: 오미자 몸이 그렇게 좋잖아요. 네. 오늘 단돈 10불입니다.
11: 와 여러분 전화를 지금 혹시라도 네. 하시는 분들 중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거시거나 바로 K-힐링으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아, 이게 수량이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미리 전화해서 좀 맡아놔야 되나요?
12: 네, 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10불이면은 사실 원가 이하예요.
11: 그냥
12: 네.
11: 가져가시는 거죠.
12: 네, 요게 저희가 준비한 그 굉장히 큰 선물인데 오미자는 네. 또 발효 식품이라서
10: 네.
12: 그냥 놔둬도 놔두시기만 하면 그냥 오래 갑니다.
10: 네.
12: 요거는 사탕수수로 발효를 했기 때문에
4: 네.
12: 설탕을 안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깊고 부드러운 네. 맛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0: 네.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K힐링.
4: 맞습니다.
10: 옛날에는 인산힐링이라고 네네네. 했죠. K힐링으로 지금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화 예약은 323-730-8880 323-730-888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 네, 좋습니다. 요새 뭐 저희가 누구나 그렇지만 핸드폰들 때문에 하도 그냥 보시는 모니터링 보려고 눈 아픈 분들
10: 맞아요.
11: 또 미국 지난번 저희 누구 이렇게 봤는데 어 저분 누구지 막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아 얼굴은 분명히
10: 그쵸?
11: 아는데 그 사람 그 사람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요거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있다는
10: 거죠. 뭐더라 뭐더라 이런 분들
11: 그 시기한 거
12: 네 바로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인데
10: 네.
12: 우리가 눈과 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바로 이제 곧단 그 비상 신호인데요.
11: 네네네.
12: 저희 요번에 이제 출시한 그 비전 브레인이 새롭게 이제 입고가 됐는데
10: 네.
12: 요번은 좀 자랑을 할게
11: 네. 네. 자랑해 주세요.
12: 예, 요번 거는 정말 저희가 뇌 영양 성분인 포스타피딜셀린을 그 200ml를 더 추가를 했고요.
10: 와.
12: 예, 여기에다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두 배로 올렸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정말 그 확실한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준비를 해서.
11: 근데 네.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좋은 원료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리셨으면 당연히 더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 네,
11: 근데
12: 당연히
11: 이거 세일해 주신다고요?
12: 예, 비싸기도 하고 요번에
11: 네.
12: 사실은 이게 이제 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고객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비행기로 한 판에서 먼저.
11: 배송비도 어마어마 비쌀 텐데.
12: 예, 그런데 오늘 그냥 저희가 80불에 준비를
10: 와.
12: 했습니다.
10: 이거 치매 진짜
11: 치매 걱정 그다음에 눈 침침한 걱정 하나님은 끝나는 이거 하루로 하나로
10: 야.
11: 걱정 끝.
12: 예, 이거 드셔보신 네. 분들이 네. 정말 그 눈이
10: 네.
12: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저희 그 컴퓨터 하시는 분이 늘 그 네. 눈이 안 좋아서 했는데
10: 네.
12: 이 제품을 꾸준히 한번 드시고 나서 네. 정말 눈이 밝아졌다고 자기가
10: 네.
12: 많은 분들에게 오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손주 없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돋보기 없이 보시는 분도 생기시고
10: 네.
12: 정말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는데 이거 꼭 그 비전 브랜드 제품은 기억력이라든지
10: 와.
12: 눈이 이렇게 침침하거나 잘 안
10: 네.
12: 보일 때 한번 꼭 그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10: 이게 비싸게 비행기 타고 와서요. 딱 한 팔렛만 먼저 들어와서 수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11: 맞습니다.
10: 진짜로 먼저 집는 분이 임자입니다.
11: 그렇죠. 네.
10: 네, K-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1: 네, 오늘 8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주말까지 네. 또 남자들, 기운없는 아버님들, 남자는 뭐 최고죠. 마늘, 그중에서도 흑마늘.
10: 유황흑마늘.
11: King of the 마늘. 네,
10: 아.
11: 마늘의 왕.
12: 네. 네.
11: 이것도 좀 오늘 세일.
12: 네 이름 자체가 마늘의 왕이고요.
10: 네.
12: 경북 의성이 이제 그 마늘로 굉장히
11: 최고죠.
12: 유명한데
11: 네.
12: 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드시는 건데 위에도 좋고
10: 네.
12: 그다음에 뭐 마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이제 그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은 걸로 적어 했는데
11: 예.
12: 사실 이거 드시게 되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들 하세요.
10: 네.
12: 이렇게 드시는 거하고 안 드시는 거하고 금방 다르다고. 차이가 있는데
10: 네.
12: 위가 안 좋거나 좀 네. 기운이 좀 약하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네. 권할 수 있는 아주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흑마늘인데 오늘 와. 저희가 100불에 네. 그 두 네.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10: 오. 거기다가 덤으로 선물 6종도 따라가는 거죠?
12: 네, 저희가 200불 와. 구입했을 때
11: 네네네.
12: 예, 그거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이거 와. 네 박스에 그럼 200불이에요. 와, 네. 두 박스에 100불입니다. 오늘 유황 흑마늘 두 네. 박스를 단돈 10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 아, 거기다가 우리 현대인들이 독소가 몸에 너무 많이 쌓였어요. 정말 안 그러려고 해도.
11: 그럼요.
10: 그걸 풀어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유황 요리 오리고.
11: 오리고.
10: 와, 이게 300불에서 180불. 또 임금님께 바치던 산삼 공진단은 2 플러스 1 세일로 세 박스에 300불.
11: 아니, 그 좋은 산삼 공진단이 한 박스에 100불이네요, 그럼?
10: 네.
11: 와. 야,
10: 그러니까 일생에 꼭 한 번은 먹어봐야 된다는 산삼 공진단 한 박스를 100불에 가져가시는
11: 진짜?
10: 거예요.
11: 진짜 와.
10: 이건 대박이다.
12: 예, 네, 요거 정말로 참 좋은 제품들인데 네. 오늘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11: 유황 오리고는 제가 선물해 드려봐서 알아요. 진짜 네. 드신 분이 네. 너무 좋다 감사하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10: 야.
11: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300불을 180불을 만나실 수 있는 게 유황 오리고 산삼 공진단도 2 플러스 1으로 세 박스를 300불에 만나실 네. 수 있습니다.
10: 아, 거기다가 선물 6종도 따라가잖아요.
11: 그렇죠. 따라오죠.
10: 대박이다. 네.
11: 그리고 또 우리 이거는 미옥 씨가 좋아하시겠다. 천연 뭐야? 스킨케어?
12: 네, 요거 천연 스킨케어는 한올호수라는 그런 이름을 건 제품인데,
10: 네.
12: 아, 요분이 이제 좀 오랫동안 아프셔서,
10: 네.
12: 자기 나름대로 올게닉으로 이렇게 해서 한방 증류술을 해갖고,
10: 네.
12: 해보니까 이제 몸도 너무 좋아지는데 이거를 네. 자기 피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네. 이제 응용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10: 네.
12: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10: 네.
12: 이분이 이제 이 화장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10: 네.
12: 굉장히 좋습니다. 케미컬이 없기 때문에
10: 네.
12: 저희 매장에 오시면 한번 뿌려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오늘 그 제품이 15불에 드리고요. 또 요 제품도 좋지만 또 먹어서 이렇게 주름도 피고 또 스킨도 좋아지게 하는 레티놀 콜라겐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와, 이야. 너무 좋은데요? 우와.
11: 저희 스킨케어 한우로 수기 너무 탐나는데요, 이거 지금?
10: 오,
11: 거기다가. 남성 써도 되잖아요, 그죠?
12: 좋아요.
11: 그죠?
12: 네, 되게 좋더라고요.
11: 이야, 이거 진짜 저는.
10: 야, 단돈 15불에.
11: 단 샘플링하고 15불, 단돈 15불에 만났습니다.
10: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그냥 발라줘도 되겠네. 이거 진짜 유기농이잖아요.
11: 그러니까 전혀 와. 케미컬 없습니다.
10: 네. 자, 이번에는 혈당과 간, 관절을 잡는 코너입니다. 케일링 하면 당뇨 관리 그렇죠. 미국 넘버원 아닙니까?
11: 그렇죠. 당뇨 최고죠.
12: 네, 좀 저희가 뭐 자랑할 만한 제품인데 네,
11: 정말 이건
12: 네.
11: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12: 예, 미국 판매 1위 당케어 네. 골드가 요번도 이거 이제 최초인데요.
10: 네.
12: 저희가 많이 세일을 해도 2 플러스 1으로 세일을 그동안 쭉
11: 맞아요.
12: 해왔는데
10: 네, 네.
12: 오늘은 최초로 2 플러스 2로 두 개 하시면 두 박스 더 드리는 그런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100불에 한 25불 정도 되는 건데
10: 한 박스 25불이 되는 거네요.
11: 네 박스니까.
10: 박스니까.
12: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달달하고 차갑고 이렇게
10: 네.
12: 해야 또 이제 또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10: 네.
12: 당하고 많이 연결된 그런 게 있는데
11: 네.
12: 마음껏 드시고 두 알 딱 드시면 근심이 싹 사라질 정도로
10: 네.
12: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당케어 골드인데요. 오늘 이렇게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야, 이거 진짜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11: 그렇죠.
10: 당 있는 분들한테는 꼭 권하고 싶은 당케어 골드예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2 플러스 2.
11: 처음입니다.
10: 100불에 4박스예요.
11: 야, 이거는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10: 네.
11: 이거는 이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거는 이제 약간의 그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똥배, 이제 인격이 좀 빠지게 돕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카무트는 알아요, 이사님. 근데 이 효소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12: 호라산밀.
11: 호라산밀.
12: 예.
11: 이
12: 이게
11: 효소.
12: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무트 그러면
11: 네,
12: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원래 네. 오리지널 이름은 호라산밀입니다.
10: 이게 아, 한국말이에요, 외국 말이에요?
12: 그 이집트 얘기.
10: 이집트 말이 예. 호라산밀.
11: 호라산밀. 이 효소.
10: 네.
11: 이게 인격이 쫙 빠지는 똥배 쏙 빠지는 호라산밀 효소.
12: 예, 굉장히 맛있고
10: 네.
12: 요게 카무토나 요런 호라산밀이 들어가면 잘 맛이 없는데
10: 네.
12: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요번에.
10: 네.
12: 그래서 요거를 세 박스에 100 악불에 드리고.
4: 네.
10: 네.
12: 어, 그다음에 이제
4: 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12: 네, 맞습니다.
4: 홍경천이 들어가는, 이게 나사 우주인들 먹는 홍경천이 들어간 간 영양제.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이사님. 리버큐 이거 제가 먹거든요.
10: 아니, 이건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 진짜.
4: 우리 둘 다 좋아.
10: 저도 네 박스 샀잖아요.
4: 네, 네. 지난번에 사셨죠.
10: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에 주위에 하나씩 뿌렸더니 다들 이상하다,
4: 좋아.
10: 이상하다 이거.
4: 술자리 어? 최고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
10: 술이 안 취해 이러죠.
4: 근데 술 안 드셔도 평소에 간 건강 관리도 네. 최고인데 이게 오늘 지금. 네 박스에 100불 맞죠, 이사님?
12: 네,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야, 요것도 절대 이야. 놓치지 맙니다. 리버케어 네 박스를 10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요거
10: 필요하신 분 요거 딱 먹으면 30분 간, 만에 그쵸. 피로가 싹 가신대요.
4: 간 피곤하신 네. 분들 요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10: 아니, 저도 이거 먹어보고 효과를 봤어요.
4: 그럼요.
10: 진짜.
4: 약주 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네, 챙기셔야 됩니다.
10: 네 박스에 100불 리버케어
4: 네.
10: 케일링에 가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죠, 세일이?
12: 네, 네. 맞습니다.
4: 네,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12: 어,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 시큰거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 콘드로이친인데 오늘 2+1으로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관절에 옛날에는 상호연골을 많이 썼는데
4: 그렇죠.
12: 요즘에는 그 소연골이 흡수력이 4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오.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어, 요거를 오늘 콘드로이친을 2+1으로 드리고
4: 네.
12: 그다음에 이제 이 시니어 근육 지킴이라고 해서 산양료 초유 단백질이 네. 오늘 또 2+1으로 나가는데
10: 네.
12: 아, 이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 들어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네, 이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박스당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4: 네네.
12: 새로 입고가 돼서 오늘 2+1으로 드리고 이거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10: 아~
12: 예, 근육이 빠지기 네. 시작하면은
4: 네.
12: 정말 방송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네. 근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4: 그렇죠.
12: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도 연초에 이 단백질을 네. 가장 많이 그 건강의 1순위로 뽑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10: 네.
12: 소화 안 되시고 또 너무 네. 소화력이 약하고 또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산양유 초유 단백질입니다. 2+1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오늘 찬스다 찬스.
4: 케일링 여러분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지금 빨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우리 케빈 조 이사님 마지막으로 득템 찬스 딱 정리 좀 해주세요.
12: 네, 그 오늘 또 그 명인의 도예 용융자겸을 자주겸을 2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받으시고요.
4: 네.
12: 또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거나 안구에 찌꺼기가 낀 것 같이 답답한 눈에 넣는 어, 도예 어, 안수 눈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10불에 드리고요.
4: 와.
12: 또 아이들 키 성장과 집중력 올려주는 아이키높이 두 박스도 오늘 100불에 드리고
4: 네.
12: 그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한국 탈모 예방
10: 네.
12: 요게 이제 영양제인데 바로 1인 독일산 맥주 효모 비오틴 요거를 6달치를 2+1 한 100불 조금 넘게 쓰시면 정말 탈모 예방에 이거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4: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브레 행복권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12: 네, 오브레 행복도 많은데
4: 네.
12: 어, 오시면은 이제 뭐 CBD 드링크도 있고 덴탈 주겸, 지리산 명이나물, 그다음에 어, 프로폴리스 비누, 건강에 좋은 한방차까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아, 좋습니다.
10: 네. OTC 카드 그리고 EBT 카드 있는 분들 네. 다 오셔서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쓰시면 또 없어지는 돈이니까요.
10: 네.
4: 항상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맞는 좋은 제품 OTC 카드, EBT 카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K 힐링으로 지금 바로 오세요. 전화번호 323-730-8880 323-730-8880입니다.
4: 네.
10: 줄 때 받아야 돼요.
4: 그럼요. 지금 네. 어마어마한 세일이랑 네. 또 선물까지 있으니까 이번 일요일까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K힐링으로
10: 네.
4: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10: 네. 6종 100불 상당의 공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탈모 샴푸, 선크림, 덴탈 주겸, 칫솔, 주겸 치약, 산삼 그대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이것도 얼마나 이쁘게 꾸며놓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10: 아니
4: 지난번 팔찌 되게 이뻤잖아요, 또.
10: 네. 네. 우리 그때 가가지고 그냥 다 누가 해서 그러니까.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네. 진짜.
12: 아 예.
10: 네. 리버케어, 단케어, 네. 다.
4: 지금 놓칠 게 없으면 여러분 꼭 네. 케일링으로 바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자, 우리 이사님 가시면서 끝 인사 주세요.
12: 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감사합니다.

0: 캐치.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최애나의 캐치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타이어 하면 세븐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3388-5600 2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3388-5600 2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오늘은 좋은 날이네요.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르죠?
1: 아, 금방? 그러게요.
0: 어, 금방 눈 뜨면 금요일이야.
1: 근데 눈 뜨면 또 월요일일 텐데요.
0: 그러니까. 네. 아. 너무 빨라.
1: 근데 뭐 이번 주는 저는 조금 길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주는요.
0: 근데 좀 빨랐어요.
1: 그래요? 네. 지난주도 빨랐잖아요.
0: 지난 맨날 빨라. 어. 정신없어.
1: 점점 빨라져.
0: 아니 오늘이 네. 추수예요. 추수가 아니고 뭐지?
1: 입추.
0: 입추야.
1: 추수. 입추.
0: 벌써 추수하면 안 되지.
1: 추수하면 안 되지.
0: 오늘 입추예요.
1: 어, 벌써요?
0: 네. 다음 주에 말복이 하나 남아있나 그래요. 어. 이제 벌써 찬바람이
1: 찬바람이 불면
0: 싸늘하게
1: 어, 저희가 다른 노래 부르네요. 찬바람이 불면 이거 아닌가?
0: 아니 후니씨 네. 세계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인도의 한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1: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이요?
0: 네. 8피트 10인치 269cm 어마어마하죠?
1: 8피트?
0: 네.
1: 와 무슨 라푼젤이야?
0: 어.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안 잘랐대요.
1: 아 근데 왜 그러셨대요?
0: 그냥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예요 이러면서 나는 진짜 이거 샴푸값이랑 이거 말리느라고
1: 그 말리는 걸 어떻게 말려? 8피트짜리를
0: 몇 시간씩 걸린대요.
1: 약간 뒤에다 이렇게 널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널어야지. 오, 진짜.
1: 야.
0: 근데 역사상 세계 네. 최장 기록은요, 네. 2004년도에 측정된 중국의 한 여인인데 이분은 아. 18피트야.
1: 진짜요?
0: 18피트.
1: 18피트면 어, 얼마예요?
0: 8피트인데 10피트가 더 길어. 이게
1: 말도 안 돼.
0: 562cm.
1: 이거는 560cm. 네.
0: 키 큰 남자 둘을 뭐 아니, 한국 남자 세 명의 길이죠.
1: 저 60면 2층만 넓이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그걸 어떻게 하고 다녀요?
0: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줘야지 면사포트.
1: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죄송한데 네. 확실히 이런 거 도전하시는 분은 중국하고 인도 분들.
0: 대단한 거. 세계에서 가장 손톱 긴 거.
1: 그러니까 중국인 인도 있잖아.
0: 주렁주렁주렁.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거 갖고?
1: 꼬불꼬불 보여서. 아우.
0: 아, 코흡일 때 어떻게 하지?
1: 안우비겠죠.
0: 그러면 응아 할 때는 어떤다?
1: 비대. 우리 집에 비대 있다.
0: 그래도 난 뭔가 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이러고 뭐 하나 길러보는
1: 굳이 그런
0: 거.
1: 걸로?
0: 아니 그래도 뭐 하나 길러보는. 아니,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1: 속눈썹
0: 뭐.
1: 같은 거 기른 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0: 근데 길러져요 말이죠. 속눈썹.
1: 안 길러나요?
0: 안 길러져요.
1: 아, 그래요?
0: 속눈썹은 저절로 빠지잖아요.
1: 아 그럼 뭐 기르지? 네.
0: 뭐 기를 게 있을까? 없네.
1: 뭐 겨드랑이라도 길러야 되나? 뭐 하지?
0: 겨드랑이. 저는 겨드랑이 털은요. 네. 저희 언니랑 하도 쪽집게로 뽑아버릇해서 나지를 않아.
1: 안 아프세요?
0: 그때 막 살 찌고 이러면 막 언니한테 혼나죠.
1: 아니 살이 아니라 그냥 털만 잡아도 아플 것 같은데 엄청. 아니 되게 예민하잖아요.
0: 그거를 서로 쪽집게로 다 뽑아줘서 하드 뽑아서 지금 아예 안 나.
1: 어릴 때부터요?
0: 네. 와. 중학교 때부터.
1: 아예 뿌리를 다 뽑으셨구나.
0: 어, 그러니까 뿌리가 메말랐어.
1: 레이저도 없이.
0: 나무가 안 나와.
1: 와. 대단하다.
0: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1: 저요?
0: 네.
1: 뭐 그냥 뭘 자꾸
0: 쪽집게로 털이나 뽑아.
1: 안 싫어. 아니 안 그래도
0: 어디 가신다며?
1: 브라질의 왁싱이 되게
0: 대세잖아요.
1: 깜짝이야.
0: 브라질인 줄 알았어.
1: 아니 브라질 왁싱이 되게 대세잖아요.
0: 브라질.
1: 브라질 왁싱.
0: 네.
1: 주변에 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보니까
0: 그러니까
1: 뭐 얘기 밝히지 않을 필요 없는데
0: 있어요.
1: 주변에서 저보고
0: 남자분 있어요.
1: 저보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난 남자인데 안 한다.
0: 남자분들 하는 분 있어.
1: 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여자가 좋아한다나 뭐 한다.
1: 아니 그게 더 청결하대. 청결하대요.
0: 에?
1: 그게 더 청결하대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0: 난 근데 자연스러운 게 좋아.
1: 그리고 털이라는 게 원래 그 프로텍션을 위해서 나온 그쵸. 건데 그거를 없애면 청결할까? 오히려 더
0: 예를 들어서 너무 털이 없으면 땀띠가 나지 않나?
1: 아,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아무튼.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꼭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다리 같은
0: 누가
1: 것들.
0: 누가 무슨 부위 얘기해.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겨드랑이 같은 게 아니더라도 다리 털 같은 거 다 브라질 왁싱하잖아요. 전 남자분이 너무 다리 털 없는 것도 좀.
0: 다리 털이 있어야 되는 게요. 모기가 네. 착륙을 못해요.
1: 네.
0: 아 진짜요. 다리 털이 있어야 모기가 이렇게
1: 아,
0: 물라고
1: 그래서 내가 덜 물리나?
0: 그러니까.
1: 아 그래. 그래서 와이프는 물리고 난 안 물리나 보구나.
0: 아 남자분들.
1: 좀 가슴에 털이 좀 있어요.
0: 진짜 한국 여자들을 네. 응? 진짜 떠받들어야 돼요.
1: 왜요?
0: 우리는 살결이 너무 좋아. 세계에서 진짜. 제일 좋은 게 한국 여자 같아.
1: 제가 와이프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네. 와이프 너는 피부는 정말 세계 최고고 도자기라고
0: 어?
1: 맨날
0: 정말.
1: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와이프 피부 진짜 좋아요.
0: 아니 제가 미국 갔는데 네. 빨래방에서 응? 아파트 너 피부 좀 만져봐도 되냐고 어떤 할머니가
1: 네.
0: 왜냐면 너 그거 면도 한 거니? 아니요? 어머 어떻게 그러니? 근데 우리처럼 면도 안 해도 되는 물론 해도 되는 해야 되는
1: 분도 많죠. 하시는 분도 많죠.
0: 그래도요. 아무튼 털 얘기하다가 별것까지 다
1: 근데 갔네. 머리가 8피트?
0: 8피트.
1: 와.
0: 최고 기록은 18피트.
1: 야.
0: 대단한 여성들이에요.
1: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왜 그래? 그럼 왜 그래?
0: 안신의 왜 그래 차차차 오늘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1: 네, 김현철 씨죠?
0: 네, 벌써 주말. 그래도 이 행복하게 주말 가득 채우세요.
1: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0: 감사.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0: 213-381-2424 213-381-2424.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2: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1: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2: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2: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피 투게더 시작합니다. 자, 이런

네, 트레지디 비지스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월은 여름의 가장 깊은 숨결이자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이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0: 여러분. 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아유, 그러나 뭐 여전히 캘리포니아는 더운 날씨입니다. 유난히 짙은 녹음과 이글거리는 태양이 반기는 8월. 아, 많이 더워서 지칩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요. 예,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연이 가장 뜨거운 생명력을 발산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8월의 태양처럼 열정적이고 에너지틱한 하루를 지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울수록 힘내자고요. 어우 지쳐, 어우 힘들어 이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좀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껏 이 열정을 좀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을 좋아하진 않지만 가을을 준비하는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쏟아지는 태양도 감사하며 지내야겠어요. 예, 항상 예, 주시는 피드백을 읽어보면은 감동입니다. 제 가슴을 예, 참 이렇게 예,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항상 예,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는 그런 피드백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입추 크크크 이렇게 더운데 웬 입추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더운 날씨도 즐길 수 있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릿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9: 눈은 밝게,
20: 얼굴은 아름답게,
19: 불란서안경 검안과.
20: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현명한 재정관리와 미래 설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자, 오늘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 알뜰하고 지혜로운 머니라이프 그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많이 바쁘신 우리 문선영 대표님.
1: 잠깐만요. 제가 손님들도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네. 바쁘시죠. 제가 빨리 하나만 물어볼게. 다 그러시는 거 인사말이. 그래서 네. 아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게 바쁜 사람으로 비치면 안 된다. 네, 저 네, 네. 바쁘지 않습니다. 전화 다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미팅 중인 경우나 방송 중인 경우만 못하는 거지 다 일도 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쁘지 않고 활동이 왕성한 네. 이제 그런 바쁘지는 않은데 활동이 왕성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아니 손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0: 너무 바쁘실 것 같으니까.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0: 네 그러시군요. 자 문선영 대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라디오 서울 1650에서 저희 방송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이죠. 오후 4시 재정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은퇴연금, 또 연금 플랜 등의 재정적인 고민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문선영 대표님 기억하시고 상담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네요.
1: 네. 네. 어뉴이티가 이제 아무래도 네. 요즘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제가 볼 때 그래도 구성이 네. 아무래도 또 시니어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라디오를 좀 많이 들으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인컴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네. 따박따박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봤을 때 결국에는 어뉴이티라는 상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흔히 그 어뉴이티를 은퇴 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얘는 네, 네. 왜냐하면 은퇴하시면서 뭐 은행에도 돈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네. 또 주식도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그렇군요.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어뉴이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정 인컴이 펜션처럼 마치 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것은 어뉴이티밖에 없고 내 돈을 집어넣고 3배 가까이 찾아 쓴다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이자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롱텀 상황에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기 때문에 은퇴에 있어서는 어뉴이티가 정말 반드시 필수로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네. 또 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어뉴이티죠.
0: 네. 이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번에 또 세미나가 있다면서요. 월요일부터.
1: 맞아요. 월요일인데 이거 예, 엘레이는 예. 아니고요. 네. 라팔마.
0: 라팔마에서
1: 네, 저희 오피스에서 아하. 라팔마 오피스에서 이제 항상 세미나를 보통 오후 저녁 시간에 하니까 이제 저녁에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시니어분들 중에서 그래서 네. 이번에는 오전과 저녁 시간을 좀 적절히 배치를 했습니다. 8월에는요. 네. 근데 일단 8월 10일 월요일이죠. 네, 네. 돌아오는 월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라팔마 오피스에서 어뉴이티에 대한 모든 것 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0: 주제가 은퇴 네. 필수 아이템 네. 어뉴이티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팔마에서 있고 또 어디 딴 곳에서는
1: 이번에는 이제
0: 없으신가요?
1: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들을 또 저희가 라팔마 네네. 그리고 LA 그리고 또 우리 그 샌디에고에서 네.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를 또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는 이제 8월 셋째 주에 네. 월요일에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세미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8월 셋째 주에 네. 세계 도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에 대한 관련된 세미나는 여러분들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롱텀 케어 너무나 걱정들 많으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쵸, 느끼시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화번호는 626-827-9599번
0: 9599번으로 네. 예. 네.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은행은 믿을만한데 어뉴이티는 어떻게 믿지?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떻게 믿고 내가 어뉴이티에
1: 맡기나?
0: 네, 맡길 수 있나? 뭐 이런
1: 일단 어뉴이티는 그 보통 금융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0: 네네네네.
1: 은행이 있고 주식 투자가 있고 보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0: 아.
1: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0: 네네.
1: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을 저희는 어뉴이티라고 불러요.
0: 아.
1: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은행이라는 곳은 사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현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뭐 아주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은 역사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안정성이라든지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와
0: 네,
1: 거기는
0: 네, 네.
1: 안전한 곳이다 라는 걸 보죠.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실제로 보험회사 걸어가서 들어가서 내가 보험 상품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뉴이티를 알아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면 어뉴이티하면 과연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은행이 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0: 은행이요?
1: 네.
0: 망할 수 있을까요?
1: 망할 수
0: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뱅크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 예, 예, 예.
1: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오늘 갑자기 돈을 다 인출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은행은 내가 은행에서 그 통장상으로 어카운트상으로 모든 손님들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돈을 론을 해서 빌려주면서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실제로 은행에 있는 돈이 모든 손님들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내 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돌려주는 거예요.
0: 어허.
1: 그만큼의 현금 보유액이 작기 때문인데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0: 네네,
1: 뱅크런이라는 네네. 게 이제 뱅크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손님들의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그냥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또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보험 그 한국의 그 은행에서도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게 바로 FDIC예요. 그래서 내 돈을 들어가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25만 불 정도까지는 적어도 25만 불은 뱅크가 뱅크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0: 아하.
1: 그러니까 보험을 든단 말이죠. 투자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보험을 들어요. 회사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는 있지만
0: 네.
1: 실제로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를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하고 부동산의 몰기지 컴퍼니들도 론 컴퍼니들도 사실은 보험을 들어놔요.
0: 아,
1: 혹시라도 내가
0: 그렇죠,
1: 비즈니스적으로
0: 그렇죠.
1: 책임을 져야 되는 금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 대책으로 보험을 들어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은행도 보험을 들고요.
0: 네?
1: 투자도 보험을 들고 부동산도 보험을 들어요.
0: 그렇네요.
1: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의 돈이 사실 보험에 가장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을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회사인 어뉴이티가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안하다. 혹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제가
0: 네.
1: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은행이 먼저 망하고 주식이 망하고
0: 네.
1: 부동산이 망하고 나면
0: 네.
1: 그때 아마 보험은 망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0: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이제 은행, 부동산 투자, 인베스트먼트,
1: 네.
0: 뭐 컴퍼니 또 인슈런스가 있는데
1: 네.
0: 인슈런스 보험이 제일 마지막이다.
1: 맞아요.
0: 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그러니까
1: 망하게
0: 믿어도
1: 되면
0: 믿어도 된다라는
1: 그럼요.
0: 말씀이시네요.
1: 그렇게 망할 정도까지 되면
0: 네.
1: 어뉴이티에 내 돈이 정말 보험에서 잘못해가지고 없어질 정도 되면 벌써
0: 네.
1: 이미 주식은 바닥을 쳤을 거고
0: 아.
1: 은행은 뱅크런을 했을 거고
0: 네.
1: 부동산도 다 이제 뭐 서프라임 몰기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0: 네.
1: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가 이제 그 정치인 걱정하지 말고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보험회사 걱정하지 말고
0: 네.
1: 내가 가입한 어뉴이티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뉴이티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보험에 들어있는 어뉴이티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1: 네.
0: 어뉴이티는 10년 계약이 보통이라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0년 계약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이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1: 이제 특히 이제 한 70대 후반에
0: 예.
1: 오신 분들이
0: 예.
1: 어뉴이티를 이제 그동안 은행에서 계속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상 안 자란다라는 걸 아셔서 에이 나 정말 안 되겠어 더 이상
0: 예.
1: 나도 어뉴이티 알아볼까? 그런데 어뉴이티가 일반적으로 짧은 것도 있지만 10년?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10년짜리를 어떻게 듣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세요. 은행에다가 집 넣어놓은 것도 우리가 안 꺼내면 10년, 20년, 30년 은행에 계속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그죠? 네. 그런데 내일 당장에 죽더라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허. 죽는 날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는 돈이 3년 있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주고 싶은 사람한테 누군가가 돈을 받아가겠죠. 내 상속인이 받아가겠죠. 어뉴이티도 10년을 묶어놨다가 만약에 3년 만에 사망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은행에다가 묶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상속인한테 물려주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0: 네.
1: 어뉴이티 10년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법이 없고요.
0: 네.
1: 은행에다 10년 묶어놓는다고 해서 늦게까지 사시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명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저기에다 묶어놓던 사실 상관이 없는데
0: 네네.
1: 중요한 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갈 때 더 많이 남겨놓기 위해서
0: 네.
1: 이자가 좋은 어뉴이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10년 묶어놨는데 13년 사실 수도 있고
0: 네네네.
1: 10년 묶어놨는데 7년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은행도 묶어 그냥 놨는데 은행 어카운트 놨는데 뭐 3년에 사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13년을 사실 수도 있고
0: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
0: 야, 이 어뉴이티 연금 플랜이 이게 이자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1: 네, 보통 저희가 연평균 7에서 네. 8%를 이야기를 해요.
0: 와.
1: 물론 어떤 분들은 12% 이야기하실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년 12%를 받을 수는 없고요. 실제로 주식이 올라가면 더 받고 주식이 떨어지면 내 돈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7에서 8%가 이 업계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이자이다. 그래서 7, 8%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리로 받게 되죠.
0: 네.
1: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내 원금의 7에서 8%를 또 받는 게 아니라
0: 네.
1: 자란 전체 돈의 7, 8% 자란 전체 돈의 7, 8%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7, 8%가 아니라 정말 점점 올라가는 이자 포션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0: 사실 그렇게 이자를 주는 데가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인슈런스밖에 네. 보험회사밖에는 없는데 와 복리 이자라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매력 있어요.
1: 그럼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도 뭐 그런 이자를 주지만 문제는 떨어지게 되면 내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0: 위험하잖아요.
1: 일이죠. 그럼요.
0: 그쵸.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에이 떨어지면 또 오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 한 3, 4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만보를 넣어놓고 우리 진행자분께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0: 네.
1: 만보를 넣어놓고 첫 번째 해 50%가 올라갔어요.
0: 네.
1: 두 번째 해에서 50%가 떨어졌어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0: 잠 못 자죠.
1: 왜요?
0: 아니
1: 그냥 떨어져서
0: 50% 올라갔다가 50%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그게 원금 뭐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도 뭐
1: 근데
0: 예.
1: 그게 원금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왜냐하면요.
0: 예.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원금이니까 좀 참을 만해요라고
0: 예.
1: 생각하시는데
0: 예.
1: 만불에서 50%가 올라가면 내 돈은 15,000이 되죠.
0: 그렇죠.
1: 근데 15,000에서 50%가 떨어져요. 복리니까. 7,500이 되는 거예요.
0: 오, 그렇구나.
1: 그래서
0: 예.
1: 복리는 받을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내가 이제까지 올라갔던 돈에서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0: 아, 그렇네요.
1: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0: 네네네.
1: 오래 떨어졌다고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0: 예, 예.
1: 하지만 이제 은퇴로 자금을 맡기시는 분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75%에서 아무리 50% 다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15,000이 되지 않는 거죠.
0: 아하.
1: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0: 네.
1: 3, 4년은 걸려야지 내가 맨 5회까지 올라갔던 그 금액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들, 시니어분들한테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0: 그쵸.
1: 거. 근데 그게 이제 주식에서는 보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어뉴이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내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이제
0: 네.
1: 그런 어뉴이티가 바로 이제 픽스 인덱스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0: 아하.
1: 어쨌거나 그런 인덱스 이자를 받아서
0: 네네네.
1: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10만 불에서 12만 5천 불로 올랐는데 12만 5천 불로 올랐는데 그의 주식이 또 그 다음 연대 떨어졌어요. 그러면 12만 5천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만 5천을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무조건 많은 분들이 그럼 내 돈 원금 보장됩니까? 원금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자 받아서 자란 것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뉴이티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 플러스 이자 복리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런데 이 어뉴이티 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이제 어뉴이티가 만약 10년짜리를 묶었어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이거예요. 10년을 묶었는데 내가 7년만 하고 죽었어요. 근데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7년이니까 내가 죽었는데 3년을 못 채웠으니까 그 어뉴이티를 뭐 나라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심지어 놀랍지만 왜 그게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3년치를 못 채웠으니까 벌금을 빼고 가져간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단 10년짜리 계약을 하셨는데 7년에 돈이 자랐습니다. 7년 동안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란 돈 전체가 어떤 벌금도 물지 않고 그냥 상속인에게 가져가게 되죠. 뭐 3년치를 못 채웠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절대 이 돈 가져가지 않습니다.
0: 내가 낸 만큼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복리 이자까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상품이네요.
1: 손해 볼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어뉴이티를 보시는 단점이 있어. 단점.
0: 아 단점이요? 네네. 뭘까요?
1: 이렇게 이자도 높게 주고 내가 사망해도 내가 이자까지 받은 이자까지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10년 계약이면 10년 안에 그 돈을 다 취소하시잖아요. 사망하지 않고 그냥 다 찾아 쓴다. 그러면 페널티가 물게 돼요. 근데 페널티는 첫 번째 1년 있다가 취소할 때는 많고요. 한 9년 남겨놓고 그러니까 9년 지나서 취소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널티는 점점 매년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5년이 지나서 앞으로 5년을 남겨놓고 다 찾아버린다. 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6% 페널티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어뉴이티에 들어간 돈은 한꺼번에 다 찾을 돈을 지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손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은행에 얼마큼 돈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 어뉴이티에 돈이 들어갈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사람 일이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제 손해를 볼기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뉴이티 단점은 이 계약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때문에 사실은 높은 이자를 주지만 이 계약 기간 때문에 일찍 조기 인출을 다 해버리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손해를 그만큼 보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재정 상담을 하실 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될까를 보시면서 넣으셔야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돈을 하나도 못 꺼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계약 기간이 어뉴이티가 주어졌는데 돈을 꺼내 쓰고 싶다 그러면 매년마다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 받은 것 전체에서 10%씩은 꺼내실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 아까 10만 불을 넣고 1년이 지나서 12만 5천 불이 됐다. 그러면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맥시멈 12,500 불을 빼면은 10%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지 않아요.
0: 10%는
1: 매년 빼볼 수가 있어요.
0: 안 물지만 그 이상을 좀
1: 들어가게
0: 꺼내게
1: 되면 페널티를 물게 되죠. 그게 단점인데 매 10%씩만 매년 뽑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이자가 7에서 8% 정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죠. 어뉴이티에 넣어놓고 내가 7, 8%씩만 꺼냈으면 매년 10년이 지나도 나는 원금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이자만 꺼내 쓰고 원금은 남겨놓는 그런 플랜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0: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1: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라디오로 막 들으시면은 음성만 듣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으시고 나한테 맞는 것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기억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뉴이티를 잘 쓰게 되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상품인데 네. 어뉴이티를 잘 못하게 되면 손님들이 손해보시거나 이제 저한테도 기존에 어뉴이티를 하셨던 분들 다른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 가져오셔서 우리 에이전트 연락 안 돼요. 돈 많이 안 자랐어요.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아이고야.
1: 근데 그게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어뉴이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는 어뉴이티를 찾아서 제대로 상품을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하. 그래서 반드시 개별 상담을 광고 보시고 그냥 이거 나 2% 좋으니까 나 이 이자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1: 네.
0: 야, 이 어뉴이티 상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요. 근데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가 좋을까? 또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어뉴이티가 좋을까? 조금 전에
1: 맞아요.
0: 살짝 이렇게 언급해 네네.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것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연평균 7에서 8% 이자를 받으니까 7, 8%만 꺼냈을까? 그러면 원금은 남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은퇴... 인컴은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소셜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엑스트라로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셔야 되죠.
0: 그쵸,
1: 뭐
0: 그쵸.
1: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시고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 한국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플랜이고
0: 네.
1: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려는 목적이 많지요. 그런데 따박따박 고정 인컴으로 나오는 어뉴이티가 마치 펜션처럼 연금처럼 나오는 것은 50만 불을 넣고 한 달에 뭐 4천 불씩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랜은 어떤 플랜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면 나는 고정적으로 인컴이 나는 평생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필요는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평생 따박따박 나오는 고정 어뉴이티가 네. 더 필요한 거죠. 100만 불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건 나눠서 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우리 선생님들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제가 이제 디자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 무조건 개별 상담입니다. 네.
0: 무조건 개인적으로 예, 상담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평생 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연금처럼 꺼내실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어뉴이티 세미나가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줌 미팅은
1: 안 아니에요. 줌으로 안 하지 거고요. 않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오피스에서 예. 진행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예, 예.
1: 8월 10일 라팔마 오피스에 10시 30분
0: 네.
1: 보통 1시간에서 질문이 많으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요.
0: 네, 네.
1: 10시 30분에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면서
0: 네.
1: 그 질문 세미나 좀 들으시고 세미나 끝나고 나면 개별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선영 대표님 개인 전화번호예요. 자,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텍스트 문자 남겨주시면 리턴콜 해드립니다. 오늘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좋은 정보, 정보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네.
0: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0: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1: 네, 월요일 세미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0: 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뉴이티 세미나가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은퇴의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의 모든 것에 대한 세미나 예정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디님, 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캐니어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한인식당에서 비빔밥 먹고 있다가 문득 선미님 생각나서 잠시 인사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무더위 건강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우,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빔밥 좋죠. 예. 나물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 예, 영양면에서도 최고입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그 BTS의 이 소식, 보이콧했다라는 소식, 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예, 최근에 그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제69회 그래미 어워즈 출품 거부, 그러니까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 선언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그래미 측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서 2027년 이 그래미 어워즈 출품 포기 선언이 이 BTS의 포기 선언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래미가 입장을 표명을 그 입장 표명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P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BTS의 결정을 비중 있게 다뤘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팬들이 인종차별을 간접 비판한 BTS의 노래 Aliens를 다시 아이튠즈 차트에 올리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이번 결정에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아, 비가 났네. 아리랑 아리가 났네. 네, BTS의 아리랑 듣고 계십니다. 이 보이콧의 그 직접적인 계기는요, 그래미를 주관할 레코딩 아카데미가 신설한 마스터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입니다. 이 K-POP 또 J-POP 등 아시아 언어가 포함된 음악을 별도 카테고리로 묶어서 예, 시상하기로 한 거죠. 예, 다양성 포용이라는 명목하에 본상 경쟁에서 분리하고 격리하려는 의도라는 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S 이 멤버들은 SNS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내고 내년 그래미 어워즈의 정규 5집 아리랑 등 이 자사 음원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BTS의 이 보이콧 선언 직후 그래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BTS의 과거 대표 무대 영상 이 다이너마이트 또 버러 등 이 노래가 삭제되면서 그래미 측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 팬들은 역사는 지울 수 없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이 삭제된 무대 영상 집단 재시청 또 음원 역주행 운동 등을 펼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본상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아시아 아티스트인 BTS가 이 기득권 시상식의 한계에 직접 맞서면서 대중음악계 지역 언어 장벽에 대한 화두를 정면으로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BTS가 불러준 아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서 교수 같은 경우는 주요 외신과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의 지적을 경청해 그동안 제기된 그래미의 불투명한 이 심사 기준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남긴 그런 말들이에요. 다이 BTS를 응원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 그리고 아미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일부 끝곡이에요. 아, 이 노래 들을까요? 아, 켈리님 어서 오십시오. 선미님, 해피님들 반가워요. 저는 지금 라브레아 근처에 점심 먹으러 가셨다고요? 예, 모두 만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라고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어느덧 입추.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입니다. 아직 많이 덥지만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이 엽서 올려주셨네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더워요. 예. 그리고 최고의 라면 해피투게더와 함께라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박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오니 건강관리 철저히 하세요. 첫 번째 물, 두 번째 그늘, 세 번째 휴식 알았지요 하시면서 예쁜 커피잔에 또 티 한 잔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입추인이 조금만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해피투게더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를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0: 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황순원 작가의 그 소나기가 생각나죠. 참 풋풋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는 아재 개그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예 웃었어요. 소개를 해드릴까요? 시간이 될래나? 아무튼 뭐 끝곡 들으면서요.
1: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은
0: 백화점 옷가게에 갔나 봐요. 이 남편하고 아내가 사랑받는 남편의 언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옷을 다 입어보고서 여보, 파란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1: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0: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파란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아내가 하는 말,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영서님께서 결국 두개다 사야 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역시 센스 짱이라고. 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이야기들이 웃음을 주네요. 예, 고맙습니다. 김동희의 썸데이라는 노래 듣고 계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7: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6: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7: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8: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9: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8: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9: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수업하는 시간도 아주 넓게 받아들여서 하루를 천년처럼 누린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방, 내 마음의 집이 얼마만큼 넓고 넉넉한지 한번 살펴보게 되네요.

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은 몇 평일까? 뭐, 내 마음의 평수는 어떻게 될까? 예, 저도 생각해보게 되네요. 아, 근데 예, 만족 못해요. 저는 제 자신의 평수를 공개하기가 좀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 마음을 방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은 얼마만큼 넓은가, 예, 그런 뜻이죠. 뭐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뭐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그러면 마음의 평수가 엄청 넓겠죠. 근데 나는 과연 나의 마음의 평수가 그렇게 넓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네요. 예, 이런 말씀 적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방평수는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예, 생각해보게 됩니다. D님도 이렇게 적어주셨고 소피아님도 적어주셨는데 소피아님은 궁궐에 사시네요. 적으셨어요. 궁궐처럼 넓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왕이면 최소 궁궐 사이즈부터 넓혀볼까요? 이렇게 애교 있게 소피아님 적어주셨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궁궐 사이즈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우리 해피님들은 전부 다 예, 궁궐 사이즈예요. 마음도 넓고 넉넉하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잔서님 어서 오세요. 서전님, 예, 선미님 고운 목소리와 좋은 노래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주말들 되세요. 소피아님, 디님 반가워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쿠키모치님도 더운 주말 시원하게 잘들 지내시길요. 아, 진짜 날씨가 미쳤네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0: 날씨가 너무 더워요. 주말은 또 더 덥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첫 곡으로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띄워드렸는데 신청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지금 행복하다는 저와 같은 마음을 노래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예, 썬랜드에 사시는 에릭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도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0: 수고 많으셨어요.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지난주 토요일날 공연이 있으셨는데 네. 3시간 동안이나 완창을 하셨습니다. 3시간 네. 넘게 하신 것 같아요.
1: 4시간 했어요.
0: 아. 자, 오늘 제가 이제 김원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잖아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여전히 저는, 에너지가 넘치세요.
1: 예, 이 시간은 꼭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국악을 알리는 예. 그게 저한테 커요. 마음이.
0: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 네. 예.
0: 와,
1: 거의 한 어떤 분들은 굉장히 400명이 넘었다고 그러기도
0: 예.
1: 하고.
0: 예. 예. 아.
1: 저 국회의원 나갈까 봐요.
0: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1: 예.
0: 다들 그냥 막 추임새도 잘하시고.
1: 정말요.
0: 저는 원더풀, 브라보 이거 외쳤습니다.
1: 우리 그 고수가 한국에서 네네. 온 고수가
0: 어허.
1: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리액션이 좋은 공연이 별로 없다고
0: 아하.
1: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리액션을 그냥 다들 그냥 막 알아서들 다 잘하시던데요.
1: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자,
1: 그런데
0: 오늘...
1: 사람들이 희한하게
0: 네. 네.
1: 처음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판소리 정말 판소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0: 네.
1: 다들 재밌다고 그러셨어요. 난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굉장히 뿌듯했어요.
0: 그러시군요.
1: 근데 그 이유가
0: 네.
1: 그 내레이션 파트 그러니까
0: 네.
1: 그 안일이와 노래하는 파트 이것의 말의 내용들이
0: 네.
1: 너무 재밌는 거라.
0: 그러니까 자막을 띄워주시니까
1: 예.
0: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막을 보니까
1: 네네네.
0: 그게 이해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거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0: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이 다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1: 네.
0: 보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재밌는 표현이다
1: 네.
0: 이렇게 이제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자식 또래되는 세대도 꽤 많이 왔는데
0: 네.
1: 걔네들도 다 알아듣고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상도 갈아입으시고
1: 그러게요.
0: 예, 또 막 갓도 쓰시고 이렇게 선비님처럼 이렇게 딱 갓 쓰시고
1: 이럴 때는 한번 써보는 거죠.
0: 예, 타임머신 차고 그 옛날 조선시대로 가봤습니다. 예, 아주 좋았어요.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오늘은 그래서
0: 네.
1: 판소리로 우리 원래 하던 토픽대로 이제 판소리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
0: 네.
1: 판소리도 또 이제 완전히 그 제가 했던 것처럼 정통 클래시컬 판소리 말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이날치 밴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0: 그쵸.
1: 판소리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0: 이날치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1: 네. 근데 그 이날치 밴드가 처음에 수군가를 가지고 이날치 밴드를 이제 저기 뭐 노래를
0: 네.
1: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0: 그 범 내려온다.
1: 범 내려온다 이런 거 어류도감 이런 승상은 거 이게 그 저기
0: 네.
1: 뭐야 그 대신들이 들어왔는데
0: 네네네.
1: 보니까 다 그 물고기들아 뭐 이런 얘기
0: 네.
1: 토끼 잡으러 가는 거 그다음에 약성가
0: 뭐
1: 저기 뭐야 뭐 저기 설사가 급하오니 보중탕을 잡수시오 그다음에
0: 네.
1: 뭐 침을 놓으니 어디다 놓으시오 이러는 거에서 처음에 나온 왕이 발을 내어 주니 이러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정말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신 결과 말이 딱 맞다.
0: 오 진짜요?
1: 예,
0: 그렇군요.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말들이고
1: 그러죠.
0: 맞는
1: 그렇죠.
0: 말들이라는 거예요. 진단을 예. 해봤을 때
1: 그러니까.
0: 동의보감에 의하야.
1: 근데 그거는
0: 예.
1: 2020년도에 이 수군가가 만들어졌어요.
0: 이렇게 늦게 만들어졌죠?
1: 재미난 거는
0: 예.
1: 고전에 혹시 싱싱밴드라고 있었던 거
0: 싱싱밴드?
1: 기억나세요?
0: 네, 예, 예.
1: 그 이희문 씨도
0: 네,
1: 거기에
0: 네,
1: 속해
0: 네,
1: 있었고
0: 네.
1: 싱싱밴드를 맡아서 했던
0: 네.
1: 베이스 기타 음악 감독이 그때 그거를 싱싱밴드를 좀 이제 놔두고 이 이날치 밴드와 함께 이 수군가를 만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봄 내려온다를 만들기 예.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작년에 네. 25년도에 흥부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흥부가나 수군가나 참 재미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쵸. 흥부가는 물론 슬픈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기 일단은 그냥 재미난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재미난 부분을 갖고 했는데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는 그 중에서 저기 뭐야
0: 나가 살아봐라.
1: 예. 네. 나가 살아봐라.
0: 이날치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는 거 저 오늘 알았어요.
1: 예. 네.
0: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가?
1: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면서 네. 얘기할까요? 예, 예. 네, 어떤 노래일지 띄워드립니다. 오, 시작이 좋은데요?
2: 너는 성질 잘 알지? 아들 건가는 이 형만 믿고 집안에서 할 일 하나 없이 견말에 손 푹 쳐놓고 서리 맞은 댕구렁이 담 넘어가듯 으스렁으스렁 돌아다니는 꼬라지 내 눈동둥이가 씌어서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오늘서부터는 네 계집 자식 싹 다 데리고 아!

0: 재밌어요. 나가 살아봐라 이놈.
1: 원래 그 이제 새로운 해석을 흥보전을 네. 하면은 놀부가 일부러 네네. 흥보가 이제 그 워낙 그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0: 참 그런
1: 원래는 안 그런데 이 그 저기 뭐야 이날치 밴드가 그거를 나가 살아봐라 이놈 나가 살아봐라 이놈 이걸로
0: 살아봐라 이놈
1: 네, 이 운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0: 재밌네요.
1: 그 이날치 밴드의 특징이 그 우리나라 말에 운을 잘 띄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뭐 봄 나려온다 봄이 나려온다 이러는 그 운율을 맞추듯이 이것도 나가 살아봐라 이놈
0: 네.
1: 나가 살아봐라
0: 리듬감이
1: 그러니까요.
0: 있으니까
1: 네.
0: 예, 흥겹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노래가 더 재밌게 들려요.
1: 네,
0: 실은, 나가 살아봐라 이놈
1: 네, 실은 아주 저기 뭐야 지금 처절한 내용인데 네. 이걸 나가 살아봐라 이놈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0: 아니 이 복장도 너무 재밌고
1: 네.
0: 예, 지금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날치에 나가 살아봐라 라는 곡이에요. 아니 근데 이날치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젊은 그
1: 네.
0: 20대, 30대? 20대, 30대인
1: 지금은
0: 것
1: 30대
0: 같은데.
1: 30대 다 넘었죠.
0: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1: 거기에 그 베이스를 치는 장영규라는 사람이 그
0: 네.
1: 저기 뭐야
0: 밴드
1: 음악 감독이에요 원래.
0: 아.
1: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그 싱싱 밴드는 주로 이희문 씨 같이 경기 소리나
0: 네.
1: 우리 미녀나 이런 거 가지고 했다가. 이 사람이 판소리를 들어보니까 판소리에서는 그 우리 말이 다 운율이더라.
0: 네.
1: 우리가 말로 내레이션 하는 파트도 그렇고
0: 네, 네, 네,
1: 노래 소리도 그렇고 뭐,
0: 아.
1: 뭐 별주부가 울며 여자 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자 오되 이게 다 이제 운율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0: 기가 막히네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훨씬 더 듣기가 좋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0: 아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1: 그래가지고
0: 네.
1: 실은 이 그 보컬하는 남자 한 명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권송이, 뭐 신유진, 이날의 이러는 보컬들이 다
0: 네.
1: 실은 서울대 국악과 나온 친구들이에요.
0: 아 서울대 공학과요?
1: 국악과.
0: 국악과.
1: 네, 국악과.
0: 아 서울대 국악과.
1: 예. 거기서 다 판소리 전공으로 했던 친구들인데
0: 네.
1: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0: 와, 천재네요. 천재야 진짜. 네.
1: 거의 뭐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0: 우리
1: 지난번에 왜 그 검은고 팩토리나 잠비나이나 이런 거 할 때
0: 네.
1: 나중에 그 사람 중에 그 검은고 연주자가 서울대 그 교수로 가고 막
0: 네.
1: 이랬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런 것처럼 실력이 그렇게 빵빵한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0: 이야 멋집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진짜.
1: 그러니까
0: 네.
1: 2020년도면 이제 막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팬데믹에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최고의 좋은 직장이었어요. 일은 안 나가지.
0: 네.
1: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지.
0: 그렇죠.
1: 그래서 그쵸. 이 사람들이 다 그 창극단, 국악단 이런
0: 네.
1: 데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흥보가를 가지고 또 만들어 봤어요. 이 사람들이.
0: 아, 이날치가요?
1: 예, 네, 그 이제 봄날이 온다를 해 보다가 그걸 수긍가 가지고 하다가 25년도에 봄날이 온 아 저기 막 그 흥보가를 이제
0: 네.
1: 시작을 했죠.
0: 흥보가도 궁금하네요. 예.
1: 네, 근데 그 이분들 그 밴드의 구성을 보면은 기타가 없어요. 키보드도 없고.
0: 네.
1: 근데 기타는 없는데 베이스는 두 개예요.
0: 베이스 두 개, 드럼도 있죠?
1: 예.
0: 예, 드럼도 있고.
1: 예, 드럼 있는데 베이스가 두 개는 그 멜로디를 안 쳐주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안 쳐주면서 그냥 그 저기 뭐야 장단만 주면서 이 부르는 사람들이. 그 우리 소리를 가지고 그냥 부르게 그렇게 만든 거죠. 대단한 음악성입니다.
0: 그러니까요. 천재적인 음악가인 것 같아요.
1: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천재라고
0: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1: 네, 그 거문고 팩토리라는 건 주로 악기를 가지고 했잖아요.
0: 그쵸.
1: 악기를 가지고 네. 했는데 이 사람은 판소리를 갖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그래서 네,
0: 거문고 팩토리도 정말 천재적이고 너무너무 진짜 이거를 퓨전 국악으로 접목시켜서
1: 그렇죠.
0: 너무나도 표현을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날치도 정말 알아주잖아요.
1: 그럼요.
0: 아, 이날치도 이 판소리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히네요.
1: 그러니까 그게 참 신통한 네. 게 원래 판소리가 세계성이 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게
0: 네.
1: 우리 랭귀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계성이
0: 맞아요.
1: 모자랐다 그랬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 내려온다 가지고 상을 휩쓸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춤이 있었죠 거기에
0: 네, 네, 네,
1: 춤이
0: 네.
1: 있었고 뭐 리듬이 있었지만 범 내려온다 이거를 가지고
0: 네.
1: 이제 그 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라임이 우리 그 말의 운율이
0: 네.
1: 그 사람들한테 먹힌 거죠 그것도.
0: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런 음악에 대한 니즈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1: 네.
0: 그거를 다 채워주니까
1: 그렇죠.
0: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1: 그러면서도
0: 예,
1: 그
0: 예.
1: 우리 옛날 그 고전에서 나오는
0: 네.
1: 그 해악을 그냥 쓴 거 아니에요?
0: 네.
1: 뭐 나가 살아봐라 이놈도 그 뭐 놀부가 내쫓는 대목이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겠지. 근데 그런 거 여기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그 저기 뭐야 놀분에 가가지고 정곡간이나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0: 네.
1: 그냥 막 두들겨 맞다가 이제 부엌으로 돌아가 그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0: 놀부 마누라가 주걱으로
1: 거기,
0: 얼굴을
1: 거기.
0: 때리잖아요.
1: 거기 그거요.
0: 그러니까 밥을 떼 먹으면서 예. 한 번만 더 때려줘요, 형수.
1: 그게 거기에요.
0: 어, 그게 그 표현이면
1: 예.
0: 어디에 나와요, 그게?
1: 딱 그 조금 지나면 나오는데.
0: 아, 재밌죠.
1: 그 노래에 그게 나옵니다. 너희는 흥분어마 내 말을 들어봐라. 쌀 말이나 주자원들 남대청 큰 뒤지 안에 가득가득 쌓였으니 넣어주자고 뒤지를 헐며 변말이나 주자원들 노적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넣어주자고 노적 헐랴.
0: 예.
1: 돈양이나 주자원들 용목계에 관을 쥐어서 넣었으니 넣어주자고 관또 널며 뭐 쌀액이나 주자원들 황개 백개 수십 마리가 주르르 벌려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살긴 내 복이요 못 살기는 네 팔자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0: 그 말이
1: 거예요.
0: 나온 거군요.
1: 잘 살긴 내 복이요 못 살기는 네 팔자라. 나락섬이나 주자 헌들 이러는 이런 데 이게 굉장히 그 운율이 좋아요.
0: 네, 네. 들어볼까요?
1: 그렇게 하고 이제
0: 예, 예.
1: 도망을 갔어요.
0: 어.
1: 도망을 갔는데 어찌 다급해 놨더니 안으로 쫓겨서 막 들어가던가 보더라. 그런데 그때 놀부 마누라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가 가만히
0: 네네.
1: 들으니 밖에서 웬 사람 죽이는 소리가 나거든. 들어본 즉 저희 시아제 흥보가 매를 맞는데 필연 매 맞고는 안으로 들어올 줄 짐작하고
0: 네.
1: 밥 차리던 주걱을 딱 들고 포수 총 쏘는 포수가 고라니 목 잡듯이 중문에 딱 와서 서 있을 적에 흥부가 울며 들어오겠다. 아이고 아줌씨 형수씨 사람 좀 살리시오. 놀부 마누라가 놀부보다 성질이 장팔이나 더 솟겄다. 아재뱀이고 동해뱀이고 까딱 하면 돈 달라 쌀 달라 성가시려 못 살겠구만. 돈 갖다 맡겼든가 또 쌀 갖다 맡겼든가 아나돈 아나밥 차리던 주먹으로 뺨을 영산 나득이 징치듯이 그냥 또 붙여놓으니 흥부가 뺨을 맞고 가만히 만져보니 밥티가 들어간 게 같아서
0: 네.
1: 그 통에라도 밥티를 떼다 입에다 넣으며 아이고 형수씨 그 주걱에 밥 좀 많이 묻혀서 성한 이쪽 뺨이나 좀 때려주고
0: 네네
1: 이랬대요.
0: 그랬대요. 네, 이날치에 잘 살기는 내 몫이요 못 살기는 이 팔자라
1: 예,
0: 요 노래가
1: 예.
0: 또 있어요.
1: 네.
0: 아, 이건 또 어떻게 불렀을까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오!

0: 댄스를 춥니다. 진짜 천재예요, 천재.
1: 발성은 화이트예요. 그런데

就叫混沌。

0: 재밌네요 진짜.
1: 그죠.
0: 그리고 이 백댄서들이 완전히 현대춤이에요. 로봇춤에서부터 시작해서
1: 네.
0: 와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1: 그럼요. 이,
0: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정말 저러면서도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가락을 알고
0: 네.
1: 말을 알고
0: 네.
1: 이러는 것이 정말 왜 성경에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라고
0: 네.
1: 바울이 얘기했던 그거 같은 느낌. 어찌 됐거나 간에 우리 국악이 아하. 판소리가 세상에 알려진다.
0: 네.
1: 이러는
0: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날치라는 이 밴드는
1: 네.
0: 아 진짜 이것도 또 BTS처럼 또 자랑스럽네요. 지금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날치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살기는 내 몫이요 못 살기는 네 팔자라. 이게 흥보가에서 나온
1: 그 말도 되게 웃기잖아요.
0: 그 내용을 이렇게 노래에 담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춤과 목소리와 판소리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1: 아유. 그래서 이게 제 말씀하신 대로
0: 네.
1: 그 인문학이 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해학적인 또 이렇게 발음 그러니까 그 단어들도 보면은 옛날 단어들이 아주 정겹고
0: 네.
1: 그러면서도 재밌어요.
0: 그러네요. 진짜 재밌어요.
1: 많이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0: 어머나 막 제주도 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어 춤도 굉장히 다양하고 잘 추고.
1: 네.
0: 그러니까 젊은이에서부터 젊은 사람에서부터 뭐 하이틴에서부터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도
1: 네.
0: 다 이 청취율이 애청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0: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이 이날치라는 밴드를 좋아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흥이 많은 사람들.
1: 그렇죠.
0: 좋아할 것 같습니다.
1: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0: 네.
1: 나머지 사람들을 겨냥해서
0: 네.
1: 국악을 알리는 게 진짜 알리는 거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날치가 그 BTS든 전 세계인을 향해서 우리 거 알리는데 그 큰 공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날치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날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크다라고 봐요.
0: 아니 근데 여기 악기 중에 탬버린도 나와요?
1: 뭐
0: 탬버린 아니에요?
1: 다 아무거나 들고 나와요.
0: 아.
1: 그 저기 그 드럼 소리 중에 하나가 있어 예. 스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하이햇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0: 네.
1: 저도 정확히는 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0: 그렇군요. 아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또 이날치의 이런 노래도 알게 됐네요. 잘 살기는 내 몫이요.
1: 네.
0: 못 살기는 네 팔자라. 그리고 나가 살아봐라 요 곡도.
1: 예.
0: 두 곡이 다 재밌네요. 또 요
1: 나중에,
0: 노래는
1: 예. 나중에 누구랑 얘기하실 때
0: 예, 예.
1: 누가 까불면은 잘 살긴 내 목이요 못 살기는 네 팔자라 이런 거 한번 하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0: 아니,
1: 나가 살아봐라 이놈.
0: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1: 예.
0: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잘 살면 네 목이야. 못 살면 네 팔자고. 쉽게 그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1: 재밌어요.
0: 노래로
1: 그런 말이
0: 이렇게,
1: 어떻게 이렇게 쫙 나오는지
0: 예,
1: 몰라.
0: 만들었다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자 판소리 이날치 밴드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1: 예, 여기 그 우리 마을 중에
0: 네.
1: 아까 그 놀부가 와서 이제 밥을 달래니까 뭐 저기 뭐 변말이나 주자원들 뭐 노적에 다물다물이 쌓인 걸 넣어주자고 노적 헐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중에 무슨 말까지 있냐면은 식은 밥이나 주자원들 새끼난 암캐두고 넣어주자고 개굶기랴.
0: 아.
1: 이러는 말도 있어요. 그럼 뭐 이게 저기 나쁜 놈이죠. 나쁜 놈.
0: 그쵸. 아 진짜.
1: 아이 개 줄 밥은 있으면서 지 동생 줄 밥은 없는 거라.
0: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뭐 전래 동화라고 하잖아요. 예. 홍보와 놀부 이야기. 동화책도
1: 예.
0: 나왔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런데
0: 많이 읽어봤고 동화 구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1: 예.
0: 아 참 재밌어.
1: 서양의 동화들은.
0: 네.
1: 아, 약간 좀 무서워요. 그 구현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헨젤과 그레텔도 네. 뭐 아니면 늑대 소녀 네. 아니 그 늑대와 할머니 그것도 뭐 늑대가 잡아먹고 이것도 마귀가 잡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0: 그쵸.
1: 하다못해 신데렐라도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그 끄트머리가 죽는 게 별로 없어요.
0: 죽는 거는 별로 없고 못되게 군 사람, 나쁜 그렇죠. 짓 많이 하는 사람 벌을 받는다.
1: 그렇지,
0: 이렇게
1: 그렇지.
0: 끝나죠.
1: 우리는
0: 그러니까
1: 거의 그 정도에서
0: 살아라.
1: 끝나는 거죠. 뭐 그렇죠. 죽는 게 별로 없죠.
0: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전래 동화를 보면.
1: 여기 그
0: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다. 착하게
1: 놀부가,
0: 살아야 된다.
1: 놀부가 이제 그 가서 이제 흥부한테 네. 저기 뭐야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제비 하나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네. 날려 보내 가지고 이제 저기 씨를 봐서서 박이 네. 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딱 하는데
0: 슬근슬근 톱질하세.
1: 네. 그런데 했는데 네. 박이 그냥 쩍거러지더니 노인 한 분이 나오는데 두름박이 막박 송곳헛 주먹상투 빈대코 똥오종을 팔팔사 구리내가 진동한다. 내 이놈 놀부놈아 내 할애비는 정월세 내 할머니는 2월덕이 내 아버지는 마당세 내 어머니는 3월덕이 세대로 각댁 종이러니 그냥 병자년에 도망가여 부지거쳐 몰랐더니 이번에 강남에서 들은 즉 여기서 산다기로 너를 만나러 여왔으니 내 계집 자식 당장 이놈 상전전에 인사 못 드리겠느냐 이 때려죽일로마 이놈아 그리고 오늘부터 상전이라고 안 불러서 이놈 다리몽둥이를 작심 꺾어 놓을 것이다. 놀부가 기가 막혀 곰곰 생각해보니 선대에 증거가 없으니 상전 아니랄 수도 없고 할 일 없이 샌님 전에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전으로 바칠 땐가 송량 시켜주시오. 얼마나 바칠래? 500냥 드리죠. 어라 이놈 500냥 갖고 너 같은 종놈을 사거느냐 네. 만냥을 드려라. 아이고 천냥으로 하시지요. 그래갖고 너 같은 종놈을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냐 하면서 주머니를 하나 내주면서 이 안에다가 정곡간이나 그냥 돈이나 뭐 아무거나 채워갖고 오느라 늙어서 말년에 갖고 가기도 귀찮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0: 아,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군요. 예. 그 안에서는.
1: 그런데 돈이 들면 한 4,50냥 들게 생겼고 뭐 쌀이 들면 한 서너 대쯤 들면 꽉 찰 것 같은데 돈께 앞에 가서 그냥 암만 넣어도 100냥을 넣어도 500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구나. 어라 이 주머니가 새는구나. 그래서 열 쌀로 열 마를 집어넣어도 뻥. 백석을 넣어도 간 곳이었고 이렇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갖고 아이고 새님 이 주머니가 무슨 주머니야? 오 그것이 바로 능청낭이다.
0: 능청낭. 네.
1: 능청 암만 집어넣어도 찾지를 않는 아하. 그런 낭인데 여기서 이제 막 이제 그 비대발갈 네. 빌어가지고 네. 겨우 속죄를 받고 이 할아버지가 가요. 내가 이거 놔두고 간다 이놈 너 여기다 가득 채워놔라 그러고 이제 가요.
0: 탄소리의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그렇게 나오는군요.
1: 예,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거야 놀부가. 그리고 뭐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했어도 뭐 재산만 몰수당하고 망하고 그러지 뭐 무슨 그 병이 걸리나 이러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뭐 흥보가 이날치의 흥보가 이 노래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1: 네.
0: 예, 근데 너무 재밌고 판소리는 좀 멀게 느껴진다면
1: 네.
0: 이렇게 이날치라는 밴드가 만든 이 노래는 이 판소리가 접목된 노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재밌었어요.
1: 그렇죠. 네. 예.
0: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1: 아,
0: 여전히 또 시니어 센터에서 뭐 네. 가르치시죠?
1: 네. 네.
0: 판소리 가르치시는 거죠?
1: 거기서도 가르치고 저희 교실에서도 계속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선생은 이 비영리 단체 국악 세계화 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소리 연구소 학교가 2416 웨스트 팔가 스트리트
1: 네.
0: 맞죠? 205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3-276-7277번으로 김원일 네. 선생님과 예, 상담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1: 네.
0: 예, 판소리에 관심
1: 언제든지,
0: 있으신 분들
1: 예, 판소리는 예.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0: 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1: 감사합니다.
0: 가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빅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태니언이 고맙습니다. 선비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주말은 주인이 직접 타고 다니는 말.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무더위 건강하세요 라는 댓글 주셨네요. 말 되는데요. 주말은 주인이 직접 타고 다니는 말. 언제나 이 편안한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시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켈리님도 감사드려요. 자, 꼼지 아빠님께서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남겨주신 신청곡입니다. 내 마음 돌려줘요. 최정미 노래입니다.

네, 대학가요제 노래 청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정미의 내 마음 돌려줘요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살짝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8도였고요. 밤 최저 기온 74도입니다.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과 피부 보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8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9분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덥습니다. 더 더워요, 내일. 그리고 일요일도 더워요. 내일은 뭐 최고 96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니까요. 1409.40원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그러니까 140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금값 트로이 온스당 4361달러 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2.6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S&P 500 지수 전일 대비해서 0.52%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15%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전일 대비 소폭 하락 후에 상승세에 전환 중입니다. 자, 남가주 캘리포니아 AAA 가스값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스값 AAA 기준인데요. LA 카운티와 롱비치는 갤런당 5달러 67센트에서 지역별로 5달러 96센트 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5달러 62센트이고요.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은 갤런당 5달러 61센트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소폭 안정세를 찾으면서 남가주 지역 가스값도 요즘 좀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좀 살짝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도 갤런당 5달러 중후반대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 met a strange lady. She made me nervous. Man in Oak 노래입니다. She took me in and gave me breakfast. Down Under.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님들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3: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4: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5: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6: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7: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8: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7: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8: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쿨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5: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가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6: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1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아이고, 한 주의 끝자락인데 벌써 금요일이네요. 불금입니다. 자, 오늘 햇살은 좀 기분 좋게 우리 앞에 내려앉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 주의 끝자락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자그마한 여유, 또 주말을 맞는 그런 설레임, 그런 거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오면서 이 차 창밖의 모습을 보다가 아, 이것도 풍경이라고 불러일으킬 만큼 좀 괜찮은 모양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운전을 하셨던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바깥의 어떤 그 경치를 풍경이라고 좀 여겼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주변에서 보면 말이죠, 특히 노래기술 같은 데를 제가 가서 보면 회원들이 어쩌다가 좀 파격적인 옷을 입고 오셨는데 주변에서 아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이별도 할 수 있고 미움도

자, 들으셨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뭐뭐하기는 아주 좋은 나이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뭘 하려고 해도 그동안은 가족들 부양하느라 뭐 돈을 벌어도 일단 쓰는 게 자식을 위해 써야 되고 집안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아마 자제분들 웬만큼 다 키우셨을 거고 뭐 차 페이먼도 많이 끝나가고 집 페이먼도 끝나가고 크게 그렇게 막 힘들거나 부딪힐 일 많이 없다면 지금서부터가 뭐 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못했던 취미생활, 그게 뭐 골프가 됐건 수영이 됐건 뭐 배드민턴이 됐건 탁구가 됐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좋은 나이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H님 오늘 개근상 타셨네요. 내 친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TK님 피검사하고 오셨다고. 아마 결과가 좋으실 겁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 특히나 우리 뭐 개인적으로 비비안님 난청이 있으셔서 지금 방송을 잘 못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시고 항상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의 그 단톡방을 들어가 저희 카카오텍 채팅방을 들어가 보면 많은 대화들도 나누시고 특히 로라님 같은 경우도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우리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통계님하고 한국에 있지만 얘기 나누시고 이런 것들 또 여기 단톡방에 들어오시진 않지만 항상 지켜보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주말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도 5시까지 이번 주에 남긴 그런 힘든 일들 또 피로 있는 일들 다 여기서 날려버리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는 딱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청님 어서 오세요.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금요일입니다. 좀 흔들어 보십시오. 앉아 있더라도 좀 흔드시면 운동도 되고 목도 좀 돌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아마 사시면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자잘못과 관계없이 와서 차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하고 어떤 경우에 1년에 몇 번씩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본 적도 있고, 저도 한 3, 4년 전에 좀 멍청하게 있다가 차를 한 3번 제가 일방적으로 받아서 보험을 쫓겨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금 내고 톡톡히 반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우리 올컬리전의 이경화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점, 또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자동차 사고나 수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고맙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1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올클리전 센터의 이경화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13: 야, 너무 더워요.
12: 네,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주로 이제 바디샵 쪽의 일은 바깥에 일을 많이 할 텐데.
13: 맞아요.
12: 예, 굉장히 뭐 좀 힘들게 요새 지내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13: 근데 한국 보니까 네. 여기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12: 아, 더운 정도가 아니고 여기, 숨을 못 쉬죠.
13: 그렇죠. 네. 여기보다도 덥고 또 습도도 더 높고
12: 훨씬 높죠.
13: 아, 그에 보면 좀 감사하죠. 네. 이 정도니까.
12: 근데 오래간만에 얼굴 뵈니까 아무래도 밖에 일을 많이 보시니까 네. 얼굴이 아주 이쁘게 좀 까무잡잡하게 되셨어요.
13: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 자, 일단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우리 올 컬리전 센터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13: 네, 네, 저희 올 컬리전 센터는 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네. 차는 새 차처럼 사고로 네. 속상한 마음까지 네, 네. 함께 고쳐드리는 자동차 바디샵입니다.
12: 아, 예.
13: 사고는 누구도 원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물론이죠.
13: 예. 네, 사고가 나면 차도 걱정이지만 네. 보험 처리와 수리 때문에 네.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12: 그렇죠.
13: 저희는 단순히 자동차만 수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최신 장비에 투자를 했고 네. 깨끗한 시설을 만들었으며 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아, 참 그 제가 혹시 기억에 예.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우리 올 네. 컬리전 센터는 굉장히 좀 고급 장비를 많이 들여놓으셨다고 그렇게 네. 제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요.
13: 많은 바디샵들이 뭐 최신 장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2025년 네. 3월 달부터 2025년 말일까지 네, 네. 정말 최신 장비로만 예, 해서 예. 장비만 한 150만 불이 들어와 있어요.
12: 아, 이거 엄청나네요.
13: 예, 모든 종류의 차를 네. 고칠 수 있는 네, 네. 장비들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12: 네. 자, 그렇다면 사실 타운 주변에도 많은 바디샵들이 지금 존재하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우리 올콜리전과 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13: 예, 저희는 자동차만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마음까지 네. 함께 돌보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아, 예. 최신 장비와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뭐 여기 가서 고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볼 때 보험회사 지정바디샵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궁금한 것이 네. 저는 사실 제 지정바디샵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거나 네. 그런데 꼭 보험회사에 지정해 주는 데를 가야 되나요?
13: 아, 그러진 않죠. 네네.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지정 바디샵, 네. DRP라 그러죠. 네네. 그 지정 바디샵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예, 예, 예.
13: 그런데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네. 원하는 바디샵을 선택할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12: 아, 그렇군요.
13: 네. 네. 보험사가 추천을 해도 네. 내가 평소에 가서 잘 고쳐주는 바디샵, 네, 네. 즉 올클리전 같은 바디샵이 신뢰를 한다. 네. 그러면 예, 올클리전 오시면 되는 겁니다.
12: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뭐 바디샵 얘기를 해도 난 그냥 올클리전 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거길 따라준단 말이죠.
13: 보험사에서도 그렇겠죠.
12: 네.
13: 자기네 지정한 바디샵에서 고치게 되면 네. 비용을 적게 지불을 합니다.
12: 아, 그렇군요.
13: 자기네가 네. 소개해 줬으니까
12: 그렇죠.
13: 보험사가.
12: 네네네.
13: 그래서 비용을 적게 지불을 하면 보험사가 득이겠죠.
12: 그렇죠. 나는 손해가 되고.
13: 예, 그럴 수 있겠죠.
12: 예, 예, 제대로
13: 그런데
12: 못 고치니까.
13: 내가 믿을 수 있는 바디샵이 있으면 네. 예, 그곳으로 가시면 네. 됩니다. 바로 올클리전입니다.
12: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올클리전인데 내가 올클리전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13: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신 장비를 아주 비싼 장비를 많이 들여왔다고 했는데
12: 네네.
13: 장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 네. 아닙니다.
12: 네네.
13: 고객의 차량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12: 네네.
13: 그리고 LA에서 최초로 자동차 배합 그 페인트를 자동으로 배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12: 네.
13: 정확한 컬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만 한 150만 불이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엄청난 장비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
12: 예, 예.
13: 예, 차를 새 차처럼 복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뭐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 좀 고급 차량 예를 들어서 뭐 벤츠, BMW, 뭐 네. 포르쉐 또 요새 또 많이 테슬라 이용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급 차들을 이제 사고가 나면 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유 이런 차는 고급이라서 딜러 가서 고쳐야 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13: 네.
12: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급 차가 사고 나도 우리 올클리전 가면 다 아주 새 차처럼 잘 고칠 수 있나
13: 그럼요.
12: 궁금하거든요.
13: 저희 올클리전에 오시게 되면
12: 네.
13: 특히 고급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겁니다.
12: 네네네.
13: 사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포르쉐나 이런 고급차들은
12: 네네.
13: 이렇게 앞 범퍼와 그 바닥면이 좀 이렇게 낮습니다.
12: 네네네.
13: 예, 그 높이가 좀 낮아서
12: 네.
13: 이렇게 범프 같은 데 있으면 좀 앞 범퍼가 긁힐 수도 있습니다.
12: 아, 그렇군요.
13: 어떤 네. 차들은 보면 고급차들이 네. 어떤 몰에 들어갈 때도 범프가 있으면 바로 못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비스듬히해서 들어가는 거 예. 보셨나요?
12: 예, 예.
13: 네, 그 범퍼가 낮기 때문에 아. 이제 차를 고치면서 프레임 머신에 올리게 되잖아요.
12: 네.
13: 그럼 프레임 머신을 램프에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는 스크래치가 나게 됩니다. 왜? 고급차의 안 보이는 밑에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죠.
12: 아.
13: 그런데 저희는 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프레임 머신의 네. 램프가 바닥면하고 평면입니다. 즉 땅을 파서 네네. 프레임 머신을 예, 바닥에 넣기 때문에
12: 네.
13: 땅과 평면이라서
12: 네.
13: 스크래치 날 일이 전혀
12: 아~
13: 없습니다.
12: 없구나.
13: 네. 예.
12: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트럭이라든가 커머셜 차량이라고 많이 하죠.
13: 네.
12: 그런 차도 가능합니까?
13: 아 저희는 LA 코리아 타운 내에서
12: 네.
13: 특별하게
12: 네.
13: 하이탑 스프레이 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높고
12: 네.
13: 길이가 길어서 일반 승용차 말고 예를 들어서 벤츠 스프린터 같은 큰 상업용 차들을
12: 네네.
13: 페인트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12: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13: 그럼요.
12: 네.
13: 사실 비즈니스 하시면서
12: 네.
13: 깡통벤이라든지
12: 네.
13: 이런 그 스프린트 종류의 그런 커머셜 벤을 갖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12: 네네네.
13: 예, 저희 올크랜이 오시면 새 차처럼 말끔하게
12: 아,
13: 고쳐드립니다.
12: 알겠습니다. 아주 네.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 중간에 제가 위치 전화번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주소까지는 필요 없고 원래 주소는 1201 웨스턴이지만 웨스턴으로 올림픽 지나서 피커 쪽으로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아주 커다랗게 간판이 있어서 정말 찾기 쉬우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요. 323-840-2030 320-840-203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13: 323입니다.
12: 323. 예, 예. 죄송합니다. 323-840-2030 323-840-2030 이시고
13: 요 2030이 뜻이 있습니다.
12: 아 어떤 게?
13: 아, 20대 30대가
12: 아.
13: 좋아하는 바디샵을 만들려고
12: 아.
13: 2030으로 한 겁니다.
12: 20대 30대가 좋아하는 바디샵.
13: 네 예, 그렇습니다.
12: 좋습니다. 자
13: 네.
12: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오후 5시이지만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말에 또 사고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마시고 323-840-2030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해결이 된다고.
13: 아, 제 개인 셀 번호를 드릴게요.
12: 아, 그래요. 그럼 개인 번호 주세요.
13: 네, 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 네.
13: 예약을 하고
12: 네.
13: 예고를 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 그렇죠. 예, 예.
13: 한밤중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예, 예.
13: 며칠 전에도 12시 반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2: 아, 그러셨군요.
13: 그 제가 차곡차곡 안내를 해드렸어요.
12: 네, 네.
13: 네, 제 개인 전화번호가
12: 네.
13: 213-999-1995번입니다.
12: 네.
13: 213-999-1995번입니다.
12: 아.
13: 1995번입니다.
12: 네,
13: 여기로 전화 주시면
12: 네.
13: 한밤중에도
12: 네.
13: 사고 났을 때 제가 천천히
12: 네.
13: 예, 순서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립니다.
12: 213-999-1995 우리 이경화 대표님 전화번호니까 밤에 사고가 나거나 주말에 나셨더라도 당황하시지 말고 일단 전화를 돌리시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순조롭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13: 네.
12: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얘기 듣기로 그 LA 최초로 이 자동차 페인트 배합 시스템 이걸 도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3: 아, 네. 지금까지는 현재도
12: 네.
13: 페인터 개인이 손에 의해서
12: 네.
13: 눈에 의해서 이렇게 칼라를
12: 만들죠. 배합을
13: 예, 칼라를 만들어서 페인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라는 사람 눈으로 페인터가 색상을 보고 차에서 제공된 그 레이벌에
12: 네.
13: 그 칼라 코드가 있습니다.
12: 아,
13: 그래서
12: 예.
13: 맞는 칼라를 찾아서 페인트를 만들어서 페인트를 하게 되는 건데
12: 네네.
13: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12: 아.
13: 들어서 흰색인 경우에도
12: 네.
13: 어두운 흰색, 밝은
12: 아,
13: 흰색
12: 아.
13: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12: 아, 예.
13: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가
12: 참
13: 쉽지
12: 힘들죠.
13: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메라로 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예, 다섯 방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 예.
13: 가장 잘 나온 걸 가지고
12: 예.
13: 컴퓨터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잘 나왔다고. 그럼 컴퓨터가 그 사진을 보고 요 햇빛 났을 때 네. 반짝거리는 정도
12: 네.
13: 형광등에서 다음에 굴곡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또 특히 와이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상당히 강할 때 네.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눈부셔서 이렇게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알려줍니다.
12: 네.
13: 그럼 그중에서 제일 맞는 컬러를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죠.
12: 네.
13: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면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배합을 해주는 거예요.
12: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겠네요. 그죠?
13: 정확하죠. 예, 네. 페인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술 먹고 와서 좀 피곤해. 그럼 눈이 좀 이렇게 피곤할 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2: 예.
13: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12: 그런데 예, 예.
13: 컴퓨터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12: 아,
13: 정확하게
12: 그렇구나.
13: 나오는 거죠.
12: 네.
13: 자, 수치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페인트를 계량을 할 때
12: 네.
13: 0.1g까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12: 네.
13: 그런데 컴퓨터는 네. 0.01g까지 컨트롤 합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12: 네.
13: 10배 이상의 컬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2: 그러네요.
13: 네, 그간에 컬러 때문에 고민이셨다 하시면
12: 네.
13: 올 컬리전 오시면 됩니다.
12: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 있지만 타운 내에 바디샵이 많은데
13: 네.
12: 어떤 데 가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데도 덜어 있습니다. 사실 외관상도 그렇고 들어가서 내부도 그렇고 하다못해 사무실 가도 그렇고
13: 맞습니다.
12: 그런 얘기가 사실 좀 있기도 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3: 네.
12: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손님 오시면 그러세요.
12: 네.
13: 아, 바디샵 오기 싫대요. 지저분해서 오기 싫대요. 특히 네. 여성분들은
12: 예.
13: 화장실을 갈 수가 없대요.
12: 아, 예, 그래요.
13: 예, 근데 저희 올 컬리전 센터에 오시면
12: 네네.
13: 딜러보다 더 깨끗합니다.
12: 아,
13: 여자
12: 그렇군요.
13: 화장실,
12: 네.
13: 남자 화장실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아, 그렇구나.
13: 예,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렇게 부엌.
12: 네네.
13: 주방일이 또 마련돼 있어서 예, 편하게 마실 수가 있고 또 소파도 인디비디얼로 이렇게 따로따로 앉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서
12: 예. 네.
13: 편하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왜 소파 이렇게 이렇게 여러 명 앉는 걸로 돼 있으면
12: 네네.
13: 손이 닿을 수도 있잖아요.
12: 그렇죠. 불편하죠.
13: 그럼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12: 네네.
13: 저는 전부 다 개별로 앉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2: 너무 잘해 놓으셨네요.
13: 네.
12: 자, 일단 뭐 그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수리를 했는데
13: 네.
12: 그리고 나서 뭐 다음에 보니까 수리가 잘못됐느니 그런 경우가 사실 걸어 있거든요.
13: 네.
12: 자, 그렇다면 우리 올 컬리전 바디샵 수리를 하면
13: 네.
12: 그리고 나서 내가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떤 참
13: 당연하죠.
12: 예, 예.
13: 예. 올 컬리전 센터에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 네.
13: 저희 회사에서 평생 보증을 합니다.
12: 아니 어떻게 평생을 해주세요?
13: 네, 평생을 합니다.
12: 아이고,
13: 예, 야. 차를 한 10년 탄 이후에
12: 네.
13: 페인트 한 번 이상이 생겼다
12: 예.
13: 오세요. 무료로 다시 해드립니다.
12: 아니 10년 되면 아무리 잘 고쳐도 페인트가 벗겨지죠.
13: 그럴 수도 있죠. 그죠?
12: 예, 예.
13: 예, 뭐 사고 나서 부딪혀서 되면 모르겠지만,
12: 아니 그것도 아니고
13: 예,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돼 오시면은 저희가 또 새로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아,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내가 해드린 그 작업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3: 제가 오래전에
12: 네.
13: 페인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12: 네.
13: 좀 싼 페인트를 쓴 적이 있어요.
12: 아...
13: 싼 예를 들어서 앞범퍼 페인트를
12: 네.
13: 절반만 했어요. 절반만 했는데 절반 한 부분에 페인트를 좀 싼 걸 썼어요.
12: 네네.
13: 그리고 페인트 하고 나면 코팅을 합니다.
12: 네네.
13: 코팅제도 좀 싼 걸 썼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운전해서 갈 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 왔어.
12: 네네.
13: 그러면 이게 모래바람이 있잖아요.
12: 네네.
13: 모래바람이 이렇게 범퍼에 튀어서 싼 클리어와 싼 페인트 한 부분에는
12: 네.
13: 이렇게 칩이 생깁니다.
12: 아, 그렇군요.
13: 예. 네. 공장에서 나온 페인트 한
12: 네.
13: 부분에는 칩이 안 생깁니다.
12: 아~
13: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아주 최고급 페인트에 최고급 클리어 코트를 쓰고 있습니다.
12: 아,
13: 공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12: 네.
13: 똑같은 재질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 아, 그랬군요. 자, 이제 어차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오늘
13: 네.
12: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스페셜 프로모션 같은 게 있다고.
13: 네, 요새 경기가 많이 예,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우리 올클루전 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들하고 같이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네. 생각을 한 끝에 저희 올클루전 센터에 와서 보험으로 네. 차를 수리하시는 경우에는 네, 네.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이나비. 오. 에서 만든 싱크웨어 대시캠을 한 500불 정도 합니다. 네네. 소비자 가격으로 꼭 한 대를 예,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2: 아, 감사한 거네요. 정말 필요한 건데 사실 네. 그게.
13: 저희가 저희가 장착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12: 아, 그러면 왜 그러냐? 장착하는 데 가서
13: 왜 그러냐면 그 사고 난 차가 이미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12: 그렇죠.
13: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차에 달 수 있도록. 아.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나가는 아이나비 싱크웨어 대시캠을 500불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예, 드릴 예정입니다.
12: 좋네요. 내가 만일에 있으면 뭐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도 있고
13: 그럼요.
12: 뭐 와이프한테 줄 수 있고 와이프면 남편한테 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13: 단 조건이 있습니다.
12: 네.
13: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2: 그렇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셨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 네.
12: 자 다시 한번 연락처 알려드리면 전화번호 323-840-2030이 바디샵 전화번호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 그 바디샵 영업시간 이외에 문제가 생겼을 때 213-999-1995 213-999-1995 우리 이경화 대표님 전화번호이고 또 주소는 1201 사우스 웨스턴입니다. 웨스턴으로 올림픽 지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아주 커다랗게 멋진 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 하나.
13: 네.
12: 뭐 똑같은 얘기지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인 저도 그렇고 일단 사고가 나면 앞이 안 보입니다.
13: 그렇습니다.
12: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3: 네.
12: 그럴 때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13: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네. 예상해서 나는 것이
12: 그렇죠.
13: 아니고요.
12: 네.
13: 아까 방송 초입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무 생각 없을 때
12: 그럼요.
13: 사고가 납니다.
12: 그렇죠. 예, 예.
13: 그래서 사고가 나면 혹시 누가 다쳤는지 확인을 해서
12: 네.
13: 필요한 경우에는 911 서비스를 받는 게
12: 그렇죠.
13: 가장 중요하고요.
12: 네네.
13: 그리고 잘잘못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12: 그렇죠.
13: 내가
12: 예.
13: 물어줘야 되는지
12: 물론이죠. 예.
13: 상대방이 나를 물어줘야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도 필요합니다.
12: 아, 예.
13: 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차 네, 사진을 사고 난 부분을 좀 찍어 두시고
12: 네.
13: 다음에 요 혹시 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12: 네.
13: 멀리 한
12: 네.
13: 한 열 발짝 정도 떨어져서
12: 네.
13: 찍으시면
12: 네.
13: 차선도 보이고
12: 네.
13: 혹시 그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으면
12: 네.
13: 크게 도움이 됩니다.
12: 아.
13: 예. 그리고 반드시 나도 잘해든 잘못했든 간에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12: 예,
13: 첫 번째
12: 예, 예.
13: 차 등록 정보,
12: 네.
13: 다음에 보험 정보,
12: 보험 정보,
13: 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자 정보 이렇게
12: 네.
13: 교환하셔야 되고
12: 네.
13: 다음에 전화도 그 자리에서 꼭 걸어서
12: 네네.
13: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12: 네네.
13: 이렇게 전화번호를 그냥 적고 오셨어요.
12: 근데 전화번호 틀려요.
13: 전화가 안 돼요.
12: 아이고 어떻게.
13: 아마 뭐 다른 뜻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황해서 전화번호 잘못 주지 않았을까
12: 뭐
13: 생각을 합니다.
12: 있고,
13: 그 자리에서 꼭 걸어보시면 도움이
12: 네.
13: 될 것 같고요.
12: 네.
13: 혹시 차 사고가 많이 나서 토잉이 필요하거나
12: 네, 네.
13: 또 렌트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12: 네.
13: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다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12: 네, 네,
13: 언제든
12: 네.
13: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 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323-840-2030이 바디샵 전화번호고요. 우리 이경화 대표님 직통 번호는 213-999-1995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3: 예. 요새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12: 네네.
13: 저희 바디샵만이 아니라
12: 네네.
13: 일반 식당도 그렇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12: 네네.
13: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고치신 분들도 네. 이렇게 돈을 아끼신다고 네네. 이렇게 또 요새 또 가스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12: 그렇죠.
13: 그래서 차도 이렇게 안 갖고 다니시려고 하고 안 고치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12: 네.
13: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이렇게 올림픽에 덴트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2: 아, 예. 네,
13: 덴트웨이에 또 오시면 네. 저희가 또 간단한 부분들은 돈을 안 받고 대드릴 수도 있고요.
12: 네네.
13: 또 간단하게 간단한 비용으로 또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12: 네,
13: 네 내 차 깨끗하게 타시면 마음도 깨끗해지잖아요.
12: 네.
13: 네.
12: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올컬리전의 이경화 대표님과 말씀 나눴고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이라도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 보험을 이용해서 고치실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그 여러분 대시캠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단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라고 꼭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사고는 언제든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날 수 있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바디샵 가서 여러분들이 차를 잘 고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12: 네.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6: 세븐디아스 타이어.
17: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7: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7: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Killing Me Softly with Song이란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가 됐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점심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금요일인데 좀 특식이나 또 집에서 푸짐하게 삼겹살에 뭐 소맥 한 잔 하시는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회 한 접시 사가지고 그렇게 가시나요? 아니면 오늘 점심들은 좀 금요일이라서 맛있는 걸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추억의 팝송 한 곡 더 좀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클리프 리차드에다 영혼 삼게 하셨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클리프 리차드가 한창 젊은 시절 이화여자대학 강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아마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여자들이 너무 열광해서 막 속옷을 집어 던질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는 그런 클리프 리차드. 참 오래전 얘기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성분들 중에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 강당에서 우리 클리프 리차드를 직접 보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0: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현실의 정녕 나의 님 보내드리면서, 2부에는 우리 비니씨와 함께 유쾌한 라디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미치겠습니까? 아, 미칠 거예요. 지금 4시 되면 금요일날 4시가 가장 미치는 순간 같아요. 이제 1시간, 2시간 남짓 일 남았는데 시간이 째깍째깍 왜 이렇게 천천히 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어쨌든 뭐 오늘 방송 마치면 또 이틀은 어쨌든 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말에 또 특수효과를 누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말에 더 바빠서 아니 남들은 놀기 좋다 그러는데 나는 주말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매상도 올려야 되고 또 주말에는 여러분 또 그동안 밀렸던 장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켓도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긴 그렇고 어디 가서 이번 주엔 뭘 사야 되나 이런 걱정도 있고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 H님 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다 보면 힐링도 늙지 않고 치매도 안 와요. 예 맞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죠? 자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어떤 보따리로 함께 여러분의 지친 이 시간을 달려드릴지 달래드릴지 말이 혼나옵니다. 자 잠깐 후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라디오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아 미치겠다. 들으셨죠?
1: 미치시면 안 돼요.
0: 아니 근데 사실 네. 그 미치겠다라는 단어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밀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 왜요?
0: 좋아도 미치겠다.
1: 아 입에 달아서
0: 힘들어도 미치겠다.
1: 입에 배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0: 어렸을 때부터 가장 귀에 익었던 단어가
1: 미치겠다.
0: 뭐 그냥 좋은 것보다 미치게 좋다. 뭐 그러면 좀 굉장히 강한 표현이 들잖아요.
1: 그렇죠. 좀 과하게.
0: 예.
1: 네, 과장된 표현으로.
0: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1: 글쎄요. 뭐 어떤 얘기 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1: 네.
0: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여성분들.
1: 네.
0: 혼자 사시는 분들.
1: 네.
0: 뭐 금요일까지 일하다 보면 주말에 또 먹어야 되니까
1: 그쵸.
0: 아무래도 장을 보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 뭘 어느 마켓 가건
1: 네.
0: 다 보글보글 보고 사람들이 많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또 알뜰한 분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1: 돌아다니시더라고요.
0: 또 신문에 이렇게 나잖아요.
1: 네.
0: 이번 주에 세일은 뭐고.
1: 네.
0: 근데 사실 마켓도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니까
1: 네.
0: 또 세일 정보를 많이 올려놔야 그것 때문에 가서
1: 그쵸.
0: 장도 보고
1: 네.
0: 그런 게 있잖아요.
1: 그리고
0: 항상.
1: 마켓마다 좀 특색도 있어요. 어느 마켓은 육류가 좋아. 어느 마켓은
0: 있어요.
1: 과일이 좋아.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또 뭐 비단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0: 네.
1: 이런 것도 사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막 여기가 세일하니까 여기 가서 이거 사야지.
0: 그렇죠.
1: 저희가 사면 그러면 기름값이 더 들지 않냐.
0: 그렇죠.
1: 뭐 그런 생각도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뭐 어때요?
0: 자, 라빈 씨는
1: 네.
0: 마켓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주말에 보세요, 아니면?
1: 저는 그때 생각날 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날 때도 갔다가 뭐 주말에 몰아서도 갔다가 뭐 코스코도 갔다가 근데 항상 가고 싶은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을까요, 저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뭐 맨날 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집에 이 재료가 있어. 근데 이 재료가 없네. 그러면은 그냥 보통은 안 가도 되는데
0: 그렇죠.
1: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가서 또 얘만 딱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옆에 또 다른 애도 보이고
0: 물론
1: 저 과자 맛있겠다.
0: 간 김에
1: 네.
0: 간 조건이 있어요.
1: 네.
0: 마켓은 배고플 때 가면 안 돼요.
1: 절대 안 됩니다.
0: 배고플 때 가면
1: 네.
0: 다 맛있어 보여요.
1: 망고의 진리예요. 절대 안 돼요.
0: 그리고 사놓고
1: 네.
0: 냉장고에 뒀다가
1: 맞아요. 안 먹어.
0: 쓰레기통으로 가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1: 근데 또 반대로 배가 불러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0: 네.
1: 되니까 가는데 너무 귀찮아요. 장 보는 게.
0: 그렇지.
1: 네. 그냥 뭐 두부가 필요해서 가기는 가. 오늘 꼭 뭘 해야 돼서 가기는 가는데 딱 얘가 사러 가는 것도 귀찮고 또 그것도 또 별로 재미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 주에 마켓을 두 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0: 그래요?
1: 왜 갔는지 그냥 한번 갔는데 제가 멜론 사러 갔구나. 멜론 사러 갔는데 요새 과일이 요새 너무너무 맛있어요.
0: 좋죠. 과일철이니까.
1: 네. 멜론 사러 갔는데 그 옆에 복숭아가 또 너무 탐스럽게 6개짜리 다 있는 거예요. 15불 99 가격도 너무 좋아. 저는 왜 안 잊어버릴까요 그런 거를. 멜론 사고 복숭아 사고 또 꼭 안 빠지고 가는 데가 라면 코너거든요. 라면 코너는 그냥
0: 그렇지.
1: 재밌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0: 또 종류가 좀 많아요.
1: 너무 많잖아요. 에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뭐 좀 신상이 있나. 아 그리고 이거 지난주 세일 안 했는데 이번 주 세일하네. 그럼 또 라면이야 두고 먹으면 되니까
0: 그럼,
1: 또 언제든지. 산단 말이에요.
0: 에이,
1: 그래서 처음에는 바구니를 들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카트가 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야채가 싱싱해. 페르시안 오이 세일에 뭐 좀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0: 그럼요.
1: 네 그리고 그렇죠. 스스로 왜 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거 살까 말까 그럴 때 아 사두면 먹어. 언젠가 먹지.
0: 그렇죠.
1: 그렇게 산 포도가 제가 아직도 냉장고에서
0: 그래요?
1: 봉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0: 그랬구나.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갈 일 있으면 전 주말은 피하는 편이에요.
1: 아 사람 많아서요?
0: 전 줄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1: 네.
0: 오후 시간에 어떤 땐 밤에도 가고 사람 없는 시간만 골라서 그렇게
1: 코스코
0: 가고
1: 코스코 안 가시겠네.
0: 코스코는 거의 안 간다. 아 그리고 코스코는 양이 너무 많아서
1: 맞아요.
0: 감당이 안 돼요.
1: 네.
0: 뭐 싸고 좋긴 한데
1: 특별하게 뭐 휴지나 세제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0: 네네.
1: 또 과소비하게 되죠.
0: 예, 우리 통계님 대구에서 라면 한 봉지 사러 갔다가 음료수 과자도 사가지고 나온다고.
1: 아
0: 그렇게
1: 진리라니까요.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주말에 이 마켓 세일 신문에서 마켓 세일 보는 요 재미도
0: 재미,
1: 아주 그리고 이 마켓 이 마켓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미팅을 좀 하시나?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0: 다 알아요. 서로 정보 보고 저기서 저거 하면 우린 요거 되고.
1: 그렇구나.
0: 아마 담당자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죠. 이게 겹치지가 않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여기 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근데 아주 쏠쏠하게 제일 좋은 게 너무 많고 요즘은 밀키트도 좋은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이게 재료 사서 해먹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밀키트 된 거 사서 드시고 그냥 그때그때 한 끼에서 그냥 처분하고 이런 것도 아주 지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0: 미국에 오신 게 몇 년도쯤 됐죠?
1: 저 85년이요.
0: 85년이면 네. 제가 80년도 초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미국에 왔다가
1: 네.
0: 혹시 그러면 팔가했던 동서식품이라고 기억하세요?
1: 거기는 제가 모르고 제가 가디너에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가디너에 그때 가주마켓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미국 가면 난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랬는데 가주마켓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한국 과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치방 라면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0: 저도 이치방 라면요. 기름이 동실동실 뜨더라고요. 눈이... 라면이. 맞아.
1: 이게 라면이지. 너무 맛있고 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빠한테 아빠 나 초콜릿 좀 사다 줘. 근데 저희 아빠 나름에는 랄프 이런 미국 마켓 가서 그렇죠. 미국 초콜릿을 사다 주시는데 저는 한국의 가나 초콜릿 같은 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이 뭐 안에 카라멜 들어있고 막 이렇게 찍찍 뭐 이게 아니 이게 미국에는 초콜릿이 이런 거밖에 없어? 얘는 좋은 걸 사다 줘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 그 처음 갔을 때 그 가주마켓의 그 충격은 정말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0: 제가 마켓에 대한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제 아는 분이 네. 그 지인인데 이분은 뭘 하면 그렇게 그 굉장히 심취를 해요.
1: 아, 네.
0: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치면 골프만 치고
1: 완전 올인하시는구나.
0: 어느 날 이분이 볼링에 심취가 된 거야. 그런데
1: 네.
0: LA 그 3가에 그 당시에 랄프스 마켓이 있었어요.
1: 네네.
0: 그리고 지금은
1: 있는 곳.
0: 지금은 본스지만
1: 아 그쪽에
0: 옛날엔 세이프웨이라는 마켓이
1: 있죠,
0: 있었어.
1: 있었죠. 네.
0: 마켓 가면 이렇게 쉘브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 단이 돼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서서 네. 손을 올렸다 내렸다
1: 볼링 연습하시는 계속 거예요?
0: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1: 네.
0: 그래서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1: 네.
0: 러닝굿 바람에
1: 네네.
0: 그래서 아 정신이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 네.
0: 지나가다가 왔더니 그때도 그러고 있는 거야.
1: 거기 샤토 볼링장 있잖아요. 거기 가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0: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그랬더니 네. 그분인 거야 갔더니. 왜 여기 있냐니까
1: 네.
0: 볼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볼링장하고 비슷하더래요.
1: 그 레인이.
0: 그래서 그걸 이렇게 폈다 내렸다 잡았던 그런 일화도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굉장히 그건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죠.
1: 열정이 있으셔서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골프 배우시면 어디 가서 하실까?
0: 글쎄요. 뭐가 될 건
1: 잔디밭만
0: 가겠죠.
1: 보시면
0: 네. 아 그럼 처음에 오셔서 가디나 쪽에 계셨군요.
1: 네네네.
0: 아,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그 팔가 동서식품 얘기는 제가 많이 듣기는 했어요.
0: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지금 마켓들보다는 훨씬 규모가 좀 작은
1: 그쵸?
0: 마켓들이 있었고
1: 네.
0: 물론 그 벌먼하고 유가 벌먼하고 윌셔 유가 사이에 그 칼스 마켓이라고 큰 마켓도 있었고
1: 네.
0: 80년대 초반이죠.
1: 네.
0: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때는 참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0: 20%치만 사도 한 바퀴에서 살 때예요.
1: 네.
0: 제 기억에 갈비가 99전했어요. 한 파운드에.
1: 파운드에.
0: 네, LA 갈비가
1: 네.
0: 한 파운드에 99전이고 곱창 전골은 그냥 말 잘하면 그냥 줬어요.
1: 아 정말요?
0: 네, 돈 안 받고.
1: 어머머머머.
0: 그런 시절이었어요.
1: 그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은 곱창 이런 걸 안 드실 때여서 그랬나?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유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1: 그렇죠.
0: 거의 끝나고 다 LA 갈비들을 많이 구워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반찬들 남아 싸주기도 하고 그걸로
1: 네.
0: 먹고 뭐 학생
1: 네.
0: 시절이니까 밥 이렇게 먹고 그랬던 추억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미국은 고기 싸다고
0: 네.
1: 요즘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0: 요새는요 제가 봐도요
1: 네.
0: 이렇게 식당을 가서 갈비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서
1: 너무
0: 마켓을
1: 비싸요.
0: 보면 이해가 가는 게
1: 네.
0: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 있는 게 60불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선뜻 이게 안 가죠. 네. 손이.
0: 그러니까요.
1: 네.
0: 고기 먹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뭐 저희가 저희만 먹던 우리가 먹던 뭐 속꼬리 이런 것도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드시다고 한다고 보니까 이게 판매량이 좀 많아지는 건 너무 다행인 소식인데 네. 코스코가도 속꼬리 굉장히 좋거든요.
0: 네.
1: 그만큼 또 근데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가격도 좀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0: 자, 뭐 네. 이건 마케팅이 나온 게 음식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1: 네.
0: 우리 라빈 씨의 주특기 음식 한 가지.
1: 저요.
0: 가장 편히 할 수 있는 거.
1: 저 제일 후다닥 잘할 수 있는 거 카레.
0: 카레. 자, 카레인데
1: 네.
0: 카레도 어떤 집에 가면 돼지고기 넣고 어떤 집에 가면 또
1: 소고기.
0: 그냥 하고. 아, 소고기.
1: 네, 네.
0: 카레
1: 제일 그나마. 네, 네. 하고 미역국.
0: 아, 미역국.
1: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0: 미역국에는 뭘 넣으십니까?
1: 손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뭘 넣으세요, 미역국은?
1: 미역국도 역시 소고기. 근데 그게 얼마나 미역을 잘 달달달달 볶다가 양념을 넣고 푹 끓이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 미역국도 굉장히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정성스럽게
0: 예.
1: 한번 부르르 끓고 딱 불 끄고 그러면 별로 깊은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카레 같은 경우에도 카레를 그냥 일단 다 그냥 냄비에 넣지 말고 얘를 버터에다가 그릇에다가 버터를 넣고 카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돌려요.
0: 그러면은 버터를 넣고?
1: 네네. 그러면은 카레가 다 이제 녹으면서 버터랑 같이 이렇게 섞여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때 이제 야채 넣고 볶을 때 딱 카레를 넣으면 굉장히 풍미가 깊어집니다.
0: 그렇구나.
1: 나름 살림 고수예요.
0: 그렇구나.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카레라이스 같은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어렸을 시절에
1: 네.
0: 먹었던 추억의 사실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1: 질통으로 하나 가득해가지고.
0: 그럼요. 예, 네. 굉장히 손쉽게 먹었던 그리고
1: 네.
0: 또 이제 감자를 넣어야 또 감자가 맛있잖아요.
1: 그럼요. 감자 무조건 넣어야죠.
0: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감자 넣고 당근 넣고 근데 저는 카레에 들어있는 제가 원래 당근을 좋아하는데
0: 네.
1: 카레에 들어있는 당근은 그렇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 식감이 너무 물컹물컹해.
0: 그렇구나.
1: 네, 근데 저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설렁탕을 시켰어.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0: 그게 많아요.
1: 네.
0: 생각보다.
1: 물 빠진 고기 싫다고.
0: 순댓국에 순대 빼고 먹는 분들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왜 드시지?
0: 네. 가까이 저 우리 저 여기 오시는 SK 사장님
1: 네.
0: SK 에어컨
1: 네.
0: 우리 제 제임스 임 사장님이 순댓국집 가면 국물만 먹어요. 순대 안 먹고.
1: 순대 어차피 따로 나오잖아요.
0: 아니 뭐 순대고 먹고 다 걷어내서 상대방 주고 본인은 국물에 밥 말아 먹어요.
1: 그래도 그 국물은 드시고 싶으시구나.
0: 그러니까요. 국물은 먹어요.
1: 그 국물에도 맛이 따로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자, 한국으로 잠깐 넘어가서 네. 어렸을 시절이지만 저도
1: 네. 네.
0: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한국은 마켓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동네에 보면 그 구멍가게라거나 채소가게 슈퍼도 없던 시절 그
1: 네.
0: 어린 시절로 가면
1: 네.
0: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그러니까 동네에 시장이 있어요.
1: 네.
0: 시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이 시장이죠.
1: 네.
0: 채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먹거리들이 다 동네 시장에 팔았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장 보러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이
1: 네.
0: 동네에 가서 장을 봐오고
1: 네.
0: 생선 같은 거 사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1: 큰데.
0: 이제 큰데
1: 네.
0: 재료들 사고
1: 네.
0: 뭐 건어물 같은 거 사러 가는
1: 네.
0: 거.
1: 네.
0: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순대도 거기서 그렇게 사오시는 순대 먹을
1: 순대
0: 수 있어.
1: 그날 순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순대 꽂혀서.
0: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경우도
1: 네.
0: 시장이 좀 더 싱싱하고 좋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마켓이 그때는 사실 귀할 때고
1: 네.
0: 슈퍼마켓이라고 나온 게 그렇게 뭐 많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근데 이름만 슈퍼마켓 아니에요? 그렇게 큰 슈퍼는 아니고
0: 그러니까 말만 그냥 뭐 마트 슈퍼고
1: 네, 맞아요.
0: 뭐 카트도 없고 그냥
1: 네.
0: 동네 구멍가게인데 좀 깨끗하게 차려놓은
1: 그렇죠.
0: 동네에서 그나마
1: 네.
0: 그 차려놓은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죠.
1: 저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돈 이렇게 주어주고 뭐뭐 살 거 리스트 주고 그렇게 돈을 잊어버려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번엔 잘 넣어야지 내 주머니에 딱 넣었다가
0: 네네.
1: 뭐 이렇게 살할 거 뭐 엄마가 이제 애가 어리니까 많이 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상가를 간단 말이에요. 상가 가서 그냥 요거 사와라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사오라고 리스트 준 거 이거를 꺼내면서 돈이 확 딱 떨어지나 봐요.
0: 아, 그럴 수도
1: 네.
0: 있죠.
1: 그래서 진짜 많이 혼나고 한 번은 진짜 갔는데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길거리에 돈을 다 기부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한 번은 장 보고 슈퍼 보고 이제 돈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너 또 돈 잊어버렸냐고 그래갖고 아주 보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가라고 그 나중에 엄마 모시고 가서 엄마가 돈 계산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0: 아 그랬구나. 뭐 그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1: 네.
0: 뭐 야 담배 하나 사와라.
1: 애를
0: 뭐 라면 사와라.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재미가 그 잔돈이 좀 남잖아요.
1: 네.
0: 그럼 그걸 안 받을 때가 기분이 좋아서 그 맛에 가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줬는데 85원어치 사왔는데
1: 15원이
0: 남으면
1: 네.
0: 근데 어떤 어르신은 잔돈 안 주냐 그러면
1: 굳이
0: 무지하게 섭하고 어떤 분은 아무 얘기 없는데
1: 네.
0: 빨리 없어지는 거야. 잔돈 달랠까 봐. 그런 추억도 있었고
1: 네.
0: 또 이건 뭐 좀 지난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제가 기억에 그 어머님이나 우리 이모님이
1: 네.
0: 저한테 약방에 심부름을 시켜요.
1: 약방에
0: 여성들만 필요한
1: 아,
0: 그
1: 네. 뭔지 알아요?
0: 민방위원회
1: 네.
0: 쓰는
1: 네.
0: 그건데
1: 네.
0: 약방을 가면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 싸서 줘요. 안 보이게.
1: 네.
0: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밖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로.
1: 그러니까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0: 네.
1: 그게 창피하고
0: 그리고 제
1: 게
0: 기억에 네. 꽤 부피가 컸어요.
1: 그쵸.
0: 두툼했어.
1: 맞아요. 네,
0: 무슨 텍스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서
1: K로 시작하는.
0: 예, K를 해서 그래서 네. 빨간 봉지에 하여간 굉장히 두툼했던 걸로 기억을
1: 안 보이게.
0: 해. 안 보이게.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 둘둘 말아서
1: 네.
0: 어렸을 때 심부름했던 그런 추억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이거는 이제 미국 마켓인데
0: 네.
1: 저는 그게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어요.
0: 어떤 게?
1: 파운드당 얼마 그리고 이치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거 아니 예를 들어 이제 토마토야 난
0: 네.
1: 79센트로 봤어.
0: 네네.
1: 그 찍혔는데 3불이야. 거기서 발끈하는 거죠.
0: 그게 파운드에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멜론 사러 갔다고 했잖아요.
0: 네.
1: 멜론이 막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0: 그렇지,
1: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1: 근데 599 써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거를 집었다가
0: 네.
1: 다시 보니까
0: 네.
1: 이치에 599인 거예요. 그러면 큰 거 사야지. 그래서 조그만 거 넣고 큰 거 사오고 그렇게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나요?
0: 아무래도. 예.
1: 그리고 이렇게 병로로 된 거,
0: 예, 예.
1: 뭐 콜라 뭐 이런 걸 사면은 CRB라고 또 붙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저 한번 되게 막 난리친 적 있잖아요. 아니 13불 90군데 왜 자꾸 이렇게 받냐고. 그 이 사람들이 이거에다가 뭐 말을 뒷받침하고 어쩌고 설명을 하는데 난 모르겠고 13불 99에밖에 모르겠다고 생떼를 진짜 그렇게 쓴 적도 있네요.
0: 근데 그렇구나.
1: 네 그런 귀여운 실수나 귀여운 착각들은 아마 많이들 하실걸요.
0: 아, 근데 뭐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 이 보이지 않게 제가 마켓 가서 한 두세 번 그 어르신들을 도와드린 적도 있고
1: 네.
0: 왜냐하면 영어가 한마디 안 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줄이 막 서 있는데
1: 네.
0: 그분 때문에 이제 그
1: 그렇죠.
0: 움직이질 못하니까
1: 네, 네.
0: 빨리빨리 해서 도와줘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1: 네.
0: 또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LA 이민을 오게 됐어요.
1: 네.
0: 그 이민 와서 3일 만에 만났는데
1: 네.
0: 자기 돌아간대요.
1: 한국으로?
0: 예. 왜 그랬냐니까 네. 이놈의 네. 나라 못 살겠다는 거예요.
1: 이놈의 나라 왜요? 왜?
0: 왜 그런가 하니 왜?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30년이 넘은 얘기니까.
1: 네.
0: 이 친구가 이제 호롤단신 부모님이 먼저 이민을 오고
1: 네.
0: 이제 서류가 돼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마중을 나오는 게 좀 늦은 거야.
1: 아, 네네.
0: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집에 전화를 한 거야.
1: 네.
0: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 시절이죠.
1: 네.
0: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가 틀리대는 거예요. 집이. 왜냐하면 자기 집에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자꾸 미국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고 그러더래요. 영어를 모르니까.
1: 네.
0: 끊고 대여섯 번을 그러다가
1: 네.
0: 너무 화가 나서 기다리다가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누나가 이제
1: 데리러 왔어요.
0: 마중으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1: 네.
0: 공항에서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하면 LA이기 때문에 Please deposit 50 cents more 라고 분명히 그럽니다.
1: 네.
0: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웬 아줌마가 자꾸
1: 우리 집에 전화했는데
0: 우리 집에 전화했는데 미국 아줌마가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1: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네. 계속해.
0: 그래서 끊기를 대여섯 번.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참 그 웃지 못할 얘기지만
1: 네, 네.
0: 굉장히 가능한 얘기예요.
1: 그때 모르죠.
0: 아니 내가 전화했는데 네. 아줌마가 뭐라고 뭐라고 끊어야 되는데 같은 아줌마가 나오니까 야 우리 집에 미국 아줌마가 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1: 당황되셨겠네요.
0: 있어요.
1: 당황되셨겠네요.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0: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아요.
1: 아유 재밌네요. 예. 근데 마켓 가시면 주로 뭐 사세요?
0: 저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제가 제일 먼저 사는 건 1번이 믹스커피. 저는 믹스커피에
1: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0: 그 매니아니까 네. 믹스커피 사는 편이고 그다음에
1: 믹스커피도 종류 너무 많잖아요.
0: 아 그는 저는 돌아가면서 계속 한 번씩 먹어요. 이렇게 100개짜리 박스가 있는데 네. 이번에 김연아 거 먹었다가 이번에 빨간 거 먹었다가 다음엔 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네. 다 맛보는 게 좋아가지고
1: 그 세일하는 것대로 사시는 게 아니라
0: 아니 그게
1: 세일
0: 아니고
1: 상관없어요.
0: 새로 나오고 색깔마다 회사마다 다 먹어봐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1: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왕이면 세일하는 거 사고 싶지 않아요?
0: 전 그거는 뭐 왜냐하면 이거는 뭐 외람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 차이가 몇 불 안 나니까 네. 그냥 저는 탐험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좋아하니까 네. 이건 맛이 어떨까 네. 저건 맛이 없을까 네. 요새 또 제가 하나 꼽힌 게 있어요.
1: 뭐죠?
0: 그 마켓 가시면 네. 브라질 이고아스 커피라고 있어요.
1: 이고아스 커피 있죠.
0: 그거를 네. 그 조그만 믹서기 있잖아요.
1: 네.
0: 거기 한 두 숟갈 넣고
1: 네.
0: 물 조금 넣고
1: 네.
0: 설탕 좀 넣고
1: 물 뜨거운 물 찬물
0: 찬물
1: 아 네.
0: 그다음에
1: 네.
0: 얼음 넣고
1: 네.
0: 믹서에 갈아요.
1: 오.
0: 그럼 라떼가 돼요.
1: 아, 진짜요?
0: 거품이 올라와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라떼보다 더 나아요.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1: 이거스 커피에다가
0: 그러니까 이거스 커피 아니더라도 그냥 가루 커피
1: 네네 초이스 같은 거
0: 파먹는 거
1: 네.
0: 그거 한 두 스푼 넣고
1: 네.
0: 설탕 좀 넣고
1: 네.
0: 물 한 반컵 넣고
1: 아, 그래,
0: 얼음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갈면
1: 너무 시원하겠다.
0: 거품이 막 나요.
1: 네.
0: 굉장히 맛있어요.
1: 아 완전 꿀팁인데요.
0: 우연히 하다가 알게 된 거 2주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먹어볼게요.
0: 네.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바나나를 많이 갈아 먹어요.
1: 바나나 뭐랑 넣고요?
0: 애플 주스.
1: 바나나랑 애플 주스요?
0: 네. 궁합이 생각보다 좋아요.
1: 진짜요?
0: 애플 주스를 반 컵쯤 넣고,
1: 네.
0: 바나나를 한 개 넣고,
1: 네.
0: 얼음을 채운 다음에
1: 네.
0: 갈아요. 조금만 믹서에.
1: 오.
0: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릴게요.
1: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0: 네. 생각보다
1: 네.
0: 그 바나나 향이 그 사과 주스와 어우러져서 촉촉합니다.
1: 아 주로 마시는 거에
0: 에, 저는 이 갈아서 마시는 걸 좋아해요.
1: 좋아하시는구나. 에,
0: 철마다. 그래서 간혹 뭐 복숭아도 갈아 먹고 딸기도 갈아 먹지만
1: 네.
0: 일단 그건 피하는 이유가
1: 왜 다 갈아요?
0: 아니 복숭아는 다 껍질을 벗겨내고 잘라야 되고
1: 귀찮아.
0: 딸기도 잘라서 씻어야 되고 잘라. 그 자체가 바나나는 쓱쓱쓱 하면
1: 그렇죠.
0: 끝나잖아요.
1: 근데 껍질 쭉쭉쭉쭉.
0: 네, 그래서 그냥 네. 간단. 전 갈아 먹는 걸
1: 좋아해요. 다 갈아서 한 번에 쭉 다 마셔.
0: 그리고
1: 네.
0: 또 하나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갈지 않고 조금 덜 갈아요.
1: 씹히는 거 있게요?
0: 얼음이 좀 있게.
1: 그
0: 오도독 오도독 씹혀서 무슨 샤베트 먹는 것 같고 혼자 그러고 놀아요.
1: 아, 아주 즐겁습니다. 그거 오늘 이렇게 잘 들으시고 따라해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0: 왜냐하면 빙수를 네. 해먹을 수는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빙수 맛나게
1: 네.
0: 여름에 좀 시원하게 간단히 먹으려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갈아먹는 편이에요. 눈 뜨면 많이 갈아먹어요. 어떤 때는
1: 네.
0: 두유에다가
1: 네.
0: 바나나를 갈아먹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1: 두유하고 바나나하고 거기다가 약간 사치를 부리자면 아보카도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0: 그건 안 해봤어요.
1: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포만감도 오래가고 그거 요새 대체 위급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유행하는 주스예요. 네. 그래서 드시면 굉장히
0: 그러면
1: 든든하고.
0: 그러면 두유에 바나나는 족보가 있는 거네. 나름대로.
1: 두유, 바나나,
0: 네,
1: 예, 아보카도까지. 그 그러니까 굉장히 되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예, 예. 않아요. 한번 그것도 드셔보십시오. 저는 오늘 바나나에 사과 주스.
0: 예, 네. 그거 궁합 괜찮아요.
1: 알겠습니다. 예,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0: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1: 네.
0: 강추하지 않는 강추하는 거 아닙니다, TK님. 커피를 얼음과 차가운 물 지금 TK님 차가운 거 못 드시는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즐겨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1: 네.
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1: 네, 약간 애기 입맛이 있으신가봐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과일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1: 저는 과일 키위.
0: 아 키위.
1: 네네 골드 키위 같은 거 좀 단 거. 아, 키위 잘못 사면 되게 시고 맛없고. 예. 그리고 복숭아도 진짜 잘 사야 되거든요. 잘못 사면 무맛도 안 나고. 그리고 맞아요.
0: 제가 추천한 하면 네. 그 여기 그 윌셔하고 맨하탄에 H마켓이라고 있습니다.
1: 윌셔하고 맨하탄이요?
0: 네. 네. 네. 거기 가서 그 납작 복숭아라고
1: 요새 그 도넛 복숭아라고
0: 한 팩에 한 여섯 네. 개쯤 들어가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1: 맛있어요?
0: 예, 제가 그거 갈아 먹어봤습니다.
1: 또 갈아. 알겠습니다.
0: 근데 달달해요. 그냥 먹어도 좀 말랑말랑한 편이야. 왜냐하면 네. 복숭아가 좀 딱딱한 편이잖아.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도보다 백도를 더 좋아해요.
1: 그럼 복숭아랑 뭘 넣고 가세요?
0: 복숭아도 애플 주스에다가
1: 네.
0: 얼음 넣고 갑니다.
1: 사과 주스가 항상 집에 상비로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구나.
0: 그렇죠. 냉장고에 꽉 차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걸쭉합니다.
1: 근데 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0: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0: 그 대신 네. 가능하면 갈아 먹는 건 바로 드셔야지.
1: 그렇죠.
0: 뒀다가 냉장고에 넣다 드시면 그 맛이 굉장히 덜해져요.
1: 색깔도 좀 이렇게 갈변하고 네. 좀 누렇게 변하고.
0: 네. 바로 내 먹을 정도 양에서
1: 네.
0: 싹 갈아서 먹고. 그릇을 비우는 게
1: 상큼하겠네요.
0: 하나의 요령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오늘은 어떻게 마켓으로 시작해서 갈아먹는 네. 것까지 흘러왔습니다. 과일.
1: 재밌습니다.
0: 예, 네. 여러분들.
1: 네.
0: 예, 자, 아, 예, 아마 우리 저기 TK님도 빨리 완쾌하시고 네. 저와 같이 제가 시원한 달달한 냉커피 꼭 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보따리가 풀어졌네요.
1: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어요.
0: 예,
1: 진짜.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어,
1: 너무
0: 바나나는
1: 재밌었어요.
0: 한번 해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고 핑계로 마켓 또 가야지.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유쾌한 라디오 고니비니와 네. 함께 우리 마켓 이야기를 시작해서
1: 재밌었어요.
0: 갈아먹는 얘기로 끝냈습니다.
1: 네.
0: 다음
1: 네.
0: 주 뵙겠습니다.
1: 다음 주 뵐게요.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하고 계십니다.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삶과 또 인생이 담겨 있는 노래. 자, 여러분 소리새라는 그룹 아시죠? 아직도 못다한 사랑의 주인공 그 멤버인 황영익 씨의 사랑하기로란 노래가 바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담겨 있는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네, 죽음을 잠들다라고 표현한다는 시적인 표현. 아, TK님, 컨디션 많이 회복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친구님들도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한 오후를 보내셔서 주말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홍삼 트리오의 기도입니다.

0: 네, 홍삼 트리오의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시네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730-1530-www.superdent.com.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9: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1: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저 코니는 굉장히 행복한 오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끝자락인데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오후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래야 또 주말에 또 재충전해서 월요일 날 보는 우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주 금요일은 하게 되지만 그래도 모든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무탈하게 잘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도 월요일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람에 구름 가듯, 구름에 바람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노래 이은아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6: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대표 보양식 삼계탕, 네, 이미 복날에 드셨다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말복에도 또 드실 예정이라고요? 네, 뭐 매일 먹을 순 없지만 이렇게 복날에 챙겨 먹는 것도 참 재미있는 풍습입니다. 사실 대표 보양식인 이유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여름철엔 입맛이 없기 때문에 대강 때우기 쉽고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근육, 피부, 장기 등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삼계탕 100g 정도에 10.7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다만 삼계탕이요, 칼로리도 조금은 높고요. 그래서 뭐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라면 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담없이 단백질만 보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참치인데요. 참치는 100g 기준으로 약 19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의 1.8배나 되죠. 뭐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이 많죠. 특히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다는 오메가3 지방산, 이게 많은 참치는 그래서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어쩔 수 없이 이 체내에 수은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대형 어류를 너무 자주 먹으면 수은이 쌓이게 되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를 위한 참치를 즐기려면 성인 기준 주 2, 3회, 한 번에 한 200g 정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참치는 통조림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관 상태 하지만 유의하셔야 돼요. 심하게 부풀거나 찌그러진 제품 섭취하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많은 곳에 보관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참치 섭취 한 10분 전에는요 통조림 뚜껑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퓨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통조림 음식에는요 폐나 콩팥 등에 자극을 주는 발암 물질이라는 퓨란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기가 닿으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조림은 뚜껑을 좀 미리 열어두는 것 필요할 것 같네요.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영성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에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반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부르짖음에서 결단으로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의 말살령이 각 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은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구원의 위기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퍼졌죠.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죠. 이때 모르드개가 입은 옷이 배옷이잖아요. 사크라고 합니다. 사크. 배옷을 사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슬플 때, 상이 났을 때,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권리, 자존심,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는 상징이 바로 배옷입니다. 철저한 자기를 비움, 내려놓음의 상징이 바로 배옷이거든요. 3장에서 하만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면, 4장에서는 그 오만한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정말 대조적이죠.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업앤다운이 심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전가를 보내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를 만나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 왕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옷을 예비해서 모르드개에게 보내잖아요. 내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 상황을 빨리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모르드개는 그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모르드개의 도전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왕비 안락함의 자리에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나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으로 결단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적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사명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픈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재확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주는 메시지 단어가 있거든요.

0: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죽음을 뜻했지만 그 결단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존재를 페르시아 왕비라고 하는 일시적인 지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가치로 격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됐죠. 네, 바로 그런 의미의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가 있다, 존귀하게 여겨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그냥 자기 혼자 왕의 왕비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원한 가치로 옮겨져가는 존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야카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사, 피난처로 삼다, 신뢰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궁궐의 보호막, 왕후라고 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나의 하사, 피난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사, 신뢰할 분으로 선택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보호를 의지할 때는 언제나 불안해, 위태로워, 눈치를 봐야 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불안정한 삶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가장 약할 존귀한 가치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사할 때,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약할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는 것이죠. 안정을 취했는데 더 불안해요. 불안정을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것이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욕설입니다. 정반대를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안전장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고 던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욕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왕비의 자리에 두신 이유, 혹은 고난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사, 피난처로 삼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건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도 건강의 문제로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혹시 신분의 불안정함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을 압박하는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 아니면 평안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가정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말의 음모처럼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고통을 이기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안락함을 사크 배옷이라고 했잖아요. 배옷처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하사 피난처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약하르의 존재, 존귀한 존재, 사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거든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에 두신 이유, 나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6절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왕비의 결단처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위협과 파도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만 살고 지키려는 안락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약하르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죽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 핫사로 삼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단하십시오. 하나님을 핫사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으면 담대함이 있어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라오디아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여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요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요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요해질수록 그 부요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 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Sanctua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껏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끝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만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낳은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작전,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난다고 오른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전혀 안 난다고 해서 또 오른쪽이 아니라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난다고 해서 오른쪽이고 기적이 안 난다고 해서 오른쪽이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요 강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그는 한 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것 갖고 그 종이 위대한 종이다 그 종이 위대한 종이 아니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 나에게 맡긴 성도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라. 신명기 13장에 보시죠. 신명기 13장에 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나 이적과 기사가 내게 보이고 맞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신들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나를 알게 하려 너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종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보다 더 여러 수억만 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봅시다. 사도 바울만치 위대한 종이 성경상으로 별로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그래. 5절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축복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믿어.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는 아버지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며 그 분을 믿어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됐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적이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복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이러이러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따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주에 지할 것이요, 따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신기하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자지 간절한 자에게 성교에 담보를 주신 믿음의 도적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이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은 은혜를 세교로 보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마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인데 참

의건과 진리와 비진리, 아버지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이노 시므라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혈육행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이 교리스러우니 엄부이건세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다들 자갖고 다듬 열점은 천국 요새를 얘기해 주겠다. 제자의 입에서 주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 뭐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삶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목회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쓰니 이것이 내가 너를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엇과 섬긴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복음. 복음은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섬긴다.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그 외에 아버지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이 없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먼저 주의 종에게 야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네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그래서 먼저 목사가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과연 그들은 기도했는가? 과연 그들은 아버지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보여주기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겨서 내용을 잘 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인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누구야?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0: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목사는 먼저 섬기는 법부터 배우고 내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단한 종이고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벨브리만 종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옳게 섬기게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종이지만 잘못 섬기면 그 사람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야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근데 마귀는 바로는 허락지 않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분이 사람이 하나님 이르시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절입니다. 합독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10장 1, 2,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고 하며 그 섬김을 법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아멘.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이런 것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말 것이다.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맞죠?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절입니다.
1: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0: 아멘. 지금 출애굽에부터 지금 이 서대방까지의 사건은 1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주의 종들 앞에서 바로 제사장 앞에서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갖고 섬긴다. 너희가 잘못돼 가지고 그때 그 목사들하고 제사장한테 돌로 맞아 죽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람만 하면서 죽을 것 뻔히 하면서 바람만 하는 그 스데반을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줍니다.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꼭 필요하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이중과 사람의 사상이 아닌 아버지 말씀은 주님의 성결의 법이고 아버지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이중과 사람의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나?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주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의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다. 아멘. 다시 시작.
1: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0: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전 것이 하나 없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고 했고 세속에서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 동시에 또한 바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사람의 주전과 사람의 사상과 교단 교리로 절대 지켜서 절대 가르쳐서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주전과 사람의 사상은 절대 전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단 한 번도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0: 다시 한번 더 예.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0: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쳐 본 역사가 없어.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아멘. 내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은 주님의 성격인데 어떻게 성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준 하나님의 말씀인 순간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다. 아멘.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1: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0: 자, 사람의 교단 교리 갖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갖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나는 계속했어.
1: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0: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오. 주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는 구약과 신약과 똑같다. 무엇을 섬길 것이냐? 복음을 섬길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기는 법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신약에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하고 예수님 이미 아버지 말씀을 훈련받았다. 아멘. 왜? 우리 주님도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다. 내 교는 내 교는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전에 즉 목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바로 목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똑같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고 공중 권세와 악인과 싸움이다. 공중의 악인과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우리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이는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린 절대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는 축복이 있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 없고 예만 있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정말 복 있는 지혜와 명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때까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끄집어내고 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뭘 드는 것이다? 희생한다는 것이다. 섬긴 것을 드는 것이 희생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시작.
1: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0: 섬긴다는 말은 바로 희생을 드린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성인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것이다 하며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드린 것이 제사다 하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설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드리라 하며 우리의 몸을 아버지 뜻대로 즉 뜻이란 것이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며 뜻대로 살아 드린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 거고 그래서 성령 중심 살아가야 된다. 주님만 교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 다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연속으로 시작.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아멘. 하셨으며
0: 호색 동그라미, 탐심 동그라미, 범죄와 천사 동그라미 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5절부터 시작.
1: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0: 자, 노아는 성전을 짓고 성전 그 노아의 방주 짓고 맞죠? 세상 끊고 방주 짓는데 총력을 다했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가 싸고 사고 보고 삼겹하는데 세상에 모든 걸 다 했죠. 그래. 여러분 어떤 걸 택할래요? 계속해서.
1: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치셨으며.
0: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 여기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 8절입니다. 시작.
1: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0: 자,
1: 행실을
0: 날마다 동그라미. 교수님 날마다 세상에 있을 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일 거요. 그건 여러분 청해. 다윗만치 위대한 사람이요. 다윗도 세상에 보고 나서 세상에 범죄했어. 유일하게 범죄한 것이 우리 아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합한 자를 위하여 우리 아내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세상 걸 바라봄을 통해서 맞지요. 먼지서 바라봤는데도 범죄합니다. 그러면 세상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 깊숙이 들어가라. 마귀는 아니다. 주일만 들어가지. 결코 다른 날은 나와 놀자.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인 사실을 잘 기억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온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미술 선생 출신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 그랬을까? 그 신기해요.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하고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세는 왕자예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는 종이에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하버드 대학 또 뭐 있어? 대학 이름도 잘 몰라. 하여튼 좋은 대학. 한양대학. 내가 나온 대학이야. 그리고 또 어디 있지? 그 다음엔 잘 몰라 하여튼. 뭐 예일대학, 스탠포드 대학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 사람. 그때는 왕자들은 교육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선포하면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가나안 가는 걸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실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얼었는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계속 아멘.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 그림을 그리는 거.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
2: 아멘.
1: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 아멘.
1: 그림을 그렸더니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2: 아멘.
1: 믿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2: 아멘.
1: 그래가지고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2: 아멘.
1: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2: 아멘.
1: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게 되고
2: 아멘.
1: 정말 다섯 지파가 땅을 먹는 거예요.
2: 아멘.
1: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되네 되네 다섯 지파는 됐네. 일곱 지파가 이게 믿음이었구나. 내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 일곱 지파가 그림을 그려오면 믿음이 생기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 땅 좋네. 여기 시냇물이 흐르네. 여기 초원이 있네. 와, 저기다가는 목장을 만들면 좋겠다. 저기는 학교를 만들고 저기는 마켓을 만들고 저긴 거주지를 만들고 성벽은 이렇게 싸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 그린 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우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섯 지파는 먹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는데 자기가 그린 거를 받은 지파도 있겠죠. 확률은 7분의 1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려온 지도를 받은 지파도 있을 거예요.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셨겠어요. 내가 그린 것보다 더 좋네. 우리가 간 데보다 더 좋네. 여기가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데 내가 왜 겁먹고 앉았냐. 가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2: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이 있으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먹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이거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어도 일곱 지파가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가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먹습니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어야.
2: 아멘.
1: 믿어야. 예수님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병 고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사람들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2: 아멘.
1: 하나님이 주셔서도 믿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시작.
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 아멘. 믿음은 우린 사람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게 다 있어.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받은 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바라는 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실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만 있으면 증거가 된다. 증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증거예요.
2: 아멘.
1: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배트맨같이 내가 막 날아다닐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딩서 뛰면은 죽어. 그거 안 돼. 그런 거 안 되고 스파이더맨같이 막 그 내가 뭐 들을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 아멘.
1: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1: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정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맨 처음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냥 내 종이나 그냥 내 종 내가 종한테 다 물려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아유 그냥 나 지난번에 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안 믿어. 아브라함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는 걸 끄집어내셔가지고 야야야야 저 하늘 좀 봐. 하늘에 별 봐. 별 많잖아. 이스라엘은 밤에 별이 엄청 많아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저 별 좀 봐봐. 내가 네 자식을 저렇게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저게 내 아들이고 저게 며느리고 저것들이 애를 낳고 저것들이 또 애를 쭉 낳아가지고 애를 쭉 낳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낳고 이게 다 내 애들이라고요? 그래 그래. 그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랬더니 100살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부인이 죽고 나서 137세에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그때부터 아들을 6명을 또 낳았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 나는 왕이 된다. 국무총리가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
3: 아멘.
1: 자기는 비록 형들이 팔아먹어서 종이 됐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의 부인이 자기에게 모함을 씌워서 자기를 감옥에 보냈지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국무총리를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다윗도 마찬가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말은 네가 왕이 된다 그 말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대책이 없고 살 길이 없지만 나는 언젠가 존귀한 자가 된다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은 그래서 꿈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도 마찬가지.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네가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시저 앞에 설 때까지는 안 죽어. 난 안 죽어. 주님께서 나를 시저 앞에 세운다 그러셨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바라보게 하신다 그 말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먹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주셨지요. 전체를 다 읽으려면 지금 3박 4일 걸려. 다 읽으려면 딱 줄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전히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약한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3: 우리를 위하여.
1: 다시 나를 위하여.
3: 나를 위하여.
1: 우리를 위하여.
3: 우리를 위하여.
1: 우리 안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3: 아멘.
1: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3: 아멘.
1: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오는 저주.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왜 저주를 주시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죠.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여튼 저주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3: 아멘.
1: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또한 받은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율법의 저주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속량하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그래서 저는 율법의 저주를 떠나간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떠나간 저주다. 이거는 떠나간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한테? 아담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첫 번째 율법이 그거라 그 말.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줄 때 남편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온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한 10가지쯤 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얘기할게. 첫 번째는 가나니.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인데 쫓겨났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흙을 먹어라, 그 뱀에게 명령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거는 사탄에게 우리 육체를 먹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와가 볼 때는 아담이 너무 고마워.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온 걸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줬더니 아담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땅에는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데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가져오는 거예요. 험한 짐승이 오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사모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은 사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3: 아멘.
1: 사람을 사모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사모해요.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을 사모해요. 강한 민족이 와서 다 뺏어가요. 전쟁을 왜 해요? 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는 거. 왜 월드컵 축구에 열광해요? 우리 안에는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선수들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거. 그러니까 지면 뚜껑 열리는 거. 열받는 거. 우리 안에는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다가 싸우다가 다 망하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제가 나이라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 아멘.
1: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3: 아멘.
1: 이 땅에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잘못된 사람을 사모하고 잘못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3: 아멘.
1: 가나안까지 갔는데 기근이로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부하들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리고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부요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아멘.
3: 아멘.
1: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아까 말씀드린 100살에도 아들을 낳고 150까지.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섬기는 자가 됐어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조카에게, 자기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살려준 조카에게, 부자 만들어준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조카를 섬겼어요.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손님이 왔을 때 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전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남의 나라 이민 같지만 전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복을 받고,
3: 아멘.
1: 가정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이 복을 받고,
3: 아멘.
1: 민족이 복을 받고,
3: 아멘.
1: 열방이 복을 받고,
3: 아멘.
1: 할렐루야.
3: 아멘.
1: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3: 아멘.
1: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고,
3: 아멘.
1: 아멘. 근데 아브라함의 복하고 떠나간 저주는 반대야. 반대. 자 보세요. 저주는 가난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부요예요. 부요. 반대예요. 저주는 병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건강이에요. 저주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할렐루야.
3: 아멘.
1: 저주는 남을 지배하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지간에도 다 남을 지배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가 떠나갔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아는데, 이거 아는데 현실 보면 잘 안 돼. 오늘도 매상이 안 오르고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부자가 돼. 아, 의사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안 낫는 병이라 그러는데 지금 나 계속 아픈데 뭐 그냥 의사가 그래도 뭐 평생 갖고 사세요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됩니다 뭐 그런데 뭐 어떻게 해. 아이 참 답답하네. 가난이 떠나간 건 알겠는데 체크에 돈이 없는데 이게 일곱 지파라 그 말이에요. 가난 주신 건 알겠는데 먹으려고 그랬더니 저 지파는 숫자가 많아 쌈도 잘해. 우린 내가 봐도 쌈을 못해. 나는 내가 봐도 돈 버는 은사가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원래 골골골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는 거야. 현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제가 아프리카에서 전 원래 좀 건강한 체질이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은요 쓰러질 때까지 이래. 건강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쓰러지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쓰러졌어요. 어지럽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잘 안 들리고. 이제 미국에는 보험이 없으니까 못 오고 한국에 있는 아는 의사가 오라고 그래서 한국 가보니까 영양실조에 갑상선에 뭐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도 이렇게 뛴 거고 뭐 그러면서 청력도 그렇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너무 어지럽고 하여튼 그래서 30년 전에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오죽하면 본교회에서 철수해라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보따리 싸갖고 오게 됐어요. 근데 1년 반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좀 찾아왔어요. 미국에 사는 게 건강 회복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좋은 땅이야. 이 땅이.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또 건강이 좀 찾아오니까 그냥 또 열심히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때는 한 달 동안에 시차가 8번이 바뀌었어요. 중국 갔다가 한국 왔다가 일본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거기 엄청 춥고 여기도 덥고 춥고 덥고 춥고 덥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일본에서 쓰러지게 됐어요. 24년 전이에요. 쓰러졌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망가졌어요.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하여튼 미국에서 최고의 귀병원을 데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최고의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다 진찰을 하더니 자기도 이거는 뭔지 진단을 못하겠지만 아마 이런 병 같대요. 그리고 말이 미니엘 디지즈라고 해서 그런 병인데 자기가 볼 때는 5년 뒤에는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래. 그래서 지금부터 청력 잃어버리면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래.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 갑자기 청력을 잃어버리면 충격받으니까 지금부터 청력 없이 살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뭐 수술이나 약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 나가서 병원을 갔더니 거기 있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봐요. 한국에서 어느 병원 갔냐 그래서 어떤 병원 가서 누굴 만났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미국에서 그 의사를 만났으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 권위예요. 한국에는 갈 병원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그분 얘기 들으세요. 그분 얘기는 그냥 너는 끝났다는 거야. 그 말 딱 듣고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의사 말을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지금 현실은 깜깜해. 심장도 이상하게 뛰고 어지럽고 잘 안 들리고 너무 고생하지만 난 하나님 말씀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현실은 깜깜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3: 아멘.
1: 그다음 금년 2월에 제가 이제 한국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건강검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건강검진 다 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왔어. 거기 건강검진 결과가 운동선수 건강 나이 60대. 할렐루야. 믿음은 운동했냐? 목사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쉬기 운동하는 거지. 성령 운동하고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3: 아멘.
1: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 아멘.
1: 나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3: 아멘.
1: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3: 아멘.
1: 그래서 우리는 대신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3: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아멘.
3: 아멘.
1: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멘.
3: 아멘.
1: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3: 아멘.
1: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3: 아멘.
1: 거예요. 일곱 지파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여호수아가 연약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왕자 출신이냐 종 출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그 뜻은 또 아니에요. 공부도 할 건 또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 아멘.
1: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늘 안 좋은 말만 해요. 한국 살 때는 이놈의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그렇게 말하다가 썩은 나라, 부패한 나라, 미국 와가지고는 이놈의 나라, 총기 사고가 있는 나라, 이놈의 나라, 마약을 파는 나라, 이놈의 나라, 노숙자가 들끓는 나라, 이놈의 나라, 안 좋은 것만 맨날 봐. 한국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는 좋은 게 또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봐. 안 좋은 것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3: 아멘.
1: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걸 바라보는 거예요.
3: 아멘.
1: 믿음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3: 아멘.
1: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내 아들 바라보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맨날 얘기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일곱 지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얘기 말해. 우리 못 먹어. 우린 절대 안 돼. 저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 다섯 지파하고 우리하고는 원래 달라.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그런 사람이 지배하니까 그게 안 되는. 다섯 지파는 해.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물질과 영성, 진리,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신명기 8장 3절 274페이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고 맛있는 거 못 먹게 하시고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 물도 가끔 이렇게 먹이신 이유가 뭐라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광야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삶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헐벗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못 먹게 하시고 이런 이유가 안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나는 내가 떡으로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앗아가신다는 거죠.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알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우리 그레이스가 좀 심심해하니까 저에게는 돈이 없은 때가 하나 있었어요. 1불도 없었어. 1불 1불 있죠. 우리 그레이스는 엄마가 줘갖고 근데 1불에 왜 두루마리 휴지가 6개가 1불 하거든요. 그때 99센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두루마리 휴지가 6개 1불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썼어요. 썼는데 아침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9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손을 씻고 나서 그 두루마리 휴지 6개 1불짜리 사갖고 썼는데 닦은 거예요. 닦았는데 어때 이게 6개 1불짜리니까 얼마 후지겠어요. 손에 도로 묻는 거야. 막 바빠 죽겠는데 이거 띠내고 또 시간이 막 걸리네. 막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내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말이야 저 네모잡이 휴지 같은 거 우리 냅킨 써잖아요. 저거 1불 하잖아요. 저거 쓸 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니까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그러고 중얼중얼 그러고 나갔어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돈이 없지만 저 네모잡이 1불짜리 그 휴지 사는 거 쓰는 거 그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나가고 나서 이제 운전을 딱 하는데 20분, 40분을 가야 되거든요. 5분 사우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라미라다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그 라미라다 40분을 운전하고 가요. 근데 20분을 딱 운전했어요. 5분 사우스를 딱 운전했는데 내 앞에 그 네모잡이 휴지 든 게 저 냅킨 이렇게 1불짜리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 앞에 20개가 떨어져 있네 앞에 20개 떨어지네요. 그럼 난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뒤에 딱 보니까 차가 쫙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등을 딱 켰지. 그거 딱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막 주웠지. 주워서 아무리 내 품 안에 안아도 5개 이상이 안 안아지네. 5개가 더 안아줘야 되는데 이 20개 이렇게 그걸 다 줘야 되는데 5개가 딱 안아지네요. 그래 딱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차에 갖다 놓고 나니까 그 뒤에 차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아니하니까 안 주시더라. 할렐루야. 훈련, 물질이 없는 것도 물질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물질이 없게 하시더라는 것임. 그럼 나에게 왜 물질이 없냐? 아직도 나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아직도 떡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안 주시더라.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더 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물질이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그런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 해봐야지, 그지? 물질이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 예.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서 합격이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붓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을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물질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질을 목적하여 따라간다. 나중에 그 영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남보다 부족함이 없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영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영생에서 나도 실패하고 내 자녀도 실패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도 실패하고 자녀도 실패하고. 진짜 영생에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요,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두 번째로 놔두고, 내가 첫째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녀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를 첫째로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영생에서 실패하는 자라니까요. 부족하면

0: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쫓아가고 있으니 영생에서 실패하죠. 가치로 따지자면, 따질 만한 가치가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를 그걸 향해서 쫓아가고 자녀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여러분이 영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변하는 것에 초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에서 내가 잘 살지만 저 생에서 내가 실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정말 진짜 복은 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 여러분 돈 많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찾아? 다 되는데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망했어요? 돈 많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이 많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돈 많이 벌어도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 그 영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돈돈돈돈 그러고 사니까 돈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돈이 주인이 돼버린가 우리 인생에.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고 안 계시면 불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말이야. 우습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하는 건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사는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놓고 애통하는 거지.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란 말. 나를 놓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주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바래야 될 것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날,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얘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이 없는 자들이죠. 거짓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복하고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이만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복이라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내가 축복받았다 생각하잖아.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이 잘 많이 쓰고 난 축복받았다 생각해. 근데요, 그런 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너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내가 보기는. 근데 너는 네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복은 우리 영혼의 복인데, 우리는 육신적인 복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우리 영혼이 축복받는 그 복을 추구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하여 깨어나서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강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령한 복이더라는 것이, 그게 영생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고난이 뭐예요? 축복이다. 예. 물질이 나에게 안 오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물질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물질에 통과하고 나면. 물질에 통과한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참, 저도 물질에 통과한다. 예, 이거는 참 정의하기가 참으로 난이합니다. 자, 물질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끔 주실 뿐 아니라 심을 씨앗을 풍성히 주십니다. 먹을 것을 또 주시고, 심을 씨앗과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먹고 입을 것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시는지 아는 자, 이런 자가 물질에 통과한 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주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아는 자, 그리고 쓰는 자.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우리는 물질의 통과한 자라고, 이 두 개만 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이웃의 필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구제연금이라든지 어떤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 이런 자가 물질에 통과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을 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물질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되야. 나의 주인, 나를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나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것이 물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물질이 오게, 또 필요할 때마다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과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의 차이점이 뭐냐? 물질과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의 차이점.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죠, 그죠? 생명은 예수님.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시작하는 단계. 시작이라고 한다면 생명 단계는 풍성하게 사용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와 풍성하게. 그래서 주체가, 물질을 쓰는 주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물질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서 사용해요. 물어서. 하나님, 제가 도울까요 말까요? 도운다면 얼마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물어서 사용해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이게 진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것이고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 있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정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다. 그 중에 일부분이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에요. 물어서 사용한다. 물어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앉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 뜻이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살면 죄를 짓고 살게 돼. 하나님 앞에 많이 앉아서 물을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또 묻는 거하고, 그냥 물론 평상시에도 물을 수 있고, 근데 내 감정이 앞섰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감정에, 지금 내 감정이 나를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물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물어도 돼요. 근데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물어갖고는 안 와, 답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제 헌금,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 해라 딱 오잖아요. 근데 딱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면 아, 아까운 거야. 하나님 분명히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꿈은 꿈이고 나 삶은 삶인 것처럼 딱 앉아서 기도할 땐 분명히 그렇게 하는 마음이 막 왔는데 딱 일어나면요. 내가 언제 그게 진짠가? 이러면서 자꾸 또 타협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도 많이 해봐갖고 이제는 실패를 많이 해봐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딱 왔다. 그다음 안 따집니다. 그냥 끝.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나는 진다. 생각을 안 해. 그냥 끝. 결제가 나버린 거야. 결제가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기만 하면 돼. 그건 이제 내 돈이 아니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인 것처럼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아, 발발발발발 떨잖아. 근데 주님 앞에서 딱 한 거 결제가 나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끝이에요. 그냥. 결제 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제를 사인해버렸고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 이럴 필요도 없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 이제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서 이제 계획하고 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훈련하시고 구제금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쓸 때도 마찬가지. 응? 기도할 때 마음하고 또 탁 돌아서 틀리잖아요. 그럴 때 결제 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계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르는 삶이요 이게 바로 나로 사는 삶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계단을 오르는. 근데 주님으로 대신 주님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계단을 내려오는 삶이 쉬워요. 그만큼 딱 차이가 그래.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삶은 내가 막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막 생각하면서 막 하는 이게 계단을 하나 올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날 쳐서 복종시켜. 근데 내가 딱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보면 다 보여요. 내려오는 거야 이제. 아 편안하네. 훌훌하다. 아 쉽다. 이러고 내려. 할렐루야.
1: 난 올라가는 게 더 쉬운데.
0: 그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간절림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게 더 낫고 내려오는 게 더 힘들대. 이게 탕탕하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처럼 쉽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서 주님을 넣어서 살게 되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삶에서 자꾸 나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막 따져지고 이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딱 넣어보면 아 내가 또 쏟고 있었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돌아와서는 또 그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개가 토한 걸 뭐라고요? 다시 먹는 것 같지. 개는 토한 걸 다시 먹는다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야. 토한 건 토했다. 버려라.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 살려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 148페이지. John chapter 4 verse 34.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늘 먹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늘 먹고자 했던 것이 주님이 늘 먹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먹고자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늘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보내드리는 크리스천 비전 복음 방송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요즘 장안회사가 화제가 되고 있죠. 셀시 캠페인에서 나오는 셀시 화장품 그리고 여러 프로덕트 있는데요. 네, 두 주에 걸쳐 셀시 화장품 네, 소개해드렸고요. 또한 노르웨이산 양의 태반에서 추출되는 줄기세포 성분을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진 최상의 건강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셀시 컴퍼니에서 나온 화장품으로 얼굴 마사지와 경락 마사지로 특별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강남 사우나를 인수하고 오신 미셸 김 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3: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프스 클리닝이라고 네. 저희 스킨케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미셸 원장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셀시 화장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 특별 프로모션으로 모시려고 오셨는데요. 우리 미셸 원장님은 셀시 화장품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3: 저는 이 셀시를 우연하게 만난 계기가 저희 그 켈리안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케어받는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우연한 계기로 저에게 한번 써보라고 이제 한번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화장품들 많이들 써봤지만 제가 이 셀시를 만난 게 너무 좋았고 기뻤던 게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 정말 또 화장품들이 많은 기능도 있지만 셀시 특별한 이 효능이 정말 또 다른 화장품하고 너무 또 틀린 점이 있을까 하고 한번 의구심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써보면서 제가 너무도 놀랐던 거는 네. 저희 셀시를 쓰면서 제가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피부 장벽이 일단 강화되면서 피부 톤 자체가 이게 맑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게 이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걸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게 됐거든요.
2: 아, 그러시군요.
3: 네네.
2: 아, 그리고 우리 미셸 원장님은 스킨케어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까?
3: 아, 제가 이 스킨케어라는 게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제가 이 스템셀, 이 줄기세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여러 화장품을 접하고 이렇게 써봤지만, 이 셀시처럼 이 양모의 그 줄기세포에 추출한 그 성분으로 그렇죠. 이 피부가 톤이 맑아지면서 그리고 김이나 이 잡티가 없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효과를 봤거든요, 저도.
2: 네, 그러시군요. 뉴질랜드의 양의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화장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직접 접하시고 스킨케어 전문가로서 너무나 신기하게 좋은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셀시 화장품에 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스파를 인수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셀시 화장품을 사용해서 예, 얼굴 마사지, 경락 마사지, 바디 마사지까지 지금 네, 여러분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강남 스파.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미셸 원장님께서 이번에 강남 스파를 인수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강남 스파에서 어떤 프로모션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3: 네,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 스파가 30년 전통을 이어온 여성 전문 스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그 셀시에서 저희가 센터로 지정돼서 저희 강남 스파에서 그 셀시로 이용한 저희가 데모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2: 아, 그러시군요.
3: 예.
2: 데모 케어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3: 아, 네.
2: 그런
3: 저희
2: 부분들.
3: 그 아시다시피 그 강남 스파는 여성 전용 그
2: 스파죠,
3: 사우나서, 예.
2: 사우나죠.
3: 저희가 그한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 오래된 그 역사와 그 명성을 또 자랑하는 데인데요.
2: 그렇죠.
3: 이게, 예. 아시다시피 이게 스파가, 저희 그 스크랩과 바디 경력 테라피는 수많은 고객들의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을
2: 네.
3: 받은 시그니처 케어이거든요.
2: 아, 그렇군요.
3: 예. 그리고 저희 그 거기서 숙련된 그 전문가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그 정성과 노하우로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피부가 매끄럽게 이렇게 해드리고 몸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케어 프로그램이
2: 케어
3: 있어요.
2: 프로그램이 있고요.
3: 네.
2: 네, 또 피부 개선도 하시는데,
3: 네네.
2: 예, 그 피부 개선을 어떻게
3: 네.
2: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3: 아,
2: 지금?
3: 저희가 이번에 그뉴 프로모션 그 매니저먼트로 거듭나면서 저희가 오프닝 행사로 저희가 그 세시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 스킨케어 프로모션 500불 상당의 프로그램을 프리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의 그 내용은 그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중턱 되신 분들 예, 즉각적인 리프팅으로 해서 이중턱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공에 이렇게 잡티라든가 블랙헤드 같은 거 이런 거 모공 타이트 예 이런 거 모공 관리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김이나 잡티 같은 거 안티에이징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서 요 셋시 제품을 또 이용해서 저희가 그 스템셀을 깊게 영양과 수분을 이제 피부에 공급해서 정말 촉촉하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2: 그러시군요.
3: 있습니다.
2: 네, 500불 상당의 프로모션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중턱, 모공 수축, 기미, 잡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예, 특별한 마사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저희 센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런 관리와 그다음에 피부 이런 모든 케어를 이제
2: 바디까지 다 하시게 되는 건가요?
3: 예, 그거하고도 바디는 이제 별도로
2: 별도로
3: 예,
2: 따로.
3: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요. 직접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놀랍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정말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특별 프로그램, 네, 프로모션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모든 피부에 관한 토탈 관리와 특별 케어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바디에 관해서는 또 상담을 따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3: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2: 예약해야죠. 예약을 하시고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그 자리서 프리로 500불 상당의 마사지, 네, 토탈 케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연령대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같아요. 네, 50대 이후 분들에서 60, 70대 분들은 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2: 그렇죠.
3: 주름이 깊어지시잖아요.
2: 처지고.
3: 예. 근데 이제 그 집중적으로 세시 화장품을 이제 예, 그런 기미라든가 이런 주름이 생긴 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게 개선되는 걸 이제 본인이 느끼실 수 있으실
2: 본인이
3: 거예요.
2: 느껴.
3: 네네.
2: 네, 요즘에는 특별히 줄기세포 성분의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선호하시고 좋아들 하시는데요. 특별히 셀시 화장품은 아주 양의 태반에서 추출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셀시 화장품으로 오셔서 프리 마사지 기대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강남사원에서 오픈하실 예정인가요?
3: 저희가 8월 10일에 오프닝 행사로 이제 진행되는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아, 이미 오픈을 하셨어요.
3: 예.
4: 그런데 이제 프로모션 진행하는 거는 8월 10일부터
3: 10일부터 예, 예약을
4: 미리
3: 하셔서
4: 예약하는 분들에 한해서. 예.
2: 네, 이미 화장품을 구입하신 분이나 또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약하시고 오시면 케어를 잘 해주실 것입니다.
3: 예, 그리고 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디 케어라든가 또 말씀해주신 이제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그 프로그램 바디가 경락이랑 테라피 같은 거는 정말 되게 시그니처로 유명하거든요.
4: 그거는 아니네요.
3: 예,
4: 그쵸?
3: 그거는 이제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강남 스파 하시면 굉장히 저희 그 스파 유명한 걸로
4: 유명하니까
3: 알고
4: 예,
3: 계세요.
4: 오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또 가지시면 좋겠고,
3: 네네.
4: 예, 일단은 우리 원장님께서 그 강남 스파를 인수하셔서 본격적으로 네, 이 셀시 화장품을 예, 보급을 하시고 전달하고 또 경험케 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화장품 너무 많은데 정말 뭐가 다를까? 근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3: 네,
4: 정말
3: 정말,
4: 다르죠?
3: 예,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제가
4: 네.
3: 변화된 모습, 제가 이제 스킨케어 하고 있잖아요. 근데
4: 그렇죠.
3: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들이 이 정말 이 피부의 장벽이 튼튼해지고 정말 이 김이라든가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나이 드시면 60, 70대들 이 입가에
4: 그럼요.
3: 고양이질 많이 생기시잖아요.
4: 고양이질은
3: 네.
4: 네, 맞아요.
3: 이게 집중적으로 바르신 분들이 정말 이 주름이 옅어지는 걸 느끼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보고 있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이 셀시라는 화장품을 진짜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
4: 아니,
3: 더 보급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4: 그렇죠. 나만 혼자 앉을 게 아니라
3: 네네네 같이
4: 좀
3: 아름다워져야
4: 같이
3: 되니까
4: 아름다워지고 싶고
3: 네네
4: 뭐 관심 있는 분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3: 네 고민들 많이
4: 고민되는
3: 하시잖아요.
4: 부분들
3: 네네네
4: 오셔서
3: 네네
4: 예, 여기만 오시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3: 그렇죠.
4: 있습니다.
3: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 셀시 화장품
3: 일단은 셀시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 그럼요.
3: 만나봐야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일단은 이 셀시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화장품 구매하시면 또 그거로 또 케어도 또 받으셔서 본인이 즉각적으로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4: 그렇죠.
3: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프로모션을 8월
4: 프로모션을
3: 10일부터 강남
4: 10일부터
3: 스파에서
4: 하시는
3: 예.
4: 거예요.
2: 네, 강남 스파 위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알아도 식당이라면 다
4: 네,
3: 모르시는 분들이
4: 알죠.
3: 없어요. 네. 예.
4: 윌셔하고
3: 저희
4: 윌턴.
3: 예, 4003 윌셔 블루버드 파킹랏도 저희가 풀이고요.
4: 그렇죠.
3: 네, 앞뒤로 있으시니까 이제
4: 네,
3: 네.
4: 맞아요. 그 윌셔하고 윌턴 그쪽이죠.
3: 네.
4: 아라도 옆에.
3: 예.
4: 맞습니다.
3: 네. 지나가면 이제 다 이게 보여요.
4: 네, 그렇죠.
3: 예.
4: 예약 전화번호도 좀
3: 네,
4: 주셔야겠네요.
3: 예약 전화번호는 예, 213
4: 네.
3: 네, 500 네, 2623. 예.
4: 2623.
3: 사전에 꼭 예약 필수니까 예약해
4: 그렇죠.
3: 오시면 좋을 것
4: 네,
3: 같아요.
4: 8월 10일 이후부터
3: 예.
4: 우리 미셸 원장님께서 예, 본격적으로 예약을 받고 또 스킨케어도 해드리고 또 원하시면 마리
3: 네,
4: 경락이나
3: 한번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스킨케어도 또
3: 예,
4: 하실
3: 워낙
4: 거고요.
3: 유명하니까. 예.
4: 그렇죠. 거기 뭐 토탈 케어가 되겠네요.
3: 그렇죠. 네.
2: 네, 토탈 케어가 되겠네요.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들이면 누구나 다 피부에 관심이 참 많죠. 네,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셸 원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셀시 화장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요.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어느 정도 쓰면 효과가 있는지, 또한 부작용이 좀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3: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고객님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바르시니까 이 안에 있던 이런 피지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니까 나쁜 게 빠지는 과정에 나 이거 뭐가 이게 난다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 세시가 정말 장점이 뭐냐면 이 안에 있던 모든 피지라는 게 끌어올려서 이게 돌출되게끔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피지가 쌓이면은 알다시피 블랙헤드로 변화되고 뭐 쥐젖도 생기고 하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이 세시는 쓰면서부터 이 안에 노폐물하고 피지를 끌어올려서 이게 자연적으로 롤링되면서 빠지도록 그런 작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나이 들면서 피부에 피지라든가 나쁜 이런 모공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이 세시가 자연적으로 소진되면서 이제 끌어올려서 다 깨끗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깨끗하게 톤이 맑아지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4: 네, 포인트가 장벽을
3: 강화시키고 피부 톤이 맑아지면서
4: 피부 톤 많아지고 맑아지고
3: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주름 같은 것도 개선되는 모습이 본인 자체가 이제 느끼실 거예요.
4: 그렇죠. 특히 여성들 고양이 주름.
3: 그쪽에 집중적으로 바르시면 정말 이거는 제가 이 세시를 저희 고객님들이 바르신 분들이 정말 이게 옅어지는 걸 느낀다.
4: 우리 원장님 뭐 얼굴이 진짜 고우세요.
3: 제가 이 세시를 만난 덕분입니다.
4: 그러시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다 화장품을 써보신 결과 셀시 화장품만큼 이렇게 효과가 큰 화장품은 없더라 해서 강남 스파를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네, 강남 스파에 언제든 오시면요. 제가 그렇죠. 또 예약하시고 오시면 언제라도 셀시로 저희가 또 이 피부 관리부터 이제 몸 전체에 힐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2: 네. 꼭 한번 강남 스파를 들리셔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오픈 날짜 그리고 장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그 아라도 그 식당이라고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4003 윌셔 블라바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화번호는 사전에 꼭 필수 예약하셔야 돼요.
4: 그렇죠.
3: 213 500-2623
2: 네, 원장님 대충 화장품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3: 저희가 그 사이트에는 350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 저희 세트가 되죠?
3: 네, 저희 그 세트에 그 에델바이스 그 줄기세포랑 그 다음에 양모 그러니까 두 개 한 세트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4: 네, 한 세트.
3: 네, 그래서 2:1로 이렇게 물방울 정도 이렇게 섞으셔서 바르시는 건데 이제 그 세트로 해서 제가 요 화장품이 너무 좋은 게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저녁에 모든 화장품을 쓰면서 스킨 토너 뭐
4: 다른 화장품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는 딱 두 개.
3: 네, 요 제가 이 화장품이 너무 좋은 장점이 딱 요 한 세트만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그 안에 밤에 수면을 취하면서 모든 재생이 된다는 거. 뭐 이것저것 바르지 않고도 요 하나로만 딱 모든 게 해결 너무 심플해서 너무 좋으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4: 그렇죠. 막 복잡하게 와 피곤하게 집에 왔는데 이거 바르고 저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바르는 것보다 딱 두 가지니까 해결 다 되고 간단해서 좋고 효과 있어서 좋고 가격 면에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되시면 뭐 한꺼번에 사면 좀
3: 싸니까 저희 그 가격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4: 그렇군요. 그렇죠.
3: 오셔서 이제 구매하시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그러네요. 그러네요.
3: 또 저희가 또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격이 다 나가니까
4: 그렇죠.
2: 전문가이신 미셸 원장님께서 셀시 화장품을 소개하고요 마사지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스킨케어를 통해서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셔서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체험하시면 너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강남 스파를 이제 꾸준히 이제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 위해서 이제 또 많이들 아시지만 최고의 네. 힐링하고 또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스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또 그렇죠.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네. 노력해 드릴 거예요.
4: 네. 네. 거듭날 아름답게 거듭나게 해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3: 네,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4: 그러니까 스파니까 스파도 하면서
3: 예, 너무 힐링되죠. 예, 스파도 하시고 네. 케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네. 저희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 그래서 네. 독소 제거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또 오셔서 또 저희가 이렇게 혈압 같은 것도 체크해드리고 네. 혈관 체크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체크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4: 그래요.
3: 네, 예,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스파로 경험해서 오셔서 많은 이제 무료 체험도 받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네. 토탈 케어인 것 같아요.
3: 네네. 네.
2: 누구나 다 피부에 관심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아름답게 마음도 몸도 예,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셀시 화장품 자신 있게 권하십니다. 네, 한 번쯤 날 잡아서 강남 스파로 네, 예약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너무 좋은 피부에 이런 저에게 아름다운 선사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셋이를 만나서 체험하시고 아 정말 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저는 바라는 겁니다.
4: 그렇죠. 네. 네, 우리 원장님 너무 마음이 이쁘세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네네. 그런 바람이신 것 네. 같아요.
2: 네, 셀시 화장품을 만나서 케어를 잘 받으시고 모두 몸도 마음도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샬 원장님의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213-500-2623 213-500-2623 네, 먼저 미샬 김 원장님 만나시고요. 아무쪼록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극한 폭염의 기세가 오늘부터는 조금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찐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등 중대본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동해안 지역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휴가철 바다나 계곡을 찾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착공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인천에 이어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등 이번 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4: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해당 심판들이 판정을 맡은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무패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구협회 직원들이 공금 2억여 원을 유흥비로 썼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어제 전국이 펄펄 끓으면서 수도권이 40도에 육박했죠.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1: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과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2: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홍성욱 기자는 어딘가요?
3: 네, 강원도 속초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최승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오전까지만 해도 광장 일부에 내리쬐던 떼약볕이 지금은 광장 전체로 내리쬐면서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와 건물 곳곳을 살펴봤는데 모두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대부분 빨간색을 나타냈습니다. 광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곳곳에서는 물분수가 나오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대부분이 손에 양산을 들었고 도심 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들도 얼음물과 선풍기를 들고 근무하는 등 더위와 사투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폭염경보는 이어져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1: 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무더위에 시민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는 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던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시민들은 입추가 되었지만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는 탓에 밖을 제대로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4: 아, 힘들죠. 그 등원하고 하원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에도 쿨 아이스 하고 하는데도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2: 오늘 역시 서울 종로구의 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를 전망인 만큼 시민들은 야외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홍서욱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3: 네, 맞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 동해안도 최근까지 35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이곳 속초와 강릉,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것이 속초 해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변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해변에 설치된 파라솔도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두 접어놨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전 9시쯤 한때 강릉

0: 안 내려졌다를 앞서 드린 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보시는 대로 파도도 굉장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도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파도가 워낙 높게 쳐서 물놀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만큼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높은 파도가 해안 도로와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를 넘어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는 접근하거나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안 계곡에서 물놀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고립되거나 휩쓸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곡 고립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속초와 맞닿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7명이 불어난 계곡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1시간 반 만에 고립된 피서객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1: 네, 최승은 홍서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영동 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YTN으로도 관련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2: 서해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중앙동 거리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5분도 되지 않아 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전 9시 5분쯤부터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같은 시각 인접한 가게 안으로도 순식간에 물이 들이쳤습니다. 인근 동네인 인당동에서도 길 한복판에서 흙탕물이 역류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퀴까지 잠긴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강원도 강릉시 교동사거리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몇 분 사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인근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 1터널 부근에서는 차량 와이퍼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한쪽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진 듯 멈춰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소방에 폭우 관련 신고가 잇따랐죠?
3: 네, 강원 소방본부는 영동지방 폭우로 인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119 신고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서 16건, 동해시에서 7건입니다. 건물 안이나 도로가 침수됐다거나 배수가 안돼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폭우로 지하에 물이 찰것 같다는 신고도 접수됐는데 소방은 대부분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10분쯤에는 강릉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7터널 인근 빗길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이번에는 과학기상부를 연결해서 동해안 폭우 원인과 또 전국 폭염 상황 그리고 이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김민경 기자, 동해안에만 강한 비가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4: 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남동풍과 한반도 북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북동풍이 만나 동풍이 강해졌습니다. 이 바람이 따뜻한 동해를 지나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뒤 태백산맥에 부딪혀 강하게 솟구치면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이 긴 띠 모양으로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북 동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습니다. 강릉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요. 극한호우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동해안 곳곳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호우경보가, 고성과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전역과 경북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더위 상황도 알아보죠. 이번 주 내내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극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서쪽은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는 낮 기온이 36도, 대구는 3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창원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서울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33도 역시 폭염주의보 수준인 만큼 더위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필요합니다.
1: 이런 가운데 중국을 향하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바다 물결도 높아졌다고요?
0: 네, 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강도 4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 남쪽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남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도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남쪽에는 강풍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순간풍속 최고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또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mm, 해안에도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온열 질환자가 180명을 넘었습니다.
1: 심각한 상황이라는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3: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3: 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요, 사망자 없이 하루 185명입니다. 전날보다는 23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이제 2,872명이 됐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전날보다는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는 것뿐이죠. 적은 수는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가축의 폐사는 줄었지만 양식어류 피해는 전날보다 외려 늘었습니다. 하루 새 무더위에 양식어류 29만 7천여 마리의 피해가 접수됐고요. 돼지와 닭 등 가축 100여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이제 가축은 90만 마리를 넘었고 양식어류 피해 역시 8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중대본 역시 온열 질환자가 수치상으로만 전날보다 줄었을 뿐이지 지난해 이맘때 하루 21명에 비해서는 9배 가까운 수치라 여전히 긴장 속에서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심각한 상황이란 판단 아래 정부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을 확인해봤더니 80%가 60살이 넘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논과 밭에서 숨진 사람, 실내외 작업장에서 더위로 쓰러져 숨진 사람이 많았다는 점도 역시 고려가 됐습니다. 이제 총력체계 가동으로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도 비상대응기구를 곧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기관별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폭염재난대응 중대본 회의도 내일 소집합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 폭염에 대응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대응하되 폭염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절벽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기가 겹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이전 1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집값 급등은 오 시장이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한 직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놓고는 반성은커녕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책임 회피도 모자라 폐기 처분할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경고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오 시장과 국민에 돌릴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를 맞아 제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인천에서 또 합동연설회를 연 뒤에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지난주 충청권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1, 2위 사이에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민주당 제주 순회 경선이 조금 전에 막을 내렸다고요?
4: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먼저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이어 추첨에 따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 순으로 연설이 이어졌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경선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 당의 토론 문화를 혁신하고 실력주의 인사를 하겠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전당대회 본질이라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해 표 많이 얻었느냐고 지적하며 사과부터 하고 화합을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정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후보들은 오후 4시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인천연설회가 마무리되면 오늘 순회 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루에 세 곳을 방문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두 곳에서만 연설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난주보단 조금 빠른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요. 기호 순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2: 네, 지난주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만큼 오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4: 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승리하면서 합산으로는 정 후보가 0.99%포인트 차 박빙 우세를 보였습니다. 첫 주차에 워낙 미세한 차이가 난 만큼 이번 주 순회 경선 결과가 판세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될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6%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수치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크게 우세를 점할 경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까지 연달아 흡수하는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3위인 송영길 후보의 경우 인천에서만 6선 의원을 지냈고 인천광역시장까지 역임한 만큼 오늘 경선에서 당심을 모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조금 전 제주 전당대회에서도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지난주 순위가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또 전국을 달구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민주당 첫 번째 주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1승씩을 주고받았는데 오늘과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글쎄요, 오늘도요. 뭐 인천하고 제주잖아요. 제주도에서 아마 이미 이 연설을 하신 것 같은데 제주도는 약간 호남하고 조금 결부돼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론이 소폭 이렇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의 경우는 경기와 서울을 다음 주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요거를 바로미터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송영길 후보가 일종의 자기의 어떤 뭐 정치적 바운더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표들보다는 조금 소폭 더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의 표를 가져올 것인가, 정청래 후보의 표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정청래 후보의 표를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사실 뭐 인천과 제주가 선거인단 전체로 봤을 때 비율이 한 6.6%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곧 치러질 호남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서 치러질 경선을 미리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6: 저희 1등이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 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겉보기 등급상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건데요. 근데 내용상을 봤을 때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 후보의 표를 가져갈까 볼 때 저는 양쪽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송영길 표가 많은 게 김민석 후보한테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선호 투표잖아요. 나중에는 송영길 후보의 표가 누구한테 많이 갈 것인가 했을 때는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의 표로 많이 갈 거다. 그렇게 돼서 지금은 1위를 김민석 후보가 아닌 정청래 후보가 할지라도 결국은 김민석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1등이지만 그 1등이 1등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박찬대 시장이 친명 쪽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계양 쪽에서 본인이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의 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사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현재까지 득표율이 차이가 지금 1%포인트도 채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5: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권리당원 비중이 6.6%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물론 뭐 수도권과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 지역이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의 표가 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막상막하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어느 정도를 얻느냐에 따라서 조금 요 순위가 좀 변경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져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경쟁보다는 과거에 대한 뭐 캐묻기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게 되는, 그래서 혹시라도 당원들이 투표를 하시려고 하다가도 아 이거 투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 혹시라도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전당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또 흥행도 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의 전망적인 투표를 같이 당원들이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 현재로서는 최민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섯 자리를 놓고 친명계, 친청계 어떻게 해본들지 관심인데 예상하신다면요?
6: 저는 1등 최고는 최민희 의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인지도도 있고 김어준 쇼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많이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면이 있고, 중요한 건 다섯 명 중에 정청래계가 세 명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계, 아니면 송영길계가 세 명이 들어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의외가 김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 후보 있지 않습니까? 김영 후보가 지금 5등입니다.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외로 5등이고 그게 6등을 하고 있는 이성윤 후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등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김민석이 3명이냐 아니면은 정청래계가 3명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정청래 후보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면 일종의 결집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쪽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가 이러다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안 좋은데 레임덕이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키고자 하는 김민석 후보 측의 어떤 메시지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정청래 후보한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선권 마지막 자리인 5위 싸움도 치열한데 지금 득표 1위일 때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네. 1위도 지금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위는 현재까지는 친정인 최민희 의원인데 네. 2위인 박선원 의원, 호남의 아들을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까지 가슴에 네. 달고 나왔더라고요.
5: 네, 이제 아마 호남 마케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인천이잖아요. 박선원 의원의 지역구가 또 인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천에서는 일정 부분 상당히 약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뭐 표심 자체가 뭐 9%, 7% 뭐 이 정도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호남에 상당히 호남만 해도 51만 당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 투표한다라고 했을 때 50% 이상이 투표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사실상 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지금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과의 어떤 접점을 좀 잘 맞춰서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어떤 이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야 이게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당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맺는다는 점에서 박선원 후보가 일정 부분 또 이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치러질수록 후보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베나 박쥐 같은 단어들도 등장하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전당대회가 다 끝나면 통합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만약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단순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2028년 총선에 공천까지 있고 그 이후에 대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한쪽은 칼을 휘둘렀고 한쪽은 칼을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공소취소 문제, 그 다음에 개헌에 있어서의 연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문제 이걸 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다 한들 이재명의 얼굴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적 선긋기가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의도에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격언이 있는데요. 그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부각되고 무엇보다도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명픽으로 불리는 사람이 당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임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당신이 대통령 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사람 명픽을 해서 총선뿐만 아니라 대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정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 네,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17일까지 9일이나 남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양측 간에 지금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힌 것만 지금까지 10차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끝나고 났을 때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
5: 글쎄요, 뭐 이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법적 조치까지 가는 건 사실 뭐 당내 동지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그것을 진심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 승자가 패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넓은 아량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당대표에 어울리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소고발은 지금은 뭐 경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 모션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것을 진심으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자는 이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요즘 끌려나오고 있는 노사모 있잖아요.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패자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승복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승복을 전제로 지금 게임을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께 안정적인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잘 통합되리라 봅니다.
1: 예, 잠시 후 저녁에 나올 제주 인천 지역 순회 경선 결과도 지켜보고요. 네, 이만큼 또 전국을 뜨겁게 다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했던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부동산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들 오갔을 거로 보세요?
6: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대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이재명 정부 측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세제 정상화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세금 내가 1가구 1주택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보유세하고 양도세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1가구 1주택자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악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다른 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 쪽에서 이쪽이 맞다고 해서 이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쪽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세금의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이나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 되면 내가 집을 사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대출도 못 일으키고 그리고 또 전세 끼지도 못해서 집을 못 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으로 하면 집을 사고 팔 때 집주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전세 월세 물건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굳이 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뒤에 살 거를 미리 지금 사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까지 결부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 닥치고 공급이라는 이거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건축, 재개발로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15에서 20%의 어떤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공급,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
2: 네, 지금 여야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탓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오 시장은 또 적반하장이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 아니요, 오세훈 시장께서 본인이 했던 공약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현실을 좀 돌아보시고 민주당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또는 서울 시민들께서 서로 탓하는 걸 보고 싶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때 보세요. 모아주택 3만 호 짓겠다고 2021년도 11월 달에 공약을 했습니다. 3만 호 중에 지금 몇 채 지어졌죠? 아무것도 안 지어졌습니다. 지금 천 채 정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통기에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 선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24만 호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저그어이 중랑 쪽인가요? 어디 거기 하나 그냥 지구 하나 지정해가지고 이제서야 서서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지금 탓을 할 상황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도 원하시잖아요. 결국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싸우는 건 좋은데 무슨 과거 탓하면 아파트가 나옵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한 10년 걸립니다. 근데 빌라나 뭐 다세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5년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민간 사업자들이 진짜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거냐. 예를 들면 평당 이게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선을 줘야 이게 35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13억 정도를 얻어야 수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실제로 서민들은 그 가격대의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 분양은 민간 분양대로 하되 공공임대 물량을 당연히 늘리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서울시장이 이 공공임대 물량에 대해서는 약간 도외시한 채 그럼 민간임대 물량만 강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정책실장하고도 서울시장님도 만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자주 만나시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녹지축을 더 지켜야 된다. 뭐 그 입장은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그것들을 고수하다 보면 충분히 녹색 건축할 수 있고 녹지축을 충분히 유지한 채로 더 많은 건축들을 할 수 있는 수법들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네, 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가 뭐 최대 5만 호 정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청년 주택 공급 대안으로 황희 의원이 페버스를 이야기를 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버스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외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이게 보면 5천만 원씩 만호하면 5천억이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5천억이 그냥 돈입니까?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살 마음이 있느냐? 다른 곳도 아니고요. 황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장관도 하고 한 4선 정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 목동입니다. 서울의 목동입니다. 양천 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분은 부동산 문제,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정도 페퍼스를 개조해가지고 이쪽에 살게 하면 된다. 저 단순하게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샤워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책상의 탁상 공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계속 살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삽니까? 결국 이른바 민주당 정부에서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왜 안 주죠? 근데 그거는 노무현 정부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하셨던 김수현 씨가 본인에 서서 부동산은 끝났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 보수화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되고요.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게 수치상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 물건 그걸 부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 껴가 집안채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살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산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시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 아파트를 3억대에 사가지고 29억 원에 파셨잖아요. 그거 본인 살 때 어떻게 샀습니까? 전세 안 꼈을까요? 대출 안 했을까요? 현금으로 샀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의 사다리를 왜 박탈을 하느냐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왜 하느냐?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40평대. 그럼 30평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요. 30평대에 있던 사람들은 20평대에 있던 사람이 도전을 하고요. 20평의 그 집은 원룸이 있던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이 운하들이 있습니다. 그 운하에 배를 띄워놓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먹고 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만 호가 거기 그 배를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임대 주택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버스를 우리나라에 놓으면 서울 어디다 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간도 찾아야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뭐 축제 때나 이런 데 활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안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전체 입장은 또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1: 예.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범수 진종 의원이 뭐 이른바 뭐 돌려차기 실언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또 뭐 그 조경태 의원 등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착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원 부위원장과 윤리위원 두 명이 또 사퇴를 해서 5인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6: 아무래도 윤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당원이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윤리 자체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윤리에서 나오는

0: 결과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두 분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5인 체제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9인 체제여야 되거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는 사람 그쪽에서 뭔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징계의 어떤 무게감이 덜하다. 이렇게 비판한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당 대변인 역할을 하지만 이제까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징계한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 조경태, 권영진, 그다음 진종호 이런 분들은 제3자가 봤을 때도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 결과를 보고 징계의 경중에 대해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제주에서 진행된 합동 연설회가 마무리됐습니다.
2: 네, 당대표 후보 3인의 정견 발표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우리 민주당의 전통에는 대표의 연임이 없습니다.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추미애 대표도, 총선 압승을 이끈 이해찬 대표도 연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예외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연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생의 시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소상공인의 빚, 그리고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이에 대한 실수요자 금융 지원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개혁 경쟁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냐의 경쟁입니다.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우경화된 강대국의 압박에 대통령 홀로 맞서는데 안에서는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때는 당대표로서 온몸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 전체와 함께 뛰어온 민주당의 뿌리 송영길입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당을 하나로 만들 유일한 선택 송영길 부탁합니다.
4: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리고 화합하고 용서하겠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 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요. 이거는 덮어두는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순서 아니겠습니까? 뻔뻔합니다. 어찌 지고 빠집니까?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피멍들게 하고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는 효과를 다 봤습니까? 표 많이 얻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3대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유령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김민석 의원은 윤리감찰을 통해서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1호 조치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입니다.
5: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이 화합하려면 당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원들끼리 의심하는 구조를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중당적, 비자발입당, 유령당원 끝장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당내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문제 또한 해결하겠습니다. 당원 정비의 방향이 잡히면 조국혁신당과의 상생화합 협력의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합당이 될지 연대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폭탄 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가 아니라 김민석은 절차와 수기와 당원의 결단을 통해서 절차는 민주적이고 과정은 수기적이고 결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민주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진영의 동지들은 김민석

0: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공화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앞서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 부족 보도에 격노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의 무제한 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2: 무기 부족에 이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파병과 무기 사용 등 군사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약 1,41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0: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화가 난건 자신이 아니라 공화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 석상이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즈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즈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4: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사우디 메카에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약 체결국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조약이 3국의 집단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8% 오른 54,036.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2% 오른 7,757.64에, 나스닥 지수는 1.3% 오른 26,690.62에 마감했습니다.
0: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하며 리터당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2원으로 지난주보다 2.9원 내렸습니다. 경유는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1,849.2원을 기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6: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5대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입추가 지난 주말도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강원 동해안 일대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였습니다. 물론 24절기 자체가 고대 중국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가 역대 가장 더운 입추였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뜨거운 열기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가을이 왔다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든 더위였습니다. 어제 서울나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올라서 119년 만에 역대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조금 선선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이 폭염 경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 네, 어제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놀이터가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발길이 끊길 정도였다면서요?
2: 네, 놀이터가 정말로 텅 비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한낮에 이 놀이터를 취재를 하러 가봤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으로 된그 원통 미끄럼틀이 있는데 내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재봤더니 표면 최고 온도가 무려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철제 재질의 놀이기구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아이들이 즐겨 타는 흔들 놀이기구나 그네 표면 온도가 무려 60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정말 시뻘겋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성인인 저조차도 손잡이를 잡고 있기가 굉장히 뜨거울 정도였는데요. 이 표면의 피부가 여리고 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짧은 순간에도 놀이기구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0: 네. 그리고 요즘 핫한 한강 수영장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물이 너무 데워지다 보니까 온천 같았다면서요?
2: 네, 저는 이번에 취재차 처음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평일 낮인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정말 피서를 즐기는 모습이 저도 즐거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면 굉장히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이 물속에 들어가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빨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물 온도가 무려 20도 후반, 30도까지도 달했습니다. 실제로 물 속이 미지근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네, 뜨겁게 달아오른 놀이터부터 또 온천 같은 수영장까지 정말 어제 하루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실제 하루하루 도심 다녀보니까 체감 더위가 어느 정도였나요?
2: 네, 가장 더울 시간에 이제 땡볕을 위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저조차도 더위를 먹고 약간 좀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 생각이 들었는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금요일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설아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제 휴가 동안에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 그거 잘 봤습니다.
4: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데 어땠습니까?
4: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3: 예.
4: 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냥 뭐 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3: 알겠습니다. 그 욕먹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요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IS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일단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4: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3: 그래서 하나의 절세 계좌다.
4: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손익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4: 네.
3: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4: 일단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네.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네.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예.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제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예, 그런 예, 예.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 라고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 증시도 상장 뒤에는 그냥 돈이 돈을 부르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수 기자도 얘기해줬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 기대한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5: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이게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3: 네.
5: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네. 앞으로 내 향후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뭐 3040 부분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다 소득 대출만큼 다 온전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또한 그 장기적인 지금 뭐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3: 그렇죠. 예. 네.
5: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이런
3: 움직임이 확실하니까요.
5: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이제 고령 측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이제 불거져 왔던 건데 이제 노후에 이제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0: 지금 어쨌든 국내 주식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뭐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실 배당 얼마 안 되는
1: 아니,
0: 거죠.
1: 그렇죠.
0: 네.
1: 예.
0: 근데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사실은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을 줄 아닐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사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교수님 화나셨어.
2: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화가 많이 나셨는
0: 어제
1: 것
0: 밤에 제가
1: 같은데.
0: 읽은 게
1: 네.
0: 맞나 해서.
1: 아, 굉장히
0: 네네.
1: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0: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때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GDP를 처음에 이제 생산액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뭐 성장률이 뭐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 설명하면서 복리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원금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제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원금에 대해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1: 이게
0: 거죠.
1: 복리효과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1: 자,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5년,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2: 네.
1: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다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끊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반응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2: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ISA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뭐 장기 운영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 막혀서 투자 선택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이제 9천
1: 뭐
2: 갔다가
1: 카지노죠 이젠.
2: 5천, 뭐 5천, 6천 이제 5천, 6천인데 이제 손실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국내 증시에 좀 자금을 흐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래,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뭐 9,999년
2: 네.
1: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2: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이제 그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2월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한다고 해도 뭐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더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4천만 원,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0: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거는 조금 좀 일반화인 것 같고요.
1: 저도 한 1년에
0: 네.
1: 4천만 원못 내요.
0: 네. 그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뭐 우리가 육아를 한다던가 육아휴직 기간엔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이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0: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이
1: 그렇지,
0: 황금 흐름이
1: 예.
0: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형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별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ISA를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이제 좀
1: 그렇죠.
0: 적응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액 금액 비중을 그 국회 예산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올 초인 거죠. 그래서 30세 미만이 10%다라고 이제 2월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층 ISA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그동안 이제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1: 예.
0: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뭐 가입 한도라 든지 장벽을 낮추고 뭐 이제 자녀들도 예, 그렇죠.
1: 열어줘야지.
0: 그렇죠. 더 이제 해외에 이제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그 앞으로 더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그 ISA의 설립 목적에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부의 보고서 들어간 내용이나 지금까지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0: 제가 어제 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1: 예.
0: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는가를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뭐 ISA에 대해서 뭐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4월 보고서 2020년 4월 27일 기준에는 법률안이 뭐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1: 예.
0: 제가 자세한 이제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좀 장려하는
1: 아,
0: 방안
1: 예.
0: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 신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개편안이 뭐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 이제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큰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광수 기자가 1부에서 대신 욕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지 월요일 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한 단기적인 대응 아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한 거다. 합리화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총평을 해주시나 학점 한번 줘보실래요?
0: 제가 줄수 있는 학점 중에서 이제 출석은 했으니까 회의는 했으니까 그래서 F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C플 정도 주고 싶습니다.
1: 10분이면 낙지잖아요, 거의.
0: 아니 그래도 뭐 네. 그렇죠.
2: 10불 정도여도 만족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0: 네,
1: 아, 그래요?
0: 있더라고요.
1: 네,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평점이 그쪽에 가깝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이 주재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토론회였습니다. 여당 토론회부터 한번 볼까요? 여당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2: 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은 유지를 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뭐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불이익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보완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대행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있는데요. 오기영 의원도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제 개편 뭐 큰 방향은 유지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은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2: 네.
1: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뭐 토론회인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막 네. 2천 명, 3천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21세기 고려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2: 이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좀 술렁이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70, 80년대부터 같은 아파트 살아온 이 고령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보유주택 자산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뭐 캐시플로우 소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집값 상승으로 세금 늘었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 초고가 주택가에서 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술렁인다라고 하고요. 이 비수도권 이주를 전제로 한 이런 세제 혜택이 세제 정책이 이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소득 없는 고령자 그러면은 아 왜 그렇게 비싼데 깔고 사세요.
1: 나가세요.
2: 나가세요. 밖에 지금 얼마나 넓은데 가 하셔서 공기 좋은 데 사세요라고 하니까 아 이게 좀 21세기 고려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본인이 80 돼봐요. 그 나간 게 쉬운지.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처에 사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다 지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1: 맞아요. 특히 성당 교회 이걸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나가요. 거기서.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 갑자기 또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세제 개편안 이후에 좀 강남에서 70억 대 이제 금매물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사실 그렇죠. 뭐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맞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인만 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부자인 금수저가 오히려 더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뿐이지 사실상 서민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안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들만의 리그에서 손바뀐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금수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고소득 흑수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네.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큰 걱정이 되는 거는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이런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분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매매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차 시장이랑은 사실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한 사람이 비거주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제 그동안 임대나 임차 수요가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하나 걷어들이고 한 사람이 다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마치 이제 네. 제로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집값 상승만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 교육,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세종시에 살았지만 그 이제 네.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자녀들이 서울로 다시 가는 이런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외지역으로부터 수요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사실은 매매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56%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 절반이 넘네요.
0: 예, 그래서 매매 시장만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건 사실은 그 외 반대급부의 다른 쪽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값이 약 6.2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자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초고가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금 타겟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이제 임대차 시장의 어떤 임차인들일 수 있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면 보유를 할 거고 앞으로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금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결국에 이게 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1: 불안하기도
0: 있었고
1: 예,
0: 그렇죠.
1: 불편하고
0: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거래를 하기에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 대책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한 분은 이광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광수 기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6646번 쓰시는 분. 학군 따라 이사 가려고 하니 매매도 없고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전세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세입자들 숨 좀 쉬게 해줘요. ISA도 티끌 모아 서민 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였고요. 2318번 쓰시는 분. 직장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때 걱정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그냥 계약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 나올 정도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교수님.
0: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값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의사결정인 거죠.
1: 네.
0: 물론 이제 30, 40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 40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노동시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같이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자꾸 세제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마치 이제 게임의 한 주인공이 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정책인 게 많아서 이게 사회 실험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신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 이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뭐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의 최적화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었고 있다는 소문이.
0: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여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ISA로 잘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네, 많은 이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킹맘들은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 할 일이 많죠. 이제 물론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네. 많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힘이 남아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정책에 내가 발맞춰서 어디에 따라가야 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2030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라든지 주거 사다리를 생각하는 40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공급 대책이에요. 결국엔 공급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공급 대책 곧 나올 것이다.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입니까?
2: 네. 정부가 서울의 가용 부지 총 동원해서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 어린이 정원, 네.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송파 그린벨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뭐 옛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이니까 서울시에 남아 있는 거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1: 영끌이네,
2: 영끌. 예, 영끌. 남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이런 거는 뭐 법 개정이나 환경 문제, 서울시 반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한번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예,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좀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이때까지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네. 제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된 적이 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유휴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나오는데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뭐 구청?
2: 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네. 여의도 부지, 그리고 광진구청 부지,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 부지 얼마나 지금 서울 시내 네. 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과천 경마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돼가지고 이쪽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들은 뭐 예. 얘기 될 수 있는 거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1: 근데 129 공급 대책 때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용산구에 뭐 12,000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 들은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요. 우리 반대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은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놀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적합성도 평가를 받아야 네네. 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두고 쟁점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급된다는 거지? 이것을 언제 또 합의해서 언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구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반해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천천히 나오니까 네. 조금 속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뭐 세제 개편을 네. 얘기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러한 반발이 그나마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교수님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광수 기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택 공급량을 두고 뭐 100만 가구 300만 가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급이 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3기 신도시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공급 대책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뭐 숫자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게 즉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사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구축이라도 매수했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책에서 나왔던 과천 경마장 이 부분 아직도 지자체랑 전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면은 주식시장 안정은 어렵겠지요. 마지막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상반기 1조 적자 잇단 악재. 쿠팡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2: 네, 쿠팡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인 쿠팡 INC 올해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쿠팡 엄청 돈 잘 버는데 무슨 적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징금 외에도 고객 보상 위한 이용권 지급했었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아마 쿠팡을 잘 쓰고 계실 것 같은 천 교수님께. 그런데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단기간에 실적 반등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0: 일시적으로 아마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손실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가 손실 뭐 이러에 대한 비용들도 다 이제 반영된 건지는 사실은 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적자난 부분이 두 부분으로 화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이어서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객들이 물론 이제 고객 수들이 다시 뭐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물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다른 회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탑투 플러스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작합니다.
4: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것도 나왔는데요.
1: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6: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7: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는 되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5: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8: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8: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0: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1: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0: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0: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3: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0: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14: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0: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5: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0: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6: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18: 아,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17: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19: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 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7: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20: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7: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8: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1: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22: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21: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23: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24: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25: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짓보라기도 하면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21: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4: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8: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6: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7: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26: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27: 처리할 수 있고요.
26: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8: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1: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2: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3: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0: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5: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환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 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 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0: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7: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9: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0: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0: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8: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9: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30: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29: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31: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9: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환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0: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29: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6회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8: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 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땅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11: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3: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11: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5: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6: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모두 모두 굿모닝. 8월 둘째 주 평화롭고 행복한 주말.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늘어지는 곳이 입이라는군요. 눈에 뻐근함을 느끼며 얼굴의 근육들도 기운을 잃어서요. 턱 주변을 시작으로 피부가 늘어진다는 거죠. 생기 있게 활력을 되찾는 법은요. 내려간 것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건데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가볍게 웃어도 얼굴 근육 전체가 위로 당겨져서 눈에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에게 토닥토닥 다독여주면서 입꼬리 한번 올려보세요. 입꼬리만 올려도 얼굴은 웃는 상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이제 입꼬리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저의 근황 토크를 좀 하자면은요. 제가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걸었고요. 오늘도 걷기는 걸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 가자마자 옷만 후다닥 갈아입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럼 나가기 싫어지거든요.

있잖아요. 집 앞에 타겟까지 가서 뭐를 좀 사가지고 오자. 그런데 어차피 되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많이는 사지 말자. 그리고 이제 앞만 보고 이제 쭉쭉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그렇게 걷지 않았고요. 허리 쭉 펴고 시선 이렇게 앞을 쭉 보면서, 그 대신 좌우는 안 봐요. 좌우에 차와도 안 돼요. 앞만 쭉 보면서 팔은 약간 간간이 흔들면서, 이 팔을 간간이 흔드는 게 리듬감이 생기면서 보폭이 잘 맞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걷기 시작했거든요. 탈겟에 갔어요. 너무 더웠단 말이죠. 한 그래도 20분 걸었으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매장 안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매장 안에서도 몇 바퀴 돌았어요. 탈겟이 굉장히 좀 크니까 그 걷는 것도 걷는 카운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유 하나 사고, 바나나 하나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성취감? 그런 게 첫날은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또 빨리 걷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둘째 날은 원래 갔던 탈겟보다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가면 한국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표를 정한 거죠. 한국마켓까지 이제 가는데 이번에는 한국마켓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냐? 들어가면 또 제가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막 이것저것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목표 지점까지만 가자. 그래서 또 둘째 날 씩씩하게 앞에 쫙 보고 허리 쫙 펴고 팔 살살살살 흔들면서 한국마켓까지 이제 잘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니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찬물로 샤워 딱 하고 나와서 나가면서 냉동실에 맥주 하나 넣어놓고 갔었거든요. 저 굉장히 치밀하지 않나요?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진짜 차가운 맥주 한 모금 마시는데, 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고 너무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왜 걷기를 시작했냐면요, 요새 날씨 때문인지 좀 무기력증이 생기더라고요. 뭘 해도 좀 시큰둥하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저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자. 저는 좀 활동형이라서 몸을 막 움직이고 좀 몸을 피곤하게 해야 오히려 좀 편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댄스를 좀 배워볼까 하다가, 아유, 그것도 뭐 얼마나 하다 말겠냐 싶기도 해서 일단 걷기를 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나름 제대로 된 자세를 잡고 걷기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요, 기분이 정말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진짜 잘 잤어요. 꼭 새벽 2시에 일정하게 깼거든요. 딱 눈 떠가지고 지금 몇 시지? 아마 2시일 거야. 그래서 시간 보면은 정말 딱 2시였어요. 그런데 처음 걸은 날은 5시까지 푹 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시 잠들기도 너무 쉽고요. 좋더라고요. 지금 2시일까? 아, 2시는 안 된 것 같고 한 3시쯤일까? 하고 딱 시계를 봤는데 5시인 거예요. 완전 숙면을 한 거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걷기 운동할 때 이 발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을 거쳐서 발가락으로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걸었더니, 뭐 조금 걸었다고 제가 또 벌써 잘난 척을 하는데요, 엉덩이도 약간 운동 많이 하면 뻑적지근하잖아요. 엉덩이도 약간 뻑적지근한 것 같고 허벅지도 약간 뻑적지근한 것 같고, 누가 들으면 5일이 아니라 한 50일 걸었는 줄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걷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걷기에 좋은 점은 우선 심장 건강에 또 도움도 되고요. 규칙적으로 걸으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히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돼서요, 관절이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물론 도움이 되고요, 우울감, 불안감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걸으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뭐 그러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고 저의 목적지만 향해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저는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보통 만보 정도 걸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 정도 걸으면은 한 6천, 8천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 스텝 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자주 이용하도록 하고 식사 후에 조금이라도 10분 정도라도 산책하도록 하고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서 이동하려는 습관만 몸에 들여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 아니겠어요? 저도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겨울이 되고 우기가 되면은 살짝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쁜 레인부츠 사가지고 레인코트 입고 Singing in the rain 하면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 정신적, 육체적으로 휘둘리지 말고요. 그깟 갱년기 우리가 휘둘러버리자고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라인 댄스도 한번 쳐보시고요. 셔플 댄스도 한번 쳐보시고요. 신나게 한번 흔들어보세요. 노래가 좀 신나더라고요.

0: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0: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back to school, 스타트!
4: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5: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6: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2주 전쯤 금요일 4시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에서 책 소개를 몇 권 했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조금 더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북스토리. 먼저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의 삶을 다룬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고요. 자신의 예술을 세상에 인정받고 싶었던 한 여성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고독한 삶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까미유 클로델은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이자 세계적인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로댕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죠. 누구보다 뛰어난 예술가였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행복으로 이어진 한 조각가로 인정받게 됐고요. 로댕 못지않은 천재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려한 예술의 세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을 만나보고 싶다면 까미유 클로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세계적인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개선문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프랑스 파리입니다. 주인공 라비크는 독일을 떠나 파리로 피신한 의사입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난민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여배우 조앙 마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두 사람의 사랑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개선문은 원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이죠. 하지만 책 속의 개선문은 전쟁과 상처, 이별과 그리움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개선문은 화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고독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 전쟁에 남긴 상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면 개선문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총성이 오가고 전쟁 속이에요. 한참 전쟁 중인데 문만 나가면 총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런데 저는요, 하나도 야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슬프게 본 기억이 나요. 아마도 욕망이 아니라 절망과 애틋함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한치 앞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순간은 쾌락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겠다라는 몸으로의 약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곧 헤어져야 한다는 안타까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사의 두려움, 짧은 순간이라도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 그 전쟁 속에서 그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는 좀 슬프게 봤어요. 설렘보다 슬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개선문, 로빈의 북스토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영국 문학의 고전

샬롯 브론테의 소설 바로 제인에어입니다. 많이들 아실 테고 우리 많이 읽어봤잖아요. 어릴 때 추천 도서기도 하고요. 제인에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제인은 어린 시절 친척집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후 기숙학교를 거쳐서 가정교사가 된 그녀는 손필드 저택에서 로체스터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체스터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이 그 저택 다락방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제인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의 자존심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인은 사랑보다 자신의 양심과 존엄을 선택하고 로체스터를 떠나게 됩니다. 홀로 세상을 떠돌던 제인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지쳐가다가요. 다시 삶을 일으키게 되고 작은 학교의 교사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느 날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고 제인은 그의 곁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녀가 실상으로 마주한 것은 이미 불타서 폐허가 된 손필드 저택입니다. 다락방에 갇혀있던 아내가 저택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로체스터는 한쪽 손과 시력을 잃은 뒤였습니다. 마침내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거짓도 어떤 숨겨진 비밀도 없었고요.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제인 에어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작품에는 여성의 독립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용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인 에어는 고전이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제인 에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본 세 편의 이야기는요. 시대도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까미오 글로델은 한 시대를 앞서간 천재 예술가의 이야기.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예술을 지키고 싶었던 한 여성.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선문은 전쟁이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요, 사랑과 인간다움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했고 누군가는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인 에어는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여성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지는 않았던 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하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아프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미오 클로델도 라비크와 조앙마드도 제인 에어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견뎌냈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책과 좋은 영화 한 편은요, 잠시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작은 창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과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이 교훈도 주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는 지지대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의 거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요즘 미국에서는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샐러드 판매 식당, 이 가운데 파산 신고를 하는 식당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채소 섭취가 조금 신경 쓰인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곰팡이. 네, 곰팡이는 냉장고 온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른 미생물보다도 당과 염분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던 젤리, 잼, 이 젤리에 곰팡이가 발견되는 거 가끔 보시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표면에 있는 곰팡이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또 먹게 되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곰팡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식품, 젤리 같은 경우죠. 실처럼 가느다란 곰팡이 균사가 표면 아래까지 깊숙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덜어낼 때는 깨끗한 마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패. 네, 바로 들기름과 관련해서인데요.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이게 몸에 좋아서 많이들 찾는데 이건 산화에 취약하죠? 특히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돼 있을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실험을 했더니요, 섭씨 25도 정도에서 20주부터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도씨 보관,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 정도에서는 40주까지 여러 가지 지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온 보관이 산패를 늦췄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개봉 후에 40주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고소했던 향이 사라지고 쩐내가 난다, 불쾌한 맛이 뚜렷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자,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냉장고가 늦출 수 있는 것은 변질의 속도입니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로빈과 함께하는 명언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책 탈무드가 전하는 잘 되는 집의 부부 지혜의 명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어야 하고요.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는 사랑만큼이나 배려와 존중도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의 지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내를 울리지 마라. 아내 울리시면 안 돼요. 아내의 눈물은 결국 남편에게 돌아온다. 아내는 발 밑에 두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다. 머리 위에 두라고 만든 존재도 아니다. 아내는 심장 가까이에 두라고 만들어졌다. 너무 이 표현 좋지 않아요? 아내는 심장 가까이에 두라고 만들어졌다. 결혼 반지가 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심장과 바로 연결된 혈관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왼쪽 손가락 네 번째에 결혼 반지 끼었다고 하잖아요. 아내는 심장 가까이에 두라. 다음은 존중이 있는 집에 평화가 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지만 존중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가 웃는 집에 복이 온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많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집안의 안주인이 항상 밝으면 정말 그 집의 분위기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편해야 집이 편하다. 남편의 성공 뒤에는 아내가 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행복한 가정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아끼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탈무드가 전하는 부부의 지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내와 남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지혜의 책 탈무드가 전하는 잘 되는 집의 부부 지혜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마지막 코너 별들에게 물어봐 별자리 다음 주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양력 생일로 들으시면 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양자리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추진력의 기운이 강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혹시 미루어 두셨던 일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움직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황소자리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작은 변화가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20일 쌍둥이 자리입니다. 아이디어와 말솜씨가 빛나는 한 주가 되겠는걸요? 방송, 발표, 소통과 관련된 일에는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도 기대가 됩니다. 6월 21일부터 7월 22일 괴자리고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십니다. 주변을 챙기느라 자신의 감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자자리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주인공의 계절 주목과 변화의 운이 들어오는 바로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생입니다. 8월은 사자자리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요 태양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별자리가 바로 사자자리래요. 사자라는 이름처럼 자신감, 리더십, 표현력이 강한 별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사자자리의 키워드는요. 인정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고민하셨던 일이 있었다면은 이제 주변에서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그런 흐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조금 약간 폴춘텔러 같죠?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처녀자리 정리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를 줄이고 꼼꼼함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자리 사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한 주입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요 주변과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여행 계획 세워도 좋으시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전갈자리 집중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깊게 파고들면 성과가 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 새로운 경험과 이동의 운이 있습니다. 여행, 공부, 새로운 만남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자리 그동안 노력한 일이 드디어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책임감은 좋지만요. 모든 걸 혼자 다 짊어지지는 마세요. 1월 20일부터 2월 18일 물병자리 새로운 생각과 변화가 필요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 감성이 풍부해지는 한 주입니다. 예술, 음악, 취미 활동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의 따뜻한 말도 행운이 됩니다.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혹시 어떠셨어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걷기,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책,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따뜻한 명언,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 내 별자리 이야기까지. 더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 여름의 절정인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요, 우리 위크엔드 수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걸을 때는 천천히,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루를 보낼 때는 조금 더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삶의 목표로 아예 정해버리자고요. 걸을 때는 천천히,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루에 더 많이 웃기.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 로빈은 이제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 화이팅!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오늘도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멀리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이 벌써 8월 8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여름,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햇살은 뜨겁고요. 차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훅 들어오고 핸들을 잡기도 어렵고 주차장에선 아스팔트가 반짝거릴 정도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건 차가운 아이스커피 한 잔, 시원한 디저트, 그리고 좋은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고 바닷바람보다 더 상쾌한 우리들의 낭만이 담긴 한국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도요, 또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요,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제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처럼 함께 좋은 대상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케빈의 트리즈와 1부 첫 곡 시작해 볼게요.

케빈의 토이리조와 일부 첫 곡 이선희의 추억을 책장을 넘기며 였습니다. 아,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휴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여름 휴가 하면 무조건 강릉 경포대, 뭐 속초, 대천, 부산 이런 바닷가로 여행을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기차를 타고 친구들과 떠났던 기억, 또 휴게소에서 먹었던 우동, 바닷가에서 먹던 그 밤늦게 느껴졌던 컵라면, 그리고 모래사장에 이름을 적어놓고 사진을 찍었던

소중한 우리의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여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여름하면 제일 유명한 과일이 수박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팥빙수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시원한 뭐 산 쪽에 있는 계곡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다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우리 어렸을 때 방학이 꼭 있었잖아요. 또 아니면 여름 방학 이런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던 시원한 콩국수 이런 것도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기억이요, 선풍기가 그때는 굉장히 뭐 각 집에 에어컨을 대신하는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 그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소리를 지르면 아 하는 공명 소리가 좀 특이하게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바뀌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선풍기 앞에 서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참 별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작고 사소한 건데 이렇게 우리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걸까요? 아마 옛날 추억이 우리한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아서 그런 애틋함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화제를 바꿔서 아주 신나는 진하고 여름 추억이 돋는 그런 노래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클론이 부릅니다. 제목은 도시 탈출.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0: 하고 있습니다. 미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케빈의 토요일의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학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류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스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그 채팅방에 댓글들을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TKR님 제가 1부 마지막 곡으로 지금 선곡해 주신 거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데니시님 제가 잠시 뒤에 빙글빙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도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우리 데니시님도 감기 아주 심하게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얼른 완쾌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로비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비비아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비비아님께서 제 의상이 가을을 느끼게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반팔을 한번 꺼내 입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TKR님께서 그 제 옷 얘기를 우리 비비아님이 하셨는데 밑에다가 4불 99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예 4불 99 맞습니다. 예. 제가 아주 싸게 구입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오전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써주시니까 여름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뭐 5번 프리를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91번, 뭐 405, 22번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하실 건 마음은 천천히, 음악은 조금 크게, 그리고 기분은 시원하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좀 이렇게 차가운 물 말고 좀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스커피나 차가운 음료를 계속 드시지 마시고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하니까 이게 감기에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실 때 비타민C 꼭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보면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고 한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벌써 목도 안 좋아지고 어깨도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 바람을 맞는 게 되게 좋으니까 에어컨 바람 속에 계시지 마시고 잠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조금은 더울 수 있지만 바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떤 곳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바람은 시원하다고 하니까 자연 바람을 좀 느끼면서 이 여름을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선곡해 놓은 곡 사실 지금 골라놓은 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데 우리 제가 바로 선곡을 바꿨습니다. 우리 데니시님께서 선곡하신 우리 나미의 빙글빙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나미의 빙글빙글이었습니다. 아, 제가 선곡한 김광석의 바람이 전하는 곳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아주 그냥 채팅방에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힘이 나는 게 늘 우리 고정으로 이제는 들어와 주시는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비비아님, 뭐 TSR님, 착한 맛 던지는 스톤게이님, 또 아, 우리 뭐 로라님, 또 로비님, 우리 데니스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이렇게 진짜 토요일날 올 때마다, 사실 오늘도요 아침 7시 한 20분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어제 좀 잠을 설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너무너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할 때는 정말 힘이 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니까 정말 아, 내가 방송에 나오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까 해요. 케빈 DJ님, 전 오늘도 가든그로브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더워서 지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토요일 방송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와,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자가 저희 같은 DJ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을 공유해주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야기, 또 여름 추억 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어 하시는 신청곡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메시지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노래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아, 내가 지금 보내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같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죠. DJ DOC가 부릅니다. 제목은 여름 이야기.

지금 들려드린 곡 DJ 디오스의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제 그 요 이어피스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국가스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하연우 씨가 이끌고 있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제가 인연이 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타리스트가 전규호 씨라는 분인데 제가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좀 좋은 이어피스가 하나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어피스 하나 이렇게 준 겁니다 저한테. 사실은 이게 이 지금 DJ용은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하나 전문가들이 쓰는 음악할 때 쓰는 이어피스인데 저한테는 아주 잘 지금 뭐 쓰고 있고요. 사실 이 이어피스를 쓰고 있으면 진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다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방송할 때 DJ가 저렇게 이어피스를 끼고 있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미세한 소리까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어피스를 꼭 끼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창밖으로는 정말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내려쬐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귀에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노래를 들으면 바다에 가지 않아도 이런 바다 냄새 또 바다 느낌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노래도 그런 걸 준비해 봤거든요. 여름은요 정말 왜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단순히 휴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럼 여름 되면 내가 딴짓 좀 뭐라고 하나 늘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거 말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소소한 기대만을 갖고 있는 거라도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할 때 정말 그 캘리포니아 드라이브는 정말 저는 멋지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고요. 차 안에서는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멀리 야자수가 딱 보일 때면 제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좀 들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 저는 예쁜 카페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주변 경광을 돌아보면 참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껴보지 이런 주말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뭐라고 하나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면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하나하나 내 주변에는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좀 뭐라고 하나요? 좀 이벤트나 나에 대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여름 즐거운 노래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이 부릅니다. 애상.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쿨의 애상이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정말 많죠. 뭐 냉면, 콩국수, 수박, 팥빙수. 뭐 정말 수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시원한 수박 꺼내 드실 때 혹시 소금을 뿌려 드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드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야 수박에 소금을 뿌려서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또 별미였다고들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여름밤이면 가족들끼리 거실에 모여 앉아서 선풍기 하나 들고 TV 켜놓고 그냥 다섯 명, 여섯 명이 모여서 같이 즐겼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사실 에어컨이 흔하지 않은 시절에는 선풍기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즘 주말을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중에는 왜 이렇게 주말에는 일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중에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중에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길게 느껴진단 말이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벌써 그냥 저녁이 돼버리고요 벌써 일요일이 끝나서 다음을 기약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토요일 오전이 좀 길고 이번 주말이 더더욱 길게 느껴지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토요일이 좋아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댄스곡을 한번 보내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김현정이 부릅니다. 제목은 멍.

지금 들려드린 곡 김현정의 멍이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 때 이 노래가 나오면 정말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노래방에 가면 막 친구들과 막 소리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아마 이 노래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춤을 못 춰도 신나게 따라하던 그 시절. 요즘은 셀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좋아하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녹음하려고 손가락에 힘을 딱 주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DJ가 노래 중간에 제목 소개하면 진짜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DJ의 멘트가 안 들어가는 게 아주 명 DJ였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그때 추억이 막 새록새록 돋네요. 저도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곤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작은 행복은 과연 뭐였을까요? 아니면 또 요즘 느끼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작은 행복은 뭘까요? 저는 가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런 아주 예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야, 그거야말로 정말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가족들과 함께 퍼먹는 좀 전에 말씀드린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또는 연인들과 나누어 먹는 아주 뭐 소소한 디저트, 이런 게 작은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뭐 요즘은 한국까지도 너무 편안하게 전화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날 또 생각나면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전화 한번 해보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음악 한 곡이 또 작은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좀 신나는 댄스곡 위주로 노래를 한번 선곡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 노래를 들려드릴 때마다 아, 정말 오늘 이 방송이 애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생각 외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열심히 잘해보자. 하지만 이 방송이 끝날 때 되면 늘 아쉽고 다음 주엔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메시지 주셔서 정말 정말 힘이 나고요. 자, 이번 노래는 조금 추억 돋는 그런 좀 발라드인데 댄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5: 코치. 명불허전 진안국수의 송칼국수와 부추마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아, 제가 잠깐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요, 아직 목소리가 안 풀려가지고 고음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에 이런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감성 발라드, 또 댄스곡들과 함께 우리 여름 추억 이야기, 또 우리들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 보내는 여름 풍경들을 잠깐 얘기해 보았는데요.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운 계절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할 때가 있거든요. 창밖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 음악 한 곡만 들으면 어느새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좀 덥지만 이열치열로 좀 뭐 더운 이야기, 또는 반대로 또 덥지만 또 시원한 노래들과 함께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잘 또 좋은 이야기와 또 좋은 또 우리 여러분들과의 또 쉐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토요일 오후에요. 뭐 이런 카페에 가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신문을 읽는 어르신들, 또 공부하는 대학생,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음악에 빠져 계신 분들,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즐기고 있지만 뭔가 각자만의 시간을 즐기러 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같은 시간이지만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나만의 느끼는 차 한 잔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카페에 앉아있으면 사실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토요일 보면 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는 기사님들, 정말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한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셀폰도, 자동차도,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 또는 좋은 음악.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언제 들어도 힘이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주는 건 상대방에게 굉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토요일에 오전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작은 쉼표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 잠시 뒤에는요, 특별한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1부 케빈의 트리조와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TK알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Send me a letter, Amanda 들려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8월 8일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와,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 하늘 아래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침부터 바쁘게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 침대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애청자분들 한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불고기, 비빔밥, 김밥, 떡볶이 물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치라는 음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김치는 그냥 반찬 아니잖아요. 밥상에 김치가 올라오면 갑자기 밥상이 한국 밥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국에서 김치 냄새가 살짝만 나도 한국 사람인가 하고 괜히 반가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LA나 타지에서 사는 한인들에게는 김치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먼 미국에서 살면서도 김치 한 냄비에 김치를 끓이고 삼겹살에 김치를 넣어서 먹고 갓 담근 김치에 밥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벌써 한국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김치와 또 한국 문화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멋진 게스트를 모실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뒤에 케빈의 토요 초대석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첫 곡 데이브 문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오늘은 단순히 김치가 맛있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김치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가족 이야기,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힘, K-푸드의 원조, 김치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볼까 합니다. 현지의 재료로 한국의 맛을 지키고 김치를 통해 북미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의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창업가, 김치 연구가 우리 이채선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1: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네. 이제 김치를 좀 만들고 연구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분에게 김치를 좀 전파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와, 여기 지금 댓글에 와, 막 너무 아름다운 분이 나오셨네요. 잠이 확 깹니다 라고 비비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진짜 예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화면이 지금 100%를 못 담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는 눈이 좋으셔가지고 벌써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업돼 계신 것 같아요. 자 편안하게 하세요.
1: 아니 LA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아 그러면 지금 LA 사시는 건 아니고?
1: 네 아직 사는 건 아닌데 아, 이제 추후에 그래요? LA로 올 계획이 있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채선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과연 어떤 분일까? 제가 우리 여기 관계자분께 여쭤보는 거는 혹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40, 50대는 됐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훨씬 나이가 영해 보이셔가지고 네. 제 느낌에는 정말 김치 연구가를 태어날 때부터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영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무튼 뭐 실력은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죠? 오늘 한번 제대로 김치가 무엇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제가 좀 소개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김치를 시작으로 책과 음악, 콘텐츠까지 한국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작가이자 문화 창업가 이채선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이게 그 김치 앞에 붙는 요 마담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마담에? 맞아요.
0: 마담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1: 마담.
0: 마담. 네. 마담으로 읽으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마담 김치를 통해 북미에서 한국의 맛과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마담으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고유한 또 발음이 있으시니까 제가 물어볼까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1: 네.
0: 자, 다시 한번 우리 라디오설 애청자분들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가
0: 네네.
1: 이제 한국에서 한국 캐나다 오가면서 자라다가
0: 네네.
1: 이제 마담 김치라는 브랜드를
0: 마담에.
1: 이제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잠깐 살았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5천 명이 사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0: 네네.
1: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고 살까 하던 와중에
0: 네네.
1: 이제 마담 김치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이 조그만 장터 라고 하죠. 파머스 마켓에서
0: 네네.
1: 이제 재미를 외국인 분들에게 이제 김치를 주면서 이제 행복을 얻어서 이제 이거를 내가 정말로 진작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읽어온 게 이제 지금의 마담 김치가 됐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시는 5천 명 정도 사시는 그런 장소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장소에는 한국 분들이 거의 안 계셨나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나다 하면 이제
0: 네.
1: 밴프가 떠오르잖아요.
0: 네,
1: 이제
0: 그렇죠.
1: 밴프 로키 산맥 엄청 예쁜데 거기서 또 2시간 반을 더 올라가면 또 이제
0: 그래요.
1: 네 산맥이 있어요. 거기에는 5천 명이 사는데 보통은 불어권이랑 그다음 영어권이
0: 그래요.
1: 많이 살고 이제 한국인 분들 되게 소수고 이제 아시안
0: 네, 네.
1: 분들도 5%도 안 되는
0: 그래요.
1: 인구 네 살았습니다.
0: 사실은 캐나다에서

0: 태어나고 쭉 자라셨는데 정말 우리 외국 여기에 태어난 2세들은 김치 뭐 요즘은 조금 뭐 K컬처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지만 정말 2세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왜 김치가 특별한 출발점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저는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랑 캐나다를 자라오면서 네. 한국에서는 이제 외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충청북도 예. 분이셔가지고 이제 서울식 김치를 항상 담그는 거를 모습을 보고 자랐고
0: 네네.
1: 그다음에 또 친가는 또 캐나다 쪽에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이북 함경도 쪽이셔가지고
0: 네네.
1: 또 이제 김치랑 이제 가자미 식혜를 만드는 거를 그냥 보고 자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김치 만드는 게 세상에서 쉽게 느껴졌어요.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1: 네네.
0: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우리 가족분들한테 쭉 물려받은 그런 어떤 DNA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사실 제가 이걸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이 돼서 마담 김치를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1: 네.
0: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마담 김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20대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생활도 하고
0: 네네.
1: 이제 지쳤다가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조그만 마을 제스퍼에서 하게 됐어요.
0: 네네.
1: 근데 거기서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투어리즘이 너무 강해가지고
0: 네네.
1: 그러면 내가 커스터머 서비스나 아니면 자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선택해야겠구나.
0: 네네.
1: 하는 와중에 나는 뭘 잘하지 하다가 나는 한국 음식 하는 게 즐겁잖아 해가지고 그 즐거움으로 해서 그러면 김치를 만들어 보자. 근데 여기는 불어권이 되게 강하네
0: 예,
1: 해가지고
0: 예.
1: 학교도 불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러면 나는 캐나다 정체성 그다음에 나는 한국인 피를 받았으니까 한국 불어 그다음에 영어권에 다 합쳐야겠다 해서
0: 네네.
1: 마담 그 김치가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왜냐하면 남차가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여자분이 김치를 담그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 뭐라고 하나 좀 한국의 느낌이 들어간 김치와 또 외국 사람들이 다 익히 알만한 마담이라는 그런 단어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마담 김치.
1: 네.
0: 와 이러면 이게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심지어는 멕시코까지도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1: 네.
0: 처음에 저한테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럼 그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1: 저는 처음에 네. 대학교 갔을 때는 저는 워터홀 대학교에서 순수 미술이랑 사회학을 전공을 했다가
0: 그래요.
1: 네, 근데 중간에 저는 생계를 이뤄나가야 돼가지고 공부에는 너무 내 뜻이 아니다 해서
0: 네네.
1: 이제 학교를 옮겼어요.
0: 네네.
1: 옮긴 게 시각 디자인이랑 출판업을 제가 공부를
0: 그래요.
1: 했습니다.
0: 그래서
1: 졸업을 했어요.
0: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작가이자 또 음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까지 개발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대학교 때 전공이 지금 김치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0: 자 그러면 그 캐나다 쪽 완전 거기는 북미잖아요.
1: 네.
0: 그 캐나다 쪽에서 한국적인 김치 맛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쪽에 있는 외국 사람들한테 김치 맛을 어떻게 평가받기 위해서 좀 노력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김치를 먹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특히 이제 뭐 토론토나 LA, 뉴욕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0: 네네.
1: 보니까 이제 김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0: 네네.
1: 저는 이제 시골에 조금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해외 마켓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내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김치를 어떻게 담그지 해서 이제 찾아낸 대안이 우리가 그러니까 로컬 마켓에서 파는 재료로
0: 네네.
1: 진짜 한국적인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그냥 한국 찹쌀이 아닌 뭐 베트남 찹쌀을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타일랜드 피쉬 소스를 가져오고 또 배추는 캘리포니아산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는.
0: 그래요?
1: 그래서 네.
0: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한국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재료들을 다 섞어서
1: 네.
0: 심지어는 캐나다인데도 김치는 또 캘리포니아 배추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1: 네.
0: 만드셨어요. 와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고유의 그런 뭐 젓갈이나 뭐 액젓이나 뭐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맛을 지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그 뭐라고 하나 좀 개발을 하시고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 가지고 저는 딱 고민을 했던 게 한국 분들에게도 맛있고 외국 분들도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자. 왜냐하면 김치를 장인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김치를 잘 담그는 분들이 진짜 한국의 모든 어머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아 외국 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아 김치를 인트로듀스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재료들 있잖아요. 알러지라든지
0: 네네.
1: 아니면 뭐 그 막 생강의 그런 쓴맛이라든지 네네.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럼 돌발 질문. 내 김치는 이게 좀 맛있다.
1: 네.
0: 다른 김치와 비교했을 때 네. 뭐가 있을까요?
1: 아, 저희 김치는 이제 저희 그러니까 서울식 이제 김치인데 칼국수에서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김치 맛이에요.
0: 그럼 신김치 쪽은 아니겠네요, 그죠?
1: 아, 근데 그게 시면 되게 김치찌개라도 되게 맛있는.
0: 알겠습니다.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채선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로컬 인그리디언트 또 코리안 소울 이런 철학적인 것과 김치와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0: 네.
1: 그 현지의 그 재료를 뽑아내서
0: 네.
1: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김치도 우리가 북미에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0: 네네.
1: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한국산을 고집하기에는 또 시골에 사시는 이제 미주 이제 북미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찹쌀가루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들이 그러니까 다 장점들이 다 있어요.
0: 그렇죠.
1: 각국에서 나온 것도.
0: 네네.
1: 근데 그 우리가 뭐 북미에 살면 많은 다른 인종들도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다른 인종들을 함께 같이 사는 것처럼 이제 음식의 재료도 그렇게
0: 네.
1: 다 모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0: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로컬적인 요소들을 다 혼합을 했지만 한국적인 정체성이나
1: 네.
0: 소울을 담았다.
1: 네.
0: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맛을 지키고 내가 유지한다라는 게 혹시 그러면 사실 이 김치를 계속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진짜 만들어서 버리기도 하실 것
1: 네,
0: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내가 예상한 맛과 전혀 다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상과 다른 또 반응이 올 때도 있고
1: 네.
0: 이때는 좀 어떠셨어요?
1: 아, 쓴 말은 들어가지고
0: 네네.
1: 다시 반영을 하고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청결이더라고요. 김치.
0: 청결.
1: 네.
0: 네네.
1: 왜냐하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0: 그렇죠.
1: 우리가 어마어마한 좋은 유산균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네네.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0: 날씨.
1: 네, 여름에 담그는 거랑 겨울에 담그는 거랑
0: 네네.
1: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0: 아니 사실 제 아는 동생이 김치 사업을 여기 LA에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친구 처음에 고전을 많이 한 게 김치를 잘 절여서 이제 그 양념을 넣고 이제 통 속에 넣잖아요.
1: 네.
0: 넣어서 한 이제 2, 3일 보관을 했다가 이제 중국 마켓이나
1: 네.
0: 일본 마켓에 이제 배달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1: 네.
0: 특히 여름엔 빨리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게 거품이 올라와가지고 살짝 셀 때가 있대요.
1: 네.
0: 아무리 잘 닫아도 그리고 이제 이게 발효가 되니까 점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이게 넘쳐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게 안 좋게 보여진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맛있는 맛을 내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다 리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많이들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맛을 비교해봐라. 처음에 너희들이 밀봉이 돼서 깨끗할 때와 거품이 날 때의 맛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맛있는지 알 거다.
1: 네.
0: 이것들을 잘 설명해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1: 네.
0: 그래서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발효라는 게 있으니까 김치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1: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몬트리올에서 네. 저는 뭐 플라스틱 통에 담지 않고 유리병을 고집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면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프리미엄 마켓을 이제 뚫고 싶어가지고 네네. 제가 매주 이제 장터 파머스 마켓에 나가서 네네. 그 김치의 에듀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 분들은
0: 잘하셨다, 진짜.
1: 예. 아, 모르니까 왜냐면 그렇죠. 김치를 사고 그냥 캐비닛에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벨에 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왜냐면
0: 맞아요.
1: 그런 김치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아, 이것도 그냥 피클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아. 하고 이거를 캐비닛을 열면 폭발을 한다는 네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김치에 대한 교육이 정말 네.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건 유산균이 어떻게 과정이 만들어지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2년 반 동안 설명을
0: 와,
1: 했어요.
0: 2년 반이요?
1: 네, 네.
0: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김치를 전달하신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신 문화 전도사가 되신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혹시 김치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지금 하고 계세요?
1: 아, 지금은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0: 5가지. 네.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저 클래식 김치.
0: 클래식 저희가 매우
1: 네, 김치. 네. 그다음에 깍두기가 있고.
0: 아, 깍두기.
1: 네, 그다음에 백김치.
0: 백김치.
1: 그다음에 김치 로제라고 해가지고 나박김치라고 아, 파김치를 했습니다.
0: 와, 그래요?
1: 네.
0: 사실 저도 김치를 좀 아는데 백김치가 제일 담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떠세요?
1: 오. 저는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사실 일반 김치는 양념이 들어가지만 백김치는 양념이 안 들어가잖아요.
1: 네.
0: 절임 정도에 따라서 맛이 확연하게 변한대요.
1: 네.
0: 그리고 조금만 잘못 발효를 해도 쓴맛이 확 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 김치는 절여서 양념이 들어가면 이 고춧가루나 매운 양념, 특히 젓갈이 들어가면
1: 네.
0: 이제 쓴맛을 이렇게 죽이는
1: 네.
0: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백김치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김치까지 하신다고
1: 네.
0: 하니까 어우,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백김치의 중요한 점은 네. 절임에 있습니다.
0: 아, 네. 절임.
1: 네. 절임만 제대로 되면
0: 저도 절여야 되는데 좀 사람이 절여져야 겸손함이 생기거든요.
1: 재밌습니다.
0: 아니 진짜 그래요. 이 절임이 정말 중요한 게
1: 맞아.
0: 어떻게 절이냐에 따라서 그게 시작이잖아요.
1: 네.
0: 그게 김치를 양념을 아무리 잘해도 절임을 얼마 동안 하느냐,
1: 네.
0: 소금 간을 어떻게 하느냐,
1: 네.
0: 또 배추의 상태라든지 이거를 보면서 겨울의 절임과 또 여름의 절임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짜 많이 변해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성장하죠.
0: 네, 네, 네.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이채선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치를 단순한 식품이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어떤 컬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그 부분에서 한번 나는 이런 김치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김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번 나만의 김치를 대하는 어떤 철학을 한번 얘기해 주면 네. 어떨까 싶어요.
1: 아니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0: 아,
1: 해요.
0: 커뮤니티다.
1: 네, 그리고 김치는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 한국어의 어만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 정.
1: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없는
0: 네네.
1: 그 우리가 좀 사람을 생각하고 조금 해주는 그런 행동 배려들을 정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김치는 그냥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이제 네네. get together 하면서 좀 더 돈독해지고 이런 모습에 저는 게 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가 이제 인터뷰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들을까 하는데요.
1: 네.
0: 제가 음식 관련한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1: 네.
0: 제가 이 노래를 좀 골라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1: 네.
0: 음식 관련된 노래 한번 제가 선곡해 보았거든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팥빙수.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필요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0: 아, 최선님, 우리 지금 우리 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마담 김치의 로고송이 있다고
1: 네,
0: 들었어요. 제가 한번
1: 있습니다.
0: 들어볼까요?
1: 네.
0: 자, 들어보겠습니다. 맞나요?
1: 안 들려요.
0: 1분짜리네요.
1: 네.

0: 와우, 마담 김치송이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1: 오, 감사합니다.
0: 와,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1: 이거 제가 작사를 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한국에서 프로듀서 힙합 아티스트로 있는데 만들어줬습니다.
0: 어, 저는 약간 구수한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와, 완전히 신세대.
1: 네.
0: 요즘 유행하는.
1: 네.
0: 와, 거기 있는 캐나다 친구들이 반응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걸 틀어놓고 막 장터에 송보를 하면 이 음악 때문에 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어, 근데 1분 한 10초 되는데 어, 굉장히 그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에 몬트리올 막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그죠?
1: 네, 네.
0: 어, 뭐, 뭔가 가사도 굉장히 의미 전달을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가사에는?
1: 네, 그 마담 김치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가 아~ 이제 몬트리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김치의 효능, 그 다음에 아~ 김치가 몸에 왜 좋은지를 조금 홍보하는 아~ 그런 노래입니다.
0: 좋네요. 근데 그냥 듣기에는 그냥 K뮤직 같아요.
1: 네.
0: K뮤직인데 김치에 연관된 게 아니라 그냥 뭐 힙하게 부르는 그냥 요즘 그냥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아가지고
1: 네.
0: 듣기도 좋고
1: 오.
0: 아, 아주
1: 감사합니다.
0: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저는 외국인 분들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0: 네네.
1: 좀 김치랑 이제 한국의 이제 음식들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아. 좀 그 트렌드를 맞춰서
0: 맞아요,
1: 시작을 했어요.
0: 음악이나 책이나 사실은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많이 알려주면 먹는 것까지
1: 네.
0: 세계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보기엔 문화 홍보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너무너무 박수를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 LA를 방문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려주십시오.
1: 네. 저는 LA는 되게 특별하게 북미에서
0: 네.
1: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같이
0: 맞아요.
1: 자라나고 또 거기서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면서 K-컬처 문화가 아예 자리 잡는 게 디아스포라 문화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올드 세대부터 영 세대까지 함께 같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로서 이제 어떻게
0: 네네.
1: 이제 한국 뭐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0: 네네.
1: 이제 랭귀지라든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왔습니다. 겸사겸사.
0: 어떻게 보면 진짜 김치 하나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컬처까지 소개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외국 크리에이터 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K-푸드나 또 K-컬처를 알리고 싶으세요?
1: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그냥 먹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한국 문화 아니면 가족들이 자라나는 이런 환경 안에서
0: 네.
1: 있는 다이나믹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그렇겠지만 막 서로 이제 엄마 아빠 뭐 형제들끼리 어떻게 사는 방식을 조금 공유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서로 문화를 습득을 하면서
0: 네네.
1: 이제 한국 문화는 이렇고 정 그다음에 왜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네 그걸 함께 나가고 싶어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김치라는 단순한 음식을 떠나가지고 그 북미 한인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또 아이덴티티 또 뭐 정말 K-푸드, K-컬처까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이채선 씨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떠나서 다른 활동을 넓혀가신 이유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1: 저는 그냥 자라면서 토론토에서 태어났지만
0: 네.
1: 아기 때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저는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되게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가서는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아 나는 정말 누구지? 막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 성장에서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저는 혼란이 많이 있었지만
0: 네네.
1: 그 삶 속에서 지금은 그 두 문화 그러니까 영어권이랑 이제 한국권의 그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 세대 다음 친구들에게 이 그 전달하는 그 브릿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채선님 같은 분들이 2세지만 그런 아이덴티티나 또 그런 나만의 또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만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3세대한테 전달해주면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1: 네.
0: 1세대가 바로 3세대 전달이 안 돼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0: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음식을 떠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문화 교류가 이런 것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 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이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3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미에서 살기에 영어가 이제 메인인데 그렇죠. 그 루트, 한국적인 그 루트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해주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에 그러니까 한 명으로서는 너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DNA를 잃지 않는 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0: 처음에 소개할 때 김치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책과 음악까지 어우러지고 있다. 또 난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치, 책, 음악 사실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로 좀 이렇게 밍글할 수 있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 출판으로 네. 이제 몬트리올 마당김치 생존기라고 이제 교보문고 POD와 그다음에 아마존 KDP에 올려놨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불어로 지금 이제 아마존에 올라가 있고 한국어판은 이제 한국 교보문고에 들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영어 버전인데 근데 네네. 새 각 다른 언어의 책이 있지만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책은 약간 순한 맛, 이제 순한 김치 맛 버전이고 네네. 영어는 정말 센. 이제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마당김치라는 브랜드를 다시 재시작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좌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이제 또 불어 버전에서는 좀 사회적인 문제 이제 회고록을 좀 담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각각의 다른 김치 맛처럼 저희 책도 다른 말.
0: 그러니까 똑같은 네. 책을 언어만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는 영어에 대한 메시지가 틀리고 네. 불어는 불어가 틀리고 한국어는 한국어로 틀리고
1: 네.
0: 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근데 그들에 맞게끔 쓰셨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한 것보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또 그 느낌 그대로
1: 네.
0: 또 백인들이 느끼기엔 그들의 또 느낌을 잘 반영을 해서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악도 아이고, 만드시고 책도
1: 감사합니다.
0: 쓰시고 와 자 그러면 우리 마담 김치를 LA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아 아직은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지금 재정비 중에 있는데
0: 그래요? 오케이.
1: 재정비 네네. 중인데 이제 마담 김치를 이제 LA 커뮤니티 분들께 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네네. 이제 조금 정말 퀄리티 있는 이제 김치로 이제 보여지는 게 저의 네네. 목표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이제 LA 오시는 걸 늘려서
1: 네.
0: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마켓에 뭐 입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1: 네.
0: 아 진짜 맛보고 싶어요. 우리 이채선님의 김치는 어떤 맛일까?
1: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0: 궁금하거든요. 아, 저만 맛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한인 교민들이 캐나다에서 만든 우리 이채선님 표 김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하니까 빨리 이렇게 판로를 만드셔가지고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빨리 오겠습니다, 여러분.
0: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한인 우리 라디오설 청취자분들이나 또는 또 우리 채선님께서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1: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자라다 보면 아,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뭔가 캐나다인가? 라는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어린 분들만 아니라 이제 그 뭐지? 아, 인생을 사신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0: 네네.
1: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그 두 문화를 되게 포옹하면서 이게 나다. 이게 나고 이게 그래야지 이제 내가 특별한 그 속 안에서 같이 이제 서로 이끌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0: 그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영어가 더 편하시니까
1: 네.
0: 한국어로 제가 약간 아, 좀 의역을 한다면 김치를 단순하게 판매하는 걸 떠나서 지금 한국의 문화와 또 북미 간의 문화를 잘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도 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책도 내고 싶고 음악도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실제 접하지 못하는 우리 2세나 3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1: 네.
0: 채선님의 자녀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런 자녀 세대가 김치를 통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또 미국에서 이질감 없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진 자녀들도 좀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음식을 먹지만 또 반대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도 배우고.
1: 네.
0: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0: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렇게 사실 오늘 김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 김치는 이게 맛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은 얼마예요? 전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김치를 나이가 어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이거를 캐나다에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캐나다를 넘어서 진짜 그 디아스포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북미 지역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맛을 알려드리기도 싶고 또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책도 만들어 내고 싶고 와 진짜 할 일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신 게 너무 다행입니다.
1: 아닙니다. 나이 먹었습니다.
0: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좀 모자른데 최선님은 제가 보기에는요 뭐 시간이 넉넉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두 배 세 배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1: 따뜻한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실 제가 여기 그 우리 최선님께서 쓰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1: 네.
0: 저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가 한국과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라는 말도 하셨고 또 한국에 살지 않아도 좋은 김치를 쉽게 먹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마담 김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와,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김치 한 병이 한국 문화를 만나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야, 참 김치는 맛으로, 책은 이야기로, 음악은 감정 문화로 한국 문화를 전달합니다. 와, 저는 아니 작가세요.
1: 아닙니다.
0: 이런 작가가 만들어낸 음식은 김치는 어떤 맛일까? 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설 애청자분들께 다시 오겠다 아니면 난 앞으로 이런 김치를 만들겠다 짧게 메시지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말 현지 로컬 인그리디언트로 진짜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김치들을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에 하나 우리 이채선님에 대한 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263-378-2552번입니다. 263 캐나다 번호입니다. 263-378-2552번 263-378-2552번입니다. 우리 이채선님 주말에 오전 시간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김치 많이 만드시고 좋은 문화 많이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케빈님.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내드리면서 저희 잠시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모르시나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지금 시간 11시 51분 47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뭘 하면서 2시간을 보내야 하나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 9분, 8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우리네 여름 추억 여행부터 김치 이야기, 그리고 한국 문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김치, 음식,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치 한 접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고향이 되고 가족이 되고 추억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작은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여름 정오를 앞두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진짜 요즘 LA 8월 너무 햇볕이 강하잖아요. 주말이라고 너무 무리해서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물도 꼭 챙기시고, 햇볕이 강한 이런 오후 시간에는 잠깐씩 그늘에서 쉬어가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시면서 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시고, 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직 나 괜찮아.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아, 조금 피곤한데. 아, 눈이 좀 아픈데. 오늘따라 좀 기운이 없네. 아, 잠을 잘 못 잤나. 이런 신호가 느껴지시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 건강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때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 토요일엔 걱정보다는 웃음이 많고, 피곤함보다는 여유가 많고, 또 작은 웃음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주말 오후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칠 시간인데요. 정오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분을 한 단계 올려드릴 신나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이가 부릅니다. 터치 바이 터치.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세븐디아싸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어렵고 힘든 시기
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아주 무더운 여름인데 오늘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아주 팔팔한 하루가 되겠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시죠? 그 중국말로 그 돈을 의미하는 그 빠라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빠라는 팔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88, 0808 뭐 속된 말로 팔땡인데 이게 방송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팔땡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팔팔하게 즐거운 하루 우리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언제 봐도 팔팔하고 훈훈하고 여신 중에 여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건강 항상 팔팔할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종 호스님 모시고 팔팔한 인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헬스코리아의 팔팔한 여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신 김원종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뭐 날짜가 팔팔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봤는데 언제나 우리가 또 헬스코리아 하면은 팔팔한 청춘 팔팔한 건강을 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나이를 잊고
0: 그죠.
1: 건강한 삶을 사는 곳
0: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날이 더워지고 여름때라 그런지 몰라도 그 원래 유명했던 그 녹용 홍삼이 또 난리라면서요.
1: 아니 지치잖아요. 지치고
0: 지쳐요 저도.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0: 기운 빠지고
1: 나고 뭐 에어컨 아무리 틀어놔도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네. 기력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 뭘 좀 챙겨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0: 뭔가 생각이 나죠.
1: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그중에 항상 효과를 봤다. 예전에 내가 먹어봐서 좋았던 걸 그렇죠. 찾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국민 뭐야? 녹용 홍삼을 원래는 한 절개 미리 준비하시면서 드시는데 네. 놓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찾으세요. 요즘.
0: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죠.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네. 이럴 때 정말 밥맛 없으신 분들 사실 밥이 보약이라 할 정도로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 날도 밥맛도 없고 진짜 기운도 없고 이런 분들 여러분 정말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드셔보시면 야 이래서 녹용홍삼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녹용하면 또 최고급 품질로 쓰시는 거잖아요.
1: 저희 이제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그 전지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녹용홍삼은 거의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 19년 됐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 시작을 같이 한 녹용홍삼입니다. 그때부터 쭉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뭐 숫자상으로는 뭐 15년 이상 내가 플러스가 됐지만
0: 네.
1: 뭐 신체 나이는
0: 그쵸.
1: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녹용홍삼을 때마다 꾸준히 챙겨 먹어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0: 그러실 것 같아요.
1: 근데 이거 함유량이 녹용의 함유량이 중요해요. 물론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 사용했고 네. 상대 중대 하대 다 사용했지만
0: 네.
1: 들어가 있는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먹었을 때 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녹차를 한 잔 마셔도 네. 담갔다 뺀 것과 우러는 건 다르다고.
0: 아 다르죠.
1: 함유량이에요 그게.
0: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갈비탕을 시켰는데
1: 네.
0: 맛없는 데 가서 먹으면 갈비로 뭐 샤워한 물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담갔다 뺐다.
0: 아니 담갔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함유량 때문에 그 정말 진하고
1: 진하게
0: 그 완전 다른 건데.
1: 그럼요. 우리가 죽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건 다르잖아요.
0: 아, 다르죠,
1: 밥알 다르죠. 들어간 개수가 다르고 일어나는 그 기력이 다른데
0: 네.
1: 그렇게 비율해서 좀 우스개 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한 달치 60팩이에요. 여기에 녹용 함유량이 22돈입니다.
0: 22돈?
1: 이 엄청난 양이에요. 이 정도 들어가려면
0: 와, 진짜
1: 지금
0: 대단하다.
1: 우리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기지가 않는다. 놀랍다. 혹시 함유량 떨어진 거 아니냐.
0: 네네네.
1: 그렇게 의심하시던 분들도 드셔보시면 아 옛날 그 맛 그대로다라는 걸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0: 네. 와.
1: 그리고 요거를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가 다르니까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꾸준히 드시는 건데 그 22도는 저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0: 네.
1: 이 또 함유량까지 지킬 수 있는 건 녹용 홍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천호행 케어스 들여올 때 저희 미국에 들어오는 녹용 홍삼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저희는 따로 여기 돌아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0: 네.
1: 짜낸 왜 우리가 보약을 그 옛날엔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0: 손으로 정말
1: 쳐줬죠. 예. 막 비틀어가지고.
0: 제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침에는 또각또각 된장찌개 끓여주고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구석에 앉아갖고 이게
1: 조선시대 조선시대 또
0: 남편한테 이거 쭉쭉 팽개 짜주는 모습. 그런 거 생각했는데.
1: 아 이혼 당합니다. 근데 그런 그 첫 물이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네.
1: 첫 번째 짜낸 첫 물은 저희 이제 진짜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그 제대로 신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이거나
0: 그렇죠. 집안의
1: 어르신들이거나 큰아들
0: 장남
1: 여기거나 뭐 그만큼 귀한 첫물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녹용삼을 하실 때
1: 그러니까, 네 이 좋은 원료로 함유량도 대단하게 넣지만 첫물 딱 빼내고 나서는 다 재료를 폐기 처분을 해요.
0: 아 그리고 다시 거군요.
1: 재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함이 그대로 우러나면서 여러분이 드셨을 때 기억이 확 살아나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몸을 생각하시면서 보약한제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그게 이건 정말 가슴에 각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 한번 꼭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네. 드시던 분들이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0: 그렇죠. 드셔 분들 다 아시는.
1: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 네. 몸에 좀 보약한제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식구들을 위해서 좀 챙겨야 된다 할 때는 왜냐면 우리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도 타주에서도 막 여기까지 와서 저희 전화 주문도 받는데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그만큼 이건 진짜 뭔가 입증이 된, 그러니까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0: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녹용홍삼이라는 게 남녀노소를 가릴 필요가 없죠. 사실 뭐 어르신들께는 당연히 기력 회복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성장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 예, 머리가 촉촉해지는.
0: 없어 먹죠 뭐 사실.
1: 그럼 맞아.
0: 그렇죠. 주워봐요 왜 먹는 거.
1: 성장기에 좋은 칼슘도 풍부하고요.
0: 제가 봤으면 키가 한 185 됐을 텐데 이 진짜 억울합니다만. 안 주셔갖고 자꾸 멸치만 드시네. 우유는 먹지도 않고.
1: 그래도 예. 젊어서 녹용삼 드셨다면서요. 녹용 드셨다고.
0: 아, 진짜 안
1: 들어간 거 한 번.
0: 저는 둘째잖아요 집에서.
1: 네네.
0: 지금 맞죠. 천물이 저는 진짜 이런 거.
1: 지금 이제 아드님 챙겨드려야지.
0: 하나도 저는 못 먹었어요.
1: 네.
0: 정말로. 아버지 형만 드셨지.
1: 안 드신 분이 달라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나이 드신 다음부터라도 드셨잖아요.
0: 네네네.
1: 저희 녹용삼 제품 드셨죠.
0: 좀 먹었죠. 네.
1: 그러면. 내가
0: 제 돈 재산이죠.
1: 네. 근데 그래야 또 열심히 잘 챙겨 먹어요.
0: 맞아요. 잘 챙겨 먹어요.
1: 잘 챙겨 먹게 되고 네. 제대로 된 걸 드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울 때 땀이 나도 바로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0: 맞아요,
1: 게 느껴지고
0: 네.
1: 그렇게 땀

0: 전에도 뭐 어떻게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게 달라지는 거 느껴지는 거죠.
1: 그리고 건강을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0: 아, 자만하면 저 이번에 크게 당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데 네. 어린 시절에도 성장기 어린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근골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도 있고 풍부하고요. 네. 또 보기혈이라고 해서 기, 혈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출산 후에
0: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1: 제일 출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0: 이때 한번 자네 평생 사랑받습니다.
1: 맞아. 또 보충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임산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이제 출산 후에 너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혹시 출산하신 분 있으시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 지금 요거 우리가 녹용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 녹용사 말씀 그래? 녹용이 뉴질랜드 최고급이야? 와 좋은데? 그럼
1: 홍삼도
0: 뭐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1: 홍삼은 네. 한국인들이 또 가장 건강식품으로
0: 최고.
1: 많이 애용하는 진짜 좋아하는 홍삼인데 그 홍삼도 또 다 달라요. 등급도 다르고
0: 그렇다면서요?
1: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뭐 녹용도 뉴질랜드산 네네네. 녹용을 따지는 것처럼 홍삼은 한국의 강원도 홍삼을 최고로 치고 이게 연수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0: 그렇죠.
1: 육령군 홍삼을 1등급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 자체도 따로 천삼이라고 불러요. 하늘이 내린 삼이다. 그래서 웬만한 인삼보다도 네.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여기에 있는 뭐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뭐 항암 치료에도 너무 좋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항산화, 뭐 기억력 개선. 근데 최고급 홍삼이 또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용과 홍삼이 만났으니까 땅에 좋은 기운을 담은 홍삼과
0: 그렇죠.
1: 하늘로 또 녹용 막 자라잖아요. 그 속구초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끝에 있는 그런 성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늘로 속구초 오르는 힘까지 다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사용한 우리 천호식품의 녹용 홍삼은요. 지금 이 가격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 진짜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1: 왜냐면 이게 점점 입소문이 나서 기존의 고객분들은 꾸준히 계속 드시면서 네. 또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다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0: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1: 아주 네. 이게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뉴욕에서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뉴욕뿐만 아니라 50개 주 전 주에서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주문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양 주문하는 그쵸? 양이랑 한국에 들어오는 있습니까? 걸 맞출 수 있어서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국민 모양 녹용홍삼이나 저희 마사이초로 치면 그라비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저희가 남는 거 없이 헬스코리아의 얼굴이다. 대표 주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좀 헬스쿨의 홍보용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게 뭐 고객님께 이제 감사의 없이. 인사를 네, 감사의 마음을
1: 없이 네. 그냥 좀 왜냐면 헬스코리아를 좀 있게끔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국민고향 녹용홍삼이고 헬스코리아 H솔루션을 있게 해준 것도 저희 그라비티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가격들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가려고 저희가 제일 노력하는 그런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드셨던 분들보다 지금 드시는 분들 지금 많이 많은 혜택을 드시는
0: 그렇죠. 혜택이죠.
1: 하지만 기존에 드셨던 분 중에 이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꾸준하고 이래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하시면서 오늘 옛날에 좀 드셨는데 이러면서 좀 서운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지켰는데 오히려 난 일찍 하는 게 내가 좋은 거지
0: 그렇죠.
1: 가격 그대로 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0: 헬스코리아 가족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사람은 긍정적이고 연주적이고 그렇게 삶의 그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먹어보고 싶고 행복한 주변을 알리세요. 나만 건강해서 혼자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심심한데
1: 같이
0: 그것도 같이 쳐야 뭐 막고라도 치지 혼자 벽보고 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정말 그 각 제품에 본인이 네, 네, 네. 효과를 본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헬스코리아가 한결같이 왔다고는 하지만 19년 동안 꾸준하지만 성장을 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0: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녹용홍삼의 그 값어치라든가 밸류 그런 퀄리티가

0: 19년 이상 이런 많은 소비자들께서 믿고 사용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거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유지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또 행복한 뭐 긍정적인 에너지 뭐
1: 훈훈한 카페 네,
0: 훈훈한 카페를 위한 뭔가 또 선물을
1: 이거 딱 한 달 해요.
0: 아, 딱 한 달이요?
1: 네.
0: 8월 한 달.
1: 8월 한 달.
0: 네.
1: 무더위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었어요.
0: 네.
1: 몸에 좋은 걸 먹었어도 흡수를 잘 시켜야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또 곳으로 착할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필요한 곳으로 착착 가야죠.
1: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원하는 곳으로
0: 그렇죠.
1: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0: 그렇다면 알부민?
1: 알부민.
0: 아~
1: 역시 센스 있는 우리 한우.
0: 알부민을 뭐 주세요?
1: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0: 네.
1: 무려 한 박스 정품.
0: 한 박스 정품을 주신다고요?
1: 30병 들어있는 거 아시죠?
0: 네.
1: 이거 200%
0: 200%입니다.
1: 그리고 지금 녹용홍삼
0: 네.
1: 두 달치 정도니까 두 박스 구매하시면 60팩,
0: 네.
1: 두 박스면 110팩이에요.
0: 네.
1: 그리고 두 달치 구매하시는 분들께 700팩이에요. 350팩이에요.
0: 예, 예.
1: 한 달치 가격이에요, 사실.
0: 가장 그런데 너무 예전 그대로 해주시네요.
1: 근데 이거 발타락 알루미늄 파워 한 박스
0: 60팩. 이야.
1: 컨디션 부스터. 그러면 이제 녹용홍삼 딱 드신 다음에 알루미늄 파워 드시면 골고루 이제 영양성분이 배달까지 잘 되겠죠. 알부민은 영양 택배사잖아요.
0: 그렇죠. 몸속에 페덱스, 네. 몸속에 UPS. 아니 근데 그러면 녹용산을 먼저 드시고 알부민을 드시게 좋은
1: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뭐 딱히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0: 몸이란 게 그렇게 먹는 게
1: 아니니까. 맞아,
0: 맞아. 네.
1: 네, 생각났을 때
0: 신호체가 너무 좋겠는데
1: 알부민 드시고 그러면 몸에 뭔가 균형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죠. 그러니까 항상 사은품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0: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뭔가
1: 본품이 빛나게 하는
0: 빛나게 한다는
1: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네.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사은품 때문에 또 본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은품 자체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0: 네네.
1: 알부민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를 사러 오셨다가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생각을 하시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1: 뭐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성비도 따지고
0: 그렇죠, 밸류를 따지시니까.
1: 밸류를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만 가능하십니다. 녹용홍삼 최고의 1050품 녹용홍삼 두 박스. 두 박스 구매하신 분께는 사은품으로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정품 한 박스 200불 상당의 한 박스를 무료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OTC 카드 가능.
0: OTC 카드 가능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녹용홍삼 드시고 알부민 드셔도 몸에다 좋은 기운을 팍팍 주셨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 피로함 이 사람의 그 뭐라죠? 오장육부 온몸을 따졌을 때 사실 발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발 안에 오전육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발이 제일 중요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발이 붓고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팠을 때 그 통풍이 쇼크로 발에 왔고 그러니까 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하루 피곤한 이 피로를 푸는 발 요거 발 마사지기 오늘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1: 발 마사지기 EGFM 요거 벌써 이제 사라가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
1: 이거 막내예요, 막내. 발 마사지기도 저희가 시리즈가 있어요.
0: 네, 맞아요.
1: 마사지 체어 7가지 모델 있는 것 많이 알고
0: 계시는데 저는 초기 모델로 샀어요.
1: 네, 발 마사지기 저희 네. 발지압사 1, 2 거기다가 챔피언 이제 EGFM까지.
0: 그다음에
1: EGFM이 막내인데 얘가 또 앙증맞게 컴팩트한 사이즈면서 발이랑 발목 그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까지 되는.
0: 아, 운동까지 돼요?
1: 그 두 가지 다. 발 마사지는 너무너무 야무지게 충실하게 하면서 발을 이게 수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안에서는 발을 계속 발 혈자리들 다 눌러주고 발바닥 관리해주고 발등 꽉꽉 눌러주면서 발 목을 계속 이게 까치발 운동 우리가 하잖아요.
0: 그 진짜 좋아.
1: 발목 근육 네.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삐끗하면은요.
0: 진짜 좋아.
1: 응. 삐끗하면은 그때 근력이 그쪽에 없으면 그냥 바로 기부수하고 뭔가 생활 일상생활에 이제 모든 걸 제한을 받게 돼요.
0: 네네네.
1: 그런데 평소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시면 살짝 삐끗해도 바로 그냥
0: 금방 나요.
1: 조금 이렇게 주무르면 그냥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평소 근력 우리가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하체 근력도 중요하지만 이 발목 근력만 좀 강화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발목이 좀 약한데 이런 분들은 까치발 운동 많이 하세요. 막 설거지 하시면서도
0: 여자분들
1: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 한계가 있고
0: 생각날
1: 때 어쩌다 못해요.
0: 까먹어서 못해요.
1: 근데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게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 방송 녹음했을 때 그거 항상 했거든요.
1: 그쵸 그쵸 발목도 돌리고 뭐 네. 그러는데
0: 야 EGFM 그건 몰랐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이런 마사지기는 아마 EGFM 헬스코리아에서 EGFM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 이게 그러면 한번 틀면 얼마 정도?
1: 저희 15분.
0: 15분밖에
1: 15분을 가요. 근데 이제 그거 한 뭐 두 번 정도는 전,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
0: 디바도 두 번 세 번 돌리고
1: 그리고 사람. 얘가 압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물론 모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자동 모드도 좀 강하게 들어와요. 야무지게 저희가 발 마사지기 중에 발잡사 2가 굉장히 아킬레스건도 뒤에 딱 잡아주면서 발바닥 빨래판으로 그냥 막 미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너무 시원하죠 그런 느낌.
1: 정말 시원해요. 받고 나면 혈액 순환이 확 되는 거랑 맞아요. 그리고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 순환이 확 돼서 예, 그 용천혈.
0: 아 용천혈. 네.
1: 그 가운데 부분을 꽉꽉꽉꽉꽉 눌러주고 발끝까지 야무지게. 제대로 해줍니다. 공기압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따뜻한 온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완시켜주면서 발 관리는 발 집중으로 제대로 해줘요. 그러면서 발목 운동까지. 그래서 EGFM은 또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쉽고
0: 네.
1: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0: 보통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서로 이제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발 누워 있을 때 발 마사지 좀 굉장히 서로 사랑스럽거든요.
1: 그것도 신혼 때나 그럴 거예요.
0: 아, 무슨 말씀? 저는 아직도
1: 여전히 신혼 같은 또 여기서 또 가정사를 자랑을
0: 아니 왜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사실 15분 못해요.
1: 힘이 빠져요.
0: 15분 절대 못해요.
1: 점점 갈수록 이게 강도가 약해져요.
0: 제 와이프도 가끔마다 저한테 2분 말을 해주는데 한 1분 하면은 아 됐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돼 이제 시작인데 그럼 와이프는 저보 가서 디바 가서 해 그냥 그런 거 많은데 EGFM 15분간 다 하시면 여러분 이 발을 그냥 꼭 감싸주고 해주면서 발목 운동까지 완벽하게 하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발 마사지 EGFM인데 요게 오늘 또 방송 때 뭐 특별 할인 좀 주시나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네. 특별 할인 행사 들어갑니다. 정가가 이제 399불이에요.
0: 네.
1: 100불 할인 행사.
0: 와 100불이나 할인해주세요?
1: 네, 100불 할인. 299불. 이거 운동까지 돼요.
0: 우와. 자 방송 듣고 오신 분들 여러분 정가 399불을 100불 할인해 299불에 최고의 발 마사지기자 발 운동 발목 운동기 EGFM을 만나실 수 있는데 요거 가시면 체험도 가능하신가요?
1: 그럼요 체험하실 수 있고 발이 특히 잘 붓는 분들 계세요.
0: 예.
1: 순환이 잘 안 돼서
0: 저는 맨날 발
1: 퉁퉁 붓고 막
0: 여자분들 특히 그런 거
1: 맞아요.
0: 비행기만 타도 불 붓고
1: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서 계시는 분들 서서 계시는 분들 또 네. 높은 국 같은 거 여자분들 신고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막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잠이 깨서 계속 주물르고 막 어떤 분은 어쩔 줄 몰라서 일어나서 막 그 까치발 운동도 막 하고 스트레칭하고 난리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 고객분 중에 실제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발 마사지기들도 사용을 해봤다. 네. 근데 EGFM 사용하고 나서 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 체험담 후기도 올려주신 분 계세요.
0: 네.
1: 진짜로 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서 체험도 좀 해보시고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런 차이도 좀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 바로 가서 체험한다고 뭐 구매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곳이 헬스코리아 매장입니다.
0: 그럼요.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 가시면 발 마사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라비티나 디바도 시간 있으시면
1: 네.
0: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여기서 지금 잠깐 집에서 전화를 말씀드리면 잠깐 쉬어가는 텀으로 갈게요. 잠깐 저희는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또 재밌고 건강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고품격 음악방송을 추구하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지금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 왜 웃으세요?
1: 왜? 고품격,
0: 아니, 고품격 럭셔리 음악방송 맞는데
1: 저희는 고품격 네. 건강을 추구하는
0: 그럼요.
1: 헬스코리아
0: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저희가 앞서서 지금 그러니까
1: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하지 마세요.
0: 아, 알았습니다.
1: 헬스코리아
0: 헬스코리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앞서서 저희가 그 발 마사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 그때 장인 장모님 때 저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지 바이크가
1: 발견.
0: 발견을 했다. 진짜 발견을 했어. 저는 사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드리려고 했는데
1: 네. 아, 저희 제품 사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0: 네. 네. 근데 오 있으시네요. 네. 아, 다른 제품도 있나요 이지 바이크가? 아 이걸 유사품 믿으면 안 되죠.
1: 네.
0: 이지 바이크지 무조건 자동 근력 강화 운동기구는 이지 바이크밖에 없죠, 여러분.
1: 아니 이거를 아직도 네.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이게 운동이 되냐 근력이 정말 생기냐
0: 네네.
1: 어떻게 발만 얹고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막 힘써서 안 하는데 근력 강화가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0: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번도 안
1: 해보셔야
0: 되죠. 그렇죠.
1: 저도 하도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초창기에
0: 네.
1: 저도 그냥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집에서 해봤어요. 약간 제가 실험용 웰모트가 돼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해봐야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0: 항상 제품 있으면 항상 직접 써보시잖아요.
1: 써보죠.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딱 얘를 놓고 조세정신을 했으니까 했는데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30분이잖아요. 자동 프로그램이 정말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시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가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딱 하고는 그 다음날 되고 한 제가 3일 연속을 했어요. 진짜
0: 오.
1: 갑자기 허벅지 뒤쪽 있잖아요.
0: 안쓰던 근육이
1: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뭐 자세를 잡는데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뭘 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가 안 쓰던 근육 쓰면
0: 네.
1: 그쪽 부분에 먼저 통증이
0: 네, 땡기고 막 이런 거
1: 땡기고 막 아프고 막 쿡쿡 쑤시는 거 같다가 딱 눌러보면 단단해지잖아요. 조금씩
0: 네.
1: 제가 눌러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내가 이지 바이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허벅지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해보시면 알아.
0: 한번 원하시면 제가 해볼 수 있긴 한데 아 왜냐면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제가 야생마의 이 허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저한 사람이 만져보면 딱 알죠.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놀란 게 여러분 이번에 아파서 제 다리가 근소질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입원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그 이지 바이크 사라. 좀 그걸로
1: 안 갖고 계세요? 저
0: 저는 안 갖고 계신 저는 없죠.
1: 아~
0: 저는 이지 바이크는 없죠.
1: 그냥 그 부모님들.
0: 네네네, 저 장인 장모님들. 그래서 저 와이프가 오히려 저보고 저는 항상 좀 액티브하게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막 뛰어다니는 이런 스타일이지 집에서 이게 운동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이프가 이번에 근소질 많이 하체가 많이 약해 있으니 이지 바이크로 자기 운동해라고 와이프가 추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오랜만에 볼링 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볼링 오랜만에 치고 나면 다리 뒤쪽 당기는 거
1: 맞아,
0: 그런
1: 맞아.
0: 느낌이 나잖아요. 이지 바이크
1: 오랜만에
0: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 외 얘기긴 한데 다리뿐만이 아니라 팔 움직이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어깨 뭐 하시는 분 그죠?
1: 50경 걸리시는
0: 분이 하신다고 하시는
1: 이거는 헬스코리아에서 그 의도한 건 아니에요.
0: 아닌데
1: 물론 저희 H솔루션의 걸작품이긴 하지만
0: 네.
1: 저희가 그 이런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0: 네네.
1: 그것과 다른 차별화된 점은
0: 네.
1: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사지 볼이 있어서
0: 네.
1: 발 용천혈 부분을 꼭꼭꼭꼭 눌러주니까
0: 네.
1: 이게 운동기구면서도 마사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0: 네.
1: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나 이것 때문에 내 50견을 치료했다 이겨냈다 그런
0: 네.
1: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발 운동기를 가지고
1: 그래서 아, 무슨 얘기시지 그랬더니 저희한테 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0: 네.
1: 50견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0: 많아요.
1: 주변에.
0: 못 들어서
1: 아,
0: 못 들어요.
1: 그 고비가 한 번씩 있어요. 갱년기처럼
0: 네.
1: 50견이 한 번씩 와요.
0: 네네.
1: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머리도 못 묶는다고 빗질도 못한다고 아예 이게 어깨를 못 움직이고 손 올리는 거는
0: 맞아요.
1: 상상도 못해요.
0: 네.
1: 근데 겉보기엔 멀쩡한데 갑자기
0: 그렇죠.
1: 어느 날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좀 일을 하셨거나 또 나이가 들면
0: 예?
1: 사람이 몸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재활 치료를 해야
0: 그렇죠,
1: 되거나
0: 그렇죠. 네.
1: 여러 가지 뭘 하셔야지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0: 절대
1: 큰일 나요.
0: 네.
1: 정말 더 악화가 돼서
0: 그렇죠.
1: 뭐 큰 이제 진짜로 크게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테이블에 올리셨대요.
0: 네.
1: 지혜로우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딱 그 기구를 보면서 얘가 자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5단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 2단계는 천천히
0: 재활.
1: 하지만 완전히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다리 이제 운동하실 때 천천히 처음 해야 되니까 요 1, 2단계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올려놓고 1단계에서
0: 그러니까 팔을 올려놓으신 거죠.
1: 둘을 딱 이렇게 얹어 놓고 네. 그리고 그 마사지 볼 부분에는 손바닥을 딱 지압을 네네. 했대요. 그리고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니까 1단계, 2단계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어깨에 무리는 안 가면서 얘를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0: 운동이 되는구나.
1: 재활 치료 운동이 되는 거예요.
0: 진짜 똑똑하신 분이다. 현명하시다 진짜.
1: 그걸 일주일, 2주일 네. 하시고 나서 이 어깨가 가뿐해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카이로프레터 간 거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라고. 왜 본인이 네. 그거를 알고 해서 보면
0: 좋아지고.
1: 그러니까 좋은 분들은 다 그렇죠. 헬스코리아 분들은 다 좋으시잖아요. 고객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팁을. 마음으로 또 팁을 알려주시는.
0: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헬스코리아의 제작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무관하게 사용자분께서
1: 저희가 배웠죠.
0: 사용자분께서 네. 만들어주신 정말 다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고 근데 네. 이게 아까 리드미컬하게 막 간다고 했죠. 발만 네. 그냥 딱 되면
1: 얹으면.
0: 30분간 그냥 막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1: 뒤로도 가요.
0: 그러니까 뒤로도 이렇게 가고
1: 뒤로도 천천히 갔다 빨로도 그 아킬레스건 관리도 되고.
0: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TV 같은 거 틀어놓으시거나 유튜브
1: 그 수동으로 할 때 역방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0: 어.
1: 그러니까 앞으로만 하지 않고 뒤로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 그 정말 재활 치료에도 도움 많이 받는. 그러니까
0: 그래,
1: 이거를
0: 수영하는 느낌도 나고.
1: 그렇죠. 만들 네. 때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0: 네네.
1: 그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서 재활 치료 운동 기구라고.
0: 재활 치료 운동기구. 와.
1: 네. 그래서 이 집 말고는 재활 치료 운동기구야. 그리고 당 때문에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 네. 혈당 스파이크 와서 막 응급실까지 실려가신
0: 네네네.
1: 분들 운동 꾸준히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막 정말 달달달달달달 복을 정도로 갈 때마다 얘기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어. 운동이 더 하기 싫어진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해라 해라 하면은 더
0: 네,
1: 하기 싫고 이게 숙제가 되고
0: 네.
1: 그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덥다고 안 나가고 춥다고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딱 들여놓고는 혈당 조절 완벽하게.
0: 아 그렇죠. 운동이 되니까.
1: 이걸 딱 하고 나면 딱 하기 전과 후를 재면은 수치가 확 떨어져 있는 거랑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0: 그럼요,
1: 유산소 운동 효과.
0: 그리고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1: 그럼요. 이게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도 다 여러분도 볼 수 있고
0: 오.
1: 디스턴스 뭐 이렇게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스텝을 했는지
0: 네네.
1: 그러니까 걷기 운동, 자전거 타는 그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부담 없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안전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0: 편안하게
1: 집 안에서
0: 소음도
1: 즐기면서
0: 없고,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진짜 요새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정말 딱 맞는 제품이고 여러분들 정말 집에 놓으시고 바닥 그냥 발만 딱 올리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정말 세상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리에 정말 무릎에 무리 하나도 안 가게 운동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지속 운동 유산소 효과 있으시고 근육 자극 때문에 기초 근력을 키워주시고 관절엔 부담이 없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이지 바이크 오늘 특별 이제 빌드업했습니다. 특별 할인 혜택을 뭔가 주시겠죠.
1: 저는 이거는 뭐 사은품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정말 가격적이나 할인
0: 그럼요.
1: 혜택만으로도 네.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저희 249불.
0: 이 가격이 또 유지가 되네요.
1: 마사지까지 같이 되는.
0: 그러니까요.
1: 네.
0: 와,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여러분 진짜 운동 끝입니다.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249불에 이지바이크 만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래처 선물,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1: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하게 돼요. 힘들고
0: 힘들어요.
1: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은 뭐 20, 30대라고 하지만
0: 네.
1: 무리해서 막 안 하다가 한번 갑자기 확 했다가 삐끗하시거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0: 제가
1: 또 침대에
0: 그래요.
1: 누워 계시면 또 합병증까지 올 수
0: 네.
1: 있고. 그래서 근육은 정말 운동을 쉬면 쭉쭉쭉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0: 맞습니다.
1: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듯이 운동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0: 그렇죠.
1: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장비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0: 사실 필요하죠.
1: 이지바이크만한 게 없다.
0: 네.
1: 이거는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니까 특히 맞습니다. 어르신들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0: 어르신들 선도 선물 너무 좋고 또 요새 또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책상에 한창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또는 우리 또 남편분들 아내분들 책상 항상 의자 앉아 계신 분들도요. 밑에다 싹 놓고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면 이게 너무 건강하죠.
1: 이게 앉아 있다 보면 젊은 분들 이렇게 다리가 라인이
0: 안
1: 망가지잖아요. 아. 이거 하시잖아요.
0: 네.
1: 컴퓨터 작업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증이 이제 나중에 온다고 생겨난다고.
0: 네네네.
1: 근데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내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근력이 생기고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라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오래 가만히만 있어도 막 퉁퉁 붓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0: 아, 그럼요.
1: 그런 데는 이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0: 제가 작년인가 어느 순간 일하다가 다리가 너무 뒤쪽이 아파가지고 참다 참다가 카이로프랙터를 갔거든요.
1: 네.
0: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혹시 회계사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0: 그때 CPA에서
1: 너무 오래 앉아
0: 아닌데요. 이게 직업병이래요. CPA분은 직업병인데 뒤 자리 맨날 앉아 계시죠. 네,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저는 운동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 그치 앉아있는 생각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1: 이게 앉아있다 보면 저희가 뭘 몰두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0: 맞아요,
1: 지나가요.
0: 그냥 있는 거예요.
1: 뭐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뭐 3, 4시간?
0: 맞아요. 그냥.
1: 맞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하는 중에 얘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진짜 뭐 운동을 하고 힘들고 이러면
0: 네.
1: 작업에 방해가 될
0: 그렇죠.
1: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헬스코에 가셔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이지바이크도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1: 요거 OTC 카드 가능합니다.
0: 요거 OTC 카드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아 너무 좋은데 OTC 카드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지바이크 249불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꼭 헬스코리아 매장 가셔가지고요 이지바이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어 운동되는데 좋아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그라비트로 몸을 이동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 또 제가 옛날에 했다가 혼났던 거
1: 네.
0: 그래야 그 할머님들 야,
1: 고품격
0: 그래야,
1: 고품격 방송에서 방송,
0: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1: 고품격 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돼. 무중력 상태에서
0: 그쵸,
1: 정말
0: 최고의,
1: 최고의 마사지를 네, 내 몸을 받는다는 거. 네 이지바이크를 지금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0: 어?
1: 바로 그라비트예요.
0: 야,
1: 그라비티
0: 그렇구나.
1: 사은품을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0: 야, 이거 주시는구나.
1: 이게 아직까지가 중요해요. 아, 아직까지는
0: 와.
1: 드리고 있는데
0: 네.
1: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0: 아 이거는 정말 놓치면 정말
1: 맞아요.
0: 후회죠. 만약에 지난주 샀으면 주셨는데요.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여러분.
1: 이지바이크가 지금 250불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라비티는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시면
0: 네.
1: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
0: 커피값 여러분 한 달에 무이자 48개월 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로 그라비티를 여러분 렌트리스 아닙니다.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1: 어느 순간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0: 끝났죠.
1: 끝나고
0: 제가
1: 이건 내 것이 돼.
0: 디바를 산 지가 벌써 4년 차인가 그러잖아요. 3, 4년 차.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걸 4년 물개월 할부해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4년 금방 가요.
0: 금방 갑니다.
1: 근데 네. 그만큼 저희가 또 풀 워런티 3년 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자신 있다는 얘기고 후니님도 지금 3년 넘고 4년 됐는데도
0: 네.
1: 한 번도 AS를 얘기 안 하실 정도로
0: 네.
1: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0: 네. 한 번에 두 번 세 번
1: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사용하고 후니님네는
0: 손님도
1: 또
0: 와서 쓰고
1: 모든 손님들이 그 그라 저기 디바 때문에
0: 처음부터 시끄러 오시면 돌아가면서 쫙 주무시고
1: CEO 모드 하시러
0: 네.
1: 직장 다니시는
0: 맞아요.
1: 친구분도 오시고
0: 이럴 때 CEO 대본다고 CEO 모드 하시고 딱 기억하시네요.
1: 그럴 정도로 네.
0: 제 주변 사람들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참새 백스 노는데 참새 뭐
1: 그러다가 그런
0: 되고.
1: 분들이 분명히 이제 네. 오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또
0: 맞아요.
1: 선택을 하십니다.
0: 맞아요.
1: 네.
0: 왜냐하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집에 이 마사지 체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야 너 되게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 생각이 맞아요. 예전에
1: 네.
0: 정말 비싸고 이거 한번 놓으면은 야 저거를 놓을 바에 차를 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라비티를 만나보시면 왜 우리 김원정께서 가성비가 아니라 갓성비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은정 씨는 늘 쓰시잖아요, 또 그라비티.
1: 저는 이제
0: 실제로.
1: 그라비티가 1호잖아요.
0: 네.
1: 처음 나온 게 그라비티다 보니까 저는
0: 초, 네,
1: 집에 왔는데
0: 네.
1: 마사지 체어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던 저를 그냥
0: 네.
1: 스르르르 녹여줬고 그라비티한테 제가 반해서 헬스코리아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네.
0: 사실 본인이 안 믿고 안 싫어하는 그럼요. 제품에 어떻게 일을 해요?
1: 그럼 어떻게
0: 못하죠. 절대 못하죠.
1: 그래서 헬스코리아와 이제 저를 인연이 되어 있고 매주 것도 그라비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라비티는 마사지처 처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마사지 받는 것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으로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마사지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대로 된 마사지처가 없으면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네. 헬스코리아는 48개월 무이자 행사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 가족들도 안 해주는 무이자 행사입니다. 네.
1: 여기 이지바이크 선물은 야,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네.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라비티를 가져가시면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늘 말씀드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시면 거의 없을 정도로
1: 그럼요.
0: 써보시면 이게 왜 정말 집안에 하나 있고 없고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이름 자체가 무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뜻하는 뜻에서 그라비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로 들어가실 때 이 헬스코리아 여러분 헬스코리아는 마사지에 약간 뭐랄까 진심이세요. 하나 허튼 데가 없어요. 사장님 네.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니까 정말 발끝부터 머리까지 정말 쫙 해주는데 이 아 이거를 이 좋은 거를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1: 그럼요.
0: 이건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1: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뭐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헬스코리아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이 정도의 퀄리티면 두 배는 주셔야지
0: 아, 그럼요,
1: 만나볼
0: 그럼요.
1: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다들 아시는데 이제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마사지체어는 맨 처음에 미주 지역에 선을 보이면서 다른 회사 제품들을 네. 선을 보였었어요. 그때 네네네. 당시 제일 잘 나간다라는 브랜드들. 그런데 거기서 키운 노하우로 저희가 가격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시고 마사지체어를 선택 못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가격이에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좀 좋았으면 좋겠고 디자인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여러분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를 탄생을 시켰고 여기에 모델로 첫 번째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준비 과정은 정말 한참 걸렸고요.
0: 피와 땀이 묻으며
1: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라비티가 사랑을 받았고 뭐든지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은 통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모델이 더 나와서
0: 그렇죠.
1: 일곱 가지 모델이 됐고 헬스코리아가 이렇게 쭉 이제는 마사지처의 명가다라는
0: 그렇죠.
1: 그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가격 대비 훌륭한 거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AS.
0: 그렇죠.
1: 저희는 다 갖고 있잖아요.
0: 아스, 아 최고죠.
1: 파트 다 갖고 있고 네. 바로 기사가 나가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책임까지 그렇죠. 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사지 제어는 그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1: 디바 전에
0: 샀는데 그 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19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는 헬스코리아 뭐 앞으로 20년 40년 60년 더 함께 하실 텐데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할 때도 보통 적게는 뭐 리스하면 뭐 3년에서 뭐 5년 많게는 뭐 10년 20년 타시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탄다 생각하시면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또 차를 구매하실 때 우리가 인터넷 사진 보고 구매 안 하시거든요. 직접 딜러로 귀찮더라도 가서 차를 보고 타보고 시승을 해보시잖아요. 마사지 의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자기가 맞는 차가 있듯이 맞는 마사지 의자가 있습니다.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김현정 선생님이 참 대단한 게 보통 분들은 저희한테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딴 데 다 보시고
1: 이거는
0: 한번 와보세요 이거잖아요.
1: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0: 뭐 실장님도 그러시고
1: 미셸 네. 시장님아 처음 오셨다 그러면 막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아니 딴 데 안 가보셨으면 다른 마사지처 해봐야 된다.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로 또 소비자 입장 생각하시면서 그만 자신 있으신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네. 뭐 여기 와서 그냥 바가지 쓴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봐 다른 걸 비교해 보고 오면은 딱 이게
0: 그쵸,
1: 클리어
0: 아니까,
1: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여러분
1: 정말
0: 시장님이
1: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코리아 콜 헬스 코리아를 외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네.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요지는 한번 꼭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그라비티인지 또는 디바인지를 보시고 또 디자인이 여러분 정말 이뻐요. 그래서 예전에 좀 크고 무식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체로도 디자이너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로서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는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1: 저희 매장 한인타운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0: 네.
1: 2층은 그 미션 시장님 계시는 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여기 옆에가 인방학관 떡집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바로 거기 가셔서 네. 체험을 해보세요. 뭐 이지바이크가 됐든 뭐 이지 FM이 됐든 네. 마사이 체어가 됐든 여러분들 다 체험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국민보양독용 홍삼은 지금 알부민 이거
0: 상품 주는 거
1: 이 상품 아니 정품 주지 말고
0: 상품을 주시는데
1: 지금 나중에 드시더라도 가을에 드시더라도 미리 이런 사은품 때문에라도 사
0: 아 이거 사셔야죠 진짜로 네. 이거는 너무 좋은
1: 근데 실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가을에 환절기 때 사시려다가 사은품 좋으면
0: 아, 미리
1: 네 사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이번 가을에
0: 현명하시다,
1: 먹을 거니까
0: 현명하시다 네. 그런 거 배워야 돼요
1: 쇼핑할 때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저희가.
0: 맞아요
1: 찬스 놓치지 마세요
0: 맞습니다 여러분 헬스코리아 함께하면 여러분도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OTC카드도 환영하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곳이에요.
0: 네.
1: 그럼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시기 위해서 매장 가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그런 건강을 위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훈훈한 카페 2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또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왜냐? 우리 LA 해리타운에서 건강 또는 건강 제품, 여러분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무조건 K힐링입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고 믿고 구매하시는 곳, 우리 정말 한인타운의 든든한 건강 버팀목 K힐링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칼을 갈며 이를 갈며 무더위 싹쓸이 세일 준비했던 우리 조이사님, 케빈 조이사님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여러분, K힐링 어디지 다 아시죠?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바로 옆에 인산 선생님이 창에 딱 앉아계시는 구인산힐링, 현 K힐링, 바로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건강지킴이 케빈 조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앞에 좀 오바했죠. 아니, 근데 오늘 아주 이를 갈고 그냥 칼 갈고 오셨다면서요.
1: 아,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네. 또 불경기가 심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도 받고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오시면 좀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0: 아...
1: 오늘 또 13년 만에 처음 있는 세일 같아요.
0: 아...
1: 예, 그래서 역시... 제가 정말 많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0: 네.
1: 몇몇 내용은 또 저희 또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그런 걸 제가 끼워놔서
0: 아, 좋습니다. 사장님도 모르시는 이사님의 세일.
1: 예, 그래서 오늘 그 매장에 오시면
0: 네.
1: 일단은 세일 가격으로 단 200불만 구입을 하셔도
0: 예.
1: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를 패키지로 만든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불 상당의 대박 선물 6가지를 공짜로 이렇게 해서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이사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세일 가격 200불을 구매하셨는데 100불 상당히 선물을 주신다고요?
1: 네네.
0: 이거 대표님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괜찮으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
1: 뭐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자세히는 모르시죠.
0: 아, 대충 뭔가 큰 거 한다는 것만 아시는. 야, 오늘 저희 이사님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1: 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오시면 아~ 세일도
0: 와.
1: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장님도 모르는 세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또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우리가 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니까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먼저 선물 리스트를 보게 되면
0: 아, 선물 리스트입니다.
1: 네, 이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네. 두피가 아주 시원해지는 아주 좋은 고급 샴푸가 있는데
0: 네.
1: 요거 탈모 예방 샴푸하고요.
0: 네.
1: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0: 아, 더워요.
1: 예, 그래서 이 스킨을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게 선크림이래요.
0: 아, 그럼요. 꼭 필요하죠.
1: 예, 선크림 안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아주 좋은 선크림으로 하나 또 준비를 했고.
0: 꼭 필요한 거 우리 LA에서
1: 네,
0: 꼭 필요한 선크림.
1: 그리고 저희 아주 입안이 정말 개운해질 정도로 좋은
0: 네.
1: 주기염 치약.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주기염 치약을 하나 또 준비를 했고요.
0: 최고다. 네.
1: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피나고 입냄새가 많고 염증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주겸치하고 같이 쓰실 수 있는 덴탈 주겸.
0: 우와.
1: 네, 요것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잇몸이 자극이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 또 여기다 이제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력이 네. 쭉쭉 처질 때 또 기력 회복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산삼 진액 70%가 들어간
0: 우와.
1: 이것을 이 여섯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200불 이상만 구매하시면 그냥 공짜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그 여섯 개 설명해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1: 네, 제가? 네, 네.
0: 아, 저는 이게 오늘 세일 제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여섯 가지 아이템 제품들이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200불 이상 사시면 이 선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거나 힘드시면 전화부터 하세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사님 일단 네. 지금 요새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뼈 다치시고 운동화 다치신 분이 많은데 요런 부러진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도해 홍화 시스틱 요게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1: 예, 홍화 스틱은 참 뭐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찾으시는 제품들인데,
0: 네.
1: 우리 인산 선생이 이제 그 뼈와 네. 또 관절 노화를 막는 천혈 골격 강화제로 첫 손에 꼽은 게 바로 요 도회 홍화씨 스틱입니다.
0: 오.
1: 그게 백세 건강에 필수, 그러니까 장수의 으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장 먼저 꼽는 게 아, 바로 홍화씨인데 예, 바로 그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하고 뼈가 있어야 또 근육이 잘 붙어있기 때문에
0: 네네.
1: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처음 있는 K-힐링 문 연후로
0: 야 창립일 예, 처음으로
1: 창립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폭탄 세일인데요.
0: 잘 들으십시오. 예.
1: 예, 오늘 한 박스 하시면 네. 이게 한 박스에 90%니까 한 달 반치인데
0: 예.
1: 어, 이거를 한 박스 더 드려요.
0: 정품 한 박스를요?
1: 네네.
0: 대박이다.
1: 예, 원래가 저희가 140불짜리가 한 달 반치인데
0: 예.
1: 오늘은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린다는 얘기죠.
0: 우와.
1: 예, 그동안 이제
0: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홍아 씨는 이렇게 그 얼음대다 얼리고
0: 네네네.
1: 항상 이게 냉기를 잘 뽑는 대신에 이게 열에 좀 약해서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드시라고 늘 권해드리는데
0: 네.
1: 오늘 이거 두 박스 하시면 하나는 또 놓으시고 이렇게 드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0: 천연 골격 강화제 여러분. 도회 홍화씨 스틱을 오늘 한 박스 90포를 구매하시는 분께 한 박스 정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세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뼈에 좋은 우리 홍화씨 스틱 놓치지 마시고요. 이사님 대한민국 산삼의 자존심 한국 산삼 이것도 오늘 세일에 들어가나요?
1: 네. 먼저 진액 70% 들어가서 기운이 정말 불끈불끈 쏟는 산삼 그대로가 이제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0: 산삼 그대로. 예.
1: 네. 오늘 또 250불인데 오늘 120불에 125불에 드리고요. 또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리얼 진액 바로 지난 8년간 대통령상을 받은 산삼 순백이 오늘 699불에서 250불에 완전 반값도 안 되는 세일에 드리고요.
0: 네.
1: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0: 또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정말 미쉐링 셰프들도 맛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네. 상큼한 맛의 유자 식초 그다음에 해독의 끝판왕이라고 ABC 식초가 있는데
0: 네네네네.
1: 이거는 정말 그 살 뺄 때나
0: 네.
1: 그다음에 이 우리 몸을 디톡스할 때 쓰는 식초인데요. 이 식초하고 또 아주 유명한
0: 네.
1: 문경 미소의 오미자청을 오늘 단돈 요 10불에 각각 식초도 10불 예, 그다음에 오미자도 10불 이렇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미자는
0: 네.
1: 요즘같이 더운 날은 얼음물에 타서 드시면은요 정말 피로가 싹 가시고 유자 식초는 정말 입맛을 돌려놓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0: 우와.
1: 정말 이렇게 야채에다가 살짝만 뿌려도 그
0: 네네네네.
1: 맛에 아주 신기로운 게 있는데 또 애비 식초는 잘만 드시면 이렇게
0: 네.
1: 물에 타서 드시면 똥배를 잘 잡기 때문에
0: 디톡스 도출.
1: 네, 그렇습니다.
0: 와.
1: 그래서 다 요거를 단돈 다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단돈 10불에 주신다. 제가 사실 이 오미자청은 제가 케일링에서 지난번에
1: 네.
0: 구매해서 저는 직접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요. 진짜 갈증할 때 물에 타 먹으면 정말 최고고요. 소다 뭐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요거를 탄산수에 넣어서 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 단돈 10분에 유자 식초, ABC 식초, 발효 오미자청 이거를 10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전화하셨는데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면 그냥 계속하세요.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시고 전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딴 저한테 더 많은 게 준비돼 있어요. 오늘 정말 많네요, 이사님.
1: 예, 굉장히 많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요새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노안이 저는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사님. 그리고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이고 그 어떤 제품의 라벨이 안 보여서 이게 흐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 봤는데 아, 저 이름이 뭐더라 약간 아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영화를 봐도 아 저 주인공 이름 뭐지 막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요새.
1: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눈하고 뇌가 더 이상 그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비상 신호입니다.
0: 예.
1: 예, 참 저희가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기도

0: 아르헨틴, 아사젠틴을
1: 네.
0: 이 성분을 또두 배를 올려서
1: 이야,
0: 원가가 엄청
1: 그랬겠는데요? 엄청
0: 올랐는데,
1: 올랐겠는데요? 네.
0: 하지만
1: 효능은
0: 오늘
1: 좋지만,
0: 특별히
1: 네.
0: 저희가 140불짜리를 80불에 준비를 했는데요.
1: 오!
0: 기존에 한번 드셔서도 이거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은
1: 네네네네.
0: 이 새로운 제품 한번 드시면은 아마 정말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이게 참 좋은 제품을
1: 와.
0: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 아니, 이사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포스파티 디셀린을 200ml나
0: 네.
1: 담겨져 있고, 눈에 좋다는 루테인, 뭐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두 배로 올린 건데, 140불짜리 오늘 80불에
0: 네.
1: 폭력적으로 세일 하시는 거면, 어떻게 따지면은 사실 눈이랑 뇌에 좋은 두 가지 영양제를 한 번에 복용하시는 거네요, 한 알로?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거 많은 분들이 참그 눈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1: 네.
0: 그다음에 손주 문자 메시지를 돋보기 없이 보신다는 분도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제품이 저희랑 날짜가 안 맞아서
1: 네.
0: 급해서 저희가 항공편으로 한 판례만 먼저 들어와서 수량이 정말 몇개 없습니다.
1: 배송비도 엄청 드셨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일을
0: 그렇죠.
1: 해주시는
0: 저희가
1: 거예요?
0: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1: 와.
0: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이 좋은 제품이
1: 네.
0: 정말 많은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이건 정말 수량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0: 네.
1: 정말 first come first 그냥 잡는 분이 임자네 이거는 그죠?
0: 네.
1: 와, 여러분 140불을 80불에 세일하는 정말 얼마 별로 뭐약 수량이 지금 없습니다. 요거는 꼭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새도 아까 말씀하셨던 얼이 덥다 덥다 하셨는데 남자들 더워서도 문제지만 우리 남자한테는 뭐 마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님?
0: 네, 그렇죠. 이 날씨가 더울 때는 우리가 식욕도 잃고, 배앓이를 자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럴 때는 유황 흑마늘만큼 좋은 게 없어요. 피로 회복도 좋겠지만, 이거는 혈관 청소에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유황 흑마늘을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중독된 것처럼 안 나가면 또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1: 안 나가면 힘들고 나가도 힘들어요.
0: 예,
1: 나갔다
0: 이런
1: 오시면.
0: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잘
1: 오.
0: 아시거든요. 근데 오늘
1: 네.
0: 이걸 두 박스에
1: 네.
0: 단돈 100불에 또 준비를 해줍니다.
1: 유황 흑마늘을 두 박스 60포네요, 그러면. 두
0: 네네.
1: 박스를 단돈 100불에 오늘 K힐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23-730-8880번. 여러분 전화 안 되면 계속 오세요. 323-730-8880번입니다. 저도 남자 흑마늘 진짜 좋은데 요거 저 되게 눈쪽이 듭니다. 요거 다음 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몸 안에 독소를 싹 풀어준다는 정말 전설 속의 유황 오리고 이거 오늘
0: 네.
1: 세일해 주세요.
0: 네, 오늘 300불에서 오늘 원가 이하 18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여러분 유황 오리고 300불을요 오늘 원가에 180불 이거 제가 정말 귀한 목에 선물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사님께 상담을 하고 이사님께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셔라라고 주셨는데 정말 그분이 저한테 손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맨날 힘들고 지금 피곤하다 피곤하다 죽겠다 죽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대요.
0: 예, 맛있고
1: 맛있다고
0: 또
1: 그러더라고요.
0: 제가
1: 네.
0: 이 해장국을 좋아해서 어디 뭐 해장국 집에서
1: 예.
0: 이렇게 이거를 투구를 해러 갔는데
1: 네.
0: 옆에 보니까는 또 이게 흑염소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1: 예.
0: 가격을 보니까 450불에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1: 네네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우리 유황오리 같은 게 세일을 할때이
1: 네.
0: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겠구나. 이거는 정말
1: 그렇죠.
0: 비교가 안될 정도로
1: 저요 다르죠.
0: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유황오리고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1: 네,
0: 권해드리도록
1: 이건 정말
0: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 300불을 180불에 만날 수 있는 전설의 유황 오리고가 있고요. 임금님 수락세로도 산삼공진당도 오늘 2 플러스 1 세일해 주시네요.
0: 예, 오늘 2 플러스 1 세일로 해서 세 박스에 300불에
1: 우와,
0: 드리도록 하고요.
1: 네.
0: 또한 26년 전통 천연 스킨케어 하늘 호수라는 제품이 있는데
1: 하늘
0: 이거
1: 호수인데.
0: 정말 좋아요. 이거는 뭐
1: 우와.
0: 제가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닌데
1: 네.
0: 이게 이제 아프신 분이 그 어떤 발명을 해서 만든 건데
1: 네네.
0: 정말 그 올게닉으로 전부 만들어서 참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데 요전 제품 단돈 15불에 드리고요.
1: 와, 천연 스킨케어입니다.
0: 네,
1: 하늘로즈.
0: 먹는 레티놀 콜라겐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1: 와.
0: 또 가져가셔도 되고요. 요런 지금 소개했던 제품들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이
1: 맞습니다.
0: 효능으로 얘기해 주는 제품이라서
1: 드셔본 분들은
0: 예.
1: 다 아시고요. 정말 입에서 입 소문이 가는 정말 제품들을 오늘 세일을 해주셨는데, 자, 요번에 제 주변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0: 현대인의 3대 악재라고 하죠.
1: 네.
0: 혈당, 뭐 간, 관절.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케일링 하면 또 당뇨를 또 잡아주시는 걸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저희 케일링은 당뇨로 유명한데 네.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당큐어 골드가 두 알로 해결하는 그런 제품인데
0: 예.
1: 약은 아니고 천연 제품이라서 그냥 약하고 같이 드셔도 되는 제품인데 아 이것도 참 역사상 최초죠.
0: 어, 최초로 들어갑니까 오늘?
1: 보통 2 플러스 1에 드리는데
0: 2 플러스 1까지 했었죠.
1: 오늘 2 플러스 2 또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그 네 박스에 단돈 100불에 드리고요.
0: 와,
1: 이 제품
0: 지금 단케어 골드가 예. 100불에 네 박스에 오늘.
1: 예,
0: 2 플러스 2.
1: 이것도 처음 있는 세일이죠.
0: 와,
1: 요거는 정말 췌장을 살려주고 혈당을 잡아주는 그 단케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 당에 관련된 제품은요.
0: 네네네.
1: 이게 뭐냐면 꾸준히 가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느냐 하는 데서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0: 네네네.
1: 저희 단케어 골드 같은 경우 벌써 뭐 10년 이상 이렇게 1등을 차지한 제품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이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오늘 이사님께서 세일들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세일에 대해 딱 말씀해서 제품은 오늘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10년 연속입니다.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라는 거는요 이미 모든 많은 소비자분께서 입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당케어 골드 방송 역사상 최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케일링 그렇죠 이것도
1: 맞아요.
0: 처음으로
1: 네.
0: 처음으로 2 플러스 세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총 제 주변에 당 걱정하시는 분 진짜 많고 그 뭐라 그러죠 딱 그 수치에 올라가 딱딱 하시는 분들 그 뭐라 표현하는 게 있던데 정말 여기서 한 번만 넘어가면 바로 당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1: 예, 분들 보더라인
0: 보더라인 예, 예. 보더라인 계신 분들 주변에 많은데 단 100불에 오늘 네 박스를 만날 수 있는 게 당케어 골드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방송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여러분. 야, 정말 대단해. 그리고 또 오늘 그 하는 것도 있죠. 우리 식사하시고 속이 더부룩하고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요거 원조 카무트인 호라 산밀 효소. 요거 세 박스에 100불 맞습니까, 이사님?
1: 예, 오늘 요것도 세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요.
0: 호라산밀 효소 세 박스를 오늘 10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1: 예, 호라산밀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0: 아,
1: 많은데 이제
0: 네네네.
1: 카무트 그러면 좀 아세요?
0: 그쵸, 카무트는 좀
1: 예,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호라산밀이라고 합니다.
0: 아,
1: 예, 이집트에서
0: 오리지니?
1: 쓰는 얘기인데
0: 네네네.
1: 예, 요거를 저희가 오늘 그 세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요.
0: 이야.
1: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아시는 네. 리버케어
0: 전 이거 참고로 매번 술자리에서 제가 매번 먹습니다.
1: 예, 피곤한 여름에 지친 간을 위한 리버케어도 오늘
0: 이거
1: 네 박스에
0: 해주세요?
1: 예, 100불에 드리는데
0: 와, 이거 구매해야 됩니다. 리버케어 네 박스가 오늘 100불입니다.
1: 네, 리버케어는 솔직히 네. 그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홍경천이라는 신비한 약초가 있어요.
0: 이게 또 홍경천이 대단한 불이죠.
1: 네, 여기 해발 4,000m에서 영하의 극한에서 살아남는 거.
0: 해발 4,000m.
1: 예, 이거 30분 지나면 정말 피로가 싹 가시는데
0: 네.
1: 요것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
0: 네.
1: 거기다 무릎 시끈거려서 걸음걸이 힘드시더라도 이
0: 네.
1: 콘드로이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0: 네네네.
1: 요거는 오늘 2 플러스 1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자 여러분 지금 리버케어는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저처럼 이제 술을 좀 잘, 술자리 많으신 분들 또는 술자리 안 하셔도 간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리버케어를 이게 그 영양제 비타민의 비타민계의 그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게 오 뺑뺑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이제 알약 두 알이 캡슐에 들어 있고 밑에 이제 드시는 비타민제가 같이 들어 있는데 그걸 똑 따서 알약과 함께 싹 드시면 정말 맛도 있고요. 정말 지친 간에 최고고 술자리 많으신 분들 드셔보신 후에 술자리 숙취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리버케어 역할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술자리 이거 드시는 쪽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걸음걸이는 무릎 힘드신 분들 콘드로이친 요거 오늘 2 플러스 1에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K힐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어마어마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불의 행복같이 느껴지는 세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저희가 오가고 있는데 잠깐 이쯤에서 저희 쉬어서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더 많은 세일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힐링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323-730-8880번입니다. 323-730-8880번 K힐링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고요. 저는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 LA 한인타운의 그 건강 버팀목 K힐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우리 케빈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나 몰라 대표님 몰라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K힐링 어디지 다들 아시죠?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에스컬레 바로 옆자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 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번호가 아까 323 여러분 퀴즈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오늘 우리 케빈 이사님 모시고 정말 많은 세일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순간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세일들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없는데 오늘 많은 것 중에 또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있어요 이사님?
1: 네,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요 네. 제가 요즘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저도 이렇게 많은 그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많은데요.
0: 네.
1: 어떤 이 근육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바로 의사분들이더라고요.
0: 아무래도
1: 예, 이분들의 얘기가 예. 이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단백질하고 연결된 게 근육인데
0: 예.
1: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지인이 네. 아주 유명한 뭐 교수였대요. 의학에.
0: 네.
1: 근데 이분이 갑자실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0: 예.
1: 바쁘셔서 한 달 뒤에 갔는데 사람이 예. 근육이 빠지는 게 한 달 만에 완전히 그냥 배짝 마른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0: 소위 말해 근손실 엄청나게
1: 예, 그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0: 네.
1: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눕게 되면 그냥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근육 손실에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네네.
1: 너무나도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뼈하고 이 근육이라고 근육.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네. 근육을 잘 그 키우고 네. 또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답니다. 이렇게 좀 근육이 좋게 처음에 태어나는 사람인 사람들은
0: 네네.
1: 그래도 운동을 조금 덜 하고 네. 이게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0: 네.
1: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빨리 단명을 한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그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0: 네네.
1: 정말 적당히 근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견해인데
0: 예.
1: 저희가 이거를 저도 소개를 할 때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정말 그 근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밸런스도
0: 네.
1: 안 맞고.
0: 네네네.
1: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약보다 늘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 꾸준히 챙겨 드시고 조금 운동하시고 하셔야
0: 네.
1: 정말 오래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비법이 바로 요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할 때
0: 네.
1: 많은 질문을 하세요. 뭐 이게 이제 그냥 드셔서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은 안 되거든요. 소화력도 약하고 또 그 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가장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른 산양유 초유 단백질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0: 네.
1: 바로 이렇게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뭐 드시는 게 산양유 초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이 프리미엄급 산양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그래서 구입이 되게 늦어졌는데
0: 아하.
1: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잘 만들어서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동안 네. 저희가 그냥 한 병만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오늘은 2+1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네. 준비 못하신 분들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0: 좋습니다.
1: 드립니다.
0: 프리미엄급의 산양유 초유 단백질을 여러분 오늘 2+1으로 드디어 좀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드디어 이제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2+1으로 감사 세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콘드로이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게
1: 네.
0: 뭐 무릎 이런 관절에 되게 좋은 거죠?
1: 네, 사실은 콘드로이친도 예전에는 상호연골 같은 거 그다음에 네, 보스웰라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었는데
0: 네.
1: 이게 요즘은 이제 소연골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네. 소연골이 연골을 하다 보니까 네. 흡수율이 4배 더 빨라요. 상호연골보다. 그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분하고 가장 잘 맞는 걸로
0: 네.
1: 해서 그래서 저희 제품이 콘드로이친이 가장 또 인기가 많은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0: 네, 네.
1: 예, 이렇게 또 관절이 안 좋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에 이제 2+1으로 드리니까 정말 잘 신경 쓰셔서 근육 관절 이런 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0: 지금 어르신께서 그러면은 조금 하체가 조금 힘들다 하신 분들은 우리 콘드로이친 오늘 2+1에 구매하시고 산양유 초유 단백질까지 2+1을 구매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뼈 그 무릎 근육과 그다음에 아 그 뭐죠 관절과 네. 근육을 함께 좀 이렇게 보충할 수 보강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오시면은 네. 꼭 상담하시면 그렇게 세트를 해서 꼭 구입하시는 분이
0: 시너지가 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어떤 어르신께서도 막 손주들 이뻐서 막 학교 데려다 주고 싶은데 막 무릎 아프고 해서 못 가시다가도 이거 드시고는 막 진짜 막 펄펄 같이 다니신다는 그런 또 이제 바이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1: 네 이렇게 넘어지시면 네. 정말 어르신들은 그게 회복이 너무 늦어서 그렇죠, 폐렴도 오고 그러는 이유가 사람은 자꾸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근육하고 이 관절 같은 관절.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말씀 나누고 계신데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또 알짜배기 혜택이 있어요 이사님.
1: 네 저희가 정말 오늘 기쁘게 해드린다고 네. 나가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0: 지금 이미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사님. 지금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또 다른 또 알짜배기 기분 좋은 혜택
1: 네 명인의 도의 용융 자주겸 두 개 네.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네.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거나 안구에 가끔가다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찌꺼기가 낀 것 같이 이렇게 답답한 네네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바로 시원하게 네. 한 방울 떨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가 도의 안수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을 띠는 그런 네. 액체인데 네. 딱 뜨면 양파 깔 때 들어갈 때 이렇게 좀 따끔할 정도인데
0: 시원하겠네요.
1: 그냥 한 2분 정도 지나면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며칠 지나면 자꾸 눈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이렇게 맑아지는 네, 그런 신비한 제품인데 요거 안수를 오늘 반값 10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0: 눈에는 눈 영양제 도해 안수가 반값 10불. 요새 그 다들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갖고 젊은 분들도 눈 뻑뻑하고 정말 건조증 많거든요.
1: 네, 그렇죠.
0: 요거 한번 넣어주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1: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0: 저 이거는 저희 집이랑 와이프랑 다 줘야겠습니다. 반값 1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1: 네, 그리고 이제 키 성장하고 집중력을 올려주는 저희 아이 키높이도 오늘 두 박스에 또 100불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 탈모 예방 영양제 중에 1위를 차지한 제품이 바로 저희 독일산 맥주 효모 비오틴.
0: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1: 네, 이것도 2+1에 드리는데 네. 2+1이면 이제 6개월치예요.
0: 6개월치네요.
1: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지갑이 얇아지지만 네. 또 행복해지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0: 적은 비용으로 네.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오브레 행복입니까 오늘?
1: 네, 오브레 행복 코너 중 소개를 하는데
0: 오늘도 오브레 행복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1: 네, 요거 사실 평소에 가격이 20불, 30불 하는 제품인데 네. 오늘 저 오브레 드리는데
0: 케일링의 죄송합니다. 케일링의 오브레 행복은요. 진짜 여러분, 아유 그게 뭐 있겠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께 행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하실 오브레 행복 밝혀주세요.
1: 예, 스트레스 확 풀어주는 CBD 드링크. 그거 그냥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서 잘 모르시니까 잘 안 드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맛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근육도 지켜주는 CBD 단백질인데
0: 이건 뭐예요?
1: 요 CBD하고 네. 청량음료하고 여기 단백질을 해서 만든 건데
0: 신기하다.
1: 맛이 너무 좋아요. 맛이 네. 너무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 제품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0: 이거 지난주 못 본 건데 그렇죠?
1: 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제가 마셔봤는데 네. 아주 맛있어요.
0: 좋습니다. 이게 오늘 오브리입니까?
1: 네, 이게 오늘 오브리 드리고요.
0: 이거 기대됩니다.
1: 예, 잇몸 건강에 덴탈 주겸, 그다음에 지리산 명이나물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씻어주는 프로폴리스 비누, 또 건강에 좋은 각종 한방차까지 오시면 무조건 다 오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지금 잇몸 덴탈 주겸에 지리산 명이나물 그리고 프로폴리스 비누 그리고 한방 각종 한방차까지 여러분 오늘 단돈 5불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인데 5불 행복 지금 살게 아까 저 CDCD 그 단백질 음료 진짜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일단 찜해놓고 가서 먹고 여러분께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 공번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손자, 손녀, 며느리 뭐 며느리 사랑이 우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님, 아드님 정말 막 우르르 막 플렉스 한다고 그냥 플렉스 막 담아도 진짜 부담이 없거든요. 아 맞다. OTC가도 되죠, 이사님?
1: 네, OTC도 되고 또 몇몇 제품들은 또 EBT로도 또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0: OTC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시면 또 없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1: 그 매달 이렇게 사용하시는데도 아직도 또 이렇게 어떻게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쓰시는지 하시는 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냥 갖고 계시면 오늘 카드를 갖고 오시면 저희 네. 매장에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잔액도 확인해 드리고 네. 또 필요한 건강 제품으로 이렇게 또 바꿔 드리는데 그냥 막 저희가 세일 안 하고요. 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드리니까 예, 건강도 이렇게 보면 공짜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그 OTC 카드에 남은 그런 비용들 금액들을 안 쓰시면 그냥 넘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오늘 꼭 가지고 계신다면 카드 챙겨서 그 K힐링 구인산힐링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아 오늘 이사님 진짜 이게 원고가 어마어마한 종류의 분량
1: 많이 준비했어요.
0: 네. 아니 이거를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제가 K힐링 우리 이사님과 뵌지도 꽤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숨차게 막 달려왔기 때문에 앞서서 또 일부를 놓치셨던 분들이나 지금 들으신 분들은 뭔데 뭔데 K힐링 뭔데 뭔데 이러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 하나씩 쫙 훑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1: 네, 먼저 오늘은 200볼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는데 패키지로 다 준비를 했어요.
0: 이거 기가 막힙니다. 네,
1: 100볼 여러분. 상당의 6종 선물이 공짜로 드리고요. 네. 일단 이제 세일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 도예 홍화씨 스틱은 1 플러스 1에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요. 단케어도 2 플러스 2로 드리고 여기엔 또 선물이 또 나가고요.
0: 단케어의 2 플러스 2에 선물까지 나갑니다.
1: 네. 맥주 효모 비오티는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네. 단케어도 2 플러스 2, 그 다음에 가안해준 리버케어도 2 플러스 2, 여기 100불에 4박스를 드리고요.
0: 네.
1: 산삼 공진단은 오늘 2 플러스 1, 3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박스에 300불. 그러니까 뭐 100불 상당 정도밖에 안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삼성 공진단, 최고급 삼성 공진단이 한 박스에 100불인 겁니다. 세 박스를 네. 300불에 오늘 만나실 수 있고요.
1: 네. 그리고 산양유 단백질은 2 플러스 1에 드리고요. 비전 브레인은 오늘 140불짜리를 80불에 드리고요.
0: 와.
1: 흑마늘의 왕 요거는 네. 100불에 두 박스, 유황 오리고는 오늘 300불에서 180불에 드리고 산삼 순백
0: 저 이거 먹었잖아요 이사님이
1: 아 드셔보셨죠 예
0: 이거요 여러분 진짜 물 넣고 끓이면 된장찌개 기가 막힙니다 뭐, 진짜 맛있어요
1: 야 이거는 정말 예술이에요
0: 두부만 송송 쓰니까 와 제가 와이프한테 뭐 이거 저거지 드리 씨부터 어떻게 알았어 야 맛이 달라 그랬어요
1: 예 맛이 달라요
0: 정말 달라요 예. 기존에 먹던 일반 된장으로 끓인 것과 여기서 산 주견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1: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주겸으로 만든 게 타 네. 제품은 60불이 넘어요. 같은 그렇겠죠. 1kg가. 네. 근데 저희가 10년 전 가격으로 그냥 드리는데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인산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다 먹어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0: 맛있어요.
1: 정말 맛있는 그렇게 잘 만든 주겸 된장인데 오늘 35불에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눈 건강에 필수인 도의 안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0: 네, 네.
1: 아까 오불의 행복,
0: 오불의 행복.
1: 예, 프로폴리스 비누 오불 CBD 드링크 오불 네. 그다음에 이 단백질 드링크도 오늘 단백질 오불에 드리고
0: 드링크. 네.
1: 그 다음에 덴탈 주겸도 5불에 드리고 주겸치약 5불, 명이나물 5불, 각종 한방차도 다 5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이렇게 숨차게 여기가 오늘 이 리스트만 지금 달달달달 읽어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사님.
1: 네.
0: 지금 200불 이상 구매하시면 100불 상당의 어마어마한 6종 선물을 주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리버케어 제가 항상 먹고 있는 리버케어가 오늘 2 플러스 그러니까 4박스가 100불에 구매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럼 그거랑 제가 만약에 산삼 레티놀 콜라겐 100불 두 박스에 100불 해주잖아요.
1: 네네.
0: 그걸 샀어요. 그럼 200불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세일해서 산 건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 100불 상당 선물 주시는 거예요?
1: 당연히 드리죠.
0: 와 이렇게 세일한 걸로 사도 주신다는 거죠?
1: 네. 사실은 정말 그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시고
0: 네.
1: 아직 그 얘기를 안 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매장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대부분
0: 네,
1: 저게 좋습니다. 뭐냐고 예. 물어보시고
0: 손님들이요.
1: 네, 네네네. 사실 이번 그 주말에 저희가 행사를 할
0: 예, 예,
1: 저건데
0: 예, 예. 네네네.
1: 전부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이렇게 보시면은 참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0: 어마어마하죠, 선물이. 예,
1: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또 꽤 되는 제품들인데.
0: 그렇죠.
1: 또 사시는 김에 세일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가시면서 네. 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아, 지난번에 그 정말 이쁜 그 팔찌도 한번 드셨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여러 그 사시는 소비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세일하시는 금액으로 200불 이상 구매하시면요 선물이 들어가는데 선물이 기가 막힙니다. 두피 시원하고 머리숱 풍성해지는 탈모 예방 샴푸랑요. 진짜 우리 LA 사시는 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로션은 없어도 선크림은 필요해요. 이 정말 최고급 선크림 그리고 양치 후에 입맛이 짜릿하게 개운한 주겸 치약 중에 최고 주겸 치약. 잇몸에 피나고 입냄새 나신 분들 살짝 난데 하신 분들 계시죠? 덴탈 주겸 그리고 잇몸 자극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 이걸로 우리 주겸 치약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력 회복의 끝판왕 산삼 진액 70%짜리 한포까지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선물로 정말 이쁘게 포장을 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거 안 가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핑계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뭘죠? 323-730-8880번 323-730-8880번 우리 정말 건강 버팀목 K-힐링 K-힐링 웨스턴 올림픽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K-힐링으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영업이 몇 시까지 하시죠? 의사님?
1: 저희가

0: 평소에는
1: 네.
0: 10시부터 해서 7시까지 하고요. 일요일만 11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문을 닫습니다.
1: 좋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시간 놓쳐갖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이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처음으로 창립일에 처음 하시는 엄청난 세일이고, 어떤 것들은 대표님도 긴가민가 하신다는 세일을 지금 준비해 오셨습니다. 정말 대방출 세일입니다. 이를 갈고 칼을 가신 세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해주시고 여러분 빨리 와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0: 네. 날씨도 굉장히 무더우신데 네. 정말 그 그래도 갤러리아 그 몰이
1: 네.
0: 2층으로 오시면 좀 시원하고 좋아요.
1: 쾌적합니다.
0: 예,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1: 네.
0: 또 오신 김에 저희한테 들르셔서
1: 네.
0: 또 본인들한테 잘 맞고 또 그런 제품들을 좀 구입하시고 또 기본 좋은 또 날이 되실
1: 거예요. 되실 네, 겁니다.
0: 저는 그렇게 믿고
1: 네, 저도 믿습니다.
0: 꼭 오셔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여러분 맞습니다. OTC 카드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잔액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게 좋으신지 다 상담해 주시니까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겸 된장 35불 오늘 세일하는 거 저 믿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CBD 드링크 그 단백질 드링크
0: 네.
1: 저는 그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0: 네,
1: 시간 내셔서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K-힐링 우리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벌써 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모두 아주 뭐랄까 토요일 마무리하시면서 오후를 행복한 편안한 오후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세일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훈이었습니다. 한훈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왕 충녕대군이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선에는 또 한 명의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권력을 놓지 못해서 뒤에 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안전하게 왕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와 외교처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문제는 자신이 맡고, 젊은 세종에게는 백성을 이해하고 국정을 배울 시간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역사 속에는 아들을 믿지 못해 끝까지 권력을 움켜쥔 왕도 많았고, 반대로 너무 일찍 손을 놓았다가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들을 믿었고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세종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훈민정음을 만든 왕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본 젊은 군주였습니다. 세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물었고, 세금이 무겁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며,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명령하기보다 먼저 들으려 했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배우려 했던 왕. 그것이 세종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정치를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군대가 필요할까요? 많은 세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훌륭한 궁궐이 필요할까요? 세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인재가 없다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사회를 둘러보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능성을 결정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양반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관리가 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인이나 평민, 그리고 노비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천재가 태어나도 출발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런 현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신분제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분보다 능력을 먼저 모아야 한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조선 역사뿐 아니라 세계 과학사에도 이름을 남길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신분은 가장 낮았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났던 청년, 세종과 함께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끌게 되는 인물, 장영실입니다. 하지만 세종이 처음부터 장영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만남도 우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먼저 세종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왜 조선에서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젊은 왕 세종이 꿈꾸었던 나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8: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9: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9: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9: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각장 켈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인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한글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장영실, 집현전, 치국이, 자경루 같은 이름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업적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세종은 누구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은 나라를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집을 한번 지어본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목수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놓아도 기술자가 없으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법은 종이 위에 글자에 불과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관리가 없다면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여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1418년에 조선은 이제 막 건국 26년이 지난 젊은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웠고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사병을 없애고 호패법을 시행하고 육조의 체제를 정비하며 왕이 직접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그 나라를 더 발전시킬 인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학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관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했고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책이 있었고 글을 가르쳐줄 스승이 있었으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어땠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던 노비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배울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아이가 학교에 갈 수조차 없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세종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관리란 무엇인가? 학벌이 좋은 사람인가? 집안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종과 태종의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강한 왕을 만들려 했습니다. 세종은 강한 나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태종은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충성스러운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경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왕과 신하들이 함께 경전을 읽고 역사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종의 경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정답을 듣기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의견은 없는가? 백성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은가? 신하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왕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분위기가 조선 최고의 학문 공동체인

집현전으로 이어집니다. 세종은 혼자 똑똑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좋은 리더라고 하죠. 직원이 의견을 내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성과를 혼자 가져가지 않고 함께 만드는 사람, 세종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종의 생각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는 여전히 신분과 가문을 중시하는 대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신분을 함부로 넘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라를 살릴 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의 어느 한 관청에서는 나무를 다듬고 쇠를 두드리며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 젊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책보다 망치를 더 많이 잡았고 붓보다 톱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쳐버린 그 젊은이를 단 한 사람만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왕 세종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 왕과 노비 출신 기술자의 만남, 세종과 장영실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대부분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중인은 기술과 행정을 담당하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그 질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 세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분이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조선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양반과 노비를 모두 같은 신분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분보다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인사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가까이 두었고 실무 능력이 있는 관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예전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학문이 가장 높은 가치였습니다. 글을 잘 쓰는 선비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목수, 대장장이, 도공, 천문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보다 결과를 보았습니다. 누가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글일까요? 아닙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과 기술을 단순한 기술자의 일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은 새로운 기계나 기술 이야기를 들으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새로운 천문기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으면 직접 시험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배우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세종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배우지 않는가? 그는 전통을 존중했지만 전통만 고집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남쪽 지방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중앙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동래현, 지금의 부산 일대였습니다. 그곳 관하에는 유난히 손재주가 뛰어난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일을 잘했고 나무를 깎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라고 하면 금쇠의 원리를 이해했고 고장난 기구를 가져다 주면 더 나은 모습으로 고쳐놓곤 했습니다. 관청의 관리들도 그의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마지막에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왜였을까요? 그는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높은 벼슬길은 꿈꿀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관청에서 기술을 쓰며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아직은 조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은 아주 작은 소문 하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올라온 보고는 결국 한양에 닿았고 그 보고는 마침내 새로운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특별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사람을 알아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사람을 보는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종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젊은 왕 세종과 노비 출신 기술자 장영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좋은 보험 상품과 낮은 보험료만 제공하면 좋은 보험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지면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고객과 직원에 대한 애정. 그 마음으로 캘코는 199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역사, 97%의 고객 만족도, 250개 이상의 협력사를 갖춘 지금의 캘코가 되었습니다. 캘코는 모든 고객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30년간 꾸준하게 보험 서비스의 한 길을 걸어온 한인사회 대표 종합보험회사입니다. 캘코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프레지던트이자 CEO인 진철희 사장을 필두로 크게 영업조직과 영업지원조직, 그리고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캘코보험 마케팅의 근간이 되며 기업 및 법인,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프로듀서 조직과 SM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지원조직은 언더라이팅 및 어카운트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디비전과 헬스 앤 베네핏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디비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해외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조직으로는 인사, 총무,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 경영지원실과 회사 IT 업무 지원을 총괄해주고 있는 IT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전반의 재무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팀 등이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캘코보험은 현재 총 60여 명의 캘코 구성원이 각 조직 구성원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캘코에서 다루는 보험은 이렇습니다. 기업, 그룹 건강보험, 사업체 보험, 종업원 분쟁보험, 자동차 보험 및 주택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생명보험과 메디케어 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보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캘코 보험은 고객 한 분 한 분께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캘코 TV, 캘코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일간지 및 라디오, TV를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코의 소중한 고객들입니다. 캘코의 믿음직한 협력사들입니다. 캘코는 고객과 직원들이 보내주는 깊은 신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캘코 보험이 되겠습니다.
0: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3: 이제 폭염의 영향과의 산실을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1: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5: 정말 한 5분 사이에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4: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6: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4: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 비중은 60대가 18.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가 1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 환기시설 점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북 익산시의 육개농장과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관리 상황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는 가축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8: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7: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9: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7: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10: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9: 반분신으로 지력당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7: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5월 항쟁의 죄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7: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신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신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역전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뒤 SNS에 평화 제주 글로벌 인천 승리의 격려에 감사하다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힘을 주는 권리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또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유튜브 방송에서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두 후보 격차가 박빙인데 그래도 김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13: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4: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15: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16: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1: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성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7: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4: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수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6: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12: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KM 부장원입니다.
0: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함께 살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뻥 뚫린 창 너머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모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모녀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 함께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대 고령의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앓던 60대 딸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60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해경은 오후 5시 30분쯤 남은 실종자 한 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경찰의 도움으로 15분 만에 다른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병원 인큐베이터에 입원해 있던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긴급하게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졌던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키며 긴급 호송 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생아를 태운 구급차는 14km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공화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9: 앞서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20: We have a lot of ammunition, different types, but we have a lot of the mid-level stuff too. I mean, more than we could ever use, no matter what.
19: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 부족 보도에 격노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의 무제한 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19: 무기 부족에 이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파병과 무기 사용 등 군사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약 141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건 자신이 아니라 공화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1,81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 인근까지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21: 5일 기준 민주 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053명, 사망자는 1,850명으로 치명률은 45.7%에 달합니다. 이번 유행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동전 최대 규모의 유행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큰데 유니세프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 이후 숨진 어린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2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기차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마트폰이었고, 그보다 앞에는 인터넷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이두 글자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AI, 뉴스를 봐도 AI, 주식시장을 봐도 AI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의 AI는 세계의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AI 투자와 금융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AI에 수천조 원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챗GPT가 신기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AI 자체보다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성장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담당하는 것이 GPU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기업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있으면 컴퓨터가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반도체를 수십만 개씩 연결해 놓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송전망을 만드는 기업과 변압기 회사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AI 때문에 미국의 농지 가격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공장 건설비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AI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AI 경제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AI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기, 건설, 반도체, 물류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보죠.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없이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업이면 무엇이든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올랐고 이익이 없어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2000년 이른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버블은 터졌지만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진짜 강한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블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결과다. 지금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AI 거품이 너무 커졌다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AI는 분명 산업혁명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운용 자산을 수십조 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관련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투자 자금을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레버리지 때문에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투자 열풍은 과거 닷컴 버블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AI 기업의 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처음 AI 열풍이 시작됐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AI 하면 엔비디아. 그래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에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AI가 정말 이렇게 커진다면 GPU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GPU가 설치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설 회사도 필요합니다.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엄청난 전력도 필요하죠.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망과 변압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서버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금이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보면 첫 번째 단계는 AI의 두뇌였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AI의 몸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로 AI를 움직이는 전력과 산업 인프라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이제 기술주 몇 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설비 투자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AI를 운영하기 위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확충합니다. 결국 AI는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 전력망과 발전소가 필요한 거대한 실물 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2000년 닷컴 버블과 지금의 AI 투자 열풍을 단순히 똑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투자금이 몰리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뚜렷한 매출이 없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투자 붐의 중심에는 실제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 그 돈을 다시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CAPEX입니다. Capital Expenditure. 한국말로는 자본적 지출, 설비 투자 이렇게 말을 하죠.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 지금 공장이나 장비, 시설에 투자한 돈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팔아서 밀가루를 다시 사는 것은 일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1억짜리 새로운 오븐을 구입한다면 이건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AI라는 미래 사업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오븐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그 오븐이 GPU이고 데이터 센터이고 전력 시설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AI가 얼마나 성장할까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언제 돈을 벌 수 있는데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AI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대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이나 순이익만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AI 설비 투자입니다. 투자 규모가 너무 작으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야? 반대로 너무 많이 투자하면 또 걱정합니다. 저 많은 돈을 언제 회수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를 안 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해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AI 투자 시장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AI 관련 주식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 어느 빅텍 기업이 이렇게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30% 늘리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좋은 뉴스였죠. 반도체가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한번더 질문을 합니다. 그 투자로 얼마를 벌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ROI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Return to Investment. 한국말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입니다. 100원을 투자해 120원이 됐다는 것은 좋은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계속 10원, 20원밖에 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AI 산업도 바로 이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은 AI가 미래다라는 말로만 충분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AI로 실제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AI 산업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만으로 평가받던 단계에서 실제 사업 성과를 평가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투자 경쟁이 주식시장 밖으로도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줍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즉, AI가 주식시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용시장과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시장의 의미도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돈을 빌리고 은행과 투자자가 그 돈을 제공하는 것도 신용시장의 일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 AI 경쟁은 이제 기술 경쟁인 동시에 자금 조달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을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력 회사를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를 봐야 하고, 메모리 기업을 봐야 하고, 은행과 채권 시장까지 봐야 합니다. AI가 금융 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월가의 기업 평가 방식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죠. 이 회사가 AI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은 전력 회사라도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더 주목받기도 하고, 같은 반도체 회사라도 AI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PC와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메모리 산업의 투자 논리까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경기 민감 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팔리면 좋아지고, 안 팔리면 나빠지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AI라는 거대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AI가 한국 증시까지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AI 투자 열풍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지만 그 돈은 대만의 반도체 공장으로 가고 한국의 메모리 회사로 가고 미국의 전력 회사로 가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지역의 토지 시장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자본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투자는 정말 모두 돈이 될까? AI가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AI 관련 투자가 모두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지만 닷컴 기업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는 세상을 바꿨지만 초창기 자동차 회사 대부분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철도 역시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꿨지만 19세기 철도 투자 붐 과정에서는 수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술혁명과 투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기술이 반드시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월가가 AI를 바라보며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AI 혁명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닙니다. AI 혁명은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 미래의 성공을 주가에 얼마나 미리 반영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투자로 실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AI 투자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누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AI는 거대한 금광이 발견됐다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금광 시대에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찾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곡괭이를 판 사람, 청바지를 판 사람, 철도를 놓은 사람, 숙소를 제공한 사람도 돈을 벌었습니다. AI 시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 냉각 장치를 만드는 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가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AI라는 한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거대한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AI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투자는 앞으로 또 다른 거품을 만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일까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까 하는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와 보안에 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요즘 미국 기업들의 소식을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도 AI 투자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반도체를 사고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부 사무직과 관리직, 고객 지원 인력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에게 쓸 돈을 줄여 AI에 투자한다. 실제로 2026년 들어 AI를 이유로 들거나 AI 투자 전환과 함께 발표된 감원 사례가 기술 기업뿐 아니라 금융, 소매,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서는 AI에 노출된 미국 산업에서 지난해 매달 약 5천 개에서 만 개의 순 일자리 감소가 AI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중에 AI를 이유로 명시한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미국 전체 고용이 AI 때문에 무너졌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은 공포를 키우기보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조금 이상한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초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7월 기업들의 감원 발표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6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약 736만 건으로 감소했고, 신규 일자리 증가도 예전보다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이런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low hire, low fire, 즉 적게 뽑고 적게 해고하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이 기존 직원은 붙잡고 있지만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도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굳이 기존 직원을 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높고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AI를 도입하면 기존 인력으로도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당장 직원을 자르지는 말자. 하지만 퇴사자가 생겨도 바로 충원하지는 말자. 새로 사람을 뽑기 전에 AI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첫 번째 충격은 해고 통지서보다 채용 공고의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흔히 AI가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와 직원을 내보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훨씬 조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8명이 AI를 활용해서 처리합니다. 두 사람을 바로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 퇴직해도 새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해도 예전처럼 인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회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 없는 성장입니다.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이지만 취업준비생에게는 입구가 좁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AI의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집단이 신입사원과 젊은 근로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22세에서 25세 근로자의 고용은 2022년 이후 약 13%가 감소한 반면 경력이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젊은 사람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맡아온 업무를 떠올려보죠. 자료를 조사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고 고객의 기본 질문에 답을 하고 표와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문서를 번역하고 이런 업무는 생성형 AI가 가장 빠르게 도와주거나 대신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이런 기초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AI가 그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신입사원이 줄어들면 미래의 중간 관리자와 전문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도 처음부터 경력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기초 업무부터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을 없애버리면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이것을 일부 전문가들은 경력 사다리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로펌의 젊은 변호사는 판례를 조사하고 문서를 검토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회계법인의 신입 회계사는 자료를 대조하고 숫자를 확인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배웁니다. 언론사의 신입 기자는 자료를 정리하고 짧은 기사를 쓰면서 취재 능력을 익히죠. AI가 이런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다면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전문가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은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지는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AI가 신입 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6년 미국 기업의 인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I 활용이 신입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약 2.7배 많았습니다. AI 덕분에 작은 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가 성장하며 다른 종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결과처럼 보이죠? 한 연구는 젊은 근로자의 고용이 줄었다고 하고 다른 조사에서는 AI 때문에 신입 채용이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초급 업무는 줄이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신입사원에 대한 수요는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입사원과 미래의 신입사원이 맡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고 요약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요약에서 오류를 찾아주세요. 이 결과가 실제 고객에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주세요. AI가 놓친 위험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안해 주세요. 즉, 단순히 자료를 만드는 능력보다 AI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 PwC가 2026년 미국의 신입 채용 공고 240만 건을 분석한 결과도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입 직무는 과거에는 경력자에게 요구하던 리더십과 창의성, 대면 의사소통 같은 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7배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른바 고급화된 신입 일자리는 2019년 이후 35%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신입 일자리는 10%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에게 신입답지 않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은 없지만 판단력은 있어야 하고 업무 경험은 적지만 AI를 능숙하게 다뤄야 하며 자료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취업의 문은 좁아질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흔히 공장 근로자나 단순 노동자가 먼저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조금 다릅니다. 글을 읽고 문장을 만들고 숫자를 분석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직과 전문직의 일부 업무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고객 상담, 번역, 기초 디자인, 문서 작성, 자료 조사, 초급 프로그래밍, 회계 자료 정리, 마케팅 문안 제작 같은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직업과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회계사라는 직업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수행하는 수십 가지 업무 가운데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없애기보다 진료 기록 정리와 영상 판독 보조를 맡습니다. 변호사를 없애기보다 계약서 검색과 판례 정리를 돕습니다. 보험 직원을 없애기보다 신청서 확인과 기본적인 위험 분석을 자동화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신입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되며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교육이 필요한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3: 이제 폭염의 영향과 연관해서 한심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1: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5: 정말 한 5분 사이에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4: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6: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4: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 비중은 60대가 18.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가 1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 환기시설 점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북 익산시의 육개농장과 상추 재배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관리 상황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는 가축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8: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영향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7: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9: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7: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10: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9: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7: 홍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5월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7: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역전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뒤 SNS에 평화 제주, 글로벌 인천 승리에 격려해 감사하다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힘을 주는 권리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또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유튜브 방송에서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두 후보 격차가 박빙인데 그래도 김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13: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4: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15: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16: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1: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성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7: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8: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12: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6: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12: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함께 살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뻥 뚫린 창 너머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모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모녀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 함께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대 고령의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앓던 60대 딸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60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해경은 오후 5시 30분쯤 남은 실종자 한 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경찰의 도움으로 15분 만에 다른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병원 인큐베이터에 입원해 있던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긴급하게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졌던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키며 긴급 호송 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현명한 재정관리와 미래 설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자, 오늘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 알뜰하고 지혜로운 머니라이프 그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많이 바쁘신 우리 문선영 대표님.
1: 잠깐만요. 제가 손님들도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네. 바쁘시죠? 제가 빨리 하나만 물어볼게. 다 그러시는 거 인사말이. 그래서 네. 아,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게 바쁜 사람으로 비치면 안 된다. 네, 저 네, 네. 바쁘지 않습니다. 전화 다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미팅 중인 경우나 방송 중인 경우만 못하는 거지 다 일도 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쁘지 않고 활동이 왕성한 네. 이제 그런 바쁘지는 않은데 활동이 왕성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아니 손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0: 너무 바쁘실 것 같으니까.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0: 네, 그러시군요. 자, 문선영 대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라디오 서울 1650에서 저희 방송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이죠. 오후 4시 재정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은퇴연금, 또 연금 플랜 등의 재정적인 고민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문선영 대표님 기억하시고 상담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네요.
1: 네. 어뉴이티가 이제 아무래도 네. 요즘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제가 볼 때 그래도 구성이 네. 아무래도 또 시니어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라디오를 좀 많이 들으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인컴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네. 따박따박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어뉴이티라는 상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흔히 그 어뉴이티를 은퇴 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왜냐하면 은퇴하시면서 뭐 은행에도 돈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네. 또 주식도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그렇군요.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어뉴이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정 인컴이 펜션처럼 마치 연금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것은 어뉴이티밖에 없고 내 돈을 집어넣고 3배 가까이 찾아 쓴다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이자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롱텀 상황에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기 때문에 은퇴에 있어서는 어뉴이티가 정말 반드시 필수로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네. 또 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어뉴이티죠.
0: 네. 이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번에 또 세미나가 있다면서요. 월요일부터.
1: 맞아요. 월요일인데 이거 예, 넬레이는 예. 아니고요. 네. 라팔마.
0: 라팔마에서 네,
1: 저희
0: 있군요.
1: 오피스에서 아하. 라팔마 오피스에서 이제 항상 세미나를 보통 오후 저녁 시간에 하니까 이제 저녁에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시니어분들 중에서 그래서 네. 이번에는 오전과 저녁 시간을 좀 적절히 배치를 했습니다. 8월에는요. 네. 근데 일단 8월 10일 월요일이죠. 네, 네. 돌아오는 월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라팔마 오피스에서 어뉴이티에 대한 모든 것 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0: 주제가 은퇴 네. 필수 아이템 네. 어뉴이티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팔마에서 있고 또 어디 딴 곳에서는
1: 이번에는 이제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들을 또 저희가 라팔마 네네. 그리고 LA 그리고 또 우리 그 샌디에고에서 네.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를 또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롱텀 케어 관련된 세미나는 이제 8월 셋째 주에 네. 월요일에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세미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8월 셋째 주에 네. 3개 도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에 대한 관련된 세미나는 여러분들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롱텀 케어 너무나 걱정들 많으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쵸, 느끼시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화번호는 626-827-9599번
0: 9599번으로 네. 예. 네.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은행은 믿을만한데 어뉴이티는 어떻게 믿지?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떻게 믿고 내가 어뉴이티에
1: 맡기나?
0: 네, 맡길 수 있나? 뭐 이런
1: 일단 어뉴이티는 고민? 그 보통 금융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0: 네네네.
1: 은행이 있고 주식 투자가 있고 보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0: 아.
1: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0: 네네.
1: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돈을 저희는 어뉴이티라고 불러요.
0: 아.
1: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은행이라는 곳은 사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현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뭐 아주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은 역사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안정성이라든지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와,
0: 네,
1: 거기는
0: 네, 네.
1: 안전한 곳이다 라는 걸 보죠.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실제로 보험회사 걸어가서 들어가서 내가 보험 상품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뉴이티를 알아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면 어뉴이티하면 과연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은행이 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0: 은행이요?
1: 네.
0: 망할 수 있을까요?
1: 망할
0: 수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뱅크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 네, 네, 네.
1: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오늘 갑자기 돈을 다 인출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은행은 내가 은행에서 그 통장상으로 어카운트상으로 모든 손님들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돈을 론을 해서 빌려주면서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실제로 은행에 있는 돈이 모든 손님들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내 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돌려주는 거예요.
0: 어허.
1: 그만큼의 현금 보유액이 작기 때문인데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0: 네네,
1: 뱅크런이라는 네네. 게 이제 뱅크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손님들의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그냥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0: 네네.
1: 이런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걸 막기 위해서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또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보험 그 한국의 그 은행에서도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게 바로 FDIC예요. 그래서 내 돈을 들어가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25만 불 정도까지는 적어도 25만 불은 뱅크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보험을
0: 네.
1: 들어놓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보험을 든단 말이죠. 투자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보험을 들어요. 회사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는 있지만
0: 네.
1: 실제로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를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하고 부동산의 몰기지 컴퍼니들도 론 컴퍼니들도 사실은 보험을 들어놔요.
0: 아,
1: 혹시라도 내가
0: 그렇죠, 그렇죠.
1: 비즈니스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금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 대책으로 보험을 들어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은행도 보험을 들고요.
0: 네.
1: 투자도 보험을 들고 부동산도 보험을 들어요.
0: 그렇네요.
1: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의 돈이 사실 보험에 가장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을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회사인 어뉴이티가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안하다. 혹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제가
0: 네.
1: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은행이 먼저 망하고 주식이 망하고
0: 네.
1: 부동산이 망하고 나면
0: 네.
1: 그때 아마 보험은 망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0: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이제 은행, 부동산 투자, 인베스트가
1: 네.
0: 뭐 컴퍼니 또 인슈런스가 있는데
1: 네.
0: 인슈런스 보험이 제일 마지막이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그러니까
1: 망하게
0: 믿어도
1: 되면,
0: 된다라는
1: 그럼요.
0: 말씀이시네요.
1: 그렇게 망할 정도까지 되면 네. 어뉴이티에 내 돈이 정말 보험에서 잘못해가지고 없어질 정도 되면 벌써
0: 네.
1: 이미 주식은 바닥을 쳤을 거고
0: 아.
1: 은행은 뱅크런을 했을 거고
0: 네.
1: 부동산도 다 이제 뭐 서프라임 몰기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0: 네.
1: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가 이제 그 정치인 걱정하지 말고.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보험회사 걱정하지 말고
0: 네.
1: 내가 가입한 어뉴이티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뉴이티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보험에 들어있는 어뉴이티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1: 네.
0: 어뉴이티는 10년 계약이 보통이라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0년 계약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이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1: 이제 특히 이제 한 70대 후반에
0: 예.
1: 오신 분들이
0: 예, 예.
1: 어뉴이티를 그동안 은행에서 계속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사가 안전한다라는 걸 아셔서 에이 나 정말 안 되겠어 더 이상
0: 예.
1: 나도 어뉴이티 알아볼까? 그런데 어뉴이티가 일반적으로 짧은 것도 있지만 10년?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10년짜리를 어떻게 듣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세요. 은행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것도 우리가 안 꺼내면 10년, 20년, 30년 은행에 계속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0: 없는 거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명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저기에다 묶어놓던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갈 때 더 많이 남겨놓기 위해서 네. 이자가 좋은 어뉴이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10년 묶어놨는데 13년 사실 수도 있고 네네네. 10년 묶어놨는데 7년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 그러네요.
0: 은행도 묶어 그냥 놨는데 은행 어카운트 놨는데 뭐 3년에 사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13년에 사실 수도 있고
1: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
1: 야, 이 어뉴이티 연금 플랜이 이게 이자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0: 네. 보통 저희가 연평균 7에서 네. 8%를 이야기를 해요.
1: 와.
0: 물론 어떤 분들은 12% 이야기하실 거예요.
1: 네네네.
0: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년 12%를 받을 수는 없고요. 실제로 주식이 올라가면 더 받고 주식이 떨어지면 내 돈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7에서 8%가 이 업계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이자이다. 그래서 7-8%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리로 받게 되죠.
1: 네.
0: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내 원금의 7에서 8%를 또 받는 게 아니라
1: 네.
0: 자란 전체 돈의 7-8% 자란 전체 돈의 7-8%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7-8%가 아니라 정말 점점 올라가는 이자 포션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1: 사실 그렇게 이자를 주는 데가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인슈런스밖에 네. 보험회사밖에는 없는데 와, 복리 이자라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매력 있어요.
0: 그럼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도 뭐 그런 이자를 주지만 문제는 떨어지게 되면 내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1: 위험하잖아요.
0: 일이죠. 그럼요.
1: 그쵸.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에이, 떨어지면 또 오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 한 3, 4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만보를 넣어놓고 우리 진행자분께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1: 네.
0: 만보를 넣어놓고 첫 번째 해 50%가 올라갔어요.
1: 네.
0: 두 번째에서 50%가 떨어졌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1: 잠 못 자죠.
0: 왜요?
1: 아니
0: 그냥 떨어져서
1: 50% 올라갔다가 50%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그게 원금 뭐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도 뭐
0: 근데 예. 그게 원금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왜냐하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원금이니까 좀 참을만 해요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1: 예.
0: 만불에서 50%가 올라가면 내 돈은 15,000이 되죠.
1: 그렇죠.
0: 근데 15,000에서 50%가 떨어져요. 복리니까.
1: 아,
0: 7,500이 되는 거예요.
1: 오, 그렇구나.
0: 그래서 예. 복리는 받을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내가 이제까지 올라갔던 돈에서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0: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1: 네네네.
0: 오래 떨어졌다고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1: 예, 예.
0: 하지만 이제 은퇴로 자금을 맡기시는 분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75%에서 아무리 50% 다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15,000이 되지 않는 거죠.
1: 아하.
0: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1: 네.
0: 3, 4년은 걸려야지 내가 맨 5회까지 올라갔던 그 금액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들, 시니어분들한테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1: 그쵸.
0: 거. 근데 그게 이제 주식에서는 보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어뉴이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내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이제
1: 네.
0: 그런 어뉴이티가 바로 이제 픽스 인덱스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1: 아하.
0: 어쨌거나 그런 인덱스 이자를 받아서
1: 네네네.
0: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10만 불에서 12만 5천 불로 올랐는데
1: 네네네.
0: 12만 5천 불로 올랐는데 그의 주식이 또 그 다음 연대 떨어졌어요. 그러면 12만 5천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만 5천을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게 돼요.
1: 아하.
0: 그래서
1: 아,
0: 무조건 많은 분들이 그럼 내 돈 원금 보장됩니까? 원금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1: 네네네.
0: 심지어 이자 받아서 자란 것까지도
1: 네.
0: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1: 오.
0: 그게 바로 이제 어뉴이티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1: 너무 좋은데요.
0: 네.
1: 그러니까 원금 보장 플러스 이자 복리까지
0: 네.
1: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어뉴이티 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네.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렇죠. 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예. 이제 어뉴이티가 만약 10년 짜리를 묶었어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이거예요. 10년을 묶었는데 내가 7년만 하고 죽었어요.
1: 네.
0: 근데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7년이니까

0: 보니까 내가 죽었는데 3년을 못 채웠으니까 그 어뉴이티를 뭐 나라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심지어 놀랍지만 네. 왜 그게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3년치를 못 채웠으니까 벌금을 빼고 네. 가져간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일단 10년짜리 계약을 하셨는데 7년에 돈이 자랐습니다. 7년 동안 네.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란 돈 전체가 어떤 벌금도 물지 않고 그냥 상속인에게 가져가게 되죠. 뭐 3년치를 못 채웠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절대 이 돈 가져가지 않습니다.
1: 내가 낸 만큼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복리 이자까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1: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상품이네요.
0: 손해볼 게 없죠.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어뉴이티를 네. 보시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1: 아 단점이요? 네네. 뭘까요?
0: 이렇게 이자도 높게 주고 내가 사망해도 내가 이자까지 받은 이자까지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10년 계약이면 10년 안에 그 돈을 다 취소하시잖아요. 사망하지 않고 그냥 네네. 다 찾아 쓴다. 그러면 페널티가 물게 돼요. 근데 페널티는 첫 번째 1년 있다가 취소할 때는 많고요. 한 9년 남겨놓고 그러니까 9년 지나서 취소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널티는 점점 매년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5년이 지나서 앞으로 5년을 남겨놓고 다 찾아버린다. 네. 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6% 페널티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어뉴이티에 들어간 돈은 한꺼번에 다 찾을 돈을 지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손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은행에 얼마큼 돈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 어뉴이티에 돈이 들어갈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사람 일이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제 손해를 볼기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뉴이티 단점은 이 계약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때문에 사실은 높은 이자를 주지만 네. 이 계약 기간 때문에 일찍 조기 인출을 다 해버리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손해를 그만큼 보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재정 상담을 하실 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될까를 보시면서 넣으셔야지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10년 동안 나눈 돈을 하나도 못 꺼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계약 기간이 어뉴이티가 주어졌는데 돈을 꺼내 쓰고 싶다 그러면 매년마다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 받은 것 전체에서 10%씩은 꺼내실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아까 10만 불을 넣고 1년이 지나서 12만 5천 불이 됐다. 그러면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맥시멈 12,500 불을 빼면은 10%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지 않아요.
1: 10%는
0: 네, 매년 빼볼 수가 있어요.
1: 안 물지만 네. 그 이상을 좀 들어가게 되면
0: 페널티를 물게 되죠. 그게 단점인데 매 10%씩만 매년 뽑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어차피 이자가 7에서 8% 정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죠. 어뉴이티에 넣어놓고 내가 7, 8%씩만 꺼냈으면 매년 10년이 지나도 나는 원금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자만 꺼내 쓰고 원금은 남겨놓는 그런 플랜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0: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이제 라디오로 막 들으시면은 음성만 듣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으시고 네네. 나한테 맞는 것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기억하실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개별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뉴이티를 잘 쓰게 되면 너무나 좋은 상품인데 네. 어뉴이티를 잘 못하게 되면 손님들이 손해보시거나 이제 저한테도 기존에 어뉴이티를 하셨던 분들 다른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 가져오셔서 우리 에이전트 연락 안 돼요. 돈 많이 안 자랐어요.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이고야.
0: 근데 그게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어뉴이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는 어뉴이티를 찾아서 제대로 상품을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개별 상담을 광고 보시고 그냥 이거 나 2% 좋으니까 나 이 이자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네.
1: 야, 이 어뉴이티 상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요. 근데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가 좋을까? 또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어뉴이티가 좋을까? 조금 전에 맞아요. 살짝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를 들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것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연평균 7에서 8% 이자를 받으니까 7, 8%만 꺼냈을까? 그러면 원금은 남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은퇴 인컴은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소셜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엑스트라로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셔야 되죠.
1: 그쵸, 뭐 그쵸.
0: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시고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 한국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플랜이고
1: 네.
0: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려는 목적이 많죠.
1: 아.
0: 그런데 따박따박 고정 인컴으로 나오는 어뉴이티가 마치 펜션처럼 연금처럼 나오는 것은 50만 불을 넣고 한 달에 뭐 4천 불씩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랜은 어떤 플랜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면 나는 고정적으로 인컴이 나는 평생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필요는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평생 따박따박 나오는 고정 어뉴이티가 네. 더 필요한 거죠. 100만 불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건 나눠서 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우리 선생님들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제가 이제 디자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 무조건 개별 상담입니다. 네,
1: 무조건 개인적으로 예, 상담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평생 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연금처럼 꺼내실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뉴이티 세미나가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0: 네.
1: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줌 미팅은 안
0: 아니에요. 줌으로 안 하지 거고요. 않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오피스에서 예. 진행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8월 10일 라팔마 오피스에 10시 30분
1: 네.
0: 보통 1시간에서 질문이 많으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요.
1: 네, 네.
0: 10시 30분에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면서
1: 네.
0: 그 질문 세미나 좀 들으시고 세미나 끝나고 나면 개별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선영 대표님 개인 전화번호예요. 자,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텍스트 문자 남겨주시면 리턴콜 해드립니다. 오늘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좋은 정보, 정보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네.
1: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1: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0: 네, 월요일 세미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 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뉴이티 세미나가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은퇴의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의 모든 것에 대한 세미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렸고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 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셜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 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5: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6: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7: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7: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8: 에그머니.
7: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8: 맞습니다.
7: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8: 대단하신 재치십니다.
7: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8: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9: 네.
8: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9: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8: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9: 네.
8: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9: 네.
8: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9: 네.
8: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9: 네.
8: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9: 네.
8: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아,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9: 그쵸.
8: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9: 네.
8: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9: 네.
8: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9: 네.
8: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9: 네.
8: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9: 네.
8: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9: 네.
8: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9: 조금씩?
8: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9: 네.
8: 내가 받는 거예요.
9: 네.
8: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9: 네.
8: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9: 네.
8: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9: 네.
8: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9: 아.
8: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9: 네.
8: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9: 네네.
8: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9: 네.
8: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9: 네.
8: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9: 네.
8: 어머님, 아버님이
9: 네.
8: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9: 네네.
8: 만약에 30만 불의
9: 네.
8: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9: 네.
8: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9: 네.
8: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9: 네.
8: 내가 못 내겠다.
9: 나이가
8: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9: 네.
8: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9: 당연하죠. 당근.
8: 응.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9: 그럼요.
8: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9: 네.
8: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9: 네.
8: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9: 네.
8: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9: 네.
8: 엄마 뭘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9: 그런
8: 엄마
9: 얘기도
8: 괜찮아.
9: 하지 마 이런
8: 맞아요.
9: 왜 죽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8: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9: 네.
8: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9: 이제, 네.
8: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9: 네.
8: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9: 네, 네.
8: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9: 네.
8: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9: 네.
8: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9: 가능하죠.
8: 당연히 가능하죠.
9: 그럼요.
8: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9: 네.
8: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9: 네.
8: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9: 네.
8: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9: 네.
8: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네.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9: 네.
8: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9: 그럼요.
8: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9: 네.
8: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9: 네.
8: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네.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9: 네.
8: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9: 네.
8: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9: 네.
8: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9: 네.
8: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9: 네.
8: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 네.
8: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9: 네.
8: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9: 네.
8: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9: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9: 네.
8: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9: 네,
8: 나 싫다
9: 네.
8: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9: 네.
8: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9: 네.
8: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9: 네.
8: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9: 네.
8: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9: 네.
8: 그래서 방법이 있다.
9: 네.
8: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9: 네.
8: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9: 네.
8: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9: 네.
8: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9: 네.
8: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9: 네.
8: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9: 네.
8: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9: 네.
8: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9: 네.
8: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9: 네.
8: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9: 네.
8: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9: 네.
8: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9: 네.
8: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9: 네.
8: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9: 네.
8: 실제로
9: 네.
8: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9: 네.
8: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9: 네.
8: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9: 네.
8: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9: 네.
8: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9: 네.
8: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9: 네.
8: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9: 네.
8: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9: 네.
8: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9: 네.
8: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9: 네.
8: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9: 네.
8: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9: 네.
8: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9: 아, 네.
8: 그렇기 때문에
9: 네.
8: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9: 네.
8: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네.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9: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티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8: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9: 얼마입니까?
8: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9: 시장에.
8: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9: 예.
8: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네.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9: 네.
8: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그런 가능하거든요.
9: 네.
8: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네.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9: 네.
8: 무조건 전화 주시고 네. 상담 한번 해보시면
9: 네.
8: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9: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8: 네.
9: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8: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9: 네.
8: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9: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8: 네.
9: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8: 네,
9: 참고하시기
8: 맞습니다.
9: 바라겠고요.
8: 네.
9: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8: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9: 네.
8: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9: 네.
8: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네.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9: 네.
8: 중에.
9: 네.
8: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9: 네.
8: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9: 네.
8: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9: 네.
8: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9: 네.
8: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9: 네.
8: 롱텀 케어
9: 네.
8: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9: 네.
8: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9: 네.
8: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9: 네.
8: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9: 네.
8: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9: 네.
8: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9: 네.
8: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9: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8: 네.
9: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맞아요.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8: 맞아요.
9: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8: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9: 네.
8: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9: 네.
8: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네.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9: 네.
8: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9: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8: 네.
9: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8: 네.
9: 되겠습니다.
8: 네.
9: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8: 아, 그럼요.
9: 네.
8: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9: 네.
8: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9: 네.
8: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9: 네.
8: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9: 네.
8: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9: 네.
8: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9: 아, 그럼요.
8: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9: 네.
8: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9: 네.
8: 너무 좋죠.
9: 그렇죠.
8: 네.
9: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8: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9: 네.
8: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9: 그거 진짜 마음에
8: 네.
9: 드는데요.
8: 네.
9: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8: 네.
9: 그랬더니
8: 아,
9: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8: 와우.
9: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8: 와우.
9: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8: 와.
9: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8: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9: 네.
8: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9: 네. 와우. 야, 진짜.
8: 네.
9: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8: 네.
9: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 네.
9: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8: 626-827-9599로
9: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뉘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와이어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하며 취임 이후 내각 인사들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하메네이가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하메네이는 올해 2월 미국의 공습으로 크게 다친 뒤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지난달 부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하메네이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의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좁아지고 강경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